0: 있어요. 옥상에는 헬기가 착륙할 수 있고 슬라이드를 타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죠. 다친 차를 긴급 수리할 수 있는 정비소도 있어요.
1: 어디 한번. 어?
2: 아? 휠 교체 필요. 정비 프로세스 분석 중. 정비를 시작합니다.
1: 와, 이거 최고인데.
3: 꼭 새 차가 된 것 같아. 어?
4: 자동차 구조대, 도심 사거리로 출동하세요.
0: 얘들아! 응? 응.

0: 자동차 구조대
1: 출동 준비 완료.
0: 서두르자.
2: 우리도 출동하자.
3: 어 잠깐. 어? 너흰 출동하지 않아도 돼.
2: 네?
3: 구조활동은 자동차 구조대가 맡을 테니 너희는 앞으로 사고 처리만 하면 돼. 각자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나눠서 맡는 거지.
4: 네.
0: 이런. 레키, 다친 차들을 정비소로 견인해줘. 그리고 리키는
5: 다른 차들이 지나가게 교통정리를 하면 되지.
0: 부탁할게.
2: 어? 어? 고양이잖아.
5: 나한테 맡겨. 야옹아. 이리오.
6: 잠시 후 하이와트 위시 소방구조센터로 돌아가고 있어요.
2: 자동차 구조센터 멋지더라.
7: 응, 새 구조대 친구들도 응? 재밌는 것 같아.
8: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2: 어?
0: 야옹아,
5: 이제 그만 나와줘.
2: 저건 자동차 구조대잖아.
9: 칸, 리키, 무슨 일이야?
0: 도로 위에 아기 고양이가 있어서 자동차 구조는 아직 시작도 못했어.
2: 고양이라고?
7: 칸,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하유, 다시 소리하면
2: 응, 알았어.

0: 종일 쫓아다녀도 못 잡았는데.
1: 고양이는 겁이 많아서 쫓아가면 더 도망치거든.
2: 덕분에 한 시름 놓았어. 정말 고마워.
1: 피할 일을 했을 뿐인걸.
3: 다음날 아침 긴급구조대와 소방구조대가 모여있네요.
4: 오늘은 마술쇼가 있어서 공연장에 자동차들이 많이 모이게 될 거야.
5: 제시, 노아, 탱커는 공연 전에 안전점검을 위해 우리와 함께 지금 출발하자.
6: 네!
7: 타요랑 트윗은 공연장 교통정리를 위해 공연 시간에 맞춰서 와줘.
1: 알겠어요.
5: 아참, 트윗, 자동차 구조대에게 큰 도움을 줬다면서?
7: 오늘도 멋진 활약 기대할게.
1: 네, 맡겨주세요. 처음으로 구조대로서 인정받았어. 더 열심히 하면 나도 타요처럼.
2: 어떡하지?
0: 꼼짝도 안 해.
8: 무슨 일이지? 칸, 무슨 일이야?
2: 타요! 트럭의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 무거워서 그런지 꼼짝을 안 해.
8: 어떡해!
9: 아직 멀었어요?
0: 빨리 타야 한다고!

0: 누가 터널 안에서 조금만 밀어주면 될 것 같은데.
1: 그렇긴 한데 저길 들어가기엔 틈이 너무 좁아.
0: 어? 저 정도 틈이라면. 저기. 내가 한번 해볼게. 나가면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 트위.
2: 곧 마술쇼가 시작될 시간이야. 우리 일은 어쩌고.
0: 타요, 먼저 가있어. 난 이것만 도와주고 금방 따라갈게.
2: 그치만. 알겠어.
0: 대신 빨리 와야 해. 조금만 더.
3: 주위.
4: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0: 천천히 이동해 주세요. 채찍이는 안 돼요.
5: 저기요, 제가 먼저 왔어요.
6: 괜찮아요, 천천히요.
5: 지나갑시다.
0: 이슨 대체 언제 오는 거야?
2: 타요.
0: 뭐?
2: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0: 잠깐. 토이슨? 그게 그러니까.
7: 일단 교통 정리가 먼저야. 얘긴 나중에 하자.
0: 고마워.
7: 모두 차례를 지켜주세요.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았어. 한 번만 더 밀면 될 것 같아.
0: 투이, 부탁할게. 문제 없어.
1: 하나, 둘, 셋.
8: 야호, 성공이다.
1: 이번에도 투이 덕분에 해결했어.
0: 무대를 어떻게 갚지?
9: 아니야, 구조대끼리 당연히 도와야지.
1: 투이.
5: 그런데 아까 어디 간다고 하지 않았어?
0: 나 먼저 가볼게. 다음에 봐. 큰일 났다. 어떡해. 다들 어딨지? 다유, 다유.
2: 조이.
7: 여태 뭐라다 이제 온 거야.
0: 오다가 자동차 구조대를 만났는데 트럭이 터널을 막고 있었거든.
7: 뭐? 그건 우리 일이 아니잖아.
0: 그렇긴 한데 왠지 내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7: 자동차 구조대 일이 우리 일보다 먼저라는 거야?
0: 아니야, 난 그런 게 아니라.
10: 제시, 너무 그러지 마.
11: 트윗도 속상할 거야.
7: 속상한 거 나라고. 이렇게 제멋대로인 대원을 어떻게 믿고 인물을 맡겨?
0: 날 믿지 못한다고? 난 그냥 날 인정해준 이들이 고맙고 그래서 돕고 싶었던 것뿐인데. 다들 너무해!
2: 두웨!
6: 다요, 정말 멋진 줄이었어. 다요 덕분에 진짜 범인을 찾을 수 있었어.
0: 투이, 대단해.
1: 이번에도 투이 덕분에 해결했어.
0: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12: 저긴 자동차 구조센터인데. 트윗!

0: 이어서 로보카 폴리가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3: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넌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 요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꼬마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가니 출발, 루기 출발, 가요. 차고문이 열리면 슝. 꼬마버스 타요, 중앙 차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0: 신나는 기차 여행.
1: 어? 트리노 온다.
2: 난 멋쟁이 트리노.

0: 기차 역에 가요. 아침 일찍 가요. 보세요, 기차들이 줄을 섰네요.
1: 오늘은 지름길로 갈까?
2: 좋아.
1: 어? 구조대다. 어?
3: 안녕, 계세요. 안녕.
4: 모두들 여긴 어쩐 일이야?
1: 우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야.
5: 그렇구나. 그런데 이쪽 길은 좁아서 위험하니까 다음엔 큰 길로 다니도록 해.
1: 이 길이 더 빨라서 말이야.
2: 다음엔 그렇게 할게.
6: 그런데 저 귀여운 동산들은 뭐야?
2: 귀엽긴. 냄새가 엄청 나는데.
7: 아, 이거 거름을 만드는 중이야.
1: 거름? 거름이 뭔데?
8: 농작물을 쑥쑥 자라게 해주는 영양분 같은 거야.
9: 냄새가 좀 지독하지? 동물의 배설물로 만들거든.
1: 배설물이라면
3: 똥이잖아.
1: 신기하다. 똥이 영양분이 된다고?
10: 조심해, 맥스. 그러다 빠지겠어.
2: 그래. 내일 기차 여행 가려면 오늘은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고.
1: 응, 알았어.
9: 너희들 내일 기차 여행 가는 거야?
3: 응.
1: 드리노가 여행을 시켜준대.
3: 우와, 좋겠다.
4: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랄게.
9: 기차 여행이라니 얼마나 즐거울까?
7: 맞아. 기차 안에서 맛있는 간식도 얌얌 먹고 친구들과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고
4: 창밖으로 멋진 산과 바다도 구경하고 말이야.
5: 깜깜한 터널을 지날 땐 기분이 최고지.
9: 중장비 마을 친구들 오늘 밤 잠이 오지 않겠는데?
3: 그러게.
6: 얘들아, 내일 늦지 않게 기차역으로 가려면 8시엔 일어나야 돼.
3: 알았어.
6: 그럼 모두 잘 자.
3: 잘 자.
1: 미니맥스, 기쁜 소식이 있어. 우린 내일 트리노와 함께 기차 여행을 갈 거야. 너와 함께 하는 기차 여행이라니 정말 행복할 거야. 잘 자.

0: 아침부터 웬 소란이야?
1: 배씨! 배씨! 어서 일어나!
2: 왜 불러?
3: 벌써 9시가 다 돼가 기차 여행에 늦었다고.
2: 여행? 깜빡했다.
1: 빨리 와! 트리노가 기다린다고!
2: 같이 가!
4: 트리노 씨! 저희 여행 다녀올게요!
0: 여행? 그래서 저 난리였구먼.
5: 친구들이 왜 이렇게 안 올까요? 날아가는 참새님 알고 있나요?
4: 트리노!
5: 어? 어서오세요!
2: 늦어서 미안해. 어젯밤에 너무 설레서 잠이 오지 않더라고.
1: 그래서 우리 모두 늦잠을 잤지 뭐야.
5: 이해합니다. 여행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니까요. 자, 그럼 떠나기 전 잊은 것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래요?
6: 나는 없어.
1: 나도.
2: 나도 없. 아, 맞다. 미니맥스.
5: 미니맥스가 뭐죠?
2: 내가 키우는 금붕어인데 깜빡하고 안 데려왔지 뭐야. 어떡하지?
1: 어떡하긴, 그냥 가야지.
3: 그래, 미니맥스는 다음에 데려가자.
2: 안 돼, 같이 간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얼마나 실망하겠어.
5: 그럼 어서 가서 데려오세요.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2: 정말 고마워. 금방 다녀올게.
1: 빨리 와야 해.
2: 기다려, 미니맥스! 지름길로 갈까? 위험해서 안 된댔는데.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조심, 조심. 겨우 빠져나왔네. 빨리 가자.
0: 조용해서 좋구먼.
2: 미니맥스! 형 왔어!
0: 여행 간다고 하지 않았나?
2: 빨리 가자, 빨리! 조심, 조심. 여긴 길이 좁아서 정말 조심.

0: 조심해야 해. 하지만 걱정 마. 여기만 빠져나가면 금방이니까. 파리야, 저쪽으로 좀 가줄래? 앞이 안 보인단 말이야. 가! 가! 가! 미니맥스! 누가 좀 도와줘요!
1: 맥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0: 드레크, 거기 미니맥스 좀 구해줘.
1: 알았어. 내가 미니맥스를 구할게.
0: 어떡해. 누가 좀 도와줘요.
2: 야, 도대체 맥스는 언제 오는 거야?
3: 그러게. 너무 늦는데.
4: 불길한데요.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요?
2: 사고?
5: 지금쯤 트리노와 친구들은 여행을 즐기고 있겠지.
6: 아마도 그렇겠지.
7: 어디쯤 가고 있을까?
8: 글쎄.
7: 사고 발생! 사고 발생!
9: 무슨 일이야 지금?
7: 방금 기차역에 있는 덤프에게서 신고가 들어왔어. 맥스가 미니맥스를 데리러 집으로 간 지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대. 아무래도 맥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모든 대원들은 지금 당장 출동해줘.
9: 알았어.

0: 나는 소리지?
1: 도와줘요!
0: 맥스랑 트레키잖아! 홀리! 찾았어! 트레키 농장이야!
2: 알았어! 모두 속도르자!
0: 응! 얘들아!
1: 헨리!
0: 곧 구조대가 올 거야!
1: 미니 맥스를 먼저 부탁해!

0: 여기야. 모두 바퀴가 진흙에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어.
1: 알았어. 로이, 엠버, 서둘러서 구조를 시작하자.
0: 자, 금방 구해줄게. 로이, 준비됐어?
2: 좋아, 드래키, 셋 하면 바퀴를 힘차게 굴려. 하나, 둘, 셋.
0: 잘했어, 트래키.
3: 고마워, 헨리.
0: 저리 가라고!
4: 빨리 나가고 싶어.
1: 걱정 마, 금방 구해줄게. 엠버, 준비됐어?
5: 좋아, 그럼 당길게. 하나, 둘, 셋!
4: 나왔다.
1: 잘했어, 맥스.
5: 자, 이제 여기서 나가자.
0: 개운하다.
5: 모두 이만하길 다행이야.
4: 도와줘서 고마워.
0: 천만에.
3: 그나저나 여행을 못 가게 돼서 속상하겠다.
4: 전부 내 탓인데 뭐. 미니 맥스,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0: 맥스, 너무 실망하지 마. 기쁜 소식이 있으니까.
4: 기쁜 소식?
1: 트리너와 친구들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대.
4: 정말? 야호! 신난다!
3: 잘 됐다, 맥스.
6: 자, 그럼 다시 한번 탑승객을 확인해 보겠어요. 포크?
7: 응?
6: 브루노?
8: 여기.
6: 덤프?
9: 여기.
6: 맥스?
4: 여기.
6: 그리고 미니맥스?
4: 여기.
6: 반가워요, 미니맥스.
4: 트리노, 나랑 미니맥스를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6: 천만에요. 새 친구를 만나서 저도 기쁘답니다. 그럼 이제 신나는 기차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10: 야호! 여행이다!
6: 잠깐, 또 뭐 잊은 건 없을까요?
4: 잊은 거?
10: 없어.
4: 여행 준비는 완벽해.
6: 좋아요. 그럼 출발합니다.
0: 잘 다녀와, 얘들아.
11: 잘 다녀와, 얘들아.

0: 이어서 기가 빌더가 방송됩니다.
1: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3: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안녕 여러분. 기가빌더 팀이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학교가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오늘 테라 초등학교가 문을 열게 됐네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선생님을 모셨어요. 기가빌더 팀입니다.
1: 안녕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2: 너무 기대돼. 뭘 가르쳐줄까?
3: 안녕, 난 루루야. 오늘은 재밌는 과학을 배울 거야.
2: 과학은 재미없고 너무 어려운데.
3: 어? 그렇지 않아. 과학이 얼마나 재밌는데.
0: 아직 우리 학생들에겐 살짝 어려웠나 보군요. 여러분, 일어나요.
2: 내 수업이 그렇게 지루했어.
4: 이제부턴 포보쌤의 과학 시간이다.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3: 뭐? 포보, 지금 이건 내 과학 수업이야.
4: 이러니 애들이 과학이라면 질색하지. 너같이 뭘 모르는 애는 맨날 이론만 떠드니까.
3: 뭐?
2: 포보, 지금 수업 중이야. 빨리 나가.
3: 아니, 잠깐만. 괜찮아, 레이. 과학의 전문이라니까 얼마나 재미있게 가르치나 보자.
4: 꼬맹이 여러분, 자 그럼 포보쌤이 과학이 뭔지 보여주겠다.

0: 이게 바로 자성체란 것이다. 자, 이젠 어때? 재밌지 안 그래? 뭐야? 이게 왜 이러지?
1: 빨간 자석과 파란 자석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어? 인력! 자성으로 물건을 띄우는 건 위험할 수 있어.
0: 아으, 감히 이 포보님의 실험을 방해해? 하, 이거랑 요거 그리고 이것까지 자성으로 다 띄워주마. 자, 포보님의 자성장치는 저렇게 무거운 것도 번쩍 들 수 있다고.
1: 포보, 빨리 내려놓으라고. 내가 처리할게.
0: 그런 장난감으론 날 못 이겨.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1: 우와, 루루가 이겼다! 자, 봐! 학생들은 내 과학 수업을 더 좋아하거든?
0: 에이, 누가 이기나 두고 봐! 얘들아, 가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진짜 과학이 뭔지 보여주마! 시작해! 초강력 자석 파워 나가신다.
1: 다시 수업 시작할게.
2: 좋아.

0: 변신 완료! 마이티 봇 변신 완료!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일봇 변신 완료!
1: 자, 모두 한 줄로 서서 천천히 대피할게요.
2: 꼬맹이들이 이제야 내 위대함을 깨닫고 있어. 그럼 너 엄청난 것도 보여주마.
1: 저 수업에서부터 학교를 잃다니.
0: 빨리 학교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해요.

0: 모르겠어. 포부의 자석이 미는 힘이 너무 강력해.
1: 포부! 빨리 학교를 내려놔. 그렇게 하면 모두 위험해.
2: 하, 이래도 내가 이겼다고 인정 못해?
1: 그래, 알았어. 네가 이겼어, 포부. 네 발명품은 우주 최강이야.

0: 당연하지. 난 최고의 과학자니까. 진 사람이 뭔 말이 그렇게 많아?
1: 어떡해! 이젠 미는 힘이 너무 세! 또 둥둥 뜨고 있어!
0: 아니, 대체 어쩌란 거야?

0: 아이, 도대체 이거 왜 이래?
1: 뭐 하는 거야?
0: 네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서 내 조종간이 고장났잖아.
1: 도와줘! 유루, 다들 다치지 않게 잘 받아야 해. 알았어. 자석을 절반 크기로 잘라서 빨간색 자석과 파란색 자석을 동시에 쓰는 거야.
0: 뭐? 야! 내 발명품을!
1: 야! 빨리 파란색 자석을 학교를 향해 겨누어!
0: 야!
2: 어? 뭐야? 서서히 내려가는 것 같은데?
1: 저 아래 좀 봐!
3: 자석의 비는 힘과 당기는 힘 모두를 이용해서 학교 건물이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어!
4: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다 같이 당기자! 다시 건물이 떠오르고 있어! 이제 밀어!
0: 당겨!
5: 다니는 학교였으면 더 재밌을 텐데. 정말 신날 거야.
6: 역시 나의 하늘을 나는 학교가 최고지. 나의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만든 발명품이야. 자석의 미는
1: 그럼 이번엔 집중기 수업을 해볼까?
6: 아, 나의 천재적인
1: 부부! 엄청난 자석으로 우리 좀 도와줄래?
6: 막상 해보려니 잘 안 되지. 이 천재 과학자의 도움 없이는 말이야.
1: 그럼 조립식 교실을 다시 공중에 띄워보자. 물론 안전하게 쌓으려면 도움이 필요해. 기가빌더 돌 준비 됐어?
7: 출동 준비 완료!
1: 그럼 기가빌더 출동!
4: 땅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1: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8: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라.

0: 이 천재 과학자님 덕분이야. 이제 다들 멋진 학교에 다니게 된 소감이 어때?
1: 정말 고마워, 기념이다팀. 과학이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 과학이 재밌어졌다니 정말 다행이야.
2: 그럼 이제 남은 수업도 마저 해볼까?
0: 내 발명품이 없었다면 저런 멋진 학교 건물은 꿈도 못 꿨어. 웃지마 이 녀석들아.
3: 고소관을 부탁해.
4: 그랬는데 네가 말이야.
5: 안돼, 대칭 로보티카가 위험해.
4: 역시 캡틴 로보티카가 누구야?
1: 아, 포키가 좋아하는 만화책 주인공이야. 우와, 포키가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오랫동안 집중하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5: 이거 신기록이겠는걸?
2: 안녕 얘들아. 포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5: 아빈, 화성의 영웅들이라고 들어봤어? 로봇 영웅의 모험담을 다룬 만화야.
2: 포키, 그 만화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5: 그래, 맞아. 이제 막 캡틴 로보티카가 나쁜 로봇들을 무찌르려고. 어? 이게 끝이야? 그럼 다음 이야기는. 아, 안 돼. 이건을 봐야겠어. 지금 당장.

0: 우와, 드디어 왔다!
1: 어, 포키, 너도 주문했어? 나도 책을 잔뜩 주문했거든. 우리 테라시티 주민들도 종이책을 그리워하잖니. 자, 책들아, 화성에 와!
0: 시장님, 괜찮으세요?
2: 도와줘!
1: 고맙구나. 책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데?
0: 이렇게 책이 많으면 화성의 영웅들 2권은 못 찾을 텐데. 본부에 연락해봐야겠다.
3: 그리고 나서 갑자기...
0: 얘들아, 책이 잔뜩 있는데 정리해서 보관할 곳이 필요해. 화성에 엄청 크고 멋진 도서관을 지어보자.
4: 포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자, 여러분, 돌 준비 됐어?
5: 어? 준비 완료!
4: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포키!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6: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3: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6: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5: 기가빌더 출동!
4: 좋아, 이 많은 책을 다 보관할 수 있게 새로운 도서관을 지어볼까?
0: 우와, 딱 봐도 멋진 도서관인데?
4: 자,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책들을 보관해 도서관을 만들어볼까?
5: 그래, 좋아!

0: 더비가 이모 완수!
1: 제 대다리야!
2: 이야, 이건이 왔다! 어서 빨리 읽고 싶어!
3: 잠깐만, 다른 책부터 정리해야 해.
1: 하지만 어떡해, 책이 너무 많은데?
4: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짜잔! 여러분, 이건 책을 정리하는 최첨단 사서 로봇이야.
2: 우와, 멋지다!
4: 그렇지? 엔지니어들에게 부탁했지. 앞으로는 이 로봇이 도서관을 완벽하게 관리해줄 거야.

0: 좋았어. 그럼 준비 끝. 자, 이제 도서관 문을 열어볼까? 자!
1: 여러분, 어서 오세요. 이 도서관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2: 드디어 내 차례다! 사서로봇, 화성의 영웅들 2권을 빨리 찾아줄래?
1: 알겠습니다. 화성의 영웅들 2권 찾는 중.
3: 겨우 이 코딱지만한 도서관 하나 짓고 뭘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내 차 사전은 다들 관심도 없잖아.
4: 우리는 호구와 두더지들.
3: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쓴 책인데.
5: 해킹은 잘 돼가나?
3: 드디어 해냈어.
5: 이 멍청한 로봇에게 선반의 책을 다 꺼내게 한 다음 내 차서전으로 선반을 꽉 채우겠대.
2: 우와. 어? 내 책은 어디 있어?
6: 왜 저러는 거지?
7: 얘들아, 빨리 사서로봇을 막자.
5: 하, 이번엔 너희 마음대로 안 될걸?
7: 얘들아, 기가봇이 나설 차례야. 기가들더 변신!
8: 토끼봇 변신 완료!
9: 마이지봇 변신 완료!
10: 레이봇 변신 완료!
5: 멈춰! 지금 사설 로봇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쁘니까 절대 방해하지 마.
7: 사설 로봇이 이상해진 게 너 때문이었어?
5: 하하, 그래. 이제 도서관 전체를 내 자서전으로만 꽉 채우겠다.
2: 뭐? 안 돼! 난 아직 2권을 못 봤단 말이야!
5: 저런 미꾸라지 같은 녀석!
7: 얘들아, 포부를 막아줘!
11: 우리한테 맡겨!
2: 어디 있어, 사서로봇아! 그만해!
1: 삐삐삐삐삐. 도서관 안에서는 절대 떠들어선 안 됩니다. 소란을 피우면 제거돼야 합니다.
2: 지금 소란을 피우는 건 너거든!
1: 제거하라!
5: 하고 있어. 더 세게 밟아. 하하, 다들 저리 비키라고.
7: 미안하지만 그럴 순 없지.

응?

0: 사소 로봇을 이겼어. 이게 다 캡틴 로보티카 덕분이야.
1: 기가빌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엔지니어를 불러서 곧 도착할 거야. 에? 도서관이 엉망이 됐잖아. 사소 로봇은 어쩌다 이렇게 됐지?
0: 걱정 마세요, 시장님.
1: 정상으로 돌아왔군. 기계가 말을 안 들을 땐 껐다 켜야 한다니까.
2: 여기요.
3: 이 책은 화성의 영웅들 이권이잖아. 오예!

0: 저기 봐봐.
1: 지금이 기회야. 그 그림엔 꽃만 있을 뿐 나비도 벌도 없지 않습니까?
0: 며칠 전이랑 위치가 또 바뀌었어.
1: 백성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2: 그 아이에게도 법도를 말하겠어?
3: 오래 못 버틸 것입니다.
1: 나의 사람들과 함께 신라를 지키겠습니다.
4: 바르게 달리는 풋보드.
5: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6: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보를 완성하라. 비녀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캐릭터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7: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속담.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비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팽이 함께합니다. 팽플러스.

0: 엄마, 이제 찍는다. 하나, 둘, 셋, 보라트.
1: 바퀴벌레가 된 엄마.
0: 다녀왔습니다. 엄마!
2: 어, 뭐지? 엄마가 마중 안 나온 적이 없는데. 여기 있나? 없네. 안방에서 주무시나? 어? 옷을 허물벗듯 벗어날 엄마가 아닌데. 핸드폰도 두고 가고. 무슨 급한 일 생겼나.
1: 아니지, 내가 뭐 잘못 본 거지?
0: 엄마 나 살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감히 엄마 옷에 죽어라. 저기 망고 케이크 건들기만 해봐. 파르체로 펼쳐가지고 변기에 넣고 내려버린다. 거기 우리 엄마 자리야. 비켜.
1: 잠깐. 설마.
3: 학교 끝나고 오면 보람이 좋아하는 망고 케이크 사놓을게.

0: 도대체 어떡하지? 바퀴벌레로 변한 엄마도 사랑할 수 있을까?
1: 인간적 상식으로 보면은 저거는
2: 인간적 상식으로 보면 안 되긴 한데 이거 만화적 허용이라니까요.
3: 네,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이 바퀴벌레로 변했다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바퀴벌레로 변했던 그 사람이었던 것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하고 있잖아.
4: 나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엄마가 바퀴벌레로 변한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생명체니까 바퀴벌레를 나는 소중히 대했을 것 같아.
5: 응. 나도 그거에 동의해. 왜냐하면 엄마가 바퀴벌레가 됐어도 나의 엄마는 엄마니까 엄마가 나에게 해줬던 여러 보살핌들을 엄마한테 다시 되돌려드리는 것처럼 잘 보살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3: 근데 난 솔직히 바퀴벌레로 변했다고 치면 완전히 사람처럼 대해주긴 어렵긴 한데 사육장은 사가지고 돌봐줄 수는 있을 것 같아.
2: 아니 근데 그랬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원래대로 뿅 돌아오면 사육장 다 망가지고 콰르릉 하는 거 아니야?
3: 사육장보다 엄마가 더 소중하니까 사육장은 딱히 부서져도 되잖아. 엄마가 돌아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지.
1: 나는 몸은 바퀴벌레지만 내면은 엄마인 게 더 좋을 것 같아.
4: 나도 동의해.
1: 왜냐면은 겉모습은 달라져도 안에 있는 뭐 추억 같은 거는 그대로 되는 거잖아.
4: 내면이 바퀴벌레고 겉은 엄마면은 바퀴벌레는 지능이 사람보다 아래잖아. 그러니까 요리도 못하고 집안일 같은 걸 못하니까 아예 바퀴벌레 상태이고 똑똑한 엄마가 더
5: 이제 엄마의 역할을 못해도 나를 정서적으로 낳아준 우리 엄마니까 그래도 난 바퀴벌레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
3: 그러니까 난 역할 말고 사람을 사랑하겠다 이거야. 사랑이랑 나를 돌봐준 그런 기억들이나 그런 거. 솔직히 엄마는 역할이잖아 그냥.
6: 사람이랑 무슨 껍데기를 보지 않고 내면을 보는 거니까.
1: 근데 가족과의 사랑은 엄마나 아빠나 나를 힘들게 키워주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줬고 가족은 조건 없이도 무조건 나는 사랑을 할 수도 있다고 가족, 생각해.
2: 사실 가족 간의 사랑은 그냥 엄마 아빠가 못되게 구는 것만 알면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6: 당연한 거가 아닐 수가 있지.
2: 사랑을 받기에

0: 사랑을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사랑을 안 받고 그냥 사랑을 하는 거야? 그냥 언니 그냥 사랑을 하는 거는 아직 경험을 해보지 않았잖아.
1: 그럼 짝사랑은? 짝사랑은?
0: 네가 진짜 사랑을 경험해봤어?
1: 그래, 엄마가 나한테 사랑 안 준다고 치자, 그냥. 근데 내가 엄마를 사랑할 수는 있지 않을까, 사람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조건 사랑한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을 그냥 일방적으로 좋아하기만 해도 그건 사랑, 그것도 사랑이잖아.
2: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0: 내가 생각하는
1: 거 굳이 사랑을 꼭 받아야 돼?
0: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할 수 있어. 사랑이란 것은 애초에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하면서 그게 맞물리면서 생겨나는 게 사랑이고 그냥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은 그냥 난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해.
1: 너 말은 그냥 짝사랑 같은 건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거라는 거야?
0: 그치. 부모가 나한테 사랑을 줬으니까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맞물리면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지.
3: 사랑을 주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0: 젓가락이 딱 한 쌍이 있어야지 젓가락이 되는 거지. 한 개만 있으면 그냥 막대기 되는 거야. 그런 느낌인 거지. 이해됐지?
2: 근데 우리 집에 진짜 실제로 정갈을 키우고 있어.
0: 네?
3: 예를 들어.
2: 유튜브잖아.
1: 진짜야?
2: 진짠데.
3: 아니, 그래.
2: 하여튼. 진짜 정갈을 키우고 있어. 나는 그 정갈을 좋아해. 아니, 사랑해. 하지만 그 정갈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랑이 맞물릴 수가 없는.
0: 깊이가 다르다는 거지.
2: 응, 깊이.
0: 벽이 있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위로 가고 그 동물은 아래로 가. 그럼 이건 맞물릴 수가 없는 거잖아. 나는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1: 어머니께서는 우리를 낳았을 때 모성애가 있잖아. 어머니의 경우로 치면은 그게 좀 더 훨씬 넓을 것 같고 우리는 거기에 한 반이나 반 밑이라고 나는 생각. 은비 여기 얘랑 똑같거든. 근데 이유가 좀 달라. 부모님이 나를 되게 사랑하는데 난 되게 어려가지고 사랑하는 법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
0: 근데 이게 우리는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잖아. 그래서 희생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거지. 우리는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 이 옷도 엄마 거고 우리 집도 엄마 거고 다 엄마 아빠 거잖아. 엄마 아빠 명의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
1: 그렇지.
0: 우리 명의로 산 건 아예 없어. 그냥 현금으로 결제한 뭐 젤리 같은 거밖에 없거든.
2: 나는 왠지 엄마도 말했지만 나랑 우리 엄마의 사랑은 같은 것 같아. 왜냐하면은 나는 엄마를 위해 나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 그리고 엄마도 나한테 엄마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 내 생각에는 사람의 최대치는 아예 사람이 갖고 있는 생명이라고 생각해.
3: 근데 너희 엄마가 그렇게 직접 말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야?
2: 말했는데?
3: 너희 엄마가 난 너를 위해 희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해주셨다고?
0: 응. 사람 가족마다 다르지.
1: 그치.
0: 나는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1: 나도.
0: 상청소 이런 거밖에 못 들었어, 나는. 그 대신 엄마는 그런 얘기를 안 하면서도 그냥 내면으로 그렇게 하는 게 느껴져. 근데 엄마는 내면으로.
1: 아, 친데리.
0: 뭐하게 느껴져. 이게 약간 그 행동으로서 그냥 그 눈빛으로서 딱 교감이 되는 거지. 왜냐면은 그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나 뭐 아기 키우는 뭐 신생 뭐 엄마 아빠들이나 눈빛으로 알아듣고 막 울음소리로 알아듣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지. 엄마의 고함 소리로 알아듣는다. 약간 그런 느낌.
1: 고함 소리.
0: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4: 고함 소리를 알아듣는 게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인가요?
0: 왜냐면 잔소리는 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잔소리를 사랑으로 느끼는 거는 100년을 수련한 스님도 못할 거라고.
1: 서로 연결고리 같은 느낌 아닐까? 그냥 나는 여러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섞여서 사랑하게 된 것 같아. 사실 고마움은 제일 많을 것 같긴 한데 약간의 유교적 책임감이랑 그 다음에 되게 좀 기쁜 거랑 그리고 조금 되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2: 여러 가지. 복잡 미묘비 이제 복잡 미묘비.
3: 안녕하세요.
0: 와, 방금 수경
1: 미쳐 우리만 해.
3: 그러니까. 다리야, 다리.
0: 바퀴벌레입니다. 엄마다, 엄마.
5: 너는 바퀴벌레 안 될 것 같지?
3: 네, 네.
0: 아, 너 엄마가 변성기가 왔네.
3: 와, 저것은 직장인의 하루를 표현한 엄청난 현대 예술입니다.
0: 이건 만약에야, 만약에.
2: 나는 오히려 관심이 더 많아질 것 같아. 이게 사람이 바퀴벌레가 됐으니까.
0: 아니, 나는 아빠 키워줄 수 있는데, 엄마가

0: Romero. Can you still see the light?
1: Yeah. Yeah! I don't know. Maybe, 20 feet up. There's no stuff in the way.
2: 역대 대통령들 못지않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3: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분명히 공정방송 그리고 민주노조였습니다.
4: 네가 뭔데 마음대로 대통령 줄이느냐. 어디서 구해왔는지 마대자루 같은 거를 뒤집어 씌우더니 너네 다 틀려먹었어. 다 기레기야.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5: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 이것을 향한 시선을 돌리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4: 담당 부장이 저한테 사장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안 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7: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8: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9: 아이고 잘하네.
8: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시간이 지나서 안 좋아지고 안 좋아져서 죽기 전에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1: 에스와티니에서는 오늘도 생계를 위해 광산으로 향하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광산의 미세한 돌가루는 아버지들의 폐를 굳게 만듭니다. 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0: 에스와티니는 기본적인 의료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나라예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병원에 왔다면 치료가 더 쉬웠을 텐데 그런 경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1: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5-90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질병을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을 일찍 발견하는 것은 환자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건강한 내일을 전해주세요.

0: 후원 문의 080-865-9095.
1: 와.
2: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3: 바삭함의 끝판왕.
4: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3: 치킨 이름이 왜 이래?
5: 자, 왔다 왔다. 왔어.
6: 아, 홈스위트홈.
5: 왜 그러냐? 또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6: 아, 진짜로 너무한다.
5: 왜? 택배의 달인, 방방.
7: 아, 농부이가 화재 상하로 정담을 화재시 노선
6: 가서 아까 그 대나무 들고 있는 사람 찾으면 될 것 같아. 근데 은진 어떻게 하냐?
5: 나 그 3대 꽤 쳐.
6: 난 3대 한 60초.

0: 정말 힘들어 힘들어 나.
1: 어제 바깥 나왔어.
2: 어 진짜?
1: 10,000원 남았어.
2: 10,000원이나 남았어?
1: 이렇게.
2: 넌 어떤 일 하고 싶어? 만약 일을 한다.
1: 서빙.
2: 서빙? 그 사장님 형이 괜찮나?
1: 서빙하러 가면 보통 주방으로 보내더라.
2: 아니 준빈이도 이렇게 살짝 재채기할 때 보면 괜찮아. 약간 재채기하는 느낌으로. This Justin, into you, and I want you exclusively. Good morning, True.
1: 뭐 하셨어요 아침에?
0: 운동.
2: 근데 궁금한 게 오빠 응? 운동을 하는 게 오빠의 루틴이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빠가 개운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빠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1: 다.
0: 이게 나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일이 잘 되면 나는 무조건 오후에만 시작하는 일이만 잡으려고 해.
2: 나는 내가 오빠처럼 막 매일 막 이렇게 아침에 막 이런 건 아니고 일주일에 3일은 하지.
1: 운동을? 응. 나도 한 1년에 3번?
2: 1년에 3번.
1: 운동을?
2: 1년에 3번.
1: 촬영 같은 거 운동 콘텐츠 이런 거 있으면 가끔 그것 때문에 3번.
0: 아 콘텐츠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면 운동 아니네.
2: 극! 바로 극! 읽혔는데?
1: 어 잡혔다. 이거 진짜 빨리 잡혀.
0: 민재야.
3: 네.
0: 아 물이라도 가져올 걸. 우리
1: 목이 너무 마른데.
2: 나도 미치겠어 준빈아.
1: 물도 안 주나 설마?
2: 물도 포함이지. 식비 모든 식비가 이제 우리가 물도? 벌어서.
1: 어. 물도?
2: 어.
3: 물도 벌어서. 먹는 거라서 사 드셔야 돼요.
2: 벌어서 사 먹어야 돼. 아. 밥값은 해야 돼가지고 물도 이제는 챙겼어.
0: 보시게 그것 때문에 에이프한 때문에 난리야.
2: 해양 신충수 계열은 못 먹는 거야.
1: 아니 근데 프랑스 가도 에이프가 비싸더라.
2: 네?
0: 아 그래?
1: 니하.
2: 니하.
1: 굿모닝.
0: 아이고 가자.

0: 여기 또 느낌이 다르다.
1: 동네가 좀 바뀌었어.
2: 어, 약간 바뀌었어.
0: 어? 여기?
2: 어, 여기?
0: 내려? 여기에서?
1: 어, 저기다.
0: 어?
1: 저분아, 저분이다. 우리 사진을 본 거.
0: 그래?
2: 어? 여기.
0: 맞아?
1: 니하. 니하.
2: 아, 이 사람한테 그거 음성 들으면 되잖아. 이거.
1: 아니, 이분인 것 같은데. 니 방방라마? 방방마?
0: 우리 오늘의 선배님들이신 거 아니야?
2: 어, 약간 그런 거야. 어.
3: 땀똥벌레.
2: 땀똥벌레.
3: 땀똥벌레.

0: 와, 이거 대박인데? 아, 벌 쓰는 거지, 이게, 씨.
1: 난 고빌 것 같아.
2: 아, 이거 배달하는 거구나, 이게.
0: 그러면 일이 들어와야 그냥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3: 또이, 有活路就走，没活路就算。
0: 아, 예. 그러면 일을 어떻게 받아요?
3: 留着我们的电话就打电话，没留着我们电话，他都下来喊。
1: 우리나라 배달하시는 분들처럼
0: 핸드폰 보고 전화가 핸드폰에서 들어오면 여기서 여기까지 뭐가 들어서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네.
1: 그러면 되는 거야.
0: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꼼당 얼마씩을 받으세요?
3: 예, 20块钱이 보이죠. 장소 다호로 오면 이거 3000. 6시간 꼼당
2: 3000 위안?
0: 오.
2: 3000 위안이 600만 원인데요.
0: 600만 원?
3: 60元.
0: 600만 원?
2: 60만 원이구나.
0: 600만 원이면 다 한다.
4: 아저씨 힘 엄청 세시대요.
1: 힘 세세요?
0: 아, 힘. 어.
2: 이 형도 한국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에요.
0: 어이.
1: 체구가 작으신데. 아. 오.
0: 와, 힘 세다.
1: 아, 달라요?
0: 아, 힘 세다. 근데 확실히 이게 아구 힘 세드.
2: 소나기.
3: 야하마.
0: 아, 예를 들어서 네가 여기 잡아서 이렇게 이게 되나?
1: 나 56kg야. 나 56kg라니까.
2: 해봐, 해봐, 해봐.
3: 원다자하.
2: 되나?
3: 너 뭐 반 좋아해라.
2: 그냥 지금 이제
4: 반 된다니까.
1: 가볼게.
4: 그래. 그래.
1: 안 되잖아요, 선배.
0: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이 들어오면 우리한테 가르쳐 주세요, 바로.
1: 따끔.
2: 따끔. 따끔.
1: 따끔. 짜요. 짜요.
0: 아예. 야, 오늘 덥다, 진짜. 지금 조심해야 된다. 진짜 더워.
1: 진짜로.
3: 제가 봐봐.
1: 아, 여기서, 여기 앉아있어.
2: 아, 여기 대기실이 있네.
1: 그러네.
2: 다 배달 기다리신다.
0: 아, 다 기다려.
1: 여기가 오빠 약간 픽업존 같아.
0: 약간 그런 것 같아.
1: 픽업존. 원래 이렇게 앉아서 대기하세요?
3: 매 홀로도 쏴. 이 홀로 벽에 다들 하면.
2: 하루에 몇 시간 하세요?
3: 원상 5点5点 대샤발라.
2: 어.
0: 그럼 아침부터 5시까지? 와, 길다.
1: 길다, 길다. 이렇게 기다렸는데 한 건도 못 한 적도 있어요?
3: 싸거울 안 돼서 소보센? 내가 전혀 소보센? 시장내 홀로 나가 소보센 마.
0: 어, 전화 왔는데?
1: 전화?
0: 어, 지금, 배달 온 거 아니야?
1: 지금 배달 들어온 거 아니야? 핸드폰 잘 보고 있어야겠다.
3: 왜?
0: 어.
3: 서. 나 시계 나가 디방.
0: 어?
3: 서.
1: 어?
0: 아니네, 이거 오류 보니까.
1: 아, 아니다.
2: 뭐예요? 무슨 전화예요?

0: 친구 전화였구나. 잠깐 어디 가셨어?
1: 재미도.
0: 또 뭔가 전화가 오나 봐.
1: 와, 办 啥子？都在那边那个位置。
0: 손님 전화인가 봐.
1: 시고
2: 약간 얼굴 시고. 얼굴 표정 저 달라.
1: 요새 两位
0: 일이 들어온 것 같아.
2: 그런 것 같아.
3: 그런 거 어떻게?
2: 무슨 전화했어요?
1: 나 조금
2: 오케이 저쪽 그러면 일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저쪽 가야 돼. 저쪽
0: 일이 들어왔나 봐. 가보자. 아야.

0: 그러면 어디로 가요?
1: 일단 따라가보자. 이게
2: 이게 온다 짜치.
3: 아, 하우 하우.
0: 전부 배달 오토바이다. 와.
4: 맞아.
0: 여기가 배달의 성지인가 봐요. 와. 배달 오토바이가 진짜 많다.
2: 이거 이런 거 아니겠지?
1: 야, 진짜 이 냉장고라면 큰일 났다, 진짜.
4: 다행이다. 이거를 누르고 한다고 하면 죽었어, 진짜.
1: 아마 진짜 어깨 아플걸? 내 생각에. 처음 해봤으니까.
3: 여기 일본 음식점인가?
1: 어, 아니야.
3: 아니야?
0: 어. 와, 이것도 맛있겠다. 족발인가?
1: 어, 여기, 와, 이거 맛있겠다. 족발인가?
3: 이런 거 다 돈 벌어야 먹을 수 있어요. 아. 우리 최선을 다해야 해. 밥값 해야 돼, 밥값.
1: 아, 밥값 해야지.
3: 밥값 해야지.
1: 아, 이거 여기 아니야?
3: 여긴가 봐. 니하. 니하.
0: 니하, 빵빵.
1: 아, 이거, 오.
3: 어, 이거 무거워 보이는데?
0: 아버지 대나무 안 쓰시나?
1: 아니야, 쓰겠지, 쓰겠지. 아니, 아니야. 한번 보자, 보자, 보자고.
3: 아. 어. 아, 이거 묶는 것도 기술이다.
1: 그러니까. 어. 30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냥 뭐.
3: 아, 우와, 이쁘다. 너무 포장, 어, 포장을 너무 잘 하시는데? 어.
0: 와, 선풍기도 묶으시는데, 그냥?
3: 맨날 오, 하시는 바로. 일이니까.
0: 이걸 들 수 있어요?
5: 이게 두 그냥 안개다.
0: 우와.
5: 그냥 안개다.
0: 우와.
1: 아, 이런 식으로.
3: 이런 식으로. 야.
1: 오.
3: 어때?
0: 너무 무겁잖아, 잠깐만.
1: 아, 이게 아프긴 아프다.
3: 아파.
1: 오케이. 와, 이게 근데 걷는 것도 사실은 이게.
3: 불편하다.
1: 오, 불편해. 빨리 가자고. 아, 이게 힘들어, 아, 힘들어. 아. 와. 생각보다 무겁네.
0: 아니, 선풍기 제대로 안 묶였어, 잠깐만.
3: 아니야, 잘 묶였어.
0: 아니, 떨어졌어, 방금.
1: 아니, 잡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밖으로 잡으면 안 떨어져.
3: 안 떨어지게 여기를 잡으래, 준비나.
0: 아, 팔이 안 나.
1: 팔이,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3: 무게도 무게인데, 걸음이 불편해.
1: 아우.
0: 아니, 벌새는 거지, 이게, 씨. 아니, 이거 진짜 무거운데.
3: 준비랑 바꿔줄게.
0: 괜찮아.
3: 밥값 해야지.
0: 아니야. 신발끈 좀 묶어주겠어?
3: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0: 진짜 오랜만에 누가 신발끈 묶어준다.
3: 됐어.
0: 자연스럽게 공손해진다, 사람이.
3: 그래, 그렇게 된다니까.
1: 괜찮아?
0: 안 괜찮아요.
1: 건너야 돼, 건너야 돼.
3: 건너야 돼.
1: 조심, 조심.
3: 그냥 가야 돼. 바꿔.
1: 해볼래?
3: 어.
0: 무겁다. 아. 못 들으시네. 등신 잡아. 에이, 그 채트로.
1: 파이팅, 파이팅! 아, 좋다.
3: 아!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조심해야 된다. 떨어진다.
0: 야, 끝에 잡아야 돼, 이거.
1: 어깨 아프지? 얘 먼저 가, 가, 가.
3: 가! 거의 나왔어.
0: 야, 내 마음이 불편하다. 내려, 내려.
3: 다음 거 너가 해. 오! 여긴가?
1: 아, 여긴 같아.
0: 어, 더워라, 씨.
6: 진짜 풀면 되죠?
3: 빼지 않아.

0: 나 왜 중국 사람들 이러고 다니는지 알았다. 왜 이러고 다니는지 알았어.
1: 땀이 엄청 많이 나고 좀 힘들어요.
2: 누적이 장난 아니야.
1: 네, 근데 어깨가 확실히 우리 안 쓰는 근육이라 아프기 아파요. 여기가. 나는 그나마 스쿼트 같은 거 하니까 이게 그나마 낫지. 근데 둘이는 힘들 거예요.
2: 스쿼트라는 걸 해보질 않아서.
1: 그렇지.
0: 그러니까 힘만 있어야 된다고.
1: 안 돼. 되는 거 아니야.
3: 바로.
2: 셰셰. 셰셰. 감사합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신속 배달. 베이찬 간식.
0: 셰셰. 근데 60 위안인 거지. 이거 한 건당. 세 번만 해도.
1: 그러니까 엄청 돈 벌겠다.
0: 커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 이거 대박인데? 진짜 무거운 것 같아.
2: 똥 나올 것 같아요.
1: 이거는 죽겠어.
0: 선배님!
4: 갔다 왔습니다. 이거.
2: 형님, 근데 우리가 한 거 무거운 편이죠?
5: 강도 친대부들이요.
2: 그 리어카가 있던데 안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5: 지수 질배 바진 쓰지. 쓰이고 단체적.

0: 근데 아무래도 이게 리어카 쓰면 이런 계단 오면 또 이게 들고 가야 되는 게 또 힘들. 그냥 바로 가는 게 훨씬 빨리 가는 걸로.
1: 리어카는 뭐 뺐다 어땠다 이게 쉽지가
0: 않아. 더 힘들지.
1: 지역에 따라서 이런 문화가 생긴 것 같아. 배달 문화가.
2: 야 오늘 덥다 진짜. 지금 조심해야 된다. 진짜 더워.
1: 진짜 더워. 오빠 물 한 모금 주세요. 준비랑 물 있지?
0: 있어 있어.
3: 물 있어요. 어디 있어요?
4: 我这路上没了，三百块，帮我搬一下可以不？是是是，好好，好好，好好。
0: 오케이 가자 그러면.
3: 아 여기 있으면은 찾으러 오는구나. 아. 럭키 비키네.
1: 오 꽃집이다 꽃집.
0: 야 조심히 가야 된다 이거는.
1: 이거 섬세해야 돼. 오. 이거는 섬세해야겠다. 이거.
0: 근데 이걸 어떻게 묶는 건지 좀 궁금하다.
5: 你们不是要学那个？
1: 이게 신기하다.
0: 그러니까 이게 묶는 기술이 있어. 조금이라도 이게 약간 뭐가 이게 되면 안 되지. 예, 예쁘게 해야 되니까. 그렇지. 저기 입구 하나. 오.
6: 형님 저 근데 흉기 같아요 들고 계시니까.
3: 지금 여기 주인분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형님.
7: 얘 만에 이 바지 좀 내 차가 없다.
8: 다 세 명씩.
0: 그러니까,
3: 그러니까. 내려놔야 돼.
0: 너무 가벼운데?
1: 오빠가.
0: 너무 가.
1: 아니, 나름 무겁던데?
3: 너무는 아닌데요, 형님?
1: 오빠가 그럼 너무 가면 이렇게 뛰면서 가.
0: 그, 아니, 혹시 죽어버려. 이렇게?
3: 보시죠.
7: 잘 봐, 카메라 여기 있다. 우리가 잠깐 들어가볼게요.
1: 선배 쉬고 있어요.
3: 선배
1: 쉬고 있어. 선배 선배님들 쉬고 있어. 근데 저 오늘 알바 첫날이에요. 나 뭐라고 몇 층이야?
3: 6층.
1: 6층?
3: 엘리베이터 없대. 아까 그러더라. 이거 세 개를 혼자 어떻게 6층까지 들어가?
0: 아 힘들지.
3: 아 땡볕이니까 힘들다 이게 누워서. 죄송한데 고객님 혹시 얼마 남았을까요?
7: 8분 정도.
1: 8분 정도? 8분이요?
3: 아까 10, 아까 10분이란 것 같은데.
7: 네,
3: 오케이 오케이 행복.
7: 아이마.
1: 짜요 짜요.
3: 하우 하우 하우.
1: 하우 하우.
0: 빅밴드 근데 그 뭐 복귀하지?
1: 복귀하죠. 어. 오빠는 막 콘서트 초대받을 것 같은데?
0: 갔다 왔어.
1: 어, 부럽다.
0: 갔다 왔어 이번에. 어 갔다 왔어.
1: 부럽다.
0: 연출이 와 그게
1: 예술이야.
0: 너무 좋아. 어. 나는 코첼라 가고 싶은 거 아니고 코첼라 나가고 싶더라.
1: 아니 코첼라 무대 위에서 오빠 뭘 하려나? 아니 오빠 귀지 제거. 네.
0: 우와, 대박이야. 우와.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아까보다 커.
3: 그래도 앉아서 대기하는 것보다 일하는 게 낫다.
1: 그럼.
2: 아, 셰셰, 니하. 니하.
1: 니하.
0: 와, 이거 어저께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1: 아, 그거네.
0: 그지?
2: 니하.
0: 아, 진짜 올라가자. 파이팅, 파이팅.
1: 파이팅 하자, 파이팅 하자.
0: 파이팅, 파이팅.
3: 근데 이거 세 개 못 들고 갈 만하다.
1: 그래, 세 개 들고 6층까지 못 가지.
0: 엉덩이 힘주고.
1: 힘주고.
3: 아, 스쿼트.
0: 그렇지.
3: 스쿼트.
0: 그렇지.
3: 오, 씨.
1: 오, 조심조심. 내 꽃, 내 꽃. 내 꽃.
7: 여기 에스만 사냥 거의, 谢谢.
3: 谢谢.
1: 야.
2: 예쁘게.
1: 예쁘게 빼야 돼. 오빠 예쁜 거 좋아해. 오케이. 좋아,
7: 그래.
1: 뽀뽀라. 오케이. 땡큐!
0: 와, 오늘 땀이,
3: 나는 진짜 억울한 게 땀이 안 나요.
0: 그만큼 열심히 한 번도 안 해봤지. 아니, 내가 한번 시켜줄까? 아니, 진짜 땀이 안 나는 거지, 나는 건지. 인간 같은 거는 무조건 땀이 나거든. 제대로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
1: 3주이다,
0: 3주. 30분 하죠, 죽어, 그래도.
3: 아버지, 하루에 몇 건 정도 하세요, 일?
5: 15고, 우르고, 最好是 제2고是 最好.
3: 아, 이거 다르구나, 많이 다르구나.
1: 15개 들어올 때, 하나 들어올 때.
5: 제2고, 早前一些, 제3,15고,不早前.
1: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하시는 거잖아.
3: 그러니까 이동이랑 대기가 길다, 이게.
1: 선배님의 방방 인생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제자는 열심히 할 겁니다. 왜 안 울어요?
3: 아버지.
1: 이 아르바이트의 제일 단점은 배가 너무 고파. 오늘 점심 진짜 맛있게 먹을 듯.
0: 아, 진짜 맛있는 거 먹. 야, 근데 얼마 받았어?
1: 방금 거 50.
0: 50이야?
1: 아까 거는 60.
3: 와, 110.
0: 그래도 많이 받았네.
3: 멀면서 같이 먹을까?
1: 배고파.
0: 배고기 시작하네.
1: 배는 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되죠?
3: 난 좀 흉하다고 생각했거든? 어. 나도 흉한 거 아는데 너무 시원해.
1: 시원해.
3: 네, 너무 시원해. 이렇게 하면 시원해요, 형님.
0: 그렇겠지?
1: 그렇겠지.
7: 나는 또 해자.
5: 여기에서, 여기에서.
7: 나는
3: 아니, 미안 안 했어요.
0: 어, 형? 아, 아니네.
5: 뭐 아, 이거 저리 보고. 아, 이거
0: 저리.
5: 저리. 저리. 저리.
0: 아니야, 이거 저리. 저리예요.
3: 형님, 좀 앉으세요. 이렇게 안 앉으세요.
5: 스위스 스위스도 거의 또 안 앉으죠.
0: 나도 이게 처지니까 이제 더 배고프게 시작하거든.
3: 저는 일어나면 처져요. 다리가 아파요.
0: 누워 있어야.
3: 지금도 처져. 충격받은 게 뭔 줄 알아? 알바하러 간다는 아침 운동하고 있어. 알바가 운동이잖아요.
0: 이게 운동이라고 하면 너를 진짜 멀었어.
1: 내가 이걸 해봤는데 둘이 진짜 안 맞아.
3: 얼마나 못 벌었네 오늘.
5: 나도 유형 동시에 몸에 강지적 님 긴나거로.
0: 큰 거네.
1: 큰 거 들어왔다.
3: 가보자고.
1: 가보자고.
3: 파이팅. 짜요, 짜요.
1: 오, 깊숙이 들어간대. 야, 보통 일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든다.
0: 그니까. 확실히.
5: 네, 시장 몸부터 몸은 신초. 아,
1: 올라가네. 더 올라가는 것 같아. 조심조심.
3: 와, 저걸 또 올라가. 또 있어, 계단이.
0: 야, 근데 뭐 짐 들고 이거 내려와야 된단 말인가?
3: 설마 아니겠죠? 아,
0: 이거는 죽겠어.
3: 설마.
0: 아이고. 운동에 힘 주고.
3: 예. 스쿼트.
0: 그렇지. 운동에 힘 주고.
3: 똥 날 것 같아요.
1: 어마어마한 일거리가 있을 것 같아.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손님이신가? 니하오. 오마이갓!
0: 이게 냉장고도?
3: 이사 가는 거예요?
4: 아, 네, 반장. 그렇습니다, 반장. 아,
0: 이거 쓰게 가봐야지. 이게 기술이 없으면 내려갈 때가 진짜 위험할 수도 있는데 우리 괜찮나?
1: 생활의 달인 이사짐 센터 달인들 못 봤어? 그 기술 있어야

0: 있다니까?
1: 와, 이거 대박인데? 근데 이거 어떻게 들어? 이게 이거 가지고 어떻게 들어?
2: 그니까.
3: 양가지 난 것부터 신.
0: 이거 선생님들도 처음 해보신
1: 그러니까,
0: 거 아니야?
1: 그러니까 약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3: 그냥 남겨다.
1: 우와. 아, 이런 식으로.
0: 이런 식으로.
3: 양가지 난 것부터 신. 너무 파우당.
4: 이건 좀 난간이다.
3: 이거는 다 가서 이거 다 갖고 탈진을 줘라.
4: 아.
3: 쓰고
0: 갈게.
1: 조심해 앞에.
0: 어, 앞에 조심해.
1: 이거는 대나무 묶어서 못 가게 못 가져가겠다.
0: 그러니까 그치?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계단은 방방을 부를 수밖에 없어.
4: 맞아 맞아. 요거는 내가 백이한 불러볼게. 이거 부르는 거더라고 아까 보니까.
1: 이게 앞에 우리가 밑에는 안 보이거든.
0: 밑에 조심.
1: 둘이는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을 때 얘기해줘.
0: 네.
1: 계단 있다고 하면.
0: 네.
4: 자 이제 계단 나와요. 계단.
1: 오케이.
4: 계단.
1: 조심히 내려가야 된다.
4: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타이밍 자, 잡아서.
4: 자 또 계단 있어요. 자 여기. 하나 둘. 근데 이거 평소에 둘이서 하시는 거잖아 이거.
0: 그렇지. 계단 내려간 중.
4: 하나, 둘. 하나, 둘. 자.
0: 야, 조심해.
4: 이쪽 빨라요, 아까보다.
1: 조심,
4: 천,
1: 조심.
4: 천이. 자, 이거 돌아야 돼요.
1: 어, 그렇지. 크게 돌아. 그렇지.
0: 그냥,
1: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알아서
4: 할게. 은지야, 알아서 빠져, 빠져.
0: 조금 더. 어,
1: 알아서 할 테니까.
4: 마지막 계단. 괜찮아, 괜찮아.
0: 괜찮아, 괜찮아. 뚜이부시, 뚜이부시. 뚜이부시, 뚜이부시. 노, 노, 노, 노. 오케이, 오케이.
4: 끝났어, 끝났어, 계단.
0: 계단 내려왔어.
4: 오케이.
0: 오케이.
4: 아, 너 레이저 하니까 할만하다.
0: 오케이, 오케이.
4: 여기 내려달라고 하거든요, 앞에.
0: 여기 내려. 오케이, 오케이.
4: 손 조심.
0: 손 조심. 아, 아, 아, 아, 아. 내린다.
2: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오케이, 발가락 조심.
1: 오케이, 그러면.
0: 냉장고.
4: 가자, 냉장고.
1: 아이고, 이거. 화이팅, 화이팅.
0: 화이팅, 화이팅.
4: 자요, 자요.
1: 화이팅, 화이팅.
0: 짜요, 짜요. 하야.
1: 어떻게 두는 건지 한번 보고.
4: 좀 무거운데?
0: 네 명이면 오히려 이게 안 맞아서 더 힘들거든.
4: 맞아, 맞아.
1: 아? 네가 가져오라고. 그거는.
0: 아, 이거 나, 이걸 내가 나보고 가져오라고?
4: 그것도 무거워?
0: 뭐 가볍진 않지만 괜찮아 들을만해. 나 이삿짐 브이로그 많이 봐서 이거 배웠어.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삿짐 브이로그랑 저기 용역 브이로그 많이 봐.
3: 농치 해봐.
4: 아까처럼 목에 거는가 봐요.
0: 짜요.
4: 짜요.
1: 이게 길을 똑같이 기가 내가 조금 키가 크잖아.
0: 어.
1: 그러면 밸런스 좀 안 맞죠?
0: 안 맞으니까 더 아프지?
4: 저도.
1: 그지?
4: 저도 어디서 키 큰 사람이 아닌데 여긴 좀 안 맞네요. 키 큰 사람도 힘들었겠다. 와, 목 진짜 아프다 이거.
0: 짜요 짜요.
4: 짜요 짜요.
3: 짜가 짜가 짜가 물.
1: 짜가 물.
3: 난가 보시는 김검수야.
1: 아우 힘이 좋다네. 은지야.
3: 김건무씨, 김건무 양력. 달라서 나와서.
4: 아, 마음에 드셨나봐, 우리 선배가.
1: 아, 그러니까.
4: 계속 은지 얘기하네.
0: 실시!
1: 계단 잘 안 보이니까 조심해야 돼.
0: 계단.
1: 계단 온다. 하나, 둘.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3: 후,
1: 스,
0: 이,
1: 1, 2, 3, 4, 2, 1,
4: 3, 4, 자, 또 계단 있어요. 자, 하나, 둘,
1: 2, 1, 3, 4, 2, 1, 3, 4, 2, 1, 3, 4, 2, 1, 3, 4, 2, 1, 마지막, 마지막.
4: 마지막, 라스트. 2, 1, 3, 4, 2, 1, 3, 4.
0: 오케이.

0: 오케이.
1: 네, 영어를 하시네.
0: 오케이, 하오. 베이창 하오.
1: 오케이. 아. 이게 이렇게.
0: 잡았어.
1: 잡았어?
0: 잡았어. 싱콜라. 싱콜라, 브라더.
2: 아, 손님.
3: 사원아.
0: 베이창.
3: 100块钱的就太少了.
0: 많이 주세요.
1: 바로.
0: 谢谢.
4: 자, 얼마 주시려나?
2: 선배님이 받으시던 대로 받으면 되시면
1: 그렇지, 그.
3: 200.
2: 지금 흥정한 중인 것 같아요,
5: 지금.
6: 400원
5: 이거만 썼잖아요. 아니, 400위안 달라고 그랬어요.
6: 50,000원,
3: 250,000원.
1: 200원, 마.
2: 300밖에 안 된대, 300. 아, 됐다. 300으로 됐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3: 我带你们去吃个饭，走嘛。有南瓜还可以，走去不去吃？哦，吃饭。
1: 好
3: ，lunch。嗯，
1: 真的，试试吧。
3: Here，
0: 火锅火，
1: 麻辣。
2: OK，OK，OK，OK，OK，Let's go。
0: 자가자。
2: 밥도사주신대。
0: 가자。
3: 走。
2: 가자。
1: 走。
0: 건설 일용직 이런 거 하면은 아. 거기는 다 한밥집에서 밥 주잖아.
2: 그렇지. 백반집 같은 데서 밥을 주시지. 정이다, 정. 이런 거 다 정이야. 오늘 같이 일했으니까 같이 밥 먹자.
0: 아, 식대 포함이니까 밥값은 좀 모이는데 이제 슬슬.
6: 아, 좋다.
0: 그 아까 흥정해서 300위안 받았거든요. 어. 6만 원. 근데 그걸 나눠야 되잖아, 우리가. 그 우리가 100만 가져가고 200 드린 게 맞겠죠?
2: 그치. 우린 직원이니까 어쨌든. 아르바이트생이니까.
1: 드려야지.
7: 이게 우리가 200 받고 선배한테 이게 100 주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200 주고 우리가 100 주는 거 딱 좋아한 것 같습니다.
0: 거기서 형님들이 흥정을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라면 거기서 한 150에서 200위안 받아냈을 텐데 안 돼. 300. 계속 300 받아내는 모습 보면서 흥정하셨으니까 당연히 받아가셔야죠, 그만큼.
2: 어, 여기, 아, 여기를 세팅해 주시는데요?
1: 여긴가?
7: 이거 이제 자키씨가 옛날에 딱
0: 자키자
1: 자키자 했잖아.
2: 쫙.
1: 아, 이거 진짜. 먼저 알바비 주고 그렇게
2: 해. 네.
3: 아,
1: 200, 어, 여기.
3: 200. 어, 하여. 어차피 하여 200块钱.
0: 아버지, 저희 100 받아가도 되죠?
3: 오,
2: 우리 주신다고.
0: 맞아요, 사장님.
2: 세신!
1: 이거 받아야지, 이거 받아.
0: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총 본돈. 처음에 60 받았고, 아, 두 번째 50 받았고,
1: 지금 260.
0: 100 받았고, 해서 210 받았어요.
1: 210.
0: 오늘 총 본돈. 하루에 4만 원을 목표로 하면은 괜찮아.
2: 또 점심은 오늘은 굳었어.
1: 그러니까, 그러면 좋아.
0: 그러니까 내가 올 때 이렇게 모아서 마지막에.
1: 뭐 맛있는 걸 사먹으면 되지.
0: 마지막에 우리 막 거위 이런 거 먹어도 될 것 같아. 셰셰.
2: 와우. 감자 튀긴 거 아니야?
1: 이게 고기. 무슨 고기? 무슨 고기?
2: 곱창하고 토기.
3: 베이창, 쥐
1: 토기? 토기가 뭐야?
2: 토끼! 토끼 고기라고?
0: 토끼? 깡충깡충 뛰어서.
1: 우와.
2: 돼지곱창이랑 토끼?
0: 토끼를 먹어.
2: 나 토끼 고기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

0: 나 토끼고기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
1: 팔이 떨려.
2: 아이 칼 싫어.
1: 와 이거 이걸
0: 토끼고기가 안에 잔뼈가 많구나. 잔뼈가 좀 있네.
1: 마라야?
0: 마라야. 아. 토끼고기가 되게 고소하고 부드럽네.
1: 좀 목 먹히는 맛이라. 닭가슴살 좀 비슷해. 아.

0: 나 젓가락질 안 된다. 나만 이랬어요? 나만 힘들어?
1: 운동 안 해서 그래.
0: 자, 한번 꼭 운동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2: 맛있어요.
1: 이거 맛있어.
0: 얘 1등인데?
1: 근데 돼지고기도 들어가 있고.
0: 간장제육.
2: 간장제육.
0: 간장제육 맛.
2: 불백, 불백.
0: 불백, 돼지불백. 이거 돼지불백 맛이야.
2: 야채에 버섯도 들어가 있어. 곱창이 어딘지 모르겠어.
1: 여기. 곱창 이거야.
0: 아, 그거였어? 나도 하나만 찍어줄게. 땡큐.
2: 맛있다.
0: 곱창이 맛있다. 아, 이제 익숙하다. 맨밥에 말아 먹는 게. 한국 가서 이렇게 먹을 것 같아.
3: 이간 여간 곰 총진이 잘 하우츠.
1: 맛있어. 이거 맛있어.
2: 하우츠.
1: 이거도.
3: 내가 하우츠.
0: 내가 베이창 하우츠. 베이창 하우츠. 베이창 하우츠. 베이창 하우츠. 베이창 하우츠. 베이창 하우츠.
1: 근데 말 안 통한 것 같아, 네가 열심히 해도. 근데 말 안 통한 것 같아, 네가 열심히 해도. 하나라도 안 들은 거
2: 또 시작이야. 나 이 둘의 통과 제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
1: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예요?
4: 총 3만 원 정도래.
0: 3만 원?
1: 와. 3만 원?
0: 와, 와 비싸다.
2: 선배님, 근데 아까 추 오빠 나이 듣고 왜 이렇게 놀라셨어요?
1: 내보다 선생이야.
0: 연세 몇 살이세요?
1: 몇 살?
3: 니 더 달아.
1: 50.
3: 야, 웃어.
2: 웃어.
3: 45.
2: 얘 40 같대.
0: 제가 40살 같다고요?
3: 네, 니.
0: 제가 40살 같다고요?
3: 니. 아, 건재
0: 40살이에요? 아, 저는 왜 40살로 봤어요?
3: 무슨 소리래고?
2: 그냥이래, 그냥. 야, 답변이 너무 슬프다. 그냥? 나 왜 40으로 보여? 했더니 그냥?
3: 무슨 소리래고? 건 40살.
1: 너는 무조건 40이래. 지금 몇 살인지 얘기해줘, 그러면.
0: 저 33살.
3: 40살.
0: 더 놀라세요. 성훈이 형 나이보다 더 놀라는 것 같아. 나 그 정도로 노안은 아닌데.
2: 두 분이 막 절레절레 하시는데?
3: 간피 분해서
1: 어쩔 수 없어. 너는
3: 나 갈 수 없어.
2: 피부가
0: 40살.
1: 피부가 썩어서 40이래.
0: 나 피부과에 1,000만 원 썼는데? 잘하네 이제.
1: 오늘 좋게 일이 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0: 감사합니다.
2: 시시! 예. 오아이니! 오아이니!
1: 감사합니다.
2: 여자 방방!
1: 아, 예, 감사합니다.
2: 시시, 짜이진!
3: 밤은 샹당동님.
2: 텐네동. 감동!
5: 왜 안 좋아?
1: 아유.
2: 시시.
1: 감사합니다.
0: 시시.
3: 부시.
0: 왜 이 장까지?
1: 이렇게 보니까 좀 아쉽네.
3: 우리가 니들 해외에서 中国的话. 아, 非常 감시. 아!
0: 형의 민정 받았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아니에요. 40이라고 했으니까 미안하세요.
2: 짜이진! 아.
1: 쉽게 버는 1위는

0: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아우. 괜찮아?
0: 괜찮아요. 와, 진짜 무겁다, 이거.
2: 내려갈 때 조심해야 된다.
3: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솔직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한 번쯤 그런 걸 해보니까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4: 재료 넣어서 갑시.
5: 아우, 전두 숙소를 떠나는구만.
6: 진짜. 이번에 돈 두 배 내고 큰 차 불러서. 와우.
3: 그러게, 잘했다.
6: 5천 원에 갈 걸 만 원으로 간다.
3: 고생했다.
6: 아니, 2만 원, 2만 원. 배고프다.
3: 너 배고파? 넌
1: 아까 그렇게 많이 안 먹었어.
3: 그러니까 넌 좀 밥을 안 먹어.
1: 그래서 그렇지.
6: 말 알았어.
3: 너 편식하고 운동 안 하고 밥 안 먹고.
1: 터키 고기가 있다고 하는 자체가 약간 맛은 떨어져서 입맛이. 그 앞에 뭐 오르신 분이 있는데 이게 안 먹으면 그럴까 봐.
7: 우리 형제 뭐가 돼?
3: 형제 포기팅. 튀겨서 그런 거 같아.
6: 왔다 이제.
1: 저건가? 그거야?
6: 아니 그건 아니지. 아, 뒤에 저 뒤에 저 뒤에.
3: 구르마 아니야?
6: 저거 뒤에.
1: 아, 잘됐다. 나는 그거 한번 타고 싶었었어.
6: 저거요?
8: 짜이젠, 짜이젠, 최신.
3: 니하오.
6: 와, 차 좋다. 우와, 대박.
3: 이게 2만 원 차라고.
6: 중칭, 정칭 스테이션.
3: 준빈이 허리 괜찮아? 아까 아프다며.
6: 아프긴 한데 뭐 놀랬나 봐. 근육이 하도 안 써가지고. 근육을 써본 적이 없어서. 마오타이가 그 마오타인가?
1: 맞아.
6: 그 비싼 술?
1: 응. 거기 가서 호텔을 좀 찾아야 되잖아. 그
6: 중요한 건 형님, 역 가서 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까지도 1시간 걸려요. 그것도 찾아야 돼.

0: 그거 못하고 하진 않냐?
1: 그걸 우리가 찾아야죠.
2: 우리 완전 피인 것 같아. 준빈, 성훈, 은지 세 명 다 피고 셋 다 성격도 급하고.
3: 그 계획 안 하는 게 편해.
4: 그래서 계획을 안 하잖아.
3: 맞아.
2: 나도 원래 되게 계획형이었는데 완전 피가 됐어.
3: 근데 일단 걸어서 내려가야 되잖아. 그냥 가면 있는 것 같은데?
5: 그리고 만약에 내일 못 일어나면 그냥 내일
3: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1: 이걸로 하면 되겠다. 내 생각엔 숙소 예약 안 해도 될 것 같아.
4: 그러니까 오늘 잘 곳이랑 거기 마오타이 광장까지 가는 것도 찾아야 돼. 일단 가야 돼요, 일단. 마오타이까지, 그래서.
3: 마오타이는 가야지.
4: 와, 역 너무 큰 거 아니야?
2: 야, 그냥 장난 아니다.
4: 쉐쉐.
3: 쉐쉐.
4: 살면서 본 역할이 제일 큰 거 같아.
2: 나 공항 같아.
4: 이 뭐야 이게?
3: 그냥 일반 공항보다 훨씬 커 또.
4: 어마무시하다.
3: 몇 시야 우리가?
4: 10분 남았거든요?
3: 10분?
4: 아 배고픈데? 왜 편의점이라도 갈까?
5: 많이 급한 거 아니면 참았다 가서 먹자.
4: 우리 엄마가 달래듯이 하네.
2: 그럼 이따가 우리들이 매점 탐방 가자.
4: 와 열차 엄청 크다.
2: 어, 되게 쾌적해 보여. 오빠 뭐였지? 6G?
4: 0607.
2: 0607.
3: 여기야?
2: 어, 여기다.
1: 다리가 좁은 건가? 같이 앉아서 좁은 건가?
3: 두 개 다야. 어, 바로 가네. 출발, 와. 출발.
4: 1분 남겨놓고 다 출발, 그냥. 어. 와, 가차없다, 여기. 오, 진짜 신칸센 감성이야.
3: 어, 그러니까. 느낌이 신칸센이야, 이거. 괜찮은데?
2: 준빈아. 이게 꼴등칸이라 그랬나?
1: 꼴등칸.
2: 꼴등칸이야? 근데 이거 꼴등칸 치고 되게 좋다, 넓고.
1: 난 좀.
2: 잠깐만.
1: 와, 도시가 아니네, 여긴? 아예?
3: 그런 것 같아.
1: 마을이 되게 다르다, 분위기가. 사진은.

0: 세계 3대 명주 중에 하나이자 중국을 대표하는 술로 꼽히는 마오타이주. 풍부한 꽃향과 부드러운 맛이 매력적이래.
1: 맛있는 냄새 왜 이렇게 나냐?
0: 준빈이 외전 가고 싶을 때 말해.
1: 지금 뭐 혹시 아드님이랑 오셨어요? 쓰레기통이야.
0: 아, 쓰레기통이었어?
1: 어.
0: 아, 주방 장갑을 끼고 계시길래.
1: 다시 둘러볼게요, 형님. 오, 있다.
0: 그래, 매점에 어쩜 저렇게 연미복을 입고 계시냐?
1: 그니까. 니하오.
2: 니하오.
1: 어? 비싸다.
2: 얼만데?
1: 10,000원이야, 10,000원.
0: 10,000원?
1: 스파게티 10,000원이고.
0: 근데 우리 오늘 점심밥 아꼈잖아.
1: 근데 여기서 다 쓰는 거지, 그럼 저녁. 그만 안 되잖아. 가서 구이조가 밥 먹어야 되는데.
0: 아, 그럼 느낌만 보자. 준빈아, 이거 봐봐. 둥둥 계란찜, 고슴도치 컵 누룽지, 채썬 쇠고기. 근데 닭다리 덮밥 세트가 15위안인데?
2: 아, 15위안?
1: 저거 먹을까?
0: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고 싶어.
3: 지금 메요 먹었나?
1: 없대, 없대. 메요래. 메요.
0: 이거 없는데 메뉴를 보여줄까요?
1: 하우 메뉴 쇼미.
3: 죄송합니다.
1: 아, 이거밖에 없다고 지금. 아.
0: 기다려봐, 해바라기 씨 나 좀 물어볼게. 아
3: 메요.
0: 아
3: 지금
1: 콩 완두콩. 이거
0: 땅콩.
1: How much?
3: How much?
0: 8위안.
1: 어, 이건 먹어둔다. How much? 4? 4밖에 안 해? 주스 하나 먹어도 되나?
0: 주스 하나 먹어.
1: 주스.
0: 그거 두 개랑 오빠 녹차 하나 사줘야 돼. 오빠 목마르면 예민해진다고.
1: 그린티.
0: 오케이.
1: 은지 뭐 먹을래?
0: 난 안 먹어. 끝. 아깝잖아.
1: 돈 많이 써. 돈 많아?
0: 먹어도 돼?
1: 응. 돈 많아?
0: 진짜로?
1: 아, 5,000원까지 써도 돼.
0: 그럼 나는 맨 왼쪽.
1: 아니, 과자도 먹으려면 먹어, 이거.
0: 과자는 안 먹어. 어, 됐대.
1: 아웃더? 아웃더?
0: 시시해.
1: 7,000원.
4: 오씨. 왜?
1: 마라. 마라 육포 드실래?
4: 아. 어우. 마라 오늘 맛있는데?
1: 마라 육포거든.
0: 안 먹을 거야?
1: 아니, 우리 한 입씩 먹었어.
4: 어우, 맵다.
0: 맛있다. 두부피를 겹친 것 같은데? 두부피를 겹쳐서 겉에가 마라가 발라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분들은 식사도 말하고 간식도 말아요? 해바라기 씨 없잖아.
5: 무슨 동시? 니 필요해? 아.
0: 왜. 아. 谢谢. 对不起. 没关系. 없나 봐. 진짜 웃긴 거 생각났어. 진짜 해바라기 씨 중독돼가지고 막 혼자 한국에서 그 진짜 중국 사람들처럼

0: 해바라기 싫었나? 이 음료수가 제일 맛있어, 중국에서. 구이 향은 뭐고 구이 저우는 뭐예요?
1: 진짜 찐 마오타이주가 아닌데 그래서 진품 가품 구별법이라는
2: 데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준인데 준이? 여기 아니야? 여기 맞아.

0: 빨리 왔다 생각보다.
1: 근데 생각보다 이게 이것도 괜찮네. 너무 깔끔하고.
2: 다행이다.
1: 빨리 가고. 싸게 하는 거.
3: 싸기?
1: 싸기꾸. 머리 좋으니까. 네, 그런 거 좋아해요. 머리 써야 되니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2: 어디로 가는 건가?
1: 택시 쪽으로는 이쪽인 것 같고.
4: 버스 막 돼 있던데.
1: 버스?
4: 여기 한번 물어볼까요? 아까 막 버스 아까 한 명 데려가더라고.
1: 아, 이게 마우타이. 그 70. 마우타이 가는 것 같아, 이게. 버스. 맞는 것 같아.
4: 버스? 버스? 버스도 다르더라. 이게 외래어가.
5: 버스에서 무슨 차 타고 가요?
0: 기아우차. 뭐죠?
4: 승용차.
2: 승용차.
4: 기아우차. 아. 싼거 210. 200스. 이 박스. 아,
1: 210.
4: 싼거
2: 신차.
4: 신청?
2: 어떻게 할래? 탈래 말래?
0: 이거는 한국어. 나 이용 니 핸드폰 한국어.
1: 210이면 좀.
2: 오케이.
4: 오케이. 렛츠 고.
1: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고.
4: 싼 거.
0: 그럼 핀체로.
4: 어?
0: 핀체.
4: 핀체로?
0: 응.
4: 오케이. 핀체로 갑시다. 아, 짐을 핀체로. 너무 좋은 거. 한국 렌즈. 또 이쁘지? 중고. 중고. 뭐야, 뭐야? 여기가 호객하는 곳이구나.
2: 난리네.
4: 시원해. 아, 이게 뭐냐면
1: 가네. 아니야,
4: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람 수 차면 가는 거예요. 오케이, 핀체로 갑시다. 짐을 핀체로. 핀체.
6: 네, 수 젠슨.
1: 젠슨.
4: 살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걸.
2: 근데 4만원이면 비싼 거 아니야?
4: 그러니까. 그치. 근데 한 시간 가니까. 한 시간 치면 딱 괜찮아.
2: 내가 가운데 앉을까?
3: 아니.
2: 내가 가운데 앉는 게 낫나? 어떡해.
3: 아우, 죽겠네.
2: 지금 이게. 괜찮아?
4: 난 괜찮아. 와, 바로 가는 거 되게 좋은 거야, 형님.
3: 좋다, 좋다.
2: 벨트가 없는데 준비나? 여기 벨트가 없어. 나 그리고, 야, 벨트가 문제가 아니라 나 벨트도 없고 지금 여기 침대 왼쪽 아예 그냥 무너져 있어. 만져봐. 손으로 만져봐봐. 알지? 이거 완전 무너져 있어 지금.
4: 꺼졌네 아예.
2: 그래서 완전 지금 나 이러고 가야 돼. 짝퉁기로 가야 돼 지금.
4: 이거 20만 원 아닌데 너가 꺼뜨린 거 아니지? 아니.
3: 여기서 한 시간. 이거 4만 원이라고.
4: 아니 3명 4만 원.
3: 3명 4만 원이라고.
4: 그러니까 1인당 만.
3: 그치 뭐 한.
4: 1인당 13,000원 정도. 아,
1: 우리가 이 친구들이보다 빨리 오면 앞에 탈 수 있었는데 그치?
4: 그치, 다 그치, 그치. 이게 카풀의 매력이죠. 아유, 대신에 이분들은 오래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오래 기다린 거예요. 이거 내가 기다렸다가 4시간 뒤에 간 적도 있어요.
2: 아우, 미쳤다.
4: 안 차가지고. 그리고 카풀 시스템이 되게 많은 여행지에 있는데 여기만큼 좋은 차 처음 봐, 나는.
2: 그래?
1: 그러니까 차는 좋은 것 같아.
4: 차 그러니까, 진짜 좋은 편이야. 에어컨이 나오잖아.
2: 에어컨도 나오고 일단은.
3: 나와, 에어컨 나와.
4: 에어컨 나오면 일단
1: 좋은 거야.
2: 왼쪽 궁뎅인가 짝궁뎅인 건 괜찮은 거야?
4: 그거는 기본이지. 원래는 다 꺼져 있거든.
2: 아, 진짜? 첩초 10만쯤 오진 않겠지.
1: 호텔을 안 잡았잖아, 아직.
4: 호텔 금방 찾겠죠, 뭐. 찾겠지. 거기가 관광지라 숙소 많을 거야, 아마.
1: 아, 그래? 네. 그러면.
4: 아니, 숙소 너가 찾아볼래? 폰 줄게. 6만원대로 찾아보자. 이게 영어 검색이 안 돼. 그러니까 한자를 찾아도 한자를 검색할 수가 없어. 어렵다, 어려워.
2: 힘들어.
1: 아우 힘드네 이 차.
4: 길이 험하다 이제.
2: 아우 사람 살려. 아우 어지러워.
4: 보지마.
2: 어지러워. 아니야 안돼.
4: 아니 토한다.
2: 아니. 마우타이 박물관 맞고 여기가 숙소인데.
4: 헬싱이라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2: 지국열.
4: 그리고 낮은 손.
2: 난 베스트 리뷰션으로 했는데.
4: 높은 점 말고 낮은 점. 아, 그래도 장족의 발전이다. 우리 마우타이 시까지는 한자로 찾았어요.
2: 아니야, 됐다. 새로운 곳이 나왔어.
4: 6만 원.

0: 방이 여긴 몇 개인 거지?
1: 한 개.
0: 아니야, 이거 다
2: 두 개.
1: 세 개. 어, 세 개가 아닌 것 같아요.
2: 세 개 아닌 것 같아?
0: 이 정도, 이건 물어봐도 돼? 방 세 개 맞나요만 위챗에다 물어봐도 돼?
2: 어, 그거 돼?
0: 아니, 제작진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아.
3: 되는데? 그냥 뭐. 야, 그럼 이미 우리가 찾았어.

0: 호텔로 가자 그럼.
1: 그거로 가자.
2: 오케이.
3: 우리가 예약하는 건 어려우니까 가서 물어봅시다. 당장
1: 그렇죠. 그렇죠. 그거만 하고.
3: 가격대가 다 저렴한 것 같아.
1: 잘했어, 잘했어.
3: 실패했지만 성공한 것 같아.
2: 후회 없어?
3: 현장 호텔 예약이 답이다.
2: 답이다.
1: 왔어요.
2: 이제 다 왔나 봐요, 오빠. 아니 내가 느낌상 우리 분명히 우리가 만약에 또 숙소에 가거나 뭐 호텔에 가잖아. 우리 전단지 붙어 있잖아. 거기에 양조장 붙어 있을 것 같아. 양조장 붙어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마오타이까지 왔는데 양조장에서 일을 안 시킬 리가 없어. 인제는 3일차, 4일차 됐는데 딱이지 않아?
1: 근데 양조장에서는 그렇게 힘든 일이 그렇게 많이 없을 거야. 근데 양조장에서는 그렇게 힘든 일이 그렇게 많이 없을 거야.
4: 아우 뜨거! 아우 엄청 뜨겁네. 와, 안 뜨거, 안 뜨거.
1: 장난 아니다.

0: 야, 진짜 우리 마우타이 도착했다.
1: 도착했다, 마우타이 도착했다. 야, 멋있다. 밤에 와도 멋있는데?
2: 살짝 근데 술 그
0: 술 냄새?
1: 약간 우리나라 청주 냄새 느낌?
2: 맛도 비슷할걸?
0: 아우, 마우타이 먹고 있다.
2: 와, 마우타이 마시고 있어.
0: 둘이서 이렇게 먹고 있나? 아니야.
2: 시음하는 곳이다.
1: 이 도시 자체가 되게 뭔가 주의 도시다, 주.
0: 근데 여기도 느낌이 좋다, 진짜.
2: 테크노 들린다, 테크노. 올드스쿨인데, 여기?
1: 김현정 선생님 오신 거 아니야?
2: 술 먹고 춤추는 곳이다. 와, 난제로 춤춰.
1: 우와. 되게 잘 추셔, 춤을. 우와.
2: 저게 뭐야?
0: 대박이다.
1: 근데 안무를 어떻게 아는 거야?
3: 들어가서 할까?
1: 해보고 싶어?
3: 들어가요.
0: 똑같이 해. 이게 하나 옆에 가고 옆에 여기 여기서 하고 앞에 가고 뒤에 가. 뒤에 가고 앞에.
1: 앞에.
0: 또
1: 앞에.
0: 뒤에 가고 앞에.
1: 앞에. 앞에. 뒤에.
0: 뒤에.
1: 뒤에.
0: 돌고. 돌고. 네, 하나 둘 셋.
1: 돌아.
0: 뛰어라. 그렇지.
1: 엉덩이.
0: 하나 둘.
1: 네. 엉덩. 엉덩. 엉덩. 엉덩.
0: 앞에.
1: 뒤에.
0: 아, 이제 됐다. 너무 간단해.
2: 아, 배고파.
1: 오빠, 여기 식당 한번 보실래요?
0: 여기. 여기서 먹을까?
1: 좋아요.
2: 양면?
1: 양면 있대, 양면. 우리 어제 맛있게 먹었던 양면.
0: 여기 다, 여기. 있잖아.
2: 우리 먹었던 것들.
0: 여기.
2: 여기서 가볍게 그러면 오늘.
0: 가볍게 먹자.
1: 먹고 싶...

0: 하세요.
1: 나는 이거, 이거 먹을게.
0: 오케이. 이거. 하나. 하나.
2: 이거.
3: 쌈짜.
1: 여기.
2: 여기가 2,000원. 한 끼에.
1: 2,000원. 어. 거기 있는 거, 그 맥주인 거 같아? 그 금세 있잖아. 이게 봐봐.
0: 맥주 한 잔 먹을까요?
2: 맞네.
1: 아, 미어 저거 있네.
2: 맥주 드실래요?
1: 어. 너도 먹을래?
2: 네, 좋습니다.
1: 괜찮아?
0: 뭐가 나왔다.
2: 뭐가 나왔다.
0: 양미.
2: 비빔면.
4: 비빔비.
1: 아, 나이웨네.
2: 이거.
0: 이게 내 거다. 실시해.
2: 수제비. 여기 야장 느낌이네.

0: 어, 이거 좀 산미가 엄청
1: 뭐야, 그거 뭐야? 어? 아, 그거 네 거였어?
2: 네. 오. 사실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그림으로 시킨 거잖아, 우리가.
0: 나는 매운 건지 모르고 시켰어, 이것도.
1: 매운 거 같은데?
2: 이거 그래도. 양면일 거 같은데?
0: 비주얼이 보면은 매운 게 안 들어가 있잖아.
2: 이거 아니, 맛있다.
1: 이거 올 거야, 올 거야. 내 거 올 거야.
2: 당연하지. 맛있지?
0: 어, 맛있다.
2: 너 이거 잘 비볐어?
0: 오, 이거 맛있다. 수제비, 수제비.
2: 먹어봐요, 오빠.
0: 맵다, 이거.
1: 이거 얼마라고 했지, 하나에?
0: 2,000원. 여기 드셔보세요.
1: 어떤 맛이야?
0: 매운.
2: 숟가락 없나?
0: 맵죠?
1: 근데 지역... 맛있는데?
0: 맛있어요.
1: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언니, 여기, 여기.
0: 谢谢.
1: 아, 谢谢.
0: 어, 이거 안 맵다. 오,
1: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이거 먹어봐봐. 아, 이거 맛있다.
2: 맛있어요.
1: 어, 맛있어, 맛있어. 근데 이거 먹어봐봐. 아, 맛있어. 어, 먹어봐봐. 맛있어.
2: 아, 좋다.
1: 이거 맛있네.
2: 이열치열이다.
1: 어. 그래, 그지.
0: 얘 맛있다. 만두국.
2: 맛있다.
0: 얘가 진짜 좋다.
2: 아니면 만두국 하나 더 시켰어.
1: 어, 먹어. 그래도 돼. 하이.
0: 이거, 이거.
1: 이거, 이거.
0: 이거 하나 더요. 네.
2: 한국말로 했는데 어떻게 알아들으신 거지?

0: 왜 이 집은 심지어 안 매운 집인데 나만 매운 걸 골랐을까? 매운 거 저거 잘 먹는 사람들은 안 매운 거 골랐는데 왜 나는 비주얼 보면 몇 개 제일 안 맵게 생겼단 말이야. 저거예요. 노란색깔 면.
1: 그게 뭔지 알아? 센스가 없습니다.
2: 양미엔
3: 이어벨 마냐?
2: 김부동.
1: 스스. 센스가 없습니다.
2: 극.
1: 뭐 같이 먹어.
0: 센스가 매요.
2: 다 매요. 오빠 그런 연락 많이 받겠다. 형님 저 일본인데요. 여기 맛집 있어요?
1: 요즘에 너무 많아. 그럼 일단 식당 같은 거 우리가 찾아서 하는 거보다는 길거리에서 그냥 맛있는 거 있으면 그냥 거기서 들어가자. 그런 게 훨씬 찾을 수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서 맛이 없으면 그게 또 추억이 되고 네,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 그래도 맛있게 먹었다.
2: 잘 먹었다.
0: 잘 먹어. 첫 끼 괜찮다.
4: 내일 출근 시간 5시 반인데 사장님이 차를 보내주신대요.
0: 오 대박. 오 대박.
1: 몇 시에 출발해요?
4: 5시쯤? 5시 10분?
2: 5시 10분에 출발?
0: 그래야겠다.
1: 아 그래?
2: 그럼 5시에 만나?
0: 5시 10분에 만나자.
1: 오케이.
4: 은지 씨는 몇 시에 알람 맞추실 거예요?
2: 저요? 저도 한 5시?
1: 나는 5시 2분.
2: 난 5시.
0: 난 5시 7분.
1: 3도에 나갈 수 있다.
0: 바로. 아 역시.
2: 무조건이지. 만약에 못 일어나면은 서로 무조건 문 두드려서 깨워줘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해.
0: 오케이. 이제.
2: 시시.
1: 얼마에 서서 다 해고?
0: 100위안, 2만 원. 좀 비싸요.
1: 야, 나 맥주 보고 싶어.
0: 맥주가 비싸.
1: 지금부터 이게 알람.

0: 내일 봐. 좀, 아 내일이야. 좀 이따 봐요.
1: 그냥 눈만 붙이고 와.
0: 눈 붙이고 보자.
2: 오 좋다. 깔끔하네. 오 씨. 아쉽다. 이런 데서 하루밖에 못 자다니. 아쉽네요. 그럼 이만 자겠습니다. 피곤해서. 뿅. 어, 좀 잘까?
3: 좀 자야 준비나.
4: 여기서 뭐다?
2: 20분 걸린대요.
5: 와우.
2: 날이 갈수록 더 가혹해지는 것 같은데. 야. 고층 빌딩이 제일 꿀이었구나.
3: 오, 에어컨 틀어주셨다.
4: 자, 가자.
3: 자, 가자.
4: 잘 자요.
3: 잘 자요, 네. 잘 자요.
6: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우, 뜨거워! 엄청 뜨겁네!
7: 엄청 커!
3: 발효시키는 작업을 한대요, 우리가.
8: 알바가 첫날이 제일 쉬었던 것 같아요.
7: 아우, 아우! 아, 뜨거워!
3: 좋아, 좋아! 무장 빌리지.
8: 이야, 예쁘다.
6: 와,
9: 완전 차이나.
7: 너무 맛있어!
8: 처음으로 나 관광하는 기분이야.
2: Do you speak English?
10: I'm sorry.
3: 준빈이 형.
8: 아, 방금 들고 있었잖아요.
4: 그렇게 너 오고 싶었어, 여기?
3: 이 나라는 사람을 되게 빨리 포기하게
8: 만든다. 어디 갔어요?
11: 상담할롯이 손질부터 조리까지 한 번에 탄탄한 내구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엔드그레인 도마와 재료를 손쉽게 손질하는 넓은 면적의 중식도까지 모두 증정.
12: 저기 당신이가 또 암이래. 지난번에 폐암이었잖아. 이번에는 대장암이래.
13: 요즘 암 두세 번 걸리는 사람 꽤 되더라.
12: 그러니까 암 보험들 때 암 진단금 몇 번 주는지 꼭 확인하랬잖아.
14: 맞습니다. 암보험 가입할 때 암진단금이 딱 한 번만 보장되는지 여러 번 보장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악사는 암진단금을 최대 8회까지 보장해드리고 전이암도 따로 보장해드립니다.
15: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16: 좋은 소식이 뭔데요?
15: 간암 치료에 특별히 좋은 최신 항암 치료가 나왔습니다.
16: 나쁜 건요?
15: 이게 비급여라 환자가 치료비를 전부 부담해야 돼요.
14: 그래서 학사는 표적 항암 방사선 같은 최신 암 치료 비용을 암에 한 번 걸리든 두 번 걸리든 계속해서 반복 보장해드리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도 암 진단 후 생활자금도 보장해드립니다.
17: 우리 저 한 번만 더 들자.
3: 우리도 나이 드는데 심장이나 뇌, 치매 같은 병원 필요하지 않을까?
17: 그것보단 암이 먼저지.
3: 하나로 다 해주면 좋을 텐데.
14: 그래서 악사는 딱 한 번 가입으로 암 보장은 물론이고요, 뇌 심장 질환을 진단금은 물론 치료비까지 보장해드리면서 여기에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치매도 보장해드립니다. 당뇨가 있어도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어도 간편하게 전화로 가입할 수 있다니까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18: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9: 이어서 자이언트 팽 TV가 방송됩니다.
0: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0: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형들 떡볶이 먹자.
1: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2: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3: 진짜 맛있겠지?
0: 대박, 너무 맛있는데?
2: 떡이랑 같이 먹어봐.
0: 나도. 닭고기가 킥이다.
4: 와, 쫄깃쫄깃하네.
5: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2: 떡볶이 잘 어울려.
5: 스테라 떡볶이.
6: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7: 내시가 보는 거울은 내시경.
8: 들어봐!
7: 좀비가 왜 박은 줄 알아? 머리가 좀비여서!
9: 주민 안녕하십니까? 저는 34.5기 펜슨입니다.
10: 펜슨이 정도 같은 거.
11: 저 안에서 어떻게 해요?
0: 진짜 나가야 돼.
12: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봤습니다.
7: 안녕하십니까.
13: 삐는 척을 하면서 걷네.
14: 아, 아, 지금 몇 시야? 아,
13: 몇 시야 지금?
14: 몇 시예요? 몇 시예요가 아니고 2분, 2분.
7: 아, 2분. 아,
14: 11시에 보기로 했는데.
7: 아, 조심합니다. 아, 제가 어제 선배님들 그 영상 보면서 좀 복습 좀 하느라고.
14: 핑계가 좋다.
7: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13: 뭐 해봐봐.
7: 밤바이야.
13: 그 심양섭 선배님 거.
14: 선배님 거.
13: 나 초등학생 때 보던 거야.
7: 그거다. 어. 그거다 선배님께서 하신 거. 하고 있는데.
13: 우리 그 허경환 선배.
7: 바로 이 말입니다.
13: 너 빨리 올라가.
14: 아.
13: 빨리 가.
14: 올라갈 수 있게. 아. 우리 그 특별 개수.
13: 특별 개수.
14: 34.5기.
15: 아니 뭐야? 너 지금 몇 시야 지금?
7: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34.5기 펭수입니다.
14: 아이고.
15: 아니 근데 첫날부터 이렇게 지각을 하게 돼 있나?
7: 죄송합니다. 제가 엎드려 뻗쳐 하겠습니다.
15: 여기 그런 게 아니야. 여기서 그러면 안 돼.
7: 아니면 제가 메타전을 받겠습니다. 저를 때려서 주시오.
15: 아니야.
13: 하지 마.
7: 아, 그런 거 없으니까.
14: 아, 이상한 것만 배웠어.
16: 일단 앉아, 펭수.
15: 아니 근데 펭수 어제 그 우리 거 코너, 선배들 거 코너 보느라 지금 늦잠 자서 지각한 거잖아.
7: 이거 신기야.
15: 뭘 본 거야 너?
13: 보여줘봐.
16: 코너 이름 좀 말해봐.
13: 얘 지금 우리 사실 우리 누군지 몰라.
7: 저 알고 신기야. 아,
13: 그럼 우리 이름 한 명씩 대봐봐.
7: 박성광.
16: 어, 약간 영광인데? 어, 나 기분이 나쁘지 않아.
7: 박진형, 박성호, 장도연, 김준현.
16: 아니, 우리는 일부러 다 틀리고 한 명은 맞추네. 한 명은 맞춰버리네.
14: 맞춘 게 아니라 이게 지금.
7: 제가요, 사실, 그, 특채로 온 거거든요. 그냥 서 있었다가 길거리 테스팅 당했어요, 사실은.
13: 특채는 좀,
16: 이게 조금은 약간.
7: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그 선배님들이랑 좀 다르다 보니까, 선배님들은 어떻게 붙으셨는지, 그리고 왜 드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16: 그래, 뭐 열심히 한다니까. 그래. 한 번씩 보여주자.
17: 선배로서 그래. 보여주자.
7: 감사합니다.
16: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선배 중에 이수지 선배가 있어.
7: 오, 닮았다, 진짜로.
17: 아주 사랑해요.
16: 와. 이런 게 있어야 돼.
7: 와, 이거는.
16: 그리고 이쪽은 우리 34기에서 가장 성대모사를 잘하는.
7: 오, 보여주세요.
18: 우리 펭수가 개그맨이 될 상인가?
16: 이거 말고, 이거 말고.
15: 다른 거 있어, 다른 거 있어.
16: 야, 얼음이, 얼음이 진짜 똑같아, 얼음. 펭수가 얼음을 좋아해.
13: 펭수 좋아하는 거 뭐 있지? 펭수가 좋아하는 거.
18: 응. 얼음!
15: 이거 뭐 좀 미주를.
13: 아, 우리 펭수 때문에 내가 화가 많이 나죠.
16: 순간에 눈치를 한번 봐.
13: 눈치 한번 봤어.
15: 나 이 형 이렇게 떠는 건 처음이야.
14: 그러면 연주 보여줘.
15: 나는 근데 마땅히 막 성대모사나 이런 개인기보다는 대학 축제에서 아무 말 하는

0: 래퍼 있잖아. 우와! 그걸로 한번 붙었어.
1: 야, 재밌다. 뭔지 몰라.
0: 대학 축제에서 정말 아는 말 하는 래퍼야.
1: 오, 보여주세요.
0: 아, 오케이, 여러분. 자, 자.

0: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냐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계속 무슨 말인지 알아요라는 유행어를 계속 가져가면서 연기를 했어요. 연기를.
1: 오, 컨셉 좋은데요?
2: 난 CF 모델로 합격을 했어.
1: 어떻게 하는 겁니까 CF 모델을?
2: 건조한 날 출근은 숨을 못 쉬죠. 늘 함께 하고 싶어. 떨어지지 마. 양면태. 네?
3: 이거 태국으로 송출이 되는 거라서
2: 태국으로도 송출된다고요? 네. 아, 네.
4: 내원디어가하오 길자이자니 나클럽 천연육강 큰사무 야 썸나 씨썸나
2: 나 이걸로 붙었어.
3: 눈이 돌아있어.
0: 이게 가짜 태국어가 아니라 이거 진짜 태국어잖아.
1: 이게 확실히 앞에 뭐를 깔고 이게 전형적으로 딱 하는 거군요.
3: 개그의 기본을 좀 안 해?
1: 그게 바로 리즈와 오더스.
5: 약간 선배님
6: 포스. 아직 안
3: 맞아, 맞아, 맞아, 그거야.
2: 맞아, 맞아. 이제는 안 돼.
1: 야,
2: 이제는 안 돼.
7: 너가 방금 한 게 니주와 오도시야.
3: 우리는 다 니주야. 여기가 오도시야.
1: 아무튼 선생님 너무 잘 봤습니다.
2: 잘해요.
3: 시간이 지금 많이 늦어가지고 바로 가야 돼.
0: 그러면 빨리
2: 아니,
0: 가야 돼.
2: 너가 늦어가지고 지금 다 늦었네. 지금 빨리
1: 어디 가요?
2: 지금
0: 따라와봐. 따라와봐.
2: 짐 챙기고. 아유 막내가 있으니까 너무 좋다.
3: 너무 무섭다고 이거를.
2: 아니. 야.
7: 잘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1: 네.
7: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인사 잘해야 된다 그랬지?
1: 인사 잘하기
7: 그다음 관계자분들 갔다 싶으면 다 인사해야 돼 알았지?
1: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어머 어머 아니 놀라셨잖아
1: 안녕하세요
2: 88 아우 정말 말썽 꼬르기
7: 우리 암살하러 왔어.
1: 아, 아니고, 저는 쩌무기로 들어온 펭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3: 여기 이제 34.5기.
1: 근데요, 저도 명색이 34.5기잖아요.
3: 그치.
1: 그럼 솔직히, 공기 아닙니까?
3: 이거는 나.
1: 뻘 받겠습니다!
3: 우리 동기 맞아! 우리 동기 맞아! 우리 동기 맞아. 우리 동기야.
1: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실게요.
3: 자, 그래서 우리가 쇼츠를 찍어야 되는데, 너가 아이디어를 좀 줬으면 하거든?
1: 오!
8: 막내다.
1: 또 연기가 기본적으로 잘하시잖아요.
3: 그치.
1: 그래서 좀 연기가 가미된 어떤 영화 명대사들 있죠. 따라하는 건데, 느낌이 다르게 하는 거야, 완전히. 아.
8: 내가 왕이 될 사람인가?
3: 아, 이게 감정별로 다르게.
1: 완전 다르게.
3: 나는 그러면 이제 선배로서 또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
1: 보여주세요.
3: 이제 왕과 사는 남자 이제 명대사를 인도 버전으로.
9: 인도 연화하면 어때?
10: 이놈! 오, 니놈이 감히 왕족을
1: 능멸하는가?
10: 니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는가? 니놈이 감히 왕족을
3: 유튜브 그 선배로서
11: TV의 펀치입니다
1: 저는 영화 암살해 보겠습니다
2: 뭐예요?
1: 저 구멍이 여기 두 개지요
3: 야 바로 리허설 준비하러 갈게요.
1: 자, 저는 지금 그 원래 제가 신인이면은 저 분을 바로 못.

0: 하거든요. 근데 선배님께서 오늘 깍두기 넣어주신다고 해서 지금 왔어요.
1: 아유.
2: 네.
1: 네.
3: 깍두기.
1: 안녕하십니까.
2: 어, 엄청 크네.
0: 안녕하십니까.
4: 오를 주세요.
5: 선생님사 리포터 모사.
2: 야, 완전 좋네.
1: 여기가 좋나? 여기가? 펜수가 여기가 좋을까?
2: 어디 편한 데가 어디야?
0: 저 어디든 편합니다.
2: 아, 편해.
1: 아, 누울까?
2: 그럼 이제 몇 기가 된 거야?
0: 제가 34.5입니다.
1: 아, 34.5.
2: 34.5.
1: 34.5.
2: 뭐 사실 우리가 펭수 재밌는 건 뭐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0: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관객들 앞에서 개그를 하는 건 처음이에요. 웃음을 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갖는 건 처음이란 말이에요.
2: 강박 때문에.
6: 사실 이 안에서 그렇게 웃음 주는 개그맨이 뭐 100% 다.
2: 임숙수.
6: 편하게.
2: 마음 좀. 얘한테 지금 마음속에 우리가 되게 유명한 애가 돼 있는데.
0: 알겠습니다. 뭐, 그, 관객들이 안 웃을 수도 있잖아요.
2: 아니, 그렇지.
0: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2: 사실 이제 박성호 씨한테 물어보면 돼. 박성호 씨가 나가서 참 많이 못 웃겼거든. 그래가지고. 얘기 좀 해줘.
1: 나한테 넘겨.
7: 일단 나한테는 그 요들이라는 무기가 있잖아.
0: 아 맞아요.
7: 우리 또 같이 열린음악회도 같이 듀엣으로 노래를 불렀어.
2: 열린음악회.
7: 열린음악회 나갔어.
0: 같이 요들을 했었어요.
2: 성우야 너는 진짜 펭수한테 고마워야겠다.
0: 아 아닙니다.
7: 제가 지금 펭수 가랭이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어.
2: 들어봐. 들어가 봐.
6: 개그맨이 말이야.
2: 이 정도 해야지 개그맨이지.
6: 개그맨이.
2: 이 자식아.
7: 아니야, 펭수야. 펭수야. 내가 가야 이거는 방송이
0: 안 됩니다. 안 되옵니다.
6: 무대에서 안 터지는
1: 거예요. 그래, 그래, 그래.
0: 어, 안녕하십니까.
6: 아, 어, 안녕하세요.
7: 막내야, 이번에 새로 네. 막내야.
0: 안녕하십니까. 34.5기 펭수입니다.
6: 사실은 우리 막내가 들어오면 우리 때는 어, 너 시험 봤던 거 해봐. 뭐 개인기 있어? 뭐 이런 거 하거든.
2: 아, 무조건 시키거든.
0: 전 사실 길거리 캐스팅을 당했거든요. 어. 그냥 가다가 어. 누가 잡아서 뒤를 쳐다봤던 것 뿐이었어요.
2: 어떻게 했는데?
1: 어이, 펭귄 양반.
2: 오, 이거 뭐야?
6: 전화기! 다리는 부딪혔어!
2: 360도 돌아가다니 정말 대단한 거야! 백인 양반! 백인 양반!
6: 야, 이거 괜찮아? 오, 괜찮아? 이런 게 또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게 또 있어? 또 있어, 이런 거? 야, 또 생각해봐, 천천히 해봐. 성대모사 이런 거 잘하면 좋은데, 성대모사.
2: 야, 펭귄이 하는 성대모사 진짜 별로.
7: 천천히 생각해봐, 막 괜찮아. 오, 잘하네. 어, 이것도 괜찮다. 이것도 괜찮다. 이것도.
6: 이러고 돌 수 있나? 이러면서 어. 돌면서 이게 비트박스 가능한가?
2: 어, 괜찮네. 어. 오! 야.
7: 이게 선배들의 역할이야. 만들어주잖아.
0: 단물이랑 단물은 다 빠지는 것 같습니다.
2: 자, 그럼 가주, 우리 한번 화이팅 한번 하고, 우리 한번 무대 잘 서봅시다.
0: 예, 좋습니다.
2: 자, 성우가 들어와. 자, 그냥 해.

0: 바로 이만 아닙니까?
1: 와, 선배님들 이거 다 어떻게 하시는 거죠?
0: 선배님은 달라.
2: 평소 이제 너도 개그맨 데뷔하는 거니까 내가 잘 보고 있을게.
0: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선배님의 길을 받아서 아주 잘 하고 있겠습니다.
2: 개콘 무대를 능멸 하고 와.
0: 알겠습니다. 능멸 하겠습니다.
2: EBS는 역시 펭수. 자 이제 가야 돼.
0: 어 가야 돼.
2: 가자.
0: 너 가자 선배님. 네 가시죠.
2: 가자.
3: 근데
2: 진짜 나가야 돼.
4: 그럼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비고 들어오세요. 아...
0: 펭수 왔습니다. 펭수입니다.
4: 알겠어요. 일단 앉으세요. 죄송한데 좀만 옆으로 가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5: 재판장님이 안 보입니다.
4: 정말 미안합니다. 예예. EBS는 교육 방송인데 펭수는 교육적이지 않은 죄.
0: 그게 무슨 죄가?

0: 선생님들의 가르침 덕분에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어디가
0: 왜요?
1: 이 막내들은 끝나고 다 여기 정리하고.
2: 너무 선배 노릇한다.
3: 아유 선배죠 선배.
0: 선배님. 다음 편. 오늘 공주놀이를 할 거야.
4: 공주에서 공주놀이.
5: 펜스 공주?
0: 원지공주? 공주의 키우치. 돼지런을 해야 돼.
6: 이걸 그냥 공짜로 주신다고요?
7: 너무 감사해요.
0: 왕자, 저와 함께 왈츠 한번 땡기시래요? 기둥들아.
5: 펜스 공주 권력 있어.
0: 역시 공주는 공주에 와야 되는구나.
8: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9: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0: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1: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화면을 그려줄 수 있을까? 말이 아닌 손으로 감정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소음과 무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화면의 움직임 하나, 소리의 예민한 듯 놓치지 않죠. 그리고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12: 외출 후
11: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 문장 하나, 손짓 하나에 진심을 다하죠. 자막이 말하고, 소리가 그림이 되고, 손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방송.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방송.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조선의 국왕 이도다. 보이는가? 오늘 신하 일곱을 의금부에 가뒀다. 알맞은 놈들. 새롭고 기이한 한 가지 기에 학문과 정치에 방해가 된다. 한자와 관련 없는 시골의 인말, 비루하고 상스럽고 무익한 글자. 이사들이 이러고도 내 신하가 맞느냐?
1: 언문을 제작하신 것은 지극히 신묘하나 한편으로 의심되는 바가 있어 감히 아뢰옵니다. 조선은 중국을 섬기고 따르는데 어찌 새로 언문을 만들겠사옵니까?
2: 새 글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들이나 하는 일이옵니다.
0: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어리석은 선비들 같으니. 아니, 내가 늙음하게 할 일이 없어 글자를 만들었겠느냐? 응?
3: 내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언문을 만들었다. 너희들이 신하로서 내 뜻을 알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1: 언문은 고작 27자이온데 언문만 배워도 쉽게 출세할 수 있다면 누가 힘들게 한자를 배워 학문을 하겠사옵니까? 옛것을 싫어하고 새것을 좋아하는 건 고금에 통하는 걱정거리옵니다.
2: 근거 없는 논문을 급하게 반포한다면
1: 천하 후세에 부끄러울 일이옵니다.
0: 당장 저들을 의금부에 하옥하라!
4: 이거 실화인가?
5: 내일 꺼내준다네.
0: 정창손을 파직하라! 김문은 언문을 제작해도 괜찮다더니 말을 바꿨다. 국문하라! 알맞은 놈들. 아니, 그렇게들 내 뜻을 몰라? 내가 왜 언문을 만들었는지 진짜 몰라? 몇 해 전 자식이 아비를 죽인 사건이 있었다.
6: 전하, 진주 사람 김화가 제 아비를 죽였으니 법에 의해 능지 처참하소서.
0: 여인이 남편을 죽이고 종이 주인을 죽이는 일은 간혹 있었지만 자식이 아비를 죽였다니, 이는 내가 부덕한 탓이다. 아니, 근데 내가 부덕한 건 부덕한 거고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는 안 생겨야 할 게 아니냐? 어리석은 백성이 법문을 몰라 죄의 크고 작음을 모르니 큰 죄의 조항만이라도 뽑아 이두문으로 번역해 백성들에게 반포함이 어떻겠는가?
6: 간악한 백성이 법문을 알게 되면 죄의 크고 작음을 계산해 오히려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고 법을 농간하는 무리가 생길 것이옵니다.
0: 그렇다면 백성이 계속 법을 알지 못하게 하고 죄를
5: 저지르기에 벌을 주는 것이 옳겠느냐?
0: 고우한 놈들, 내 그때 싹 다 내쫓을 것을! 법문이 이렇게 어려운데 한문의 이두에 아주 복잡해. 선비들이 읽어도 잘 몰라. 근데 백성들이 어찌 알겠느냐? 그리하여 우선 책 한 권을 만들라 명했었다.
5: 어리석은 백성이 갈 길을 몰라 세상에 도리가 떨어지니 충신, 효자, 연료의 이야기를 기록해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과 골목한 부녀자들까지도 쉽게 알게 하라. 하지만 아무리 쉽게 쓴들 그림을 붙여준들 뭐하겠느냐? 글자를 모르니 스스로 읽지를 못하는데. 네, 그래서 비밀리에 새 글자를 만들었다. 궁금한 것이 있어도 알지 못하고 할 말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백성들이 딱해서. 새 글자는 쉬워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어야 한다. 한문처럼 말과 문자가 서로 달라서는 아니 되며 바람소리,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까지 전부 그대로 쓸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의 도리가 선비들만의 것이 될 수는 없다. 나라의 모든 것은 백성의 것이다. 이 임금도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내 반드시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이다.

0: 전하! 어떤 사람이 언문으로 하정승을 조롱하는 벽서를 붙여싸옵니다.
1: 아, 그런가? 뭐라고 썼던가?
0: 그것이... 하정승아, 또 공사를 망령되게 하지 말라.
1: 하정승아, 이를 어쩔꼬?

0: 예, 최악 얘기요. 아이고, 뭐라는 겨? 청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야? 에이구, 별거 있겠어? 괜찮아요, 뭐. 누가 걱정이 돼요? 제일로 이쁜 나인기요. 뭐든 할 수 있는 나요.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기요. 포기는 배추, 아이, 배낸. 아무튼, 뭐든 해보는 기요.
1: 예,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손석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꿈을 찾아 방황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EBS 기획 강연 청년에게를 꼭 시청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제 옆에 또 한 분 나와 계신데요.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초스입니다. 아, 그러 전에 야, 이 친구가 강연을 해요? 아, 이게 약간 격이 안 맞는데. 아, 농담이에요. 아, 왜냐면 이 친구 이런 걸 잘 안 하는 친구인데. 이 흔한 기회가 아닌데, 이거 봐야겠는데요? 예. 자, 강연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인 배치스입니다. 꽃 파는 아저씨로 알고 계신 분도 많으신데 이 아저씨가 누구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네. 부모님들은 개 좀 반가워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라디오를 주로 하고 있고 또 성우로도 활동하고 있고 이런저런 일들로 좀 3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오고 있어요. 순수히 제 얘기라서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무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태어났을 때부터 약간 좀 조금은 힘들게 태어났습니다. 7남매 중에 막내로 전라도 저 끝에 해안가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당시 연세가 이제 많으셨죠. 7남매를 쭉 낳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낳으시고 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한 살이 채 되기 전에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에 들어오는 그 첫 번째 장면부터 저는 일단 엄마가 없었죠. 그리고 장성한 형제들은 이미 그곳을 떠나서 서울에서 인천에서 살고 있었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처음엔 형제가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실은 제가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이었기 때문이에요. 꽤 긴 시간 놓여 있었습니다. 약 4년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골에 그 살고 있는 애를 이러저런 뭐 사정으로 그 연로하신 아버지와 뭐 이렇게 있게 됐는데 제 위로 누님들이 저 막내 제가 똑똑한 애인데 이거 데려가서 공부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저를 소위 도시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좀 쓸쓸했던 아버지가 좀 흔쾌히 놓아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누나들이 거의 뭐 작전을 펼치다시피 해서 저를 이제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 전학 과정을 이걸 해질 못했네. 어떻게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게 초2, 초3 올라가기 전부터 초등학교 내내를 소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제가 지냈어요. 상황이 그래서인지 또 누나들 손에 이렇게 자라고 그래서인지 빨리 좀 성숙했던 것 같아요. 두려움도 컸고 그 나이 어린이가 느끼기에는. 근데 지금의 제 기억을 되짚어보면은 굉장히 암담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저 제도권 안으로 저 궤도 안으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공포감이 있습니다. 예. 진짜 어린 나이에도 그게 있었어요. 다행히도 동네 친한 친구들이 다 좋은 애들이었어요. 지금도 잘 지내고 있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는 오전반, 오후반이 딱 있었어요. 요즘에 아마 친구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 한 반에 막 58명. 그러니까 그 시절에 초등학교는 뭐, 야, 어마어마했어요. 오전, 오후반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냈냐면, 근데 제가 뭔가를 했다고 얘기할 것 같죠? 오후반 애들이랑 오전에 놀아요. 얘네가 학교를 가. 그때쯤에 애들이 크로스가 돼서 오전반 마친 애들이 와. 걔네랑 또 놀아. 그래서 심지어 주변 아이들은 제가 그 동네에 있는 학교를 나온 줄 알아요. 그 정도로 저를 이제 친구들이 잘 챙기고 같이 놀아줬는데, 그럴수록 더 그 공포감 및 상실감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이렇게 기차 레일 위에서 목적지가 정해지고 중간중간 기착지가 있는 열차에 타고 가는 걸로 보였고, 저도 뭐 속도는 비슷해요. 같이 나란히 가는 거는 같아.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은 길이 없는 거죠. 이게 어쩔 때는 돌밭인 것 같기도 했다가 뭐 풀밭이었다가 막 논도 나왔다 개울도 나왔다 하는데, 거기를 기차 레일은 쭉 가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길이 나 있으니까 언제쯤에 도착해서 어디서 멈췄다가 대체로 어디서 내리겠구나. 나는 뭐지? 언제쯤 저 올라탈 수는 있는가? 나란히 가는 것 같고 서로 쳐다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제도적으로 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어린 저에게 굉장히 공포감과 소외감, 그냥 아예 다른 길로 가야 되나?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다면 차라리 여기서 아예 갈라져야 되나?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갔다가 어린 나이에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었고 뭐 그런 시기였었어서 지금도 강하게 남아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사실은 이 처음에 출연 제안을 받았을 때 저의 이 경험을 꼭 얘기해 주고 싶었거든요. 물건 하나가 있는데요. 요거는 제 삶의 특이점입니다. 특이점이면서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건데, 찍어주시겠어요? 초등학교 졸업장이 제가 없어요. 예. 그러게, 초등학교를 절반이라도 다녔으면은 조금 그렇게 했는데, 제가 절반 이하로 다녀서 졸업장이 없습니다. 예. 제가 이 졸업장을 자연스럽게 그냥 가지고 있었을 경우와 그래서 결과가 저는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믿고요. 이제 어떤 선택을 하고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또 그 도움을 내가 마음을 열고 온전히 받느냐에 따라서 이 졸업장이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것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만들어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아픈 또 과거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하게 됐는데요. 조금은 안다. 지금 그 여러분의 그 심정을. 그래서 그런 어떤 방황 아닌 방황기를 보내면서 누나들이 계속 챙겼어요, 저를. 이러이런 상황이 되고 네 나이가 되면 다시 중학교를 다니게 될 거야. 검정고시라는 제도가 있어. 뭐 이런 걸또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스스로를 다잡았던 것 같고. 결국 전 검정고시 봤습니다. 그 공백기 기간 동안 검정고시 준비를 이렇게 뭐 막 4년 내내 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나이에 걸맞지 않게 시사정보용어사전이라는 책을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게 연두색의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는데 이거나 보고 있을까? 그것을 외우다시피 했던 것이 중간에 배움의 공백이 있거나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아는 게 많은 애처럼 보이게 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뭐 한자나 일본어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영어 발음 기호 뭐 이런 걸 애들이 초등학교 때 안 했는데 저는 다른 걸 안 하니까 그거를 빨리 해가지고 필기체 이런 것도 잘 썼고 막 그랬어요. 그 시간을 좀 그렇게 보냈던 것 같고요. 그 불안감을 그걸로 달랬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 6학년 나이 정도 됐을 때 이제 검정고시나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 돌아갈 수가 있구나. 그래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학교라는 이제 제도권으로 돌아 들어갔을 때 처음에 진짜 꿀등이더라고요. 그런 걸 준비한 거랑 별개로 와, 확실히 그 공백이 있긴 있더만요. 그래도 그 안에서 뭐 당연히 누나들이 각종 무슨 그 당시에 마이마이 그런 거 있었죠? 이런 거 막 당근으로 걸면서 뭐 몇 등 하면 이거 사줄게. 그게 제일 안 좋은 교육 방법이라는데 전 효과를 봤어요. 그거 가지려고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좀 이렇게 뭐 공부도 어느 정도는 수준에 올라와서 하게 됐고, 그렇게 다시 소위 얘기하는 제도권으로 복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근데 절대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나 길들은 사회가 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자신이 없어서 혹은 잠깐의 어떤 흥미로운 것들 때문에 그 길을 우리 스스로 외면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오히려 자양분이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 제 경험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청년에게라는 말로 어떤 그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날이 오리라고는 진짜 생각 안 했어요. 저도 청년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제 자식들도 청년이에요. 지금 25, 19. 그런데 얘네들에게 제가 늘한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큰애 같은 경우에 유치원 시절부터 대학을 가는 순간까지 제가 매일 등교를 시켰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줄, 그러니까 내 자식이자 청년에게 얘기해줄 기회가 있었어서 그때 항상 해줬던 얘기는 착한 게 무기가 된다. 착함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될 거고, 그 착함으로 인하여 네가 얻게 되는 것이 많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늘 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첫 번째로 제가 학교 밖 청소년이었던 시기를 거친 얘기를 해드림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을 하지 않고 버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왕지사 버텨냈더니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가면 더 날개를 달수 있겠구나 하는 계산을 했어요. 선함, 착함이 굉장한 무기가 됩니다. 특히 앞으로의 세상에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달라지고 하더라도 그래도 인간의 저 본성에는 착한 것, 선한 것에 대한 선망이 있어요. 제가 확신해요.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청소년기에 우리가 습득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착한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살아오면서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이런 얘기라도 들려줄 수 있는 것은 좋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아까 방황의 시기를 얘기할 때그 친구들이 거의 이 학교를 나온 애처럼 보이게 해줬다 그랬잖아요. 소풍 가는데도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내가 다 뻘쭘할 정도로 그 좋은 친구들 덕에 그래서 제가 그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었는데요. 또이 얘기 왜 꺼냈냐면 나부터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만이 좋은 친구를 가질 수 있어요. 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저 오로지 내 자식 위주니까 친구 잘 만나야 돼. 이상한 애 만나면 안 돼. 근데 내가 이상한 애가 아니면 내 주위에도 이상한 애 없어요. 그리고 최소한 나만큼은 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아마 다 좋은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하에 나 또한 좋은 친구가 돼줘야겠다.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저 깊은 곳에 있는 가장 궁극적인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마디만 남기고 간다면, 첫째, 어떤 상황에 있어도 다시 우리는 어떤 자리로 돌아가서 내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으니 포기하지 말 것이며, 그리고 선함, 착함을 무기로 삼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이 제가 기성세대로서 청년을 둔 아버지로서 청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고리타분할 겁니다. 그리고 기껏 저 아저씨도 결국 저 얘기하는구나 그러실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제가 제 자식들에게도 한 얘기가 있거든요. 누군가가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더라도 선험자이면서 그 사람이 정확하게 내 편이다, 내 편이 확실한 사람이 하는 얘기라면 100% 믿어라. 그 선험자가 100% 내 편이라고 가정한다면 절대 거짓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을 때 인간은 굉장히 교육적이 돼요. 기왕지사 본인이 한 얘기가 기억이라는 기록에 남잖아요. 듣는 사람의 기억이라는 기록. 그것을 의식하는 순간 누군가에게 좋은 얘기를 해줄 때 인간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말을 해줍니다. 물론 그 사람의 잘못된 경험과 순전히 행운에 의해서 벌어진 일을 담아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진심일 거라는 거예요. 특히나 부모, 형제, 뭐 주위에 가까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진심일 뿐더러 굉장히 고민 끝에 아주 그 정리가 잘 된 좋은 말들일 거예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일 거고 지겹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이익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위 모든 분들,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힘을 합쳐서 이 시기를 잘 살아내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입학하기 한 달 전부터 졸업하는 날까지 하루도 안 빼고 일했어요. 계속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유를 돌립니다. 당장에 하루하루의 성실함이 성실함으로 표현되지는 않아요. 성실이 성실로 온전히 인정받으려면은 그 성실함의 경력이 필요하다. 약간의 방향성이 흐트러지더라도 절대 그러면 다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약간씩 비뚤비뚤 이렇게 나가도 굉장히 길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일자예요.
2: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3: 역대 대통령들 못지않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4: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분명히 공정방송 그리고 민주노조였습니다.
5: 네가 뭔데 마음대로 대통령 줄이느냐.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 마대자루 같은 거를 뒤집어 쓰이거든요. 너네 다 틀려먹었어. 다 기레기야. 그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6: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7: 이것을 향한 시선을 돌리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5: 담당 부장이 저한테 사장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안 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8: 아 여기 너무 환상적이에요.
9: 여기 전쟁이에요. 난리입니다.
10: 와, 야. 베트남 사람들에게 물은 항상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일상을 함께 만나보시죠.
11: 제가 또 살면서 좀 힘들 때, 또 화이팅 하고 싶을 때, 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12: 내가 할 수 있을까? 어? 키다리 아저씨? 나에게 꼭 맞는 강의를 만나고, 누군가의 경험을 만나고, 미처 몰랐던 가능성을 만난다. 내 꿈을 향한 비상, 서울런.

0: crushed the living daylights out of the dishes.
1: 입학하기 한 달 전부터 졸업하는 날까지 하루도 안 빼고 일했어요. 계속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유를 돌립니다. 성실이 성실로 온전히 인정받으려면은 그 성실함의 경력이 필요하다. 약간의 방향성이 흐트러지더라도 절대 그러면 다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약간씩 비뚤비뚤 이렇게 나가도 굉장히 길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일자예요. 안녕하세요. 방송인이면서 꽃 팔고 있는 배칠수입니다. 처음에 그 우리 작가님하고 사전에 이제 얘기를 할 때 성실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작가가 딱 그러더라고요. 아, 오빠는 내가 볼 때 성실해. 기분 좋았습니다. 소름 돋을 정도로. 예,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용기를 발판 삼아 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그 작가의 교활함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싹 해가지고 얘기하게 만들라고. 제 삶을 돌이켜보면은 성실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였을 때 아주 뭐 자랑스러운 것까지는 아니어도 저 정도 갖고 성실이라는 얘기를 하나? 하는 얘기는 안 들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었거든요. 엄마 안 계시고 아버지는 연로하셨고 형제들끼리 서로 정말 스크럼 짜가면서 살기. 이게 첫째, 둘째 누나가 뭐 형 커버하고 뭐 셋째, 넷째 누나가 저 커버하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었고 저희 형님이 이제 어떤 제복 입는 일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 적은 월급도 또 막 모아가지고 심지어 군생활 하실 때도 그 월급을 모아서 가져와가지고 우리 누나들이 저 대구 사는 자취방에 생필품 사주고 가고 뭐 하여튼 형제들이 똘똘 뭉친 가운데 예, 저 또한 그래도 뭐 하나 해야 되는 분위기였어요. 중학교 한 2학년 때였을 거예요. 당시에 기역히읗신문 지금도 있는 유력일간지 노란자전거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그러다가 뭐 중간에 지나가다 보면 아저씨들이 야 신문 남는 거 있냐? 그러면 이렇게 뭐 50원 100원씩 줘요. 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팔아서 하드 사 먹고 그래가면서 그때부터 하여튼 신문 배달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때는 뭐 경양식집에 접시 닦기 그리고 호프집에 서빙 뭐 기타 등등 그게 잘 보면요 우리 때가 시급이 800원 정도 했었어요. 접시 닦기는 900원이야. 네, 그리고 광장 호프 이런 데 좀 힘들어요. 거기도 900원. 좀 힘들더라도 단가 더 나가는 거 하자. 네, 그래서 좀 힘들지만 그런 걸 했고 그 단순한 일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사장님들이 그걸 1,000원을 줬어요. 야 너는 내 1,000원 줄게. 그렇게 주셨던 제 자랑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도 굵직한 어떤 꿈을 만들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계획적인 발걸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도 목적 없는 방황의 시절이 조금 있었던 거죠. 고등학교 때도 여전히 또 그 일하는 습성 때문에 제가 인문계 학교를 나왔는데 고3 한 4월인가 5월에 제가 스스로 취업을 나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뭐 학교를 잘 안 가. 그러면서 선생님들한테 혼나고 공장을 취직하거든요. 그 스테인드 글라스 그리는 이런 저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각광받는 신입사원이었는데 애 신부는 고3 학생인 거예요. 그 애매하죠. 예. 그래서 돈은 좀 더 많이 버니까 열심히 하면서 이제 학교도 다니고 그 누가 봐도 굉장히 성실한 아이였지만 학생의 본분으로서의 그 학업의 어떤 그런 줄기는 잡지 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작은 방황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회사 생활하면서 굉장히 진짜 성실하게 한 십몇 년 다닌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형님이 너 여기 있지 말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지금 늦은 거 아니다. 그 당시 그 판단을 하고 다시 빨리 학교로 가서 잘 어떻게 졸업을 하면서 전문대 진학을 위해서 또 학원을 등록합니다. 등록하면서도 다시 또 그 공중전화 청소하는 일을 또 해요. 그 힘들지만 그것도 나름 단가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자의반타의반이었고 작은 욕심 내지는 뭐 갖고 싶은 것을 하려는 마음에 시작된 거였지만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아, 일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구나. 내 앞에 주어졌을 때 기왕 할 거면 그럼 조금 더 효과적인 걸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절로 몸에 밴 뭐가 저를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하는 것을 당연히 여긴 게된 그런 기간이었고요. 그리고 모인 돈도 소찬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나를 다 갖다 줬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번 돈은 한 번도 제 주머니로 직접 간 적이 없고 우리 누나한테 갖다 주고 누나가 얼마 주면 그것만 받았었거든요.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20대 중반이 넘어서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런저런 본격적인 일을 시작할 때쯤에 아, 그 돈을 주는 거예요. 네가 그 어린 나이부터 모았던 거 하나도 쓰지 않고 사실은 네 이름으로 모아놨다. 금액이 커. 받았어요. 사양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출발점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성실함이라는 것은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 단어의 뜻을 이렇게 따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계에 몸담은 지가 28년 정도 됐어요. 근데 그중에 25년 정도를 라디오 진행자로 살았거든요. 근데 라디오 진행자라는 게 사실 성실해야 됩니다. 어딜 못 가요. 제가 그닥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만 어느 누군가는 매일 제 라디오를 듣고 있다는 가정하에 일주일 7일이면 한 4일 정도는 그래도 들을만 해야 되고 그중에 또 어느 정도 좀 재미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그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또한 매일매일 방송한다라는 물리적인 성실함 외에도 나름 제가 지켜오고 있는 철칙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술 절대 한 방울도 입에 안 댔습니다. 맨정신으로 열심히 해도 잘할까 말까인데 이게 술 기운까지 뭐 숙취로 내가 방송을 한다. 아, 그건 상상도 할수 없는 저한테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S본부 와쇼 한 10년 했고요. 또 T본부 955쇼도 한 10년 했어요. 최양락 형님이랑 M본부에서 13년 정도 했고 그 라디오 드라마를 한 3년 정도 배한성 선배님 및 우리 성우 선후배 한 4, 50명 같이 했고 많이 했죠. 그 기간 동안에 늘 그것을 이제 지켜왔었는데 유혹을 이겨낸 재미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양락 형님이 이게 좋아하셔요. 좋아하셔서 야 너는 형이 인마 넌 별로냐? 너처럼 형이 술 한잔하자 했는데 그렇게 내 빼고 아유 아니다 아유. 실수가 뭐 형을 안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이제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아 저기 좀 먹을까 하다 아 지금까지 견지해온 태도가 있는데 너는 왜 그걸 안 먹는 거지? 이 얘기나 들어보자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성실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 술을 드시는 선배들 다 불성실하다가 되잖아요.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누구나 스타일이 있는 거고 저만의 기준인 건데 그래서 드릴 말씀이 없어서 집 밖의 공간에서 술을 먹는 모습을 보이거나 눈빛이 좀 빨갛거나 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제 삶에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양락 형님이 집으로 가면 그럼 먹는 거지. 오늘 가. 그래서 양락 형님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이제 술 먹고 알까기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일화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떳떳하게 성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당장에 하루하루의 성실함이 성실함으로 표현되지는 않아요. 저희 세대가 남자 기준 군대 제대하고 회사 좀한 2, 3년 다니는데 IMF 구제금융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되게 불쌍한 세대라고들 그랬어요. 뭐 자리도 잡기 전에 소위 얘기한 잘리기도 하고.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때에 비할 것도 아니에요. 훨씬 힘든 환경에 놓여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힘든 시절과 심지어 물리적으로 힘들었죠. 저희 때는 정말 저 어렸을 때 제가 이 얘기 안 드렸죠. 이것도 좀 부끄러워서 얘기 안 했는데 누나들이랑 사실은 이제 자취방 전전하면서 반지하에 많이 살았어요. 반지하가 넓이나 시설 대비 싸거든. 그래서 거의 뭐

장마철 같은 때, 뭐 자고 있는데 막물 떨어지는 거 맞아보신 분, 뭐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게 다가 아니고, 이미, 이런 소리가 들려. 뚜둑, 둥. 그릇 크기가 다 다르니까. 한 여섯 군데에서 물이 새. 이렇게 하고, 그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잔다. 막내 누나는 쫙 구석등에 자고, 막 이렇게 자. 그래서 무사히 이 정도까지 잤는데, 뭔가 좀 시커해서 보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갖고 이불이 막 젖은 거야.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그왜 쪼쪼해지는 거 있어. 왜 오랫동안 고무장갑 끼고 안에 물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막돼 있는 거야. 서럽지도 않았어. 지금이 오히려 서러워. 그 어린 내가 지금의 내가 내 어린 나를 볼때그 어린 게 이렇게 젖은 것은 뭐 힘들어서 그냥 자가지고 여기가 막 살이 하얘질 정도인데 이렇게 노래졌네. 그리고 그냥 밝게 얘기한 거야. 그런 물리적인 것은 압도적으로 가능했지, 우리가. 하지만 경쟁 속에서 특히나, 누구나 취할 수 있는 재화의 상하폭이 좁았던 시절이에요, 우리 때는. 특급 부자나 특급 가난한 사람이나 가질 수 있는 것의 범위가 큰 차이는 안 났어. 근데 요즘은 특 가난한 사람과 특 부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게 갭이 너무 커요. 그리고 발달한 미디어로 인해서 모두가 그걸 공유하고 봐. 세상에 저런 게 있고 저런 걸 누리는 사람도 있구나. 그 안에서 오는 박탈감은 기술 발전이 가져온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의 경쟁. 심지어 본의 아니게 좀 어렵지 않게 자랐네. 그 전투력이 좀 없어. 객관적으로 우리 세대보다. 근데 세상은 훨씬 더 험해요. 눈에 보이는 건 많고. 자, 뭘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실함밖에 없어요. 매우 간단합니다. 어찌 보면. 그리고 어느 날 하루 일하는 거딱 보고 어우 지금 너무 성실한데 그거는 진실은 아닐 거예요. 근데 성실이 성실로 온전히 인정받으려면은 그 성실함의 경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장 오늘 하루하루도 절대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약간의 방향성이 흐트러지더라도 절대 그래 이거 다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약간씩 비뚤비뚤 이렇게 나가도. 굉장히 길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일자예요. 잠깐씩은 우리 인생에서 뭐 이렇게 조금 빗나갈 수 있고 뭔가 놓친 것 같고, 그러면 이거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나 하는 판단도 하게 되고, 지금까지 내가 해온 길에 대해서 빨리 그 지우고 싶어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또한, 조금 비틀어져 있지만 이 끝은 앞을 향하고 있잖아요. 소중한 나의 하루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무시하거나 없애려고 하지 말고, 다시 반대로 방향을 틀어서 잡으려고 노력하면, 결국 나는 일자로 잘와 있더라. 지금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성실함을 이야기하기에는, 단편적인 태도로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태도가 지금 내가 약간 주변에서 평가가 성실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절대 내가 성실한 사람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게 결정나는 건 아닙니다. 예,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먼 훗날, 내가 성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를 좀 힘겹더라도, 예, 정말 그한끗 차이에, 미세한 차이에, 그 힘듦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더 이겨내냐, 덜 이겨내냐, 더 많이 포기하느냐, 조금만 포기하느냐, 같이 포기를 하더라도 그 차이로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여러분은 이미 성실한 사람입니다. 제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서, 글쎄, 모두가 어쩌면 들으면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꼭 저렇게 어느 정도 사회에서 성공과 비슷한 걸 해낸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노라라고 얘기하더라. 아저씨 얘기 말고도 뭐 많이 들었어요. 다들 뭐 돌이켜보면 잘 사셨겠지. 뭐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편으로 마음을 열고 착한 마음으로 얘기를 들으면, 배척하지 않고 들으면, 모두가 같은 강도의 성실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내가 힘듦을 마주했을 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마주했을 때, 저렇게 산 사람도 있었지. 내가 저보다는 그래도 좀 낫네. 덜 힘들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가끔씩 한번 힐끗 볼수 있는 액자처럼 기억으로라도 걸어 놓으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용기로 이야기하기로 결정하고 드린 말씀이니까요.

0: 앞서 얘기했던 그 선함, 착함을 이번 참에 동원하셔서 기성세대의 그냥 지 얘기 같은 이 성실함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받아들여 주셨으면, 저는 여러분 편이기 때문에 내 편이 확실한 사람의 선함담은 대체로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 꼭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오늘 이 시간이 좀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1: 저는 기회 전에는 늘 무조건 도전이라는 키워드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회를 어쨌든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도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은 기회를 잡고 성공도 많이 하려면 도전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럼 그 과정에서 당연히 실패도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니까 타인의 이야기를 먼저 듣기 전에 진짜로 내면에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훨씬 더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타인과 비교하기 전에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나들을 다 이겼는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0: Vera, can you still see the light?
1: Yeah. Yeah!
2: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4: 아이고 잘하네.
3: 세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6: 아, 이 분위기?
7: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6: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6: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겠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

0: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2: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3: 여럿이 먹어야 좋은 돼지 요리의 대명사 숯불 돼지갈비. 양념의 기본인 특제 간장을 위해 20가지 이상의 재료를 쓰는데요.
4: 야채도 우선하라고 이날 때까지 이렇게 끓여서 한 거예요.
3: 모든 과정은 100% 수작업. 맛을 지키기 위해 고된 방법을 택한 이들.
4: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더 이상.
3: 옹고집 하나로 만들어내는 갈비부터 반찬과 쌈장까지 모두 직접 조리. 시간의 쫓기기 일쑤입니다.
4: 이게 요거 고장이 났다는 감재료 왔다는.
3: 찬바람이 부는 계절에 더욱 사랑받는 뜨끈한 돼지국밥. 육수를 뽑기 위해 하루에 쓰는 뼈의 양만 240kg.
4: 뜨거운 물 튀까봐 아주 끝나죠. 무서워.
3: 대형솥 두 개에서 24시간을 끓여야 완성되는 육수를 위해 정성을 드립니다. 국밥의 단짝인 배추김치와 무말랭이도 매일 무치고 국밥 한 그릇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데요.
4: 나중에 엉덩이 땅에 붙일 시간 없습니다.
3: 야식의 대명사로 손꼽히는 돼지족발. 쫀득하고 담백한 족발 맛을 위해 꼼꼼한 손질은 필수.
5: 육수를 또 다 세을 해야 되겠네.
3: 비법이 담긴 양념 육수와 만나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6: 왕족 한 100개, 미니가 한 80개.
7: 이래봐, 이제 들어간 거네.
3: 매콤하게 양념해 연탄불에 구워내는 불족발. 마늘과 청양고추로 맛을 낸 무침 족발까지. 밀려드는 주문에 종일 손에서 족발을 놓을 새가 없는데요. 돼지고기의 맛을 위해 인생을 건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찬바람이 불면 더욱 생각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 짜장면과 찰떡궁합인 등심 탕수육과 구이까지. 우리네 밥상에서 빠지면 서운한 돼지고기 요리. 그 중에서 옹기종기 둘러앉아 먹어야 제맛인 요리가 있는데요.
8: 돼지갈비 없어서 못 먹죠.
9: 너무 맛있습니다. 최고.
3: 달콤하고 짭조름한 양념에 숯불향을 입힌 단짠 음식의 대명사 숯불구이 돼지갈비입니다. 이 돼지갈비에 인생을 건 이들을 찾아 경기도 이천에 왔습니다.
10: 안녕하세요. 경기도 이천에서 돼지갈비 하는 할머니 윤명순입니다. 돼지갈비 한 지는 50년 됐고요. 우리 딸하고 같이 식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딸이 힘들죠.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11: 엄마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요.
10: 우리 손주가 군인부대에 있다가 지가 식당한다고 쫓아왔어요. 근데 저는 그게 불만이 많아. 안쓰럽죠. 와서 이렇게 하는 게.
12: 파이팅!
3: 갈비집의 하루는 아침 일찍 시작되는데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갈비 손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 이 일부터 합니다.
13: 갈비 이제 포뜰라고요.
14: 아까 고기 같은 걸로 포뜨자.
13: 네.
14: 빨리 작업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3: 두툼한 갈비살 손질은 딸과 손자의 담당. 하나하나 손으로 해야 하는데요. 칼을 다루는 기술과 힘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10: 좀 못 먹는 떡기름 좀 제거해주고 이런 거 못 먹는 거 있죠? 간 잘 배라고 칼집도 중요하지. 손님들 뼈 뜯어 먹기 편하시다 그러면 칼집 중요하지. 익을 때 이렇게 딱 벌어져요.
3: 고기에 결에

0: 따라 칼질의 방향까지 고려해야 하는데요.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게 포를 뜨는 것이 핵심. 오랜 시간에 걸려 체득한 기술입니다.
1: 이게 최고 중요한 거죠. 이건 한번 실수하면 끝나는 거죠.
0: 칼질 한번 잘못했다가는 손님상에 올리는 건 불가. 칼을 대는 순간부터 포를 뜨는 과정 하나하나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1: 목이 너무 아파요. 덥게요.
0: 한 자세로 장시간 앉아서 하는 작업. 손에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칼질을 하다 보면 온몸이 뻣뻣해지기 일쑤입니다.
1: 손주가 도망도 갔어.
2: 아드님이요?
1: 네. 도망가봐요. 어딜 갈 거요?
3: 아, 처음 할 때 엄청 많이 혼났어요. 아무래도 메인 메뉴니까 엄청 예민하게 보시거든요.
0: 갈비집의 신참인 손자는 직업 군인이었는데요. 할머니와 엄마를 돕기 위해 2년 전 가게로 합류했습니다.
1: 옛날에는 엄마하고 둘이 할 때는 이거 혼자 앉아 3시간 뜨고 그랬어요. 이제 아들이 와서 이제 아들 가르치니까 수월했어요.
0: 갈비 손질이 끝나갈 때쯤이면 사장님인 할머니 출동. 맛을 좌우하는 양념을 직접 만드는데요. 간장 베이스 양념이라 무와 생강, 간장이 기본. 갈비의 부드러운 단맛을 위해 사과와 양파도 빠지지 않습니다.
1: 예뻐 갖고라.
0: 손대중으로 톡톡 넣는 것 같아도 반백년 갈비만 만들면서 연구해 얻은 황금 비율이라는데요.
1: 이거는 많이 들어가면 향이 짙고 당기는 감초.
0: 월계수 잎과 감초를 비롯해 갈비의 잡내를 잡아줄 세 가지 약재까지 넣으면 준비 완료. 이걸 뭉근히 끓입니다.
1: 저는 끓여서 해요. 그 약재가 우러나라고 이날 때까지 끓여서 한 거예요.
2: 이 갈비 양념 만드는 건 절대 다른 사람 손 못 대게 하세요?
1: 제가 손에 익히려고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끝까지 엄마가.
0: 비법 양념을 만드는 기술은 30년을 함께한 딸도 정확한 비율은 모른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3: 신기하게 육수 끓일 때는 사과 넣어서 끓이시고 또 이 대랑 양파는 따로 갈아서 나중에 넣으시더라고요.
1: 연육대로 그냥 날그러 넣는 거예요.
0: 비법 간장을 만드는 사이 배와 양파, 마늘을 준비해 두는데요.
2: 국물이 다 된 거예요?
1: 네네.
0: 센 불에서 끓이다 약한 불로 뭉근하게 2시간. 양념용 간장이 완성됩니다. 이제 넣었던 재료들을 걸러내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 작업 역시 할머니가 직접 진행. 꼼꼼하게 건더기를 걸러냅니다. 작은 채망을 사용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1: 이것도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큰 거 뜰 때마다 다 건지라고 해도 속이 이렇게 조금 하나하나 뽑았고 나도 변화해주려 했는데 그 엄마 방식을 또 닮아가니까
4: 아 닮아가면 되는 거지 뭘
1: 좋아 좋기를 이럴 때 힘들어 죽겠는데 시간 공부
5: 아니면 뜰 채만 좀 큰 거 만들면 되잖아.
1: 아유 뜰 채 큰 것도 안 되는 거야 무슨 거.
2: 할머니 일하는 방식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3: 아 가끔 있어요.
1: 많이 있지 뭐 가끔 있죠.
3: 좀 아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손에 뭐 익으셨다고 하시니까
1: 선풍기 켜놔라. 에어컨도 다 켜놔.
2: 선풍기랑 에어컨은 왜요?
1: 식히려고. 겨울 같으면은 금방 식잖아요. 지금은 날이 더워서 빨리 안 식어.
0: 가게 문을 여는 시간은 오후 4시 30분. 시간 맞춰 준비를 끝내려면 양념용 간장을 빨리 식히는 게 관건입니다.
1: 완전 식혀야 돼요, 차갑게. 고기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엄마 이거 여러 배도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쓰면 안 된다. 안 된대 고지 바로 끓여도 바로 돼야 돼. 작업을 좀 편하게. 작업은 좀 편한 거죠, 어떻게 더 이상. 이게 뭘 편해.
0: 모녀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면 중재자 출동.
1: 이것도 전날 갈아놓고 하면 안 된대. 이것도.
0: 덕분에 잠시 조용해지는가 싶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은 모녀가 만났다 하면 일하는 방식으로 티격태격이라는데요. 일을 조금 쉽게 해보자는 딸과 50년 동안 해온 방식을 고집하는 엄마. 서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3: 육수 끓이는 것만 좀 전날 뭐 해도 되지 않나.
2: 그런, 아, 전날 그런 시간 있을 때
3: 네.
2: 그렇게 바꿔서 해보자고 얘기는 해보셨어요?
3: 어, 많이 해봤죠. 맨날 얘기, 할 때마다 얘기해요. 지금도 얘기해요.
2: 할머니 반응은요?
3: 2년 동안 얘기했어요. 2년 동안 안 바뀌었어요.

0: 절대 안 들으세요?
1: 네, 절대 안 돼요.
2: 엄마! 네. 다 식었어!
3: 저 고기 재야지.
4: 완전히 식은 양념 간장에 참기름과 갈아둔 배와 양파, 마늘까지 잘 섞어줍니다. 이 양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재료만 20가지 이상. 미리 만들어둘 법도 한데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만들어 쓰고 있는데요.
0: 지금 오늘 제육회 지금 몇 킬로예요?
5: 90킬로.
0: 90킬로요?
5: 네.
4: 갈비를 양념에 재울 때도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5킬로그램씩 나눠서 합니다.
3: 이게 다 어울려 핏물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예요.
4: 힘들고 번거롭지만 여전히 옛 방식대로 수작업을 고수하는 할머니. 산전수전 겪어가며 얻어낸 그 맛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0: 양념이 이렇게 색깔이 진하진 않네요.
3: 손님들한테는 우리 집 갈비는 왜 이렇게 허연하고 생갈비 같다고.
5: 드셔보시고 간이 잘 뱉네요. 색깔하고 다르게. 그러면 맛있게 잡으라.
4: 비법 양념에 재운 갈비는 곧바로 냉장고로 식혀 숙성 과정을 거치는데요.
3: 이거 이제 3일 지나면 더 맛있죠?
4: 2, 3일 동안 숙성하고 나면 윤기가 자르르르 흐르는 양념 돼지갈비 탄생. 이걸 은은한 참숯에서 이리저리 뒤적이며 구워내면 추억과 온기가 담긴 그 맛이 완성됩니다. 가게 문을 열기까지는 딱 4시간 남은 상황. 지금부터는 반찬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3: 게장 부치려고요.
4: 돼지갈비와 함께 제공하는 칼칼한 양념게장도 직접 무치는데요.
1: 입에 좀 상처날만한 것들이랑 뾰족한 것들 먹기 좋게. 손님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기본전이에요.
4: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라 매일 4kg 정도씩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0: 모자름 더 무치고
3: 또 무치고 좀 다듬어 놓잖아요.
4: 양념게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웃지 못할 일도 생겼다는데요.
3: 얼마나 이거만 갖다 잡수는지 내가 적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세 접시 이상은 못 드립니다. 저 써붙인 거예요.
4: 정말 많이들 드셨는 모양이네요. 달달 짭조름한 돼지갈비와 찰떡궁합이라는 양념게장. 보기만 해도 절로 군침이 도는군요.
3: 형진아, 껍데기 준비했을게.
4: 갈비와 함께 나오는 또 다른 메뉴는 쫀득한 식감의 돼지 껍질입니다.
3: 냄새 날까봐 이렇게 삶아서 쓸어갖고 양념을 하는 거.
4: 이것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메뉴라는데요.
3: 기름 싹 비껴, 털도 잘 비끼고.
4: 네. 이 역시 모자가 손질을 하는데 갈비만큼이나 손이 많이 가는 작업. 그러다 보니 잠시도 쉴 새가 없습니다.
0: 그걸 일일이 다 벗겨낸 거예요?
5: 네, 다 벗겨낸 거예요.
3: 이 기름이 벗겨져야 껍데기도 꼬득꼬득한 거예요.
1: 아, 할머니 기름도 맛있던데?
3: 네, 아니요, 배달라.
4: 털 한 올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손질하는데요.
0: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5: 힘든 생각밖에 안 되지. 그런 생각까지는 안 돼요, 일할 때는.
3: 이제 아들이 배톤, 파톤 잘라주고.
4: 칼 다루는데 익숙한 엄마가 돼지 껍질을 손질하면 아들이 받아서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가게 문을 열기까지 이제 겨우 3시간 남은 상황. 서둘러야 하는데요. 손질한 돼지 껍질은 다시 한번 끓인 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마지막으로 매콤한 양념에 묻히는데요. 가게에서 하는 모든 음식의 마무리는 할머니의 손길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 30년을 함께 일한 딸에게도 맡기지 않습니다.
5: 엄마 아플 때 제가 해봤는데 그 맛이 안 나. 손님들이 맛이 안 나는데.
0: 아, 손님들이 알아차리세요? 네,
3: 알죠. 양념을 하나 넣어도 손들이 다 틀리잖아요.
1: 진짜 신기해요. 저는 처음에 안 믿었어요, 솔직히. 아, 그게 좀 손맛이라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혹시 몰라서 저랑 이제 제 여동생이랑 매주가 계량 해놨어요. 나중을 대비해서.
4: 할머니의 손맛이 담긴 돼지 껍질도 완성입니다. 쉴 새 없이.

0: 움직였는데도 여전히 할 일이 남았는데요. 이 양파는 또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1: 이제 쌈장 볶을 때 그 넣으려고 양파를 갈고 있어요.
0: 된장과 고춧가루를 비롯해 간 양파까지 들어가는 재료만 10가지나 되는 쌈장. 이 역시 할머니가 직접 만듭니다.
1: 이거 한 30분 볶아야죠.
0: 쌈장이 바닥에 눌어붙지 않게 하려면 쉴 새 없이 저어야 하는데요. 많은 양을 만들다 보니 젓는 일도 고됩니다.
1: 이게 요거 고장이 났잖아요.
2: 어디가요?
1: 요거 간재료한테는.
2: 아, 손가락에요?
1: 네.
2: 저런 힘든 거는 그냥 손주가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3: 아, 제가 막 하고 싶은데 절대 안 시키세요, 절대.
1: 잘못하면 밑에서 다 눌어서 쌈장을 버려야 돼, 물면은.
2: 그냥 계속 젓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저도 요령이 없으면 안 돼.
0: 할머니의 정성이 들어가 더욱 구수하고 감칠맛 나는 쌈장도 완성인데요. 가게 문을 열기까지 이제 1시간이 남은 상황. 이쯤 되면 하는 것이 밥입니다. 그런데 20인분 정도 되는 작은 솥에 밥을 짓는데요.
4: 또 밥 많이 하라고 한 번에 큰 걸 샀는데 끝까지가 옛날 게 좋다고 여기가
1: 누룽지가 안 돼.
4: 누룽지가 안 나오고
1: 이거 얄미늠이 돼.
4: 밥만 하면 되는데 그걸 누룽지까지 하려고. 속 터지죠. 바쁜데 여기 가스 막 찢어 올리고 그랬대요. 옆에서 이렇게 바쁘고 엄청 힘들죠.
1: 힘들어도 힘든 데를 손님들이 알아주는 거.
0: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밥뿐 아니라 구수한 누룽지를 얻기 위해 이 솥을 고집하는데요.
4: 어떤 손님들 누룽지 하나씩 드리면 엄청 좋아해 또. 이런 누룽지 못 먹어본다고.
3: 네, 들어가실게요.
0: 가게 문을 열자마자 밀려드는 손님들. 금세 가게가 꽉 찼습니다.
1: 그러니까는 일찌감치 못하지 음식이 저기 하니까 또 오늘 갈비도 꾸준히 해주는 거예요.
0: 할머니의 손맛으로 완성된 갈비 한 상. 이른 아침부터 3대가 쉼없이 움직인 노력의 결과물인데요. 비법 간장으로 맛을 낸 돼지갈비부터 매콤하게 양념한 돼지 껍질과 양념게장까지 푸짐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대기하는 손님들까지 생기는데요. 손님들 맞으랴 불 피우랴 정신이 없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지원불.
5: 우리 딸!
6: 남편이랑 같이 퇴근하면 바로 와요. 아, 뛰어옵니다 저는. 맨날 달리기예요.
7: 네, 두 분 다 다섯 분 들어오실 거예요. 네. 3번 자리 났어요.
1: 네. 갈비 하나.
3: 분위기 메이커, 분위기 메이커.
0: 가게에서 일하는 이는 오로지 가족뿐. 손녀는 서빙을, 손녀 사위는 테이블 정리와 청소를 맡고 있습니다.
8: 갈비 3개 추가했어요.
9: 예.
0: 주방은 모녀가 맡고 있는데요. 이것도 눈코뜰 새가 없습니다.
10: 맛도 하는 거예요?
4: 네. 바쁘겠는데 지금.
10: 바쁜데 저렇게 숯밥은 꼭 고집하실 거예요?
4: 해야죠. 그냥 경밥솥에 앉으면 뜨면 들면 되는데 내가 고집이 더러워서 안 되나 봐.
0: 온 가족이 똘똘 뭉쳐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면 길었던 하루도 끝이 납니다.
3: 우리 할머니 고생했어.
1: 할머니가 고생했어. 니들도 고생했지.
3: 네, 만나자.
0: 가게 문을 여는 건 고작 5시간뿐. 이를 위해 온종일 구슬땀을 흘리는데요. 이들이 만들어낸 음식 속엔 세월의 정성과 가족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1: 내가 하는 입을 파가지고 이만큼 했다는 게 손님들한테도 찾아줘서 고맙고 우리 자식들한테도 고맙고 우리 손주, 손녀딸 다 모여갖고 일하는 게 꽤 보람이지 뭐 딴 거 있대요.
0: 돼지고기의 인생을 건 또 다른 사람을 찾아 이번에는 대구광역시로 갔습니다.

0: 제육밥이 최고죠.
1: 안 먹으면 후회할 텐데. 너무 맛있어가.
2: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더욱 생각나는 뜨끈한 돼지국밥. 든든하게 배를 채워주고 마음의 위로를 주는 음식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20년째 돼지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원질입니다. 여기는 우리 육수실이고요. 봅시다. 루랑 봅시다. 둘째 아들이고요. 육수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3: 여기는 우리 주방이고요. 잘생긴 아줌이 한번 봅시다, 봅시다. 여기는 아주 미녀죠. 네, 마누라입니다.
5: 안녕하세요.
3: 육수도 한번 볼까요? 24시간 푹 고운 육수입니다.
2: 국밥집의 핵심인 육수를 뽑기 위해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는데요. 주문 제작한 대형솥 두 개로 매일 육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3: 사골 잡뼈가 120kg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22시간 우려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 무려 22시간 우려낸 육수 안에 돼지고기를 넣는데요.
3: 국밥용입니다.
6: 돼지고기 어떤 부위예요?
3: 뒷다리 살입니다.
2: 핏물 뺀 돼지 뒷다리 40kg을 맹물이 아닌 육수에 넣어 삶아냅니다.
3: 좋은 육수에 삶으면 훨씬 구수하겠지. 1시간 10분 삶으면
6: 아니 1시간도 아니고 1시간 10분은 뭐예요?
3: 우리 나름대로 더 삶고 덜 삶고 일하다가 맞출 시간이 1시간 10분입니다.
2: 국밥용 고기가 삶아질 동안에도 쉴 새 없는 작업장. 육수실 바로 앞에 주방으로 서둘러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해야 할 작업이 있기 때문인데요.
3: 가브리살 씨요.
2: 목심과 등심 사이에 있는 부위로 돼지 한 마리에서 200에서 400g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특수 부위인데요. 부드러우면서 쫀득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7: 30kg. 한번 삶을 때 30kg. 돼지 한 마리 여기 두 개 나와요. 소수 부위다 보니까 단가도 비싸고 수급하기도 어려워요.
6: 여기 돼지 수십 마리 분량이네요.
7: 맞아요. 수십 마리 분량만 돼요.
2: 먼저 핏물과 함께 표면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오염까지 제거하기 위해 여러 번 씻어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두면 평일에는 돼지 20에서 30마리 분량인 60kg, 사람이 몰리는 주말에는 90kg씩 수육으로 만드는데요.
7: 약간 우리는 밑간을 합니다.
2: 여기에 오직 소금과 양파만 넣습니다.
7: 제가 해보니까 이게 제일 담백하고 맛있어요. 뭐 많이 넣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2: 한 시간 정도 푹 삶아주면 수육이 완성되는데요. 그 사이에도 넉넉히 가만히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7: 이게 이제 배추를 이렇게 항상 하루 썰 거 이렇게 준비해요.
2: 냉장고 가득 절인 배추가 들어있는데요.
7: 김치. 양.
6: 매일매일 절여놔야 돼요?
7: 매일 18단 정도 절여놔요.
2: 국밥의 맛을 완성하는 짝꿍, 매콤하고 개운한 배추김치. 신선함을 위해 매일 아침마다 직접 김치를 담습니다.
7: 이게 물이 나오면 맛이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묻혀가지고 한 통 해갖고 떨어져 가면 또 묻히고 또 묻히고 그렇게.
2: 한꺼번에 해두면 편하지만 맛을 위해서 번거로운 방식을 택한 건데요.
8: 어머, 무말랭이 해야 됩니다.
7: 알았어.
2: 무말랭이를 묻히기 위해 주방 구석 냉장고 앞으로 갑니다.
6: 맨날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하시는 거예요?
7: 더 이상에 뭐 그 공간이 없습니다. 처음에 이거 오픈했을 때는 주방이 이것도 엄청 크다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방이 다 뭐하노 이랬는데 손님이 하다 보니 손님이 자꾸 넣으니까 이 주방이 너무 좁은 거라 안 그래도 어쩌고 싶어요.
2: 이런저런 장사를 하다 마지막으로 도전한 국밥집. 손맛이 좋은 덕분에 20년째 가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 양념 뭐지 사갖고 오시는 거예요?
7: 아니요. 이 김치 담는 사람이 양념을 사가면 어떻게 해야지.
2: 배추김치와 무말랭이에 사용하는 양념은 이틀에 한 번 만드는데요. 맛을 위해 하루 숙성해 쓰고 있습니다.
7: 나중에 엉덩이 땅에 붙일 시간 없습니다.
6: 엉덩이 땅에 붙이고 계시잖아요.

0: 김치를 담는 사이 수육도 거의 완성이 되어가는데요.
1: 돼지 크기가 다 다르니까 수육이 이게 익는 시간도 다 달라요.
0: 두께나 크기가 제각각이라 모두 똑같은 시간을 적용하는 건 불가. 젓가락으로 일일이 찔러서 익은 정도를 확인하고 잘 익은 것부터 차례로 건져냅니다. 이대로 잘 썰어내면 완성인데요. 특유의 부드럽고 쫀득한 식감을 위해서는 수육도 너무 두껍게 썰지 않는 것이 포인트. 손님들이 많이 찾는다는 수육 완성입니다. 여기에 매콤달콤한 무말랭이를 곁들이면 별미라고 하는군요. 육수실에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2: 조심해라. 전기 꺼보고 위험하니까.
0: 육수에서 푹 익힌 돼지고기 뒷다리를 건져내는데요. 자칫 뜨거운 육수가 튈 수 있어 조심스럽게 작업합니다.
3: 어? 다 꺼낸 거예요?
2: 네, 다 꺼냈어.
3: 가끔 보면 나중에 하나 둘씩 튀어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2: 그럴 때도 있어요.
4: 그럴 때도 있긴 해요.
0: 삶은 고기는 꺼내자마자 바람이 통하지 않도록 조치부터 하는데요.
2: 이게 고기가 바람을 바로 맞으면 고기가 딱딱해져. 저 나무처럼 딱딱해져. 그러니까 공기가 바로 안 통하게 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0: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사수하기 위해 공기 차단은 필수. 국밥용 고기까지 건져내면 이제 본격적인 육수 뽑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1: 우리 집이 보물입니다, 보물.
0: 마지막 건더기 하나까지 촘촘한 체망으로 세심하게 건져내야 비로소 완성되는 육수. 깊고 뽀얀 빛깔의 육수는 꼬박 하루 동안 정성을 들인 결과입니다.
2: 하나, 둘. 잘 오겠나? 오케이.
1: 자, 여보 허리 조심해.
2: 말하다가 허리 다칠라, 진짜. 나보다가 허리 다칠라.
3: 바라에 왜 놓으신 거예요?
1: 물을 닫아갖고 빨리 식혀야 돼. 안 그러면은 여기서 쥐가 안 식었어. 그러면은 이게 국이 상해. 이게 한여름에는 상해.
0: 최대한 빠르게 육수를 식히기 위해 특수 장비까지 동원되는데요. 바로 4줄기 호스. 하나의 호스에서 물줄기를 네 갈래로 나눠주는 장비입니다.
3: 이거 어디 파는 거예요, 이거?
1: 아니요, 우리 아저씨가 딱 만들었어. 기술이 좋아가지고.
3: 아, 사장님이 만드셨어요?
1: 네, 다 만들었어요.
0: 국밥집만 20년을 하면서 얻어낸 노하우로 장비까지 직접 만든 건데요.
3: 이거 한 통이 몇 인분 나와요?
2: 4인분 나와요.
3: 거의 400인분이 되는 거예요?
2: 네, 400인분.
3: 400인분이 그러면 며칠치예요?
1: 하루?
3: 하루요?
0: 육수를 다 빼냈으니 잠시 숨 돌릴 법도 한데 서둘러서 고아낸 뼈를 꺼내는 작업장. 이후 솥 세척까지 쉼 없이 바로바로 진행합니다.
2: 바로 내야 그래야 이 사시가 있지.
1: 바로 안 하면 고기 모자라가 장사 못 한다고.
0: 하루에 필요한 육수는 400에서 500인분 가량. 주말에는 600인분은 필요해 쉴 잠이 없습니다.
2: 잡뼈는 등뼈, 엉치뼈 이런 걸 잡뼈라 하고 요거는 사골, 관절뼈들 120kg 들어갑니다.
3: 60kg씩 해서 120kg?
2: 60kg씩 1대1로.
0: 내일 아침도 정해진 시간 내에 육수를 완성하려면 지체할 겨를이 없는데요. 하지만 끓는 물이 가득한 대형 솥 앞에서는 순간의 방심도 금물. 화상의 위험이 있기에 아무리 시간이 촉박해도 뼈는 여러 번 나누어 조심스럽게 솥에 넣습니다.
3: 뼈 집어넣는 것도 되게 큰 일이네요.
4: 힘이 많이 들어가요.
2: 뜨거운 물 튀까봐 아주 겁나죠. 무서워. 좀 쪘어봐. 딱 자라랑 만나봐.
0: 이렇게 뜨거운 물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초벌로 삶는데요. 핏물과 불순물을 빼는 작업입니다.
2: 아, 아들 한다. 이렇게 흔들어. 그러면은, 이렇게 흔들면은 이게 쑥.

0: 따라한다.
1: 아들이 가게로 온 지도 벌써 8년 차. 이제 웬만한 일들은 혼자서도 하고 있는데요.
2: 아드님 듣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0: 90%만 마음에 들어. 10%가 아직까지 부족해요. 아직까지 뭐 배우는 단계니까 그럴 수 있지. 내가 아들을 너무 까버렸나? 어이, 아들 승질하는 것 같은데?
2: 아들 너무 놀리는 거 아니에요?
0: 아, 아니, 그래야 또 재미도 있지.
3: 벌써 이제 한 36년째 들어가지고 별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슈 빠져나가죠.
1: 아들의 지원군인 어머니 등장. 아버지랑 있을 때와는 표정부터 다릅니다.
4: 클 때는 남의 나랑 그림 문화도 뭐 있는데 공유 다 하고 홀 다 보고 뭐 양념도 다 하고 다 하는데 잘하는 거지. 아빠는 맨날 기만 죽이고.
0: 한국전에 하자.
1: 찬물 찜질로 식힌 육수는 작은 통에 소분해 담는데요.
0: 이래가 이제 냉장고 이어갖고 기름 좀 걷어내면은 끝. 완제품 됩니다.
1: 기름까지 걷어낸 육수는 그대로 저온 창고로 직행. 영하 10도의 저온 창고에 보관합니다. 완전히 식은 후에야 뚜껑을 닫아 놓는데요.
0: 이게 이제 오늘 팔 거거든요. 지금 팔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이거거든. 이게 이렇게 이 상태까지 이게 완제품.
1: 차가운 저온 창고에서 묵처럼 굳어야 제대로 된 겁니다. 그 시각 주방에서도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제 삶아서 식혀둔 국밥용 고기를 썰어야 하는데요.
4: 여기에 고기 쓰는 기계, 고기 얇게 쓰는 기계, 국밥용 기계로 나온 거예요.
1: 국밥에 들어갈 돼지고기는 얇게 썰어야 해 기계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반자동, 직접 손으로 작동을 해야 하는데요.
4: 이렇게 얇게, 얇게 썰어야만이 우리 입에 넣었을 때 식감이 부드러워요.
1: 고기까지 썰어두면 비로소 돼지국밥 한 그릇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그야말로 정성이 필요한 고된 과정인데요. 그 덕분에 주문과 동시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가 식탁 위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면을 넣으면 국물 진한 고기국수. 또 밥 한 그릇 말아놓으면 언제 먹어도 좋은 든든한 국밥이 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가게 안은 사람들로 꽉 들어차는데요. 밀려드는 주문에 주방도 정신없이 바쁩니다. 직원이 6명이나 있지만 국밥 끓이랴 수육 썰어내랴 늘 일손이 부족하다는데요.
5: 수육 나왔어요.
6: 예. 주방도 전쟁이고 홀도 전쟁입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5: 실례합니다. 돼지요.
7: 예.
5: 돼지국밥요.
6: 수육 나왔습니다.
1: 입천장이 될 정도로 뜨거운 국물을 불어가며 먹는 그 맛. 보는 것만으로도 입안에 침이 고이는군요.
2: 포장 손님도 많아요?
5: 네, 포장 주문에 되게 많아요.
1: 포장 주문에 손님이 많이 몰리는 점심과 저녁까지 합치면 400인분의 육수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4: 우리가 국 끓인 게 거의 하루 다 터지나는 거예요.
1: 아침 7시면 문을 열어서 밤 11시까지 하루 16시간 장사를 하는데요. 가게에 불이 꺼져도 육수실은 계속 돌아갑니다.
0: 아이고, 뜸 잘 들었네.
2: 육수도 뜸을 들여요?
0: 뜸을 저온에서 3시간 정도 뜸을 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온도를 올려가지고

0: 팔팔거려. 그러면은 얘가 훨씬 잘 우러나. 좀 젖어 봐라. 누르는가 안 누르는가 확인해라.
1: 저온에서 뜸을 들이다가 불을 세게 올릴 때면 솥바닥에 고기가 늘어붙지 않게 저어줘야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다시 약불로 해 내일 아침까지 저온으로 끓입니다.
2: 아이고, 잘합니다. 고생 많아요. 열심히 하세요.
1: 밤새 솥앞을 지킬 수 없으니 퇴근하지만 늘 마음은 이 육수실에 있다는데요. 이 마음이 20년의 맛을 지켜온 겁니다.
0: 아들이 한락할 때 반가웠고, 이 손님들이 잘 먹고 간다 할 때 좋고, 금전이 조금 될 때 좋고, 예, 답니다. 그게 제일 큰 보람이죠.
1: 이번에 찾아간 곳은 경상북도 구미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
3: 정말 은은 아, 할 거 없이 또.
4: 저는 김천에서 와요. 여기까지 오는데 한 40분?
1: 사람들을 사로잡은 매력이 뭔지 궁금해지는군요.
0: 물족발이 맛있어요.
1: 매콤한 양념에 묻혀서 연탄불에 구워내는 굴족발.
5: 굴족발이요?
1: 대파와 마늘, 참기름을 넣어 느끼한 맛을 잡은 무침 족발입니다. 다양한 족발 때문에 먼 거리도 마다않고 찾아온다는데요.
6: 안녕하세요. 구미 새마을 중앙시장입니다. 저는 중앙시장에서 20년 넘어 족발 장사를 했는 지의하라고 합니다. 이 빨간 티 아가씨는 우리 딸 같은 며느리입니다. 이름은 네. 김정은.
7: 네, 안녕하세요.
6: 산불이 다 됐나? 예. 여기는 우리 아들 같은 최고의 우리 사입니다.
8: 안녕하십니까. 전정탁입니다.
6: 족발이 이어 보이시지요? 오늘 새벽에 족발을 다듬어서 삶은 족발입니다. 우리 사이하고 며느리하고 저하고 한 번 다툼 없이 열심히 족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 이른 새벽. 아직 해도 들지 않은 시간에 불을 환하게 밝힌 이곳. 시장에서 이 시간에 문을 여는 가게는 이곳뿐입니다.
9: 제가 재근직녀로
1: 25년째 매일 새벽 출근을 하는 작업자. 오자마자 족발을 삶기 위한 양념 육수부터 준비하는데요. 중요한 작업이라 직접 합니다.
9: 간장으로 치면 시간장으로 꼬마됩니다. 이제 연수로 20년 된다고 보면.
1: 양념 육수의 예열이 끝나면 전날 손질해둔 족발 투하. 보통 한 번에 족발 60개 정도만 삶는데요.
9: 솥이 한 개가 있거든. 3회 정도 삶는데 왕족 한 100개, 미니가 한 80개.
1: 이 상태로 2시간 넘게 푹 삶아야 합니다.
9: 파, 마늘, 참기름, 깨소금, 청양 다진 거, 다진 양념을 넣어서 이렇게 무침. 무침 족발은 경북 구미밖에 없습니다.
1: 족발의 느끼함을 잡아줄 재료들이 들어간 무침 족발. 특히 나들이철이면 찾는 이들이 더욱 많다는데요.
9: 그 산악계 가는 사람, 그 시청 부처강에서 출발하고 온 사람들이.
1: 봄이나 가을에는 단체 주문이 많아서 이른 새벽부터 더 바쁩니다. 급한 주문을 끝내고 족발을 챙기는 작업자. 이번에는 크기가 좀 작은 건데요.
10: 아, 이건 처음에 같이 넣어서 끓이는 건 아니에요?
9: 이거는 덩치가 적잖아. 그리고 약 30분 후에 들어가요.
1: 족발이 삶아지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중간중간 저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족발이 눌어붙지 않기 때문인데요.
11: 어머니 저 왔어요.
12: 뭐야, 수아.
1: 아침 7시가 되면 며느리와 사위까지 출근 완료. 이렇게 셋이 일을 한 지도 8년째입니다.
8: 안녕하십니까.
1: 출근과 동시에 급히 밖으로 나서는 사위. 족발 손질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13: 그러니까 이게 왕족, 이건 이제 미니고.
8: 요 미니 쪽은 이제 콜라겐 쪽.
1: 장모님과 함께 일하기 전 요식업을 했던 사위. 그 경력을 살려 족발 손질을 맡고 있습니다.
8: 이 발톱 사이에

0: 잔털이 되게 많아요. 요쪽 요런데 털 있죠.
1: 아, 노란 게 이 털이에요?
0: 예. 잔털이 요렇게 있는데 칼집을 잘라주고. 오십니까?
2: 족발 손질은 사위보다 한 수 위라는 장인어른.
3: 아버님이 족발 손질만 몇 년 하신 거예요?
4: 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 토치를 이용 남은 잔털을 불로 그슬려 줍니다. 이후 필요한 도구가 하나 더 있다는데요.
4: 옛날 면도기입니다. 이 틀을 또 다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에 다시 씻어서 삶으러 가는 거죠.
2: 손질 과정이 번거롭지만 마음에 드는 족발을 얻기 위해 수작업을 고집합니다. 그 시각 가게에서는 족발을 건져내기 시작하는데요. 비법 양념 육수에 2시간을 푹 삶은 야들야들한 족발 완성입니다.
3: 집집마다 그러면 족발 색깔도 조금 달라요?
5: 네, 다 틀려요. 자기가 색깔 내는 그게 있어. 간장, 약초, 그러고 시간, 적절하게 모든 게 다 배합이 잘 돼야만 이게 나올 수 있거든, 색깔이.
2: 삶아낸 족발은 크기별로 나눠서 가판대로 올리는데요. 이대로 식히면서 손님들이 보기 좋게 진열하는 겁니다.
5: 꼬들꼬들하게 식혀야지 칼질이 잘 나오고 이제 모양도 예쁘게 나오고.
6: 빨리 저 솥에 넣어야 되는데 빨리 준비해달라고.
2: 식히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지체 없이 삶는 과정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 마음이 급한데요. 족발은 하루에 세 번을 삶아냅니다.
5: 불조리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에 끓일 때 1시간 20분 간으로 나머지 시간 약으로. 경아나 불족발 빨리 준비 안 해? 빨리 해.
2: 족발 손질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연탄불을 챙기는데요. 이 또한 사위의 역할입니다.
0: 저 불족발 만들어요.
2: 장모님과 함께 족발을 만든 지 20년. 기술이 필요한 족발 손질부터 세척은 기본. 연탄 관리에 불향 입히는 일까지 사위가 맡은 일들이 많은데요.
7: 불족발 양념하고 있습니다. 고추장요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2: 칼칼하고 시원한 고추장 양념은 일주일 정도 숙성해 사용하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재료를 넣고 장모님께 배운 그대로 불족발용 양념을 만듭니다.
7: 특별하게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뭐 말씀드리기 그렇고 비율이 중요하죠, 이거는.
2: 비법 양념을 만드는 사이 연탄불이 잘 붙었네요.
7: 연탄이 붓는다고 불족발도 되고 매워서 포만 맛도 나고 해가지고 불족발로. 불족발 이제 들어갑니다.
2: 도톰하게 썬 족발에 양념이 잘 배도록 묻혀주고 이걸 석쇠에 올립니다. 이대로 연탄불로 직행. 양념이 타지 않도록 자주 뒤집어주면서 빠르게 불향을 입히는데요. 이때 족발이 겹치지 않게 잘 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7: 싼 건 안 되고 이게 족발이 싼 건 그러니까 그냥 살짝 익히는 정도.
2: 매콤한데 불향까지 입혀져 더욱 좋은 불족발 완성.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게 안은 더욱 분주해지는데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일찍부터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8: 오늘 장날이라서 진짜 많이 바빠요.
2: 특히 5일장이 가장 붐비는데요.
3: 족발 안 하시고 지금 주방에서 뭐 하세요?
5: 지금 뭐 배 타러 며느리가 다 해야지.
6: 7번에 무침 하나, 불족발 하나 있어요.
5: 네.
6: 왕족발. 하나 있어 준비해. 네. 왕족발, 불족발 준비해 주세요.
5: 네, 내리세요.
2: 손님들이 몰리는 시간이면 족발 주문은 며느리가 총괄. 사위도 연탄불 앞에서 족발을 구워내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7: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9: 너무 맛있다.
3: 맵진 않아요?
9: 안 매워요. 딱 맞아요.
10: 맛있게 매워요.
2: 족발 무침은 며느리 담당. 시어머니께 배운 대로 재료의 비율을 맞춰 넣고 잘 무쳐주는데요.
6: 이모 출발한다.
11: 맛있네. 참기름 향 나고.

0: 모든 과정을 직접 하는데요.
1: 저게 진짜 족발 맛에 정말 중요한 시간장 같은 그런, 네, 어머님이 직접 만드셔가지고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맛이에요.
2: 경아나, 정은아, 빨리 이리 와. 자, 이거 드리고, 들고 냉장고 보관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았다.
1: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0: 족발 맛의 핵심이 담긴 들통은 신주단지 모시듯 조심스럽게 옮깁니다.
2: 원래는 아들하고 딸하고 함께 족발 순대 팔면서 생활했었는데 어느 날 딸이 판소리 한다고 나가버리고 또 아들은 또 뭐 농기구 대리점 한다고 또 나가버리고 얼마나 섭섭하고 허전했는지 한동안 돌아서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하고 사이가 또 함께해서 그런 게 요새 현실은 제일 재미있어요. 보람있고.

0: 완료 시 탈취면 침대, 보관은 간편, 튼튼한 프레임, 넉넉한 사이즈. 캠핑에서도 가정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편리한 실속 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펼치면 침대, 보관은 간편,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실속 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마녀실 펼치면 침대, 보관은 간편.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실속침대 증정.
2: 이어서 일요 시네마가 방송됩니다.
3: 역대 대통령들 못지않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4: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분명히 공정당선 그리고 민주노조였습니다.
5: 네가 뭔데 만들어 대통령 줄이느냐. 어디서 구해왔는지 마대자루 같은 거를 뒤집어 씌우더니 너네 다 틀려먹었어. 다 기레기야.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6: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7: 이것을 향한 시선을 돌리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5: 담당 부장이 저한테 사장 어떨까요? 그것도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안 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8: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9: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3: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3: 후원 문의 080-961-9595.
2: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3: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6: 지당하신 말씀.
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7: 와우.
8: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야.

driver.

0: What the hell?
1: 103! We need a light down here, Fist!

0: Schatz.
1: Hi.
2: Da.
0: Hi, Baby.
1: You kept me alive.

0: in the Mediterranean. 6 days ago,
1: nuclear attack o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2: How can I help you?
3: Test results from the missile drill.
2: You got 3 minutes.
4: Emergency action message. Recommend alert one. Recommend alert one.
5: At ease, sailor.
3: I'm worried about team.
2: Got my testimonies.
6: You have a problem.
7: 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8: 매달 보험료는 내는데 보험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이걸 그냥 해약해버려.
9: 당연히 해약해야지. 한 번도 보험금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보험료는 왜 매달 꼬박꼬박. 이번 기회에 해약해버려.
8: 아니, 일단 전화해봐. 보장이 잘못된 건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10: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전화만 주시면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는지, 보장은 충분한지, 그것도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11: 깁스가 뭐야? 부모님의 치료비 어떡하지? 혹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해서 확인해봐. 보험을 가입했어야 보장을 받지. 안보험경 하나 있잖아. 일단 전화해보라니까.
10: 전화해보세요. 내 보장 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12: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 12조?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이라니 말도 안 돼.
13: 전화 한 통 하면 알아서 다 찾아준다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 얼른 전화해봐.
10: 여러분도 전화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무료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찾아드립니다.
14: 방문 아닙니다.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 비용도 무료. 무료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세요.
15: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 상담 완료 시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8: 매달 보험료는 내는데 보험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이걸 그냥 해약해버려.
9: 당연히 해약해야지. 한 번도 보험금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보험료는 왜 매달 꼬박꼬박. 이번 기회에 해약해버려.
8: 아니, 일단 전화해봐. 보장이 잘못된 건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10: 늦기 전에

0: 전화해보세요. 전화만 주시면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는지, 보장은 충분한지, 그것도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1: 입수가 뭐야? 돈이며 치료비 어떡하지? 혹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해서 확인해봐. 보험을 가입했어야 보장을 받지. 안보험경 하나 있잖아. 일단 전화해보라니까.
0: 전화해보세요. 내 보장 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2: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 12조?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이라니. 말도 안 돼.
3: 전화 한 통 하면 알아서 다 찾아준다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 얼른 전화해봐.
0: 여러분도 전화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무료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찾아드립니다.
4: 방문 아닙니다.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 비용도 무료. 무료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세요.
5: 상담 완료 시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6: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 이어서 한글날 특집 다큐 한글 100년의 편지가 방송됩니다.
8: 아, 여기 너무 환상적이에요.
9: 여기 전쟁이에요. 난리입니다.
10: 와, 야. 베트남 사람들에게 물은 항상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일상을 함께 만나보시죠.
8: 제가 또 살면서 좀 힘들 때, 또 화이팅 하고 싶을 때, 오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11: 하루에 한 번에 서만항에서 2시에서 3시에 출발해요.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아야 흑결을 많이 잡을 수 있죠.
12: 발품 팔아가지고 신신도까지 오길 잘했네요.
13: 와! 야! 이 바나나가 딱 모이는 것 같이 바로 맛집으로 출발해요.
11: 발품 팔아 이제 왔는지
14: 보람이 있습니다.
15: 아무 데서나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발품을 팔아서 맛난 음식 먹고 왔습니다.
16: 와!
12: 야, 이거 너무 기대 되는데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다 먹어야 되는데.
17: 평생을 꿈꿔왔던 그 숲속의 동화 속 집을 짓자. 사지 생활도 오래 하고 하면서 어쩌면 가족 품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18: 꿈만 같죠? 이게 현실인가?
17: 제가 이제 나이 들고 보니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이더라고요.
18: 농부님들의 딸이다 보니 농부로 살 생각은 없었어요. 가끔 아버지 생각나면 그걸 보셨어야 되는데.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농촌에 와서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은 없어요.
19: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0: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9: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0: 후원문의 080-961-9595.
19: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0: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14: 동희 씨,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 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16: EBS 자기주도 학생
21: 화이팅!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2: 이 분위기?
2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21: 뭐야 이거?
2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물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상담 완료시 유니아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3: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3: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1: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모두 잠든 밤, 신문사 직원 황동훈이 챙긴 건 다름 아닌 한글 활자. 다음 날이면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강제 이주 열차에 실려 쫓겨가는 순간에도 그가 절대로 놓지 않았던 것. 한글은 그렇게 연해주를 떠나 멀리 중앙아시아로 갔습니다. 척박한 땅.

힘든 삶. 그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남은 한글.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글자. 한글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향합니다. 한국인의 글자에서 세계인의 글자로, 핍박받던 글자에서 사랑받는 글자로, 먼 길을 이어온 한글의 여정. 그 위대한 한글 로드를 따라가 봅니다.

0: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알마티. 알마티는 오래전 강제 이주한 한인들의 후손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알마티 시내 중심가 한켠에는 한글로 된 간판을 가진 고려 극장이 있습니다. 곧 공연을 앞두고 연습이 한창입니다. 배우들의 생김새가 낯익습니다. 배우들 역시 대부분 고려인. 한창 연습 중인 이 연극도 오래전 강제 이주에 관한 것입니다.
1: 헌장군님, 우리를 화물 열차에 태워보내는 겁니까?
2: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를 어디로 가요?
1: 멈춰!
3: 슈어라스가 어디에 있어?
1: 쌀 한 가마니나 가져왔으면 좋아하지 않나?
2: 배장.
4: 쌀 한 가마니면 몇 사람을 살릴 수 있네.
0: 그리고 좌석에서 조용히 무대를 지켜보는 이 사람. 극장장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이나탈레입니다. 고려 극장 극장장님입니다. Его история начинается в 1932 году, в 1932 году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в этом году театру исполняется 95 лет.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 это уникальный культурный феномен и важнейшая часть истории Корёсарам.
0: 고려 극장의 시작은 1932년 블라디보스토크. 다시 이곳으로 강제 이주되면서 극장도 함께 옮겨왔습니다.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곳에선 한글 대본, 한국어 대사의 작품을 올려왔습니다.
5: Я смотрю на пьесу как раз в этой пьесе. Эта пьеса называется «Деревенская кадриль». В этой пьесе используется корёмаль исключительно. Этому спектаклю больше 20 лет.
0: 여기엔 오래전 고려인의 말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5: 당신이들이 거기서 어찌동 자지 않고 자킴둥 놀랐지야?
0: 극장 창고엔 수십 년 전 대본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모두 단원들이 직접 손으로 써내려간 친필 대본들. 손으로 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5: Вы знаете, есть такая небольшая традиция у нас в корейском театре. Наверное, это определенная тоже вот какая-то театральная школа. Нам всегда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прививало именно дисциплину и никогда не носить ничего в гаджетах, то есть ни на телефонах, нигде. Всегда мы должны были приходить на сцену и быть готовыми к спектаклю, то есть собственноручной пьесой, написанной от руки, своей рукой. То есть каждую пьесу мы брали, был, потому что единственный экземпляр, и каждую пьесу артисты собственноручно передавали друг другу и переписывали свои роли.
0: 대본 옮겨 적기가 전통이 된 이유는 한글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말과 글을 쓸 수 없었던 시대. 그들은 연극을 통해 한글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0: 공연 날 극장은 관객으로 만석입니다. 고려인 관객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90여 년 전 아무것도 없이 이곳으로 쫓겨와야 했던 그날의 이야기. 관객석은 숙연해집니다.
1: 살아야죠. 그래도 지옥 같은 화물 가려져도 40일간 살아남았는데 우리 꼭 삽시다. 꼭 살아야 돼. 내가 울지를 않네.
0: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후손들을 위해 남겨놓았던 한글. 한 글자씩 꾹꾹 눌러가며 담아냈던 그 한글이 고려극장에 오늘은 그 한글이 만들었습니다.
2: 야 бы сказала только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Для них было важно сохранить язык, культуру и традиции. И я думаю, все-таки я не раз об этом поговорила, о том, что у наших предков было, которое они должны были передать следующему поколению. И дала бы клятву, что мы все это сохраним.

0: 멀리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중앙아시아까지 열차로 6,500km. 화물열차에 실려 한 달간을 떠돌다 마침내 도착한 곳. 그곳은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의 땅 우슈토베였습니다. 여긴 90여 년 전 고려인들이 제일 처음 도착했던 우슈토베입니다. 당시 우슈토베는 집도 생활 기반도 없던 메마른 들판에 매서운 바람만 몰아치던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고려인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것은 늦가을, 겨울을 눈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그들은 토굴을 지었습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 그 안에 볏짚으로 벽을 세우고 수십 명이 모여 서로의 온기에 기대 겨울을 났습니다. 아궁이가 없어 얼어 죽은 이들도 허다했습니다.
1: 그냥 등에 짐만 지구들 와가지고 토굴에서 한겨울을 지내고 4월 10일까지 살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원동이라고 하는데 여기 거기하고 다른데 그 주위에 이런 집들을 만든 거예요.
0: 우슈토베는 겨울이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의 땅. 살아남기 위해 땅속으로 들어간 고려인들은 그렇게 첫 겨울을 났습니다.
1: 턱을 짓고 그다음에 그 자기네들의 이런 집을 짓는 데마다 다 학교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0: 살아남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삶 속에서도 그들은 한글을 가르치고 또 배웠습니다. 언젠가 돌아갈 고국, 그 말과 글을 잊어서는 안 됐습니다.
2: 이건 뭐야?
3: 우리 글, 잊어버리면 안 된다.
0: 그때로부터 90여 년이 흘렀습니다. 토굴에 살던 고려인의 후손 중 상당수는 아직 우슈토베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때 배웠던 우리말을 기억하며 말입니다.
4: 불기. 불기라 하오, 이게.

0: 우리는 그거 상추라고 하는데.
1: 야, 어찌 그렇게 그랬는지 모르겠어. 불기라 하지. 우리 옛날 듣던 말로 그거 하지, 우리. 이기서 태어났지. 내 45년생. 우리 저 가정에서는 할머니 있고 아버지, 그러니까 우린 고려법 많이 했지. 그래, 그랬었나요? 우리 아버지는 늘상 너네는 고려말, 조선말 해였습니다. 아무리 너네 노쇠말 해서 너네 노쇠 사람이라 아이 한다고.
2: 할머니!
3: 이 마을에는 예전 강제 이주 열차를 타고 왔던 고려인 1세도 있습니다. 한타마라 할머니는 1937년 연해주에서 이곳으로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2: 소개 좀 해. 타마라가 어떤 사람인가 이거 바로
4: 소개. 네?
1: 야.
4: 원더서?
1: 야.
4: 37년에 오셔서 어신이 부모님 같이.
2: 37년에?
4: 37년이다.
3: 고단한 정착 생활에 치여 할머니는 오래전 배웠던 한글을 잊어버렸습니다.
4: 조금 젊어서 뭐냐? 이거 한국말 배웠으면 글을 써서 배웠으면 이렇게 생각이 있어. 생각이 있어, 나는. 글을 읽었으면 좋겠어. 한국말 어떻게 조금, 야.
3: 글을 미처 다시 배우지 못했던 것이 평생의 아쉬움입니다. 그 아쉬움을 달래준 것이 손자. 손자는 얼마 전부터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5: 안녕하세요. Потому что как-то, ну, все равно же, ну, уже, допустим, поколение, когда проходит, как бы все вот это уходит, и язык там, и, можно сказать, традиции, все. Я когда выучил, ну, когда начал понимать, что она говорит, она обрадовалась тоже. Ну, как бы за меня и этот, что как-то как будто ближе к ней, что ли, стал. Не знаю. Хальмуни.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4: 건강하다.
5: 행복 축하해요.
3: 한글은 잊고 살았던, 하지만 늘 그리웠던 고향.
4: 옛날 본 논판에 씨를 뿌려 가을이 풍년이 돌아오면 노랗게 노랗게 뱅이 싹 오가오가자 파도 친다. 에라 뿌려라 시루 활활 뿌려라 땅에 젖을 잘 먹고 왔싹왔싹 자라나네.
3: 말과 글을 잊으면 우리를 잊는 것이다. 그렇게 지켜낸 한글은 우슈톱의 혹독한 겨울을 넘어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0: 한국어 중급반 수업. 한국어를 배운 지 1년 정도 된 학생들입니다. 불편해 보여. 네. 학생 대부분은 10대나 20대 청년들. 고려인 후손인 그들이 이렇게나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저는 3세대 고려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Изначально это было причиной в связи со смертью моего дедушки. И мне хотелось на тот момент получше узнать свою идентичность, потому что курёсарам на самом деле сложный, у них был сложный период того, как они прошли всю свою жизнь. И сам интерес, скорее всего, самой истории проявил и побудил во мне интерес изуча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2: Не какая-то карьер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а просто способ восстановить связь со своей культурой, может быть. Потому что у меня довольно обрусевшая семья в сравнении с другими курёсарам. И, ну, как бы многое неизвестно, многое потеряно. И мне вот интересно изучать происхождение, свою историю семьи. И, ну, как бы больше такая культурный аспект больше.
0: 한국어로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습 목표입니다.
3: 어때 보여?
4: 사람이 없어 보여요?
3: 네, 맞아요. 없어 보여요? 일이?
5: 차가워
3: 보여요.
5: 차가워.
3: 네, 차가워네. 자, 그러면 알튼타스 씨. 네, 사람이 많아 보여요. 자, 알렉세이 씨.
6: 맛있어 보여.
3: 맛있어 보여. 지금은?
6: 맛없어 보여.
3: 네, 맛없어 보여.
0: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고등학생인 알렉세이는 일주일에 한두 번 한국어 수업을 듣습니다.
7: Сынок, тебе интересен был урок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8: Да, все было хорошо, интересно.
7: Супер.
8: Хорошо.
0: 정착 초기와 달리 세대를 거듭하며 고려인들은 경제적으로 많이 성공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불고기. 한국 식품점에서 산 참기름을 씁니다. 오래전부터 가족 밥상에 많이 오르던 익숙한 한국 음식들입니다.
7: Мы кушаем разные, мы можем кушать борщ, бешбармак, бульгоги, чапче, то есть всё перемешку. Мы очень любим разную кухню и, в принципе, часто кушаем и вот именно нашу корейскую кухню. Мы это очень любим.
0: 중앙아시아 음식과 한국 음식이 뒤섞인 그야말로였습니다.
9: Очень прекрас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Алексея. Алексей будет как мостом между Казахстаном и Кореей, да, это для нас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0: Алексей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한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만큼 한국어 공부에 열심입니다. 카자흐스탄의 학교에서도 성적 우수생인 알렉세이.
6: 저한테 잘 어울릴까요? 어울릴 걸 말까요?
0: 그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한국과 한글에 대한 애착이 더 커졌다고 했습니다.

0: 한글의 여정에서 빠질 수 없는 도시가 있다면 바로 오사카입니다. 오사카는 제1동포들의 오랜 이주 역사가 쌓여있는 도시.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가슴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1: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1945년 광복 직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광복을 맞은 그 제일 조선인들한테는 사실은 큰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아이들이 조선 사람인데도 우리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이름조차 한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학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0: 1945년 해방이 되자 일본에는 한글을 가르치는 조선인 학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본 전역에 만들어진 학교와 강습소만 500여 곳. 학생은 약 6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1948년 일본 문부성은 청천벽력 같은 조선인 학교 폐쇄령을 공포합니다. 조선인들은 저항했고 시위는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2: 그 목적은 일본 사람으로 그 바뀐 거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기 말이죠. 그거를 없어지게 그 강제적으로 하면 그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을 자손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어떤 말 하셨는지 대화가 안 되는 그런 관계성을 끊긴 것이 그 문화 그 당압 정책이죠.
0: 학교 폐쇄령에 반대해 약 1만 5천 명의 제일교포가 오사카 부청 앞으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1: 4월 26일 이곳 오사카 부청 앞 오데마의 공원에도 정말 수많은 사람이 모였거든요. 이유는 뭐였냐면 조선인 학교의 폐쇄 명령을 철회하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경찰이 그 시위대를 향해 발포합니다.
0: 이날 시위에 참가했던 17살 김태일 군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더 거센 반발이 일어났지만 결국 대부분의 조선인 학교는 폐쇄되고 맙니다.
1: 그러니까 광복된 이후에도 제일 조선인이 자신의 말과 글을 배우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신교육투쟁이 남긴 의미는 분명하죠. 한글을 지킨다는 것, 그는 어떤 탄압 속에서도 우리의 기억과 정체성, 존재를 빼앗기지 않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요. 한신교육투쟁은요, 후에 일본 내 민족학교들의 그 교육에도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0: 오사카에 자리한 백두학원 건국학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제일교포들이 세운

0: 한국계 민족학교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한 학교에서 공부하는데요. 일본 학교 교육법에 따른 정식 사립학교입니다.
2: 1950년 6.25 전쟁 그 전에 1946년 잔립했으니까 돌아가기 전에 교육을 시켜서 우리 조국을 다시 건국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시작했습니다.
0: 당시 한국계 민족학교로서는 최초였는데요. 일본의 정규 교육 과정에 더해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3: 애들아 이제 수업 시작한다. 앉아. 앉으세요.
0: 한국어 수업 시간. 제1교포와 일본인 학생의 비율은 비슷합니다.
3: 오늘도
0: 이 학교 학생이라면 일본 학생들 역시 한국어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이 학교에선 한국어와 한국 역사가 필수 과목이기 때문이죠.
3: 가? 아닙니다. 4번. 서울은 한국이 주부가 가수가
0: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일부러 이 학교를 찾아온 일본인 학생도 적지 않습니다.
4: 3개월 공부한 애들이에요. 예, 엄청 빠른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예.
5: 선생님입니까?
0: 강용자 선생님 역시 이 학교 졸업생. 제1교포 2세로 이곳에서 한글을 처음 배웠고 후에 서울대학교에서 유학하며 국어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4: 걷기 남을 수도 있었고 도쿄에서 통역자로 같이 회사를 만들자 하는 선배들이 계셨는데 계속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에 돌아와서 한국어 교육을 하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어 교육을 하러 파경 선생님이 오시는데 수업이 진행이 안 돼요. 여기 있는 애들의 습관도 모르시고 잘 모르시는 것이 많고 또 한국어 교육을 공부를 하고 오신 선생님들이 아니시니까 수업이 잘 진도가 잘 안 나가죠. 그래서 저를 많이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은사들이.
3: 아, 민나데 여름방학 때 뭐 했어요? 선생님이 기대해 주세요.
6: 한국에 갔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재밌었어요.
3: 재밌었어요. 잘했습니다.
0: 한국어 수업이 자리 잡기까지 고생도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한글 교과서도 많아졌지만 그때는 손으로 써가며 교과서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4: 컴퓨터가 없는 시대. 손으로 만들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배부를 해서 교과서로 썼어요.
0: 일본 땅에서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우리 글을 배운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사무치게 잘 알기에 선생님은 그렇게 한글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7: 마지막으로 한글은 뭐뭐다 라고 하면 뭘까요?
4: 아, 저의 인생이에요. 예, 그런 것 같아요.
7: 왜요?
4: 인생. 왜? 어떻게 대답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0: 추석을 맞아 다 함께 한국 명절 음식을 사러 나온 길입니다.
1: 음식을 많이 팔아요. 제가
2: 아, 그래요? 때. 오.
1: 디저트도 있어.
2: 디저트요? 오. 혹시 떡볶이 많이 매워요?
3: 안 매워요.
2: 안 매대요. 그러면 이게 이거.
0: 다들 한국어가 유창하죠?
1: 육전 있죠? 어떤 거죠? 이거?
4: 어떤? 이거는 동태전, 이거는 호박전.
1: 동태전.
4: 하나 천 원.
2: 하나 천 원.
1: 동태전 뭐야? 몰라. 어떻게 되지?
2: 동태전 생선.
1: 생선.
0: 한국어를 배우는 보통의 외국인 학생들과는 또 다릅니다. 이들은 한국어 교사가 꿈입니다.
5: 감사합니다.
0: 음식을 싸들고 이들이 다시 향하는 곳은 학교. 명절인데도 갈 곳 없는 외국 학생들을 위해 오늘 작은 파티가 열립니다.
6: 내년 해야겠는데?
0: 오늘 주제는 명절 음식 포트럭 파티. 각자 싸온 고국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눠볼 참입니다.
2: 오늘은 이제 광장시장에서 사온 음식들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선생님들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이게 어떤 음식인지 소개하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7: 제가 오늘 준비한 음식은 모키모라는 음식인데요. 모키모는 보통 감자, 옥수수 그리고 채소 삶은 다음에 으깨서 만드는 음식이에요.
8: 세계 파티, 체코에서 세계 파티 때 만든 레비치키라고 하는 음식 만들었는데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0: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외국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신 국가도 점점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2: 그냥 먹어요? 아, 이거 두 개 같이? 아.
8: 어떤 맛이? 감자 맛? 네, 제가 감자 많이 좋아하니까.
0: 이 친구들은 한국어와 한글을 자신의 미래와 함께할 언어로 선택했습니다.
9: 한국에 대해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한국어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케냐에서 한국어 가르치고 싶어요.
10: 그 제 후배들, 그 한국어를 배우는 후배들은 그 기회가 그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봐 후배들 위해서 그 결정해서 제가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네.
0: 세계 속 한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해온 곳이 세종학당.

0: 전 세계 세종학당 중에서도 한글 배움의 열기가 가장 뜨거운 곳이라면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타슈켄트 시내에는 서울문이라는 대규모 복합 문화 공간이 있는데요. 젊은 친구들에겐 여기가 새로운 코리아타운으로 불립니다. 10대 또래 친구인 이들 역시 서울문을 자주 찾습니다.
1: 서울문이에요? 인생 내 곳에 가고 싶으면 여기 꼭 와요. 그리고 한국 화장품을 사고 싶을 때 여기 와요.
0: 거리엔 한국 음식점들이 즐비합니다.
2: 아침 또 시켜주세요.
0: 2000년대 초반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국 드라마 방영을 계기로 한류에 불이 붙었습니다.

0: 졌습니다. 이 친구들 역시 K-POP 댄스 동아리에서 만나 서로 친해졌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음식은 한 번씩 다 찾아 먹어봅니다. 요즘엔 로제 떡볶이와 불닭김밥이 인기입니다. 사실 이들은 모두 타슈켄트 1 세종학당의 학생들. 한국 문화를 좋아하다 보니 한국 음식이 좋아졌고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1: 저에게는 그 방탄소년단에서 위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그 위에 안내가 되고 싶어요. 안내가 되기 위해는 그 한국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 일을 시작했어요. 다시.
0: 참 발랄하고 재밌는 학습 동기입니다. 세종학당의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 날, 여긴 1세종학당입니다. 학생 대부분은 청년들, 그 중에서도 10대 청소년이 유독 많은 것도 이 학당의 특징입니다. 각자 레벨에 맞춰 새 교과서가 지급됩니다. 세종학당은 초급, 중급, 고급 3단계 6개의 레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초급은 간단한 인사와 대화 나누기, 중급은 자신의 의견 이야기하기, 고급은 논리적 대화가 학습 목표입니다. 중급반 수업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2: 자기소개 할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그리고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0: 오늘은 첫날이니만큼 간단한 자기소개로 시작합니다.
3: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4: 한국에서 되고 싶어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잘했어.
5: 제 이유는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어서예요.
2: 이유 말하고 싶어요. 그리치나. 그러면 아서, 어서 사용해요. 괜찮아요? 책 있어요? 네, 책 있어요. 우리 같이.
6: 특히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어 열풍이 뜨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한국어를 통해서 한국에 유학도 가고 일자리를 구하러 한국으로 가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꿈을 갖고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좀 더 꿈을 구체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종학당이지 않을까 싶어서
0: 이제 한국어는 이들에게 새로운 꿈.
2: 마리아나 씨는 뭘 잃어버렸어요?
7: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2: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카브라 씨 지갑을 가져왔어요?
8: 네, 저는 지갑을 가져왔어요.
2: 저요. 여러분,
0: 한글을 통해 또 다른 내일을 꿈꿉니다.
9: Так как мне интересно стала история Южной Кореи, история, ну, раньше она была Корея, и мне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стало, что народ, несмотря на сложный период жизни, были люди, которые захотели сохранить этот хангль, это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они начали создавать, начали сохранять от японцев. Вот этот язык. И меня это захватило, и я решила изучать этот язык,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10: 네, 3년 동안 이런 느낌을, 감정을 느꼈어요, 저는.

때문에 매일 한국어를 공부하고 배우고 옆에 한국인들도 있어서 우리 선생님도 한국인들이니까 그런 느낌을 느꼈어요.

0: 오사카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여기에선 좀 색다른 한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어 문학 번역입니다.
1: 우리가 지금 은희경 씨의 에세이 여덟 번째 이야기, 떠난 사람을 기억하는 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0: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은희경 씨의 에세이를 번역해보는 수업입니다.
1: 내가 그를 깨우치자마자 엄마는 소년소녀 세계문학전집을 할부로 들여놓았다. 유카리 씨?
2: 제가 문字を覚えるや 母は少年少女世界文学全集を分割で買ってくれた.
1: 할부는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누어서 내는 거죠. 割引の 할에다가 네, 뭐 세금을 부과하다 할 때 부를 써서 이게 한자어인데 일본에서는 또 할부를 쓰지 않죠.
0: 번역은 한국어만큼 일본어도 잘 그리고 많이 알아야 합니다.
1: 정말 그 문학작품 번역 수업의 묘미는 한국어가 어렵네요가 아니고 일본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어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묘미가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뒷바라지인데, 그러니까 내 말은 그때 어쩐지 목이 메었다. 뒷바라지 무슨 뜻일까요? 뭐 예를 들면 남편 뒷바라지, 오빠 뒷바라지, 공부 뒷바라지, 그 다음에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자식 뒷바라지. 이 뒷바라지라는 말은 뭔가 엔조스르, 간단하게 말하면 세화수르. 이가이 또 엔조스르와 원조화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연스럽고 지원하다는 호우가 있거든. 네, 시엔스르. 원조하다는 조금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되니까 그냥 뒷바라지 하다라고 해서 하나의 동사로 써요.
0: 미묘한 어감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안에 녹아있는 한글의 의미를 쫓아가는 공부.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해가며 굳이 한글을 배우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느끼는 한글의 매력이 궁금합니다.
3: 그러니까 고독은 이나요?
4: 완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국 문화에는 강한 부분, 강력한 부분이랑 섬세한 부분이 좀 공존.
5: 한글은 새로운 문이에요. 그 문을 열으면, 한번 열으면 새로운 세계가 빌려졌어요.
0: 한때는 낯선 땅에서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 배웠던 글자. 이제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 한글을 배웁니다. 우리가 지켜온 말과 글이 서로를 잇는 언어가 되어 지금

0: 앞으로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는 생각이 들고 오늘 한글 날 축하합니다.
1: 하늘아 축하합니다. Happy Hangul Day.
2: 한글 날 축하합니다. 여러분 한글 날 축하합니다.
1: 축하합니다.
2: 한글 날을 축하합니다.
3: 한글을 잘 가르치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셔요. 이
4: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가 방송됩니다.
5: 역대 대통령들 못지않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6: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분명히 공정방송 그리고 민주노조였습니다.
7: 네가 뭔데 만들어 대통령 줄이느냐.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 마대자루 같은 거를 뒤집어 씌우더니 너네는 다 틀려먹었어. 다 기레기야.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8: 시켜봐야 될 것 같고요.
9: 이것을 향한 시선을 돌리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7: 담당 부장이 저한테 서장 어떨까요? 그것도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안 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10: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암컷 표범은 소리 없는 은밀함으로 어둠을 지배하지만 수컷 하이에나는 실수투성이 허세만 가득하죠. 하지만 공동의 적 앞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생명줄일지도 모릅니다. 오래 낭숙인 두 녀석이 과연 이 기묘한 동맹을 맺을 수 있을까요? 잠비아의 루앙과 국립공원. 여기 무리에서 가장 치이는 서열 꼴찌 녀석이 있습니다. 편의상 톤이라고 부르죠. 하이에나 사회는 철저한 모기 중심의 계급 사회입니다. 먹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도 오직 서열 순으로 정해지죠. 덩치 큰 우두머리 암컷들이 가장 먼저 만찬을 즐깁니다. 토니는 두 살배기 수컷이죠. 그 말인즉슨 서열표의 맨 밑바닥이란 뜻입니다. 어린 수컷들이 으레 그렇듯 녀석도 머지않아 무리에서 쫓겨날 운명이죠. 당장은 그저 감지덕지하며 주워먹을 수밖에요. 남들이 남긴 찌꺼기라도 말입니다. 사실 녀석의 처지는 이보다 훨씬 비참해질 수 있었죠. 언젠가 녀석은 아주 잔혹한 공격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낯선 수컷 한 마리가 무리에 끼어들려다 벌어진 사건이었죠. 암컷들의 무자비한 터세, 그 수컷은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 계곡에서는 무자비한 공격성이 곧 훌륭한 생존 전략입니다. 철천지 원수를 표적으로 삼았네요. 하이에나 대 표범. 뿌리 깊은 앙숙 관계죠. 하지만 이런 괴롭힘조차 치밀한 생존 전략의 일부입니다. 하이에나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표범의 사냥감을 가로채기 위해 녀석의 뒤를 끈질기게 쫓아다니죠. 그렇다고 하이에나가 죽은 사체만 처리하는 건 아닙니다. 힘을 합치면 녀석들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사냥꾼으로 돌변하죠. 특히 병들고 약해진 사냥감을 노릴 때는 더더욱 말입니다.

이들에겐 사자나 표범처럼 한숨에 숨통을 끊는 포식자 특유의 필살기가 없습니다. 대신 지구력 있게 사냥감의 진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끈질기게 몰아붙이죠. 그러고는 도망치는 녀석을 산채로 뜯어먹습니다. 신선한 고기는 녀석들을 광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죠. 늘 그렇듯 덩치 큰 암컷들이 먼저 배를 채우네요. 토니는 배가 고파 미칠 지경이지만 여전히 환영받지 못하는 불청객일 뿐입니다. 녀석의 몫은 그저 한쪽 편에 떨어진 부스러기뿐이죠.

깊은 밤이 지나고 앙상한 뼈대만 남은 사체가 버려져 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고기 한 점 맛볼 수 있을까요? 아직 주변에 망을 보는 보초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굶주림이 발각될 두려움을 이겨버렸죠.

다행히도 무리 녀석들은 배가 너무 부른 나머지 쫓아올 생각조차 안 하네요. 굶주린 자에게 시간은 참으로 더디게만 흘러갑니다.

또 한 주가 지나고 새로운 사냥감이 잡혔지만 토니의 처지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죠. 탐욕스러운 암컷들이 또다시 포식을 즐기고 있네요. 어릴 적엔 녀석도 저 무리에 끼어 먹을 수 있었죠. 납작 엎드리면 부스러기 한 점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토니는 누구보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처절하게 굽실거립니다. 그야말로 뼛속까지 복종하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지만 아무 소용이 없네. 녀석은 더 이상 보살핌을 받는 새끼가 아닌데다 결정적으로 수컷이니

하지만 차비란 없죠. 우두머리 암컷들이 토니를 무리의 영토 밖으로 매몰차게 쫓아냅니다. 이번엔 영원히 말이죠.

이틀 뒤 토니는 고향에서 무려 60km나 떨어진 곳까지 도망쳐 왔습니다. 배는 고프고 홀로 남겨졌으니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프리카 들깨물이네요. 순식간에 기습을 받습니다. 뒤를 지켜줄 동료들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서 9마리나 되는 녀석들을 당해낼 방도는 전혀 없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는 게 최선입니다. 낯선 땅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른 하이에나 토니. 이제 숨을 고르고 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들깨들이 절대 찾지 못할 안전한 곳에서 말이죠.

이웃 주민들은 이 낯선 이방인이 영 못마땅한 눈치네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굶주림을 외면할 순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다른 포식자한테 딱 걸리고 말았네요. 암표범인 마리 역시 들깨들을 피해 숨어있던 참이었습니다. 이제 신경 쓰이는 불청객이 하나 더 늘어났네요. 토니는 마리를 보지 못하는 상황. 마리가 전술적으로 완벽한 우위를 점한 셈이죠. 두 녀석의 얄궂은 인연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결국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토니가 다시 움직이네요. 뭐라도 먹어야만 살 수 있죠. 서방에 먹잇감이 널려 있는 것 같지만 무리도 없이 대낮에 홀로 사냥에 성공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위험하다는 건 녀석도 잘 알고 있죠. 들깨들이 남긴 찌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표범의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적을 더 만들었다간 정말 뼈도 못 추릴 테니까요. 다른 포식자라면 이런 바싹 마른 가죽 따윈 거들떠보지도 않겠지만 지금 녀석에겐 훌륭한 한 끼 식사나 다름없죠. 강력한 어금니가 질긴 가죽을 부드럽게 다져주는 망치 역할을 합니다. 썩은 내 진동하는 이런 식사라도 당장의 굶주림을 모면할 수 있다면 감지덕지죠. 하지만 모든 게 다 소화되는 건 아닙니다. 닥치는 대로 집어삼킨 하이에나가 치러야 할 대가죠.

펄은 뼈까지 씹어먹는 하이에나조차 소화시키지 못하는 몇 안 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다시 뱉어내야만 하죠. 발굽과 뿔, 풀뿌리까지 한데 엉킨 채로 말입니다. 혹시라도 놓친 영양분이 있을까? 방금 뱉어낸 걸 다시 주워먹기까지 하네요. 그야말로 눈물겨운 생존기입니다. 표범 마리가 은신처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구역에 불청객이 얼쩡거리는 건 영 익숙지 않은 일이죠. 녀석은 곧바로 냄새를 남겨 경계를 표시하며 이곳의 진정한 지배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각인시킵니다.

표범은 낮 시간 대부분을 영역을 순찰하거나 휴식을 취하며 보냅니다. 사냥은 주로 밤에 이루어지죠. 어둠을 틈타 사냥감 코앞까지 은밀하게 다가간 뒤 순식간에 덮치는 것이 표범의 사냥 방식이죠. 하지만 눈앞에 기회가 빤히 보이는데 그냥 지나칠 순 없습니다. 쿠쿠 영양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네요. 제때 거리만 좁힐 수 있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멀어지네요. 도랑 쪽에 다른 녀석이 보입니다.

해가 진 후 다시 도전하면 되니까요. 한편 반대편에선 하이에나 토니의 눈물겨운 저녁 식사 구하기가 한창입니다. 사방이 먹잇감 천지인데 뭐라도 하나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은밀하게 다가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무작정 덤벼보지만 성공할 확률은 희박하죠. 푸쿠 영양은 발이 빠르기 때문에 결코 쉬운 먹잇감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이에나에겐 엄청난 지구력이 있죠. 어쩌면 기회가 올지도 모릅니다. 저런, 경쟁자가 생겼네요. 게다가 악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마가 불쑥 끼어들어 배방을 놓네요.

때가 지면 루앙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탈바꿈합니다. 열화상 카메라 앞에서는 칠흑 같은 어둠의 장막도 무용지물이죠. 하이에나가 가진 탁월한 야간 시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양들은 어둠 속에서 앞을 잘 보지 못해 청각을 극도로 곤두세우죠. 사냥을 나서기엔 지금이 훨씬 유리한 시간. 하이에나의 사냥 전술은 무리를 교란시킨 뒤 도망치는 녀석을 낚아채는 것입니다. 하지만 뒤를 받쳐줄 동료가 없다면 힘든 일이죠. 그때 표범 마리를 발견합니다. 이 표범이 녀석의 든든한 밥줄이 되어줄지도 모르겠네요. 하이에나는 표범의 먹이를 가로채는 데는 도 같은 녀석들이죠. 마리가 사냥 중입니다.

표범의 사냥 전략은 완전히 다릅니다. 목표물 하나를 정해 코앞까지 바짝 기어간 다음 순식간에 덮치죠. 사냥 방식이 달라도 너무 다른 두 녀석이 지금 정면으로 맞닥뜨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토니 때문에 마리의 위장술이 들통나버리고 결국 마리가 억지로 먼저 공격에 나서게 만들었네요. 과연 사냥이 명수답습니다. 오늘은 운이 아주 좋은 날이네요. 무려 2주 만에 맛보는 따뜻한 고기입니다. 먹는데 정신이 팔려 밥상머리에 표범이 있다는 사실조차 안중에 없네요. 녀석은 가능한 한 빨리 고기를 집어삼킵니다. 표범 마리는 이 녀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한 눈치네요. 여긴 자신의 영역이고 자신이 잡은 먹잇감인데 말이죠. 상황을 좀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자 독식의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보통은 머리수가 많은 하이에나가 표범을 쫓아내기 마련이지만 오늘은 상황이 다르죠. 마리는 호랑호랑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기어이 사냥감을 되찾았네요. 더 이상 손쓸 방도가 없죠. 철천지 원수한테 제대로 한방 먹였습니다. 무리의 지원이 없으니 하이에나도 별 수 없네요. 작은 조각이라도 바닥으로 떨어지려면 아직 한참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부스러기나 주워먹는 신세로 전락했네요. 하이에나 토니에겐 또 한 번의 끔찍한 밤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터범 마리가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합니다. 밤새 배를 채운 덕분에 에너지가 완벽하게 충전됐죠. 반면 토니의 사정은 영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머리 위에서는 쩝쩝거리고 뼈를 씹고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부스러기 하나 떨어지질 않네요. 작은 조각 하나라도 떨어질 법한데 말이죠. 애가 타서 미칠 지경이네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뛰어봅니다.

가뜩이나 없는 기력을 헛되이 낭비하고 말았네요. 하지만 굶주린 상태에서 마냥 인내심을 발휘

온종일 기다려보지만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 없네요. 나무에서 내려온 건 오직 마리뿐입니다. 하지만 녀석에겐 마리가 한 끼 식사를 해결해 줄 유일한 희망이죠. 마리가 먹잇감을 나무 위로 끌고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든 가로채야만 합니다. 어제 잡은 사냥감의 피냄새가 녀석의 굶주림을 더욱 부추기네요. 그 어느 때보다 마리가 다시 사냥에 나서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죠. 하지만 마리는 이미 배가 잔뜩 부른 데다 토니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토니가 끈질기게 들러붙네요. 녀석이 성가시게 구는 통에 임팔라 한 마리가 경계 태세를 갖춥니다. 그 순간 마리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묘안이 떠오르죠. 소음 때문에 임팔라가 잔뜩 예민해져 있는 상황. 지난밤 성공적이었던 사냥처럼 말입니다. 하이에나의 요란함과 표범의 은밀함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던 그때처럼요. 과연 그 환상적인 호흡을 다시 재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하죠.

마리도 사냥하기 좋게 자리를 잡습니다. 무리의 시선은 표범이 아닌 온통 하이에나한테 쏠려 있죠.

평소라면 서로 피하기 바쁜 두 녀석인데 협동작전이 완벽하게 통했습니다. 이번엔 마리도 먹이를 두고 토니와 싸우지 않네요. 어차피 배가 그리 고프지도 않은 상태. 철천지 원수의 도움 덕분에 토니는 오랜만에 배불리 고기를 먹습니다.

두 녀석 모두한테 아주 만족스러운 밤이네요. 먹이를 두고 버리는 줄다리기에서는 여전히 토니가 우위를 점하지만 오늘 밤엔 한결 덜 공격적입니다. 마리 역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죠. 임팔라 뱃속의 가장 연하고 부드러운 부위는 마리한테 돌아갑니다.

두 녀석은 본능적으로 소리를 죽인 채 고기를 삼킵니다. 이렇게 탁 트인 곳에서 나란히 만찬을 즐기는 건 목숨을 건 아주 위험한 행동이나 다름없죠. 다른 포식자들이 이 오붓한 식사를 기꺼이 가로채려들 테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둘의 기묘한 관계는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하이에나 토니와 표범 마리 사이에 일종의 동맹이 맺어진 셈이죠. 토니는 마리가 잡아주는 고기가 있어야 먹고 살 수 있고, 마리는 토니 덕분에 사냥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토니는 매일 밤 칼같이 나타나서 마리한테 사냥을 나서자고 졸라댑니다. 마리는 매번 성가시하며 으르렁대지만 토니는 아랑곳하지 않죠. 마리가 마지못해 몸을 일으킬 때까지 밤마다 똑같은 실랑이가 반복됩니다.

마리가 사냥감을 정하며 토니가 요란하게 돌아다니며 시선을 끄는 미끼 역할을 하죠. 영양무리가 하이에나 토니한테 정신이 팔린 사이 표범 마리가 은밀하게 기습을 시작합니다. 공포와 혼란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거죠. 믿기 힘든 공조 작전이 기가 막히게 통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이 기묘한 관계는 한층 더 발전합니다. 이젠 나란히 앉아 둘 다 식사를 여유롭게 즐기고 있죠. 보통 표범은 주변에 하이에나가 있으면 먹이를 나무 위로 숨기기 마련인데 마리는 땅바닥에서 먹는 것에 꽤나 만족하는 눈치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로 으르렁대며 스트레스를 받았을 시간이 지금은 묘하게 평화롭기까지 하네요. 하지만 여기엔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소리를 내서 주위의 시선을 끌지 말 것. 자칫하면 이 아슬아슬한 휴전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으니까요.

토니가 먼저 위기를 감지합니다. 손살같이 도망치네. 아프리카 들깨물입니다. 두 녀석 모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네. 들깨물이한테 걸리면 여도 못 죽일 수 있죠. 당장은 나무 위로 피해 안전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들깨들은 며칠이고 나무를 에워싼 채 마리가 굶주림에 지쳐 제 발로 내려오게 만들 작정입니다. 이게 바로 녀석들이 생태계의 경쟁자를 처리하는 잔혹한 방식이죠.

들깨무리가 자리를 잡고 장기전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하이에나 토니가 도망치지 않았네요. 들깨무리와 정면으로 맞서며 마리한테 쏠린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이제 녀석도 위험에 처했는데 토니는 계속해서 자신을 미끼로 던지며 들깨들을 유인합니다. 마침내 녀석들이 이성을 잃고 미쳐 날뛰기 시작하자 그제야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뛵니다. 녀석들이 무조건 자기 뒤를 쫓아올 거란 확신을 가지고 말이죠. 두 녀석은 처음으로 닥친 공동의 위기를 무사히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토니는 들깨들한테 꽤나 험한 꼴을 당했죠. 마리가 있는 곳까지 돌아가기엔 너무나 먼 길입니다. 그런데 공기 중에 아주 익숙한 냄새가 맴돌고 있네요. 썩어가는 고기 냄새도 나지만 다른 냄새도 섞여 있습니다. 바로 하이에나 물이죠. 저 무리에 합류해야 할까요? 아니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다시 도망쳐야 할까요? 녀석은 무리의 울타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합니다. 하지만 위험천만한 일이죠. 새로운 녀석이 무리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두머리 암컷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니까요. 거절당한다는 건 곧 고통스러운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 늦었네요. 우두머리 암컷이 토니를 향해 곧장 다가오고 다른 녀석들도 한껏 경계태세를 갖춥니다. 살벌한 추격전이 벌어지네요. 만약 우리한테 거절당한다면 그 자리에서 물어뜯기고 말 겁니다.

결국 토니가 복종의 자세를 취하네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두머리에 눈도장을 찍기 위해 땅바닥을 박박 기며 처절하게 복종합니다. 무리에서 가장 끄트머리 서열이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뜻이죠.

0: 하이에나 사회에서 환영파티 따윈 없습니다. 토니는 여전히 멀찍이 떨어져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죠. 먹이 앞에서의 우선순위는 철저합니다. 우두머리 암컷들과 그 새끼들이 가장 먼저 식사를 하죠. 수컷들은 모두 자기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토니는 그 중에서도 맨 꼴찌지만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무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이 허락된 거죠. 물론 서열표의 맨 밑바닥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납작 엎드려 복종한다면 이제 이 무리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테죠. 게다가 눈치껏 잘 처신한다면 암컷의 간택을 받아 짝짓기를 할 수 있는 영광까지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표범 마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녀석의 삶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구역 최고의 지배자로서 군림하고 있죠. 녀석은 이제 주로 땅바닥에서 식사를 합니다. 언제 불쑥 찾아올지 모를 저녁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죠.
1: 지금 상담만 받아도 찜기 및 전골 냄비 포함 스텐 냄비 6종 세트를 전부 다 드립니다. 인덕션에서도 사용 가능한 작은 사이즈부터 찜기, 전골 냄비까지 다양한 사이즈 총 6종의 깔끔한 스테인리스 냄비 개별 유리 뚜껑까지 포함 총 6종 11피스의 냄비를 전부 다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으셔도 스텐 냄비 6종 11피스 전부 다 드립니다.
2: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지금 상담만 받아도 찜기 및 전골 냄비 포함 스텐 냄비 6종 세트를 전부 다 드립니다. 인덕션에서도 사용 가능한 작은 사이즈부터 찜기, 전골 냄비까지 다양한 사이즈 총 6종의 깔끔한 스테인리스 냄비 개별 유리 뚜껑까지 포함 총 6종 11피스의 냄비를 전부 다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으셔도 스텐 냄비 6종 11피스 전부 다 드립니다.
2: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1: 지금 상담만 받아도 찜기 및 전골 냄비 포함 스텐 냄비 6종 세트를 전부 다 드립니다. 인덕션에서도 사용 가능한 작은 사이즈부터 찜기, 전골 냄비까지 다양한 사이즈 총 6종의 깔끔한 스테인리스 냄비 개별 유리 뚜껑까지 포함 총 6종 11피스의 냄비를 전부 다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으셔도 스텐 냄비 6종 11피스 전부 다 드립니다.
2: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0: 아파트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지금 상담만 받아도 찜기 및 전골냄비 포함 스탠냄비 6종 세트를 전부 다 드립니다. 인덕션에서도 사용 가능한 작은 사이즈부터 찜기, 전골냄비까지 다양한 사이즈 총 6종의 깔끔한 스테인리스 냄비, 개별 유리 뚜껑까지 포함 총 6종 11피스의 냄비를 전부 다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으셔도 스탠냄비 6종 11피스 전부 다 드립니다.
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3: 하루에 한 번 서만항에서 2시에서 3시에 출발해요.
4: 하루 종일 바쁨을 타라야 숙소를 많이 잡을 수 있죠.
5: 바쁨 팔아가지고 신세계까지 오길 잘했네요. 와,
6: 이 브라더 가까운 모이진과 즉시 바로 맛집으로 출발해요.
4: 발톱하다 왔는 보람이 있습니다.
7: 아무 데서나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발품을 팔아서 맛난 음식 먹고 왔습니다. 와.
5: 야, 너무 기대 되는데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다 먹어야 되는데.
8: 대출 한 11억 얼마 들어간 것 같아요. 내 재산을 다 털어서 넣었죠.
9: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백신 거지가 됐잖아요, 지금.
10: 제가 강원도 철원까지 왔습니다.
11: 어우, 어마어마하게 된다.
10: 돈에도 병이 나요? 248만 원이에요, 지금. 아시죠?
12: 들어준 건 합쳐서 한 8천만 원 정도 된 것 같고.
13: 제가 얘기하려고
14: 나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니도 할 얘기 다 했잖아.
13: 결론은 대학 안 된다고, 아빠랑.
15: 정말 응급 처방이 필요하다.
16: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오히려 잘 알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17: 나한테 와닿는 현실적인 얘기 하나도 없어요.
18: 아, 그래요?
17: 왜냐?
5: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9: 아, 이 분위기?
20: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9: 그렇다니까.
21: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22: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2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23: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4: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25: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0: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2: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3: 먹는 즐거움.
2: 이가탄탄, 이가탄.
4: 형들, 떡볶이 먹자.
5: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4: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6: 진짜 맛있겠지?
7: 대박, 너무 맛있는데?
8: 떡이랑 같이 먹어봐.
4: 나도.
7: 닭고기가 킥이다.
6: 와, 쫄깃쫄깃하네.
9: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8: 먹었어.
9: 스테라 떡볶이.
6: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와.
1: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10: 바삭함의 끝판왕.
1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4: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2: 화미르고원이 꼭꼭 숨겨둔 이 아름다운 풍경과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13: 와, 이 다리 좀 보세요. 오랜만에 해도 아찔합니다. 저도 계속 이렇게 웃음이 나오거든요. 우와, 이거 보세요.
12: 야크들은 고지대에서만 살 수 있거든요.
13: 진짜 유목민의 수에 닿네요. 우와. 이 파미르 하이웨이에서도 가장 높은 곳인데요.
4: 와,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13: 여기 서 있으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14: 세계의 지붕 파미르 고원으로 출발합니다.
12: 길이 워낙 험하고 변수가 많아서 저희가 끝까지 잘 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4: 1년에 100일만 허락된 험난한 길. 계곡 깊은 곳에 누군가 살고 있다는데요. 차로는 갈 수 없는 오지 마을.
13: 여기 중간중간에 틈이 보입니다.
14: 아찔한 길 넘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보석 같은 풍경. 고산의 빙하 호수를 마주합니다.
13: 얘들아, 거기로 가자.
14: 파미르 고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순박한 일상.
12: 아이들한테도 지금 이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13: 고맙습니다.
14: 파미르 고원은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거대한 산악지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타지키스탄이죠. 저는 수도 두샨베에서 파미르 고원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푸른 공원과 도시를 가로지르는 넓은 도로, 현대적인 모습을 갖춘 두샨베는 독립과 내전을 겪으며 다시 일어선 타지키스탄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입니다. 과거에는 장이 열리는 작은 마을이었다는데요. 지금은 장터 대신 커다란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죠.
12: 여러분, 수도의 이름이 월요일이란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14: 이 실크로드를 오가던 수많은 상인들이 매주 월요일에 모여서 수천 년 전에 이 지역에서 크게 장을 열었었습니다. 지금 바로 그곳이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산베가 되었는데요. 이 메으로고는 페르시아어로 풍요로운 수확 축제를 뜻합니다. 농작물 수확이 가장 풍요로운 6월에서 9월 사이 파미르 여행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3: 와, 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완전히 따뜻한데요.
14: 3층 규모의 으리으리한 시장 내부. 전국 각지에서 모인 농산물과 요리에 사용되는 다양한 향신료들. 그리고 햇살에 말린 과일은 이 시장 대표 품목이죠.
15: 타지키스탄, very good.
16: 타지키스탄 파페시.
3: 여기 꿀 가게가 있네요. 이 중앙아시아가 꿀이 정말 유명하거든요.
14: 높은 산악지대와 깊은 계곡에서 생산한 꿀들.
3: 이 꿀은 또 색깔이 다르네요.
14: 특종 초에 씨앗이 들어간 꿀인데요. 이곳에선 건강식품으로 통한대요.
17: 아세요? 블랙 시드 꿀이라고요.
3: 오마자. 이 꿀은 또 완전 식감이 다릅니다. 좀 더 말랑말랑하면서도 뜨거운 물에 넣어서 차로 마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18: 마음이 호텔 아즈노미 하무카스 바로 시모 하디야 모 시모 메히모니 모 아시모 폴라미그리 샴타 이그린 폴라미그리 라흐티 포미 라흐티 노마데 바보갑 메자니 시오리모 타지키스탄 바페시
3: 타지키스탄 바페시
18: 대단해.
14: 이제 파미르 여행길에 챙겨갈 과일을 골라봅니다.
3: 여기 납작복숭아가 여기도 있네요. 지금 이거 먹어봐도 되나요?
14: 제가 좋아하는 과일인데요. 납작하게 생긴 복숭아 맛은 어떨까요?
3: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뭔가 이 과일만의 육즙이 확 이게 나오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중앙아시아가 햇살이 강하고 건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는 확실히 과일의 당도가 높은 것 같아요. 혹시 아저씨는 파미르 고원에 가보셨어요?
18: 더 다르보자 라프타기엄, 더 다르보자. 야 왁토만 다 노히아이 다르보자, 다르보자 라이온 보다. 엄자 진다기 메카르댐, 아크 호지 디샴베 오마레김 다 디샴베 진다기 메카르댐, 그냥 포미르 하드만 가름 샤슈마 메리 몰라.
19: 내가 깨야 볼, 내가 뭐라 또 오키리 바닥쇼.
18: 어 라프타니에 메리, 하드만 메리, 메리.
19: 내
18: 왁나. 내게 메리, 메리 미쇼. 아, 마이자 사우도가르 네스만, 슬루차이나 이제 갈 때.
14: 같은 나라의 자리에 있지만 현지인들은 큰맘 먹고 떠나야 하는 곳. 그만큼 파미르 고원 가는 길은 멀고 험하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게 있죠.
3: 아사라이쿠 아드피드로 쇼답 마나지 코리아 핫답. 지금 저희가 만난 오늘부터 이제 여정을 함께할 운전사거든요.
20: 페시타라라 함 헬리 치브드 캄타라크 베제부 함 우제 오무흐타시 데긴 오즈 쿠프타라이 페시타라 비시오 쿠프타라 투넬 카 투넬 도라드 드세조 하이라 오라 소스 카르다이스 아 우제 토라 카르든
3: 아
20: 이라 부기
3: 네,
20: 포스터 치맥이네, 포스터다.
3: 지금 이게 GBAO라는 파미르 퍼밋을 가기 위한 필수 퍼밋입니다. 이 파미르 지역은 타지키스탄에서도 특수 이제 자치주라서 외국인이 이쪽으로 들어가려면 사전에 두산베에서 반드시 이 퍼밋을 신청을 해서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이 복사본을 상당히 이제 원하십니다. 그래서 충분히 10장 이상 복사를 해서 들고 가시면은 큰 문제 없이 파미르 하이웨이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14: 드디어 두샨베에서 파미르 고원으로 출발합니다. 도시의 풍경이 물러나고 푸른 초원이 이어지는 길을 지나 높은 산악지대로 들어가는 파미르 하이웨이.

0: 해발 고도가 점점 높아지며 새로운 풍경이 이어지는 곳. 여행의 목적지는 길 그 자체입니다.
1: 파미르 항해를 가기 위해서는 수도 두산베에서 출발을 해서 이 강 너머 아프가니스탄이 눈에 보이는 이 판지강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칼라이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 호르그와 와칸밸리 그리고 무르갑을 지나서 해발고도 4,000m가 넘는 국경지대를 넘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리타시아, 사리목을, 레닌산까지 지나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시까지 가게 됩니다. 길이 워낙 험하고 변수가 많아서 저희가 끝까지 잘 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0: 파미르 하이웨이는 고속으로 갈 수 없는 아찔한 도로입니다.
1: 이 밑에 낭떠러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0: 평균 해발 고도가 무려 3,000m.
1: 고도가 지금 2,000m를 훌쩍 넘어서면서 주변이 정말 황량합니다.
0: 빙하가 녹아내려 호수를 만들고 호수의 길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1: 지금 고도가 4,600m거든요. 이제 파리르 하이웨이 최고점이 나옵니다.
0: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의 고객.
2: 제가 살면서 풍경을 보면서 눈물이 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0: 길은 국경을 넘어 키르기스탄으로 이어집니다. 1년에 100일 남짓, 자연이 허락한 시간만 갈 수 있는 길.
1: 이제 진짜 다가옵니다.
0: 파미르 하이웨이를 달립니다. 저는 지금 두샨베에서 칼라이쿰으로 가는 중입니다. 파미르 고원으로 이어진 이 길은 고대 실크로드의 교역로였습니다. 대상들이 오갔던 이동 경로였죠. 그러다 1930년대 구소련이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산악 도로를 확장하고 정비했습니다. 파미르 하이웨이가 탄생한 것이죠.
1: 지금 저기 강 너머가 바로 아프가니스탄 땅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타지키스탄, 저쪽은 아프가니스탄인데요.
0: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나라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이 국경인 셈이죠. 강폭이 좁아 건너편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파미르 고원에 빙하와 암석이 깎여 내리며 금모래가 강 주변에 쌓였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광물 개발을 허가해 광산 업체들이 몰려든 것이죠.
1: 지금 벌써 몇 킬로를 달려왔는데도 사방에 포크레인과 트럭과 여러 가지 시설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금이 여기 있나 봐요.
0: 적막한 산길을 7시간을 달려 파미르 하이웨이의 관문 칼라이쿰에 도착했습니다. 파미르 여행자들에겐 오아시스와 같은 마을이죠. 산과 강 사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작은 틈을 따라 생겨난 이곳은 기후가 온화하고 물과 녹지가 풍부합니다. 과거 실크로드의 거점이자 군사적 요충지였던 곳.
1: 이 칼라이쿰은 타지크어로 이 훈강의 형체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 흘러가는 훈강이랑 저쪽에서 좌우로 흘러가는 이 판지강에 만나는 전략적인 요충지대입니다. 지금 과거에는 이 강길을 따라서 동서의 문명에 만나는 실크로드의 교역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물길이 국경선이 돼서 이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나눠줍니다. 참 이 강물 하나로서 이 나눠진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0: 판지강 너머 자리한 아프가니스탄의 국경 마을. 너무 가까워서 마치 한 마을처럼 보입니다. 뉴스에서 접하던 나라가 이렇게 조용하고 가까울 수 있다는 게 조금은 낯설고 한편으론 숙연해집니다.

0: καλά.
1: Πώς και λάψες.
0: Μεραλ Κόρεα αυτά. Κόρεα.
1: Κόρεα.
0: Ιε.
1: Παρί. Παρί. Ζεμράτ. Εις Γερμανία.
0: Φέμιλι.
1: Μο τσελεσάς σόλσιτ.
0: 46년? 그러면은 선생님은 여기 46년 하셨으니까 46살이겠네요.
1: Τσελεσάς σόλα. Naturalni fakat me khrija. Khimianes. 900 sol homer garanti.
0: 진짜 한국인은 지금 평균 연령이 90세가 안 돼요.
1: Bahavoy tozash. Bahavoy tozash. Zapakh maqsad na khali gargon chizi khimianes. Yagon obi tozash qati.
2: 높은 산들이 마을을 감싸고 옥빛 강물이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지릅니다. 파미르 고원, 만년설과 빙하에서 시작된 물줄기이죠. 청정한 자연 덕분에 장수하는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0: 나이. 딸랑 나이.
3: 딸랑. 파이.
0: 사람. 와. Do you want to play football?
3: Yes.
0: Yeah, with me? 지금 할까? Let's go.
2: 아이들과 놀고 싶어 공놀이를 제안했는데요. 이게 뭔 일인가요? 심심했던 동네 아이들이 우르르 모여듭니다.
0: 뒤에까지 동네 모든 아이들이 다 여기 몰려든 것 같아요. 아까 축구공이 없어서 이렇게 다들 쉬고 있었구나. 얘들아 가자! Let's go! Let's go! Let's go!
2: 왕년에 공 좀 차봤다고 자신만만했는데 웬걸요. 똥살같이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기운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0: 너무 힘들어요. 오랜만에 뛰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여기 칼라이쿰이 해발고도가 1400m 넘거든요.
2: 고산 마을에서 매일 뛰어노는 아이들이라 남다릅니다. 저는 구경하는 걸로 만족. 공 하나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어린 시절 동무들과 뛰어놀던 때가 떠오릅니다. 아이들과 놀다 보니 시간이 너무 흘렀네요. 오늘 밤 머물 숙소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칼라이쿰은 파미르 여행자들이 한 번쯤 쉬어가는 숙박 거점입니다.
0: Hi.
4: Hello. How are you?
0: Good. And you?
4: Fine, thank you.
0: Yeah.
4: Nice to meet you.
0: Nice to meet you. I'm from South Korea.
4: I'm from France.
0: Oh, France.
4: Yeah.
0: Oh.
4: I'm going to Pamir.
0: Yeah.
4: Montaigne.
0: Yeah.
4: We are doing like a shooting, like a film movie. Very impressive.
0: Ah, okay. Yeah. There are so many beautiful places in the world.
4: Yeah.
0: Why did you choose this Pamir?
4: Because it's one spot the most difficult to go to access,
0: yes.
4: And it was excited.
0: Yes.
4: The travel is very long,
0: yeah.
4: But we deserve it when we see all this landscape is looking to anyone.
0: Okay.
4: Have a good trip.
0: Yeah, have a good trip.
4: Thank you very much.
0: Thanks.
4: See you maybe in Korea.
0: Yeah, okay, thank you.
5: Bye-bye.
0: Bye-bye.
5: Bye-bye.
0: Thank you. Bye-bye.
5: Have a nice day.
0: Thank you.
2: 파미르 하이웨이를 달리는 여행은 눈 내리기 전 9월 중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행객이 몰리는 시기엔 숙소 잡기가 쉽지 않죠.
6: Do you have a room?
7: Yes, yeah, sir.
6: Yeah, five people.
7: Okay.
6: Yeah, three room.
7: There, okay.
6: Yes.
2: 다행히 방이 있습니다.
0: 오, 넓다. 지금 이 호텔 상태도 너무 좋고 이 저녁 식사 하는 곳들도 이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미르하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긴장했던 마음이 풀리니 오늘 하루 지나온 풍경들이 스쳐갑니다. 내일은 또 어떤 길을 만나게 될까요? 끝없이 이어진 설상과 협곡. 해발 7,000m급 봉우리들이 자리한 파미르 고원. 저는 칼라이쿰을 출발해 본격적인 파미르 하이웨이를 달립니다. 생각보다 포장된 길이 많아 좀 놀랐는데요.
0: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만 해도 이 길이 상당히 좀 험난하다고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물론 이제 비포장 길도 있고 막 울퉁불퉁해가지고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구간도 많이 있긴 한데 또 일부 구간은 이렇게 포장이 잘 돼 있어요. 예전과는 다르게 이 파미르 하이웨이를 여행하는 게 한결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2: 불과 2년 전만 해도 파미르 하이웨이 대부분은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산에서 떨어진 암석이 길을 막고 아찔한 절벽 위를 달려야 했죠. 좁은 도로를 오가던 커다란 트럭들은 아차 하는 순간 굴러떨어집니다. 보기만 해도 심장이 움찔해지는 위험한 도로. 지금은 포장된 곳이 많이 늘었답니다. 강 건너 보이는 아프가니스탄. 절벽을 따라 난 길은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합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두 가지 풍경이 공존하는 파미르 하이웨이. 저는 길을 조금 벗어나 지제부 마을로 향합니다. 파미르 고원에서도 험준하기로 이름난 바르탄 계곡의 자리에 있죠.
0: 저희는 지금 M41 파미르 하이웨이를 달리다가 잠시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이 강이 바르탄 계곡이거든요. 이 엄청나게 이제 가파른 절벽 보이시죠? 그리고 이 주변으로 보이는 풍광이 진짜 아름다워요. 거기다가 또 과거에는 이 실크로드의 우회로이기도 했었고 과거에 외침이 있으면은 이 지역 주민들이 그걸 피해서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이 고유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2: 거대한 절벽과 급물과 흐르는 바르탄 계곡. 좁은 협곡을 따라 흙길이 300km 이상 이어집니다. 짙은 회색빛, 바르탄 강이 세차게 흐르고 높은 벽처럼 날카로운 산들이 이어집니다. 사륜구동 자동차 없이는 가기 힘든 길. 달릴수록 세상과 멀어지는 기분입니다. 강폭이 제법 넓어졌는데요. 이 너머에 지제부 마을이 있답니다.
0: 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야, 지금 여기 바르탄 강 너머로 이제 지제부 마을로 가야 되는데 여기 차길이 끊겼어요. 차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길이라서 이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와, 저걸 어떻게 건너가죠?
2: 이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40m 정도 되는 현수교인데요. 공중에 매달려 있어 계속 출렁댑니다.
0: 와, 흔들 막 저 사람 막 엄청 떨고 있는 것 같아요.
2: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흔들 다리. 무사히 도착했네요.
7: Hello.
8: Where are you from?
7: I'm from here.
0: You live here?
2: 지제부 마을로 트레킹을 다녀오는 중이랍니다.
7: You have to go up.
9: Yes. Hi, nice to meet you.
7: Easy.
9: Easy.
7: 안녕하세요.
0: 어? 한국말 잘 아세요? Can you speak Korean? 조금. 와.
7: This was to the face of the woman yesterday.
0: 되게 친절해 보이신다. And

0: I can show you the
1: sunset.
2: 아.
1: 이 호숫가 주변으로 또 이 sunset을 석양을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단순히 이제 트레킹만 하고 마을만 볼 생각이었는데 또 이런 멋진 풍광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Bye bye.
1: Have a nice trip. Bye bye.
3: 출발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챙길 게 늘어납니다.
1: 여기 올라가면은 식수가 얼마큼 있는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물을 조금 더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4: 길이 엄청 가파릅니다. 이게 바다들도 있어서 한발한발 조심히 내려가야 돼요. 다리가 삐걱삐걱 소리가 나요. 이거 괜찮은 거겠죠? 이것을 제대로 봤습니다.
3: 이 물소리 들리시죠? 발 아래로 계곡물이 세차게 흐릅니다.
4: 중간중간에 틈이 보입니다.
3: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아찔한 다리. 강물이 불면 아예 잠긴다고 합니다. 어쩌면 운 좋게 다리를 건너고 있는 것이죠.
1: 와, 이제부터 지제부 마을까지 9km라고 하거든요. 경사가 이렇게 가파르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길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올라가겠습니다.
3: 이 길은 최근 모험심 강한 여행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진 트레킹 코스입니다. 바르탄 강을 따라 길이 이어지죠.
1: 이 바르탄강은 좁은 협곡을 뜻하는 현지어인데요. 지금 이 강물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저쪽에 오른쪽에서 또 지제브 강이 나오거든요. 그 두 개의 강이 합류하는 시점이 저쪽에 있습니다.
3: 흔들다리에서 멀지 않은 곳 두 강이 만납니다. 고원 호수에서 시작돼 수백 킬로미터를 흘러온 바르탄강, 진한 황토빛이죠. 반대로 지제브 마을 위쪽에서 흘러내린 지제브강. 거리가 짧아 맑고 푸른 물빛을 간직한 채 흐릅니다. 그렇게 만난 두 강물. 선명한 빛깔과 뚜렷한 경계가 신비로운 풍경을 만듭니다.
1: 여기에 휴게소 같은 곳이 있습니다.
3: 트레킹을 하다 쉬어갈 수 있는 곳이죠.
1: 야, 사과도 있고 여기서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3: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런 곳이 있다니 반가운데요. 더 놀라운 건 숙박도 가능하단 겁니다. 텐트로 된 잠자리가 준비돼 있죠. 태양광으로 전기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1: 여기 지금 여기 뭐 오이, 토마토, 아주 천연 냉장고가 있습니다. 토마토. 또 더.
5: 셋.
1: 요 오이.
5: 예.
1: 아, 오이. 오이를 세라고 하나 보다.
3: 주문이 들어오면 계곡물에 담가놨던 채소들로 요리를 시작합니다.
1: 이 재료들은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5: 몰라담 하스타요. 아이 보염 베스타라 보염 요리.
6: 슈로카 우자.
5: 아니 하릿 메크.
6: 슈마 사토나 지제빈 나름 주신 냉 메크네.
1: 아, 그 마을에서 얼마나 오래 사셨어요?
5: 시우초소. 하스타는 뭐 이제 우소 먹듯이 되게 매군치 인트레스는 내세 모두. 타베지 보도라. 오이 토자도라. 삼글라니 오이 토자.
3: 재료 손질 후 불 피울 준비를 하시는데요. 휴게소 음식에 이런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다는 게 참 인상적입니다. 대신 한 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1: 감자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0: 여기서 아마 직접 재배하셔서 그런지 이 감자, 배추, 이 토마토 이런 것들이 본연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지금 이걸 먹으면서 한번 먹고 풍경 보고 풍경 보고 좋다.
1: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풍경 속으로 발을 옮깁니다. 이제는 지제브 강을 따라 길을 걷는데요.
2: 아직까지는 길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원한 이 지제브 강에서 나오는 이 경쾌한 물소리를 들으면서 가니까 햇살은 뜨거운데 막 더운 느낌은 아니에요.
1: 가도 가도 높은 산과 좁은 협곡이 이어지는 길. 오롯이 두 발로 천천히 걸으며 마음에 담아봅니다. 그러다 발걸음을 멈춰서게 하는 풍경을 발견했습니다.
2: 와! 여기 보세요. 이게 석회가 이 안에 이제 녹아들면서 물 색깔이 아주 에메랄드 빛깔로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고도도 높아지면서 조금 힘들었었는데 이 호수를 딱 보는 순간 바로 보상받는 느낌이거든요.
1: 빙하 녹은 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고산 호수랍니다.
2: 베르프로?
3: 바르셀로나.
2: 바르셀로나.
3: But it's a very interesting area.
2: Yeah.
3: Pamirs is between, well, it's shared with Afghanistan.
2: Yeah.
3: Just you cross the border. Well, you are going along the border. And here is a little bit out of the common pathway of all the tourists. So it's interesting to go to the small village and share your time with that people, yeah. How they live, how they, the food, the, how the houses are, etc. Right. And also to see the landscape inside a little bit of the park.
2: Ah, I think so.
3: My pleasure. Thank you. Good trip.
2: Thank you.
3: Bye bye.
2: Thank you. Thank you.
3: Bye
1: bye. 드문드문 초록빛 나무들이 많아집니다. 트레킹하는 사람들도 자주 눈에 띄죠.
4: Hi.
5: Hi.
4: Are you okay?
5: Yeah. I'm fine.
4: Right?
5: Thank you. Yeah.
4: Have a safe trip.
2: 이게 고도가 높아지니까 되게 상당히 건조하거든요. 입안에 침도 마르고 호흡도 거칠어지고 목소리도 평소에 제 목소리 같지가 않아요.
1: 점점 고도가 높아집니다. 마을까지 가려면 해발 2,500m까지 걸어 올라가야 하죠. 숨이 턱까지 찰 때쯤 초록빛 마을이 나타납니다.
2: 지금 거의 9km를 걸어왔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돌담이 보이고 예, 전봇대도 보이고요.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1: 파미르 고원 가장 깊은 곳. 바르탕 계곡에 숨겨진 마을 지제브입니다. 트레킹을 온 여행객들이 하룻밤 머물 수 있게 주민들이 홈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죠.
2: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혹시 오늘 저희가 묵을 방이 있나요?
6: 거리? 네, 아마
2: 가서 먹을. 지금 이 흙집인 거거든요. 이런 흙집이 더 따뜻해요. 야, 깜깜한데 아늑한 느낌이 들거든요. 오, 나무, 침상도 이렇게 있고 여러 명이 이렇게 모여서 자는 구조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 구분이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또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체온을 나누면서 잘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위에 보니까
4: 이 구멍이 뻥 뚫려 있거든요. 네모 모양으로. 그리고 이 위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가 조명이 없어도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도 지금 환하거든요.
6: 조호남이 그냥 조호남.
1: 파미르 전통 가옥의 특징이 나무 천장입니다. 채광창으로 빛이 들어와 집안을 밝혀주죠. 해가 산 너머로 서서히 기울고 산골 마을에 어둠이 내립니다. 아주머니들이 호숫가에 모여 계신데요.
4: 저의 저녁 식사 준비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내장을 빼고 털을 뽑고 지금 깨끗하게 호수물로 지금 닦고 계시는데 할머니 배고파요. 배고파. 밥 주세요. 밥. 아무래도 오늘 저녁 메뉴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먹는 삼계탕 이상으로 맛있을 것 같거든요. 야, 진짜 기대됩니다.
1: 귀한 닭을 잡아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먼 길 찾아온 손님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이 파미르 사람들의 오래된 환대 문화이죠.
4: 이렇게 밥상이 차려졌거든요. 야, 여기가 150년 된 집이라고 하는데 이 정신 있는 분위기 안에서 저녁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성이 가득 담긴 닭 요리 한 상.
0: 지금 여기 수프가 나왔거든요. 아, 오늘 같이 고생하신 여기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와,
0: 이 닭을 먹어보겠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서 이렇게 닭을 먹을 수 있을지 몰랐어요. 솔직히 좀 길게.
8: 안 돼요! 안 돼, 안 돼!
0: 지금 안 빠져나와!
8: 안 빠져나와.
0: 이거 어떡하지?
1: 우리네 토종닭처럼 산골에서 자란 닭은 근육이 발달한 모양입니다. 생각보다 살이 좀 많이 질깁니다. 종일 걷고 또 걸었던 피곤함이 녹아내렸죠.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이 아련히 사라지고 지제부 마을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0: 곳곳에 불빛이
1: 아, 기가 막힙니다.
0: 와.
1: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지금 호수 색깔이 완전 에메랄드 빛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2: 햇살을 머금은 호수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거친 산악지대 한가운데 자리한 호수는 마을을 초록빛 생명의 터전으로 바꾸어 놓았죠. 덕분에 지제부 사람들은 척박한 땅을 일구고 대대로 삶의 터전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0: 지금 여기 작은 마을인데도 보건소와 간호사분이 계신다고 하거든요. 제가 사실 두, 삼배부터 살짝 감기 기운이 있었거든요. 아, 계시네요. 아, 들어가도 될까요?
1: 두드레 매겨.
0: 라맛. 아, 앉아도 될까요? 네, 라맛.
2: 달래 달인 마할레스 마할레스 뭐 다른 저 도함시라 약 팔로스코 메쿠님 아스 약 봉고이트 비도레 так шло кавалай барой ксера озим сиорай манда хона корка дистода.
0: 아, 이게 뭐죠? 아, 체온이랑 혈압 재는 도구가 있습니다. 야, 이 작은 마을에도 없는 게 없습니다. 괜히 긴장돼.

0: 오지 마을에서 진료를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1: 130에 90.
2: 정상.
1: 네.
3: 정상인가요?
1: 네.
3: 다행입니다. 혈압은 정상이고.
0: 아직 가야 할 길이 먼데 열이 나면 어떡하죠?
4: 오, 36.8도.
0: 다행입니다. 긴장해서 몸살 기운이 있었나 봐요.
3: 벌써 다 나은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라마.
0: 파미르 깊은 오지 마을 보건소에서 추억 하나 생겼습니다. 바르탄 계곡, 깊숙이 자리한 지제브는 호수를 중심으로 작은 마을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마을을 찾아 계곡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4: 여기 집이 보이네요. 지금 지제브 두 번째 마을에 도착했나 봅니다.
0: 협곡에 자리한 아담한 마을. 대여섯 가구가 살아가는데요. 지제브에선 가장 큰 촌락입니다. 초입부터 활기가 느껴지는 게 보통의 시골 마을에 놀러온 기분입니다. 가축들도 꽤 많이 보입니다.
4: 살람.
5: 첼리.
6: 저도 해봐도 돼요?
7: 아,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6: 이쪽으로?
7: 네. 얘들아, 거기로 가자.
0: 염소들이 자연스럽게 다리를 건넙니다. 제가 염소를 모는 게 아니라 따라다니는 기분이 들었죠. 방향도 염소들이 알아서 이동합니다.
4: 아, 이렇게 거의 30여 마리가 정신없이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0: 산비탈 아래 호숫가로 이동한 염소들. 평화롭게 풀을 뜯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계곡을 걸으며 상상하지 못했던 풍경입니다.
7: 살람. 달라.
4: 아, 귀여워. 너무 귀엽다, 아이들. 이거 사과 아닌가? 이거 뭐예요?
1: 치아에.
8: 셋.
1: 사과.
4: 아, 이거 사과래요. 이렇게 작은 사과 보셨어요?
0: 황금빛 사과와 탐스럽게 익은 살구, 작은 과수원이 자리에 있고 채소를 키우는 텃밭도 눈에 띕니다.
4: 아, 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나무에 사과들이 이게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아이들이 키가 작으니까 땅에 이제 막 떨어진 사과들을 주워 가지고 여기다 먹고 있어요.
0: 아이들의 손을 저도 거들어야겠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사과를 따주는 거죠. 어느새 통 하나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과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모은 사과를 함께 들고 가니 왠지 제 마음까지 풍성해지는 기분입니다.
4: 저 이렇게 아이들이 딴 사과를 이렇게 한 가득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 잘라서 먹고 주스로도 마시고 겨울철에.
1: 네.
4: 와, 그러면 이게 지금 딱 딱이 좋은 계절인가 봐요.
8: 하스탄.
0: 네. 파미르에선 여름이 끝날 무렵 겨울을 준비합니다.
7: 제가 잘 자르고 있나요?
9: 이게 많아서 많이 자르셨음.
4: 소리가 쫙쫙쫙 이게 칼로 슬린 소리가

0: 햇볕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펼쳐놓으면 끝.
1: 오케이. 이나? 아, 이게 충분하다고요? 저는 더 넓게 퍼뜨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뭐, 이렇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지금 하시거든요. 아, 지금 햇살 들어오는 거 보세요.
0: 바람과 햇볕으로 말린 사과는 겨울에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 먹습니다. 척박한 파미르 고원에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죠. 저는 이곳에서 만난 아이들의 모습을 오래 기억할 수 있게 사진에 담아보려 합니다. 보여주기만 하면 아쉽겠죠? 그래서 즉석으로 인화하는 장비를 챙겨갔습니다. 기다리는 표정에서 설렘이 느껴지는데요.
1: 지금 사진이 이렇게 완성됐거든요. 너무 예쁘죠, 아이들? 아이들한테도 지금 이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오랜 추억이 될 것 같고요.
0: 파미르 고원, 가장 험준한 계곡에서 선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길을 만나게 될까요?
2: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3: 유쾌 상쾌
2: 통쾌 변비엔 메이킨.
4: 형들 떡볶이 먹자.
5: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6: 진짜 대박이네.
5: 진짜 맛있겠지.
6: 대박. 너무 맛있는데.
7: 쫄깃쫄깃하네.
6: 떡볶이 잘 어울려.
8: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9: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0: 맛있는 냉육식의 치킨. 크크크.
0: 세상의 지붕 파미르 고원.
1: 지금 보는 풍경이 너무 환상적이라서 지금 보는 내내 계속 심장이 떨려요.
0: 높은 설산과 깊은 계곡, 황량한 고산 지대에서도 삶은 이어집니다.
1: 물고기들이 완전히 그냥 사회에 꽉 걸려 있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은 이제 파미르 하이웨이의 최고점이 나옵니다.
0: 한계에 도전하는 극한의 고개, 파미르 하이웨이. 가장 높은 곳으로 향합니다.
1: 제가 살면서 풍경을 보면서 눈물이 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0: 중앙아시아의 거대한 산맥들이 한데 모이는 파미르 고원. 그 대부분이 타지키스탄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수도 두샨베에서 출발해 파미르 하이웨이를 달려 호록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파미르 고원에서도 험준하기로 이름난 바르탄 계곡.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이 이어지는 협곡 너머. 빙하에서 흘러내린 물줄기를 따라 트레킹을 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차로는 갈 수 없는 곳. 파미르가 숨겨놓은 외딴 마을에서 하루를 머물렀죠.
1: 지금 이렇게 마을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평화롭게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모든 그런 시간들은 상대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길. 풍경은 그대로인데 제 생각은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마을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 현수교에 도착했습니다.

0: 지금 흔들다리까지 다 왔습니다. 아, 지금 저는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있는 여기 흔들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급류가 엄청 빠른 속도로 지나고 있어가지고 어제 한번 걸었던 길이지만 아,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네요.
1: 제 발걸음이 좀 빨라진 것 같죠? 그래도 다 건너기 전까진 긴장은 늦출 수 없습니다. 오,
0: 다 건너왔습니다. 무사히.
1: 오늘도 산길을 3시간 넘게 걸었습니다. 차를 보니 반갑더라고요.
0: 저 위에서 짐을 아주 꽁꽁 싸매고 계시네요.
1: 앞으로 달려갈 길이 꽤 험난한가 봅니다. 출발 전 자동차를 꼼꼼히 확인하시네요. 파미르 고원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길. 구불거리는 바르탄 계곡을 지나 파미르 하이웨이에 들어섰습니다. 대형 화물 트럭들을 자주 마주치는데요. 이 길은 중국과 타지키스탄을 잇는 물류 통로이기도 합니다.
0: 다시 이제 비포장도로 들어왔는데 뭐 이게 포장만 안 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급류가 흐르고 있고 또 왼쪽으로는 가파른 절벽이 보여가지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데 이게 바로 또 파미르 고원 여정의 또 어떻게 보면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아차 하면 떨어질 것 같은 아찔한 도로. 수십 년 달린 베테랑 운전사도 긴장하는 길입니다. 이번엔 한 무리의 염소들이 길을 막아섭니다. 예측할 수 없어서 흥미로운 길입니다. 드디어 호르그에 도착했습니다. 파미르 고원에서 가장 큰 도시죠. 도심을 가로지르는 큰 강을 중심으로 상가와 공원이 자리에 있는 호르그는 파미르 하이웨이가 여러 방향으로 이어지는 교차점입니다.
0: 이곳 호르그는 파미르 고원의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인데요. 이곳에서 파미르 하이웨이는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쪽 길로 가면은 무르갑으로 바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남쪽 길로 가게 되면은 이 실크로드의 앤 모습과 와칸 계곡의 절경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런데 해발 2,000m 넘는 호르그에 식물원이 있답니다. 궁금한데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식물원 중 하나랍니다. 건조한 기후, 낮은 기온에도 불구하고 울창한 숲이 조성돼 있습니다. 높은 고도와 혹독한 기상 조건에 살아남은 식물들이랍니다.
0: 저기 한국에서 가져온 나무예요. 이렇게 높은 걸 보니까 여기 온 지 수십 년이 넘은 것 같거든요.
1: 한국의 사시나무는 고산 지대에서 뛰어난 생존력을 보여주며 대표적인 수목으로 뿌리 내렸다고 합니다.
0: 이건가요? 이렇게 예쁜데 이 과일 먹어도 되나요? 벌써 이미 드시고 계십니다. 아, 그럼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배 느낌보다는 약간 대추 좀 느낌이 듭니다. 보기에는 안에가 약간 사과 비슷한 느낌인데 훨씬 더 단단하고 단맛이 응축돼 있어가지고

0: 이건 커다란 대추 같아요.
1: 고산지대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 설립 초기부터 다양한 과일 나무를 연구했고 오늘날 결실을 나누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나무가 있는데요.
2: 와, 여기 나무 보이세요? 지금 이 나무 개수가 15개라고 합니다. 이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이 식물원을 설립했던 아나톨리라는 사람이 이 곳에서 이제 이 나무를 이렇게 심었는데 지금 여기 굳게 보이시죠? 이 15개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를 여기다가 이렇게 심었다고 합니다.
1: 80여 년 전 구소련 연방 15개 국가가 함께 한다는 의미로 심었던 나무. 이렇게 크고 높게 자랐습니다.
2: 이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울창해가지고 햇볕이 다 가려지고 있어요. 너무 굵어서 한 번에 안을 수가 없습니다.
1: 이제는 세계 40여 개국이 협력해 다양한 식물과 씨앗을 연구하는 국제 교류의 터전이 됐습니다.
3: 안녕.
4: We are from Italy.
3: Oh, Italy.
4: Yes.
3: Hello.
5: From Italiani.
3: How can find this area?
4: It's a wonderful botanic park. Yes. And our guide suggests us to visit this area. And it's a lot of different trees and flowers. Yes. And nice
5: in un bellissimo
4: mountain.
5: Contesto.
4: Yes. Very nice place.
3: Yes. Thank you.
4: Thank you. Yeah.
5: Nice to meet you.
3: Yeah.
5: Nice to meet you. Davvero, grazie. È stato un piacere, davvero.
4: Ciao, ciao.
3: Ciao, ciao.
1: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명을 키운 초록의 정원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길 위에 오릅니다. 포로그에서 파미르 하이웨이를 달려 남쪽으로 이어진 와칸 계곡에 진입했죠.
2: 여기 와칸 계곡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는 풍경이 너무 환상적이라서 지금 보는 내내 계속 심장이 떨려요.
1: 제 심장을 들썩이게 하는 와칸 계곡.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국경을 따라 이어집니다. 과거 실크로드의 상인들이 오가던 길이죠. 고개를 들면 만년설 봉우리가 보이는데요. 그만큼 높은 곳에 도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멋진 풍광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그냥 지나칠 수 없죠.
2: 와, 여기에 아주 오래된 성이 보이네요. 여기가 얌촌 요새인데요. 이 와칸 해랑은 과거 실크로드의 핵심 요충지였습니다. 이 앞을 지나가던 상인들과 침략자들을 감시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이거든요.
1: 해발 3,000m, 12세기에 세워진 얌촌 요새가 와칸 계곡 산비탈에 세워져 있습니다. 돌로 성벽을 쌓아 여러 겹의 방어벽과 망로를 만들었죠. 지금도 역사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2: 이게 뭘까요? 안쪽으로 이게 있고 이 형태를 보니까 여기가 부엌으로 이용된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요새에서 추운 겨울을 견뎌냈던 당시 사람들의 삶이 전해집니다.
2: 여기 보면은 지금 위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지금 이 안쪽으로 해서 보시면은 여기 와칸 계곡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1: 성벽에 난 작은 구멍은 적의 움직임을 살피고 공격을 막기 위한 눈이 되어 주었죠. 얌춘 요새에는 전설이 하나 전해지는데요.
2: 이슬람 4대 칼리프였던 알리가 이 지역에 와서 이곳을 다스리던 장기바르한테 항복과 개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1: 얌춘 요새를 찾아온 알리. 잔지바르에게 개종을 요구했는데요. 이를 거부하자 두 세력 간 전투가 벌어졌죠. 결국 패한 장기바르는 거대한 아이벡스 뿔에 찔려 죽었다고 합니다. 천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오래된 성벽 너머로 펼쳐지는 파미르 고원의 장대한 풍경은 잊지 못할 순간을 선물합니다. 요새에서 멀지 않은 곳, 또 하나의 선물이 있다는데요.
2: 지금 여기에 온천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천연 온천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힐링이 되고 많은 체력 보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해발 3,000m에서 온천이 솟아난다니 신기한데요.
0: 헬로! 하이! 살람!
2: 온천 어디에 있어요?
0: 핫스프링.
2: 핫스프링. Where is hotspring?
1: 이 마을 온천에는 오랜 이야기와 믿음이 담겨 있다고 해요.
2: 이 비비 파티마는 그 애원자 무함마드의 딸의 이름에서 유래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성스러운 온천이라고 합니다.
1: 영어맘 때문에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곳이죠.
2: 안녕하세요.
6: 살람 알레이쿰.
2: 지금 온천에서 나오시나 봐요?
6: 네, 포이드인 쿨에 포이드 박스. 바로 야는 뭐 아이조이 둘 네비 오엔 바인 조 타보 바트네기린. 오 바 바니온 달 포이드 도라 바루 다 포이드 도라 바 고르다오 포이드 도라 바로 베 파르잔디 마남 캄피 میخوام که در پیروسولی یک کودک بیارم. من 68 ساله یکی خدا دید در پیروسولی.
5: نه. تو هم بود یکی گازا یکی نگوشی بسا.
2: آیو، جمعه تدارشنید.
6: نه، دستان همه خونوگا درو بچی و کول درو گرمشه. این همه را بین گرم شدم. در جکستان با پیش.
2: با پیش.
5: رحمت خلا جان.
2: رحمت.
1: 여기 온천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탕이 하나라 여자가 있으면 남자는 못 들어갑니다. 기다려야 하죠.
2: 혹시 여기서 지금 온천 하셨나요?
7: 가까이 스베지크가 있습니다. 가리님서
5: 거의 30분 정도.
2: 30분이나요?
7: 네, 네, 와이 나우 드라마단 캄캄치야. 와이드박스 시스티 우주
1: 남자들 차례가 됐습니다.
8: 아, 수영복 준비하셨네.
2: 네.
8: 오, 나오이.
5: 이게 가야 온천이라니. 오, 놀라운데? 오, 뜨거워요. 우와. 우와.
1: 동굴안. 바위 틈으로 뜨거운 물이 쏟아집니다.
5: 엄청 깊어요. 와, 너무 좋습니다.
1: 빙하에서 흘러온 물이라는데요. 수정처럼 맑고 뜨겁습니다.
5: 벌써부터 피부가 지금 깨끗해지고 있어요. 와, 지금 이 안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나 봐요. 와, 저희 앞 보이세요? 와, 와, 동굴이 하나 더 있거든요. 아, 이렇게, 조심.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그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오시는데 이게 여성의 신체를 닮아서 이 안에 들어가면은 아이를 갖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1: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만큼 좁은 동굴. 저도 몸을 바짝 웅크리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5: 지금 이 안에서도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0: 거의 다 떨어지세요. 와. 너무 신기한데, 여기.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온천을 가봤는데, 이런 온천은 처음입니다. 이야.
1: 고산 여행의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 기사님 도움을 받아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파미르 고원에서 즐기는 온천. 떠나기 아쉬운 곳입니다.
2: 블룸풀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보이시나요? 어떻게 이런 압도적인 풍경이 계속 펼쳐지고 있죠? 제가 처음에 파미르에 왔을 때 기대했던 게 100이라면은 지금 보이는 풍경의 만족도는 1000이 넘습니다.
1: 깊은 계곡을 벗어나 고도가 높아질수록 눈앞의 풍경도 달라집니다. 푸르름은 자취를 감추고 메마른 고원이 펼쳐지죠. 보고 싶었던 진짜 파미르 고원을 마주한 느낌.

0: 해발 4,000m. 높이 올라갈수록 길은 더 거칠고 풍광은 더 장대해집니다. 그야말로 하늘과 맞닿은 길이 끝없이 이어지죠.
1: 지금까지 파미르 고원을 며칠 동안 달려왔는데 제일 아름답고 멋진 풍광 같거든요. 우와,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0: 아득히 이어지는 세상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아주 오래전 거대한 힘이 빚어낸 파미르 고원. 탄생 과정에 지구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1: 평균 해발고도 4,000m가 넘는 파미르 고원은 두 개의 대륙이 충돌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약 5천만 년 전에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이 충돌하면서 이 땅이 솟아올랐습니다. 지금 제 심장이 계속 쿵쾅대고 있는데 이게 고도가 높아서 그런 건지 이 자연 풍광이 아름다워서 그런 건지 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감동스러워요.
0: 오직 하늘과 바람이 머무는 황량한 땅, 눈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광활한 모습. 자연 앞에 선 인간은 참으로 작은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웨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비포장도로가 이어집니다. 9월 말,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접근조차 쉽지 않은 길이죠. 그 길에서 만날 수 있는 곳, 파미르 고원에서도 오지로 손꼽히는 블룸쿨 마을을 찾았습니다.
1: 여기가 해발고도가 3,750m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평지인데도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찹니다.
0: 블룸쿨 마을은 중앙아시아에서 겨울이 가장 혹독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진 고원에 4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요.
1: 아이고, 아이들이 먼저 다가오는데. 딸랑. My name is 경진. 만나서 반가워요. 맨 아직 코레아스다, 코레아.
0: 여행자를 반기는 아이들에게 사진 한 장 선물하고 싶은데요.
1: 1, 2, 3.
0: 표정들이 정말 귀엽죠?
1: 이 아이들한테 작지만 소중한 추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0: 신기한 모양입니다.
1: 자, 사진, 사진 보여주기도 커녕 아이가 먼저 낚아채갔어요.
2: 다 줄 거야.
0: 아주 마음에 드나 봅니다. 이 건물은 뭔가 했더니 물을 긷는 걸 보니 공동 우물인가 봅니다.
1: 우물인데요? 와. 야. 이게 예전에 시골에서만 우물을 봤는데 이렇게 물을 우물에서 이렇게 길어 올리는 모습 처음 봅니다. 이게 엄청 맑아요. 저 도와줄게. 아, 이게 손목 스냅이 필요하네. 아. 그걸 올리는 거라 제가 도와줄게요. 오, 물 무거워요. 우와. 이야. 물 엄청 많죠? 이야.
3: 우와. 이걸 들고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건데.
1: 집이 가까워서 다행입니다. 네. 아, 이 앞에다 둘까요? 네. 오. 이걸로 요리도 하시고 식수로도 쓰시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0: 파미르 고원에선 물이 정말 귀합니다. 곡물 경작도 할 수 없어 먹거리도 부족하죠. 그래도 떨어지지 않게 준비하는 건 전통빵 논이입니다.
1: 이렇게 해놓고서 오븐에서 얼마나 있으면 완성이 되죠? 마치 뭐 피자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시는데 어우 벌써부터 어떤 모습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0: 예전엔 화덕에 구웠는데 요즘은 오븐에 넣습니다. 반죽 10개를 한 번에 준비하는데요. 한 가족이 3일 동안 먹을 양이래요.
1: 우와, 지금 논이 완성이 다 됐습니다. 어, 지금 여기 올라오는 향이 어, 너무 좋아요. 어, 만져보세요. 오, 뜨끈뜨끈한데 와, 이렇게 따뜻한 논은 처음 봅니다. 우와, 제 얼굴보다 큰가요? 와, 어때 보여요?
4: 부끄럽게
1: 해줘서?
5: 네.
1: 어, 어떻게 하면 되죠? 어, 손으로 막 뜯어서. 아, 여기 현지 분도 너는 막 나온 거는 뜨거우신가 봐요. 아, 뜨거워. 우와. 야, 장난 아니죠? 봄하자. 해내 봄하자. 안에가 정말 촉촉하고 그런데 제가 전 세계를 다녀본 빵 중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논. 고맙습니다. 다음아.
0: 파미르 고원에서 가장 추운 마을. 생계를 가능케 하는 건 가축입니다.
1: 지금 저기 마을을 조금 벗어나니까 저기 점점점 검은 점들 보이죠? 여기 바로 다 야크입니다.
0: 영하 50도의 추위에서도 살아가는 동물. 야크를 자연에 방목해 키우는데요. 저녁이 되면 알아서 집으로 돌아온대요.
1: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귀엽기도 하면서 지금 아직 젖을 다 떼지 못했나 봐요. 야크들은 고지대에서만 살 수 있거든요. 3,000m 이하로는 아예 내려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가 한겨울에는 영하 60도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거의 살기가 힘든데 저는 야크 같은 동물들은 여기에 잘 적응한 거죠.
0: 유난히 길고 추운 블룸클의 겨울.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외부와 단절됩니다. 극한의 기후를 견디는 야크가 주민들에겐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죠. 아직은 초록의 풀들이 남아있는 여름 끝자락. 겨울을 대비해 풀 베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1: 여기
6: 아니 봐, 앞으로 쓰자도 이거.
1: 어, 이 모자 포스가 꽤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모자인데 이거 어디 모자죠?
7: 크르기스탄 갑박 가봐요. 아, 다 야, 여기 있어요. 크르기스탄에 살고, 우리 브라트 здесь, я уже 토카.
2: 평소에는 떨어져 살고 계시다가 딱 이렇게 풀을 베는 기간에만 넘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 거군요.
7: 다 브라탄 파마가 나다.
2: 지금 이 블룸크 마을은 여기 타지크 민족뿐만 아니라 뭐 파미르족도 살고 있고 키르기산 사람들도 많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유목 민족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여기서 가축도 방목하고 이렇게 같이 서로 도우면서 살고 있는 거죠. 실례가 안 된다면 저랑 모자 한번 바꿔서 써보실래요?
7: 네, 네.
2: 이게 한국 전통 모자는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모자거든요.
6: 파미리 디에타 모이그.
2: 오, 너무 잘 어울리세요. 와,
6: 어때?
2: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아유, 여기 동생 한 명 더 두시는 게 어떠세요?
7: 잘했어.
2: 저희 형제 맺은 겁니다.
0: 형님을 도와 제가 풀베기에 나서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6: 진짜 못하시는 거예요? 경험을 해본 적이
2: 제가 도시에서만 살아서 아저씨의 일을 지금 제가 아주 방해하고 있습니다. 프로한테 이 장비를 맡겨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나를 가나 봐요.
0: 역시 요령이 필요한 법입니다. 풀을 베어놓으면 트럭이 수시로 와서 나릅니다. 마을에선 두 달 넘게 풀베기가 이어지죠.
2: 와, 요 조망만한 손으로 이렇게 베어놓은 풀들을 다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딸랑! 아우, 아니 이렇게 지금 학교에 가야 될 애들이 지금은 방학이라서 그런지 지금 이 안에서 이렇게 부모님 일을 돕고 계시거든요.
0: 저도 구경만 하고 있을 순 없죠.
2: 같이 내가 일 도와줄게. 야, 오,
6: 엄청 높아요.
2: 이렇게 안쪽을 모아서 발로 쌓는 거죠. 와. 라봐. 저는 이게 발로 밟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몸으로도 해도 되나 봐요. 이렇게 됐어. 근데 은근히 포근한데요.
0: 순박한 동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날 저무는 것도 몰랐네요. 산 너머로 석양이 지고 마을에 어둠이 내립니다. 밤이 되니 제법 쌀쌀해진 날씨.
2: 자, 블룸풀 숙소로 한번 찾아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hello.
0: Hello. 예상외로 현대적인데요.
2: 오. 해발고도 3,700m 넘는 고도에 위치한 숙소인데 바로 침대로 들어눕겠습니다.
0: 기대 이상이라 더 반갑네요.
2: 아, 너무 좋네요.
0: 하늘과 가까운 고산 마을의 밤. 별이 빛나는 하늘은 황홀합니다.

0: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고산 마을의 아침.
1: 블룸풀 마을의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0: 아이들의 노는 소리가 하루를 깨웁니다. 어른들은 어디 있는 걸까요?
1: 여기에 하우스가 보이는데요. 이게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이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약간 플라스틱으로 투명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사말라크. 여기 보니까 지금 되게 다양한 여기 작물을 막 이렇게 심고 계시는데 제가 잠깐 들어가봐도 될까요?
2: 라마.
1: 네, 라마.

0: 지금 여기서 뭘 이렇게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1: 이제 알아 보이고 나라 조상의 그놈 아이 마술로
0: 그럼 지금이 이렇게 제일 잘 자라는 시기인가요?
1: 어 조상의 마술로 아스자메 그님 오늘 흔쾌우제 닮은
2: 바람과 추위를 막아주는 하우스 안에서 채소들을 키웁니다. 일종의 텃밭인 거죠.
0: 이거 보세요. 오, 엄청 신신해 보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라맛. 야, 이게 되게 차가운데 우리나라 오이랑은 좀 다르게 생겼죠. 오, 소리 들으셨죠? 오, 정말 싱싱해 보입니다.
1: 스토이톰
3: 맛있게 드시라고요.
0: 보마장 회의 보마장
1: 라마
0: 엄청 신선하고 아삭해요. 수분도 잔뜩 들어있어가지고 굳이 물을 안 마셔도 이 오이 하나로 다 만족감이 엄청 큽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보마장
1: 보마장
2: 이렇게 튼튼한 하우스도 여름 한철이라고 합니다. 거센 겨울바람은 막아주지 못하죠. 그래도 작은 지혜들이 모여 삶을 이어가게 합니다.
0: 아, 손을 씻어야죠. 오, 이거 물 펌프인가요? 와, 와, 아이고, 제가 먼저 드려야 되는데. 오 시원해요.
2: 꼭 필요한 만큼만 물을 받아 쓰는 모습에서 물 한 방울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0: 다음
2: 마을 인근 고원 한가운데 호수가 자리에 있습니다. 블룸쿨 호수인데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규모가 상당합니다.
0: 어떻게 이렇게 3,500m가 넘는 고산지대에 이렇게 아름답고 잔잔한 호수가 있죠?
2: 파미르 고원의 오랜 지각 변동으로 지형이 낮아졌고 그곳에 물이 모여 호수가 형성됐는데요. 이 물이 주변 강과 샘으로 흘러가 소중한 수원이 됩니다. 호수는 블룸쿨 주민들에게 소중한 먹거리도 제공하는데요. 5월에서 10월 사이 얼음이 얼기 전 고기잡이가 가능합니다. 주민들이 고기를 잡는 호숫가 건너편에 누가 있는데요.
0: 와, 저 뒤쪽에서는 물고기를 이렇게 잡고 계시고요. 또 그 앞에서는 또 여행객이 이 앞에서 또 편안하게 일광욕을 하고 계십니다.
4: How do you feel? Look at beautiful nature.
5: Oh, we love it. It's incredible. It's probably one of the most beautiful hikes we've ever done the other day. And the hospitality, the people are so nice. It's beautiful. It's not crowded. We wanted to come and experience the culture and the beautiful nature, and so far it's been very amazing.
2: 한쪽에선 자연을 즐기고 또 다른 쪽에선 삶을 일굽니다.
0: 쌍끌이로 좌우에서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2: 양쪽에서 그물을 잡고 바닥을 훑듯이 움직이는데요. 놀란 녀석들, 다 숨은 것 같죠? 과연 물고기가 걸려들까요?
0: 와, 지금 막 손에서 느껴져요. 물고기들이 막 난리가 난 게.
2: 그물에 걸린 고기들이 제법 크고 많습니다.
0: 오! 물고기들이 완전히 그냥 사방에 꽉! 걸려 있습니다.
2: 이 정도면 오늘 낚시 대성공인데요.
0: 여기 분들 도와서 조심스럽게 물고기를 떼겠습니다.

0: 야, 방금 전에 잡힌 물고기입니다.
1: 그물에서 뗀 물고기들. 풀숲에 던지면 그만입니다. 이 고기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2: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간다고요.
3: 잡은 물고기를 가져가겠습니다.
1: 제가 혼자 잡은 것도 아닌데 왜 이리 뿌듯할까요? 얼른 가서 자랑해야겠습니다.
3: 와, 벌써 손질하고 계시네요. 여기 블루골 호수에 정말 물고기가 많이 잡히나 봐요. 벌써 이렇게 손질하고 있는 물고기도 많이 있고 저희가 잡아온 물고기 많거든요. 저희가 이거 다 잡아왔어요. 많이 잡았죠?
1: 이 정도 양은 일상인가 봅니다.
3: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귀여운 꼬마가 수박 먹고 있네. 살람. 아.
4: Very good, love, very good.
3: Love. 내 머리 쪽부터 뼈 가운데를 쏙싹싹 소리가 나게 자르신 다음에, 아, 또 반대쪽도.
1: 손질한 물고기에 소금 살짝 뿌리고, 팔팔 끓는 기름에 넣어주면 끝. 호수에서 갓 잡은 물고기로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바삭해 보이는 생선튀김.
3: 요거 아까 제가 잡은 물고기거든요. 우와, 벌써 잡는 것만으로도 바삭바삭한데. 겉은 바삭바삭한데 소금 기름기가 다 빠져가지고 엄청 담백해요. 이 기름으로만 이렇게 한 건데도 어떻게 이렇게 맛있죠? 할아버지 우와 너무 맛있어요.
5: 마마자입니다. 마조 베핫 마마자.
3: 할아버지는 여기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6: 정말 빨리 써.
5: 45년이요.
3: 45년이요?
6: 이렇게 네, 이렇게 라클럽 이렇게 라보블레티 만 허담 다르면 스탄스 커먼트
3: 그때 옷 어떻게 입고 와야 돼요?
6: 아메헤 랑드만.
1: 카미르고원의 상남자입니다. 재미있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언젠가 겨울에 다시 한번 찾아올 것을 기약해봅니다. 길이 허락한다면 말이죠. 저는 이제 파미르 하이웨이 최고점을 향해 갑니다.
7: 지금 거의 4200m를 넘어가지고 저희 4600m가 넘는 악바이탄 고개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차를 타고 있는데도 숨이 차거든요.
1: 고도가 높아지면서 공기는 건조해지고 기압은 낮아진 상태.
8: 그거 말고 또 있어. 큰 거 아마 있을 거 같지.
1: 현지 운전기사가 몸에 이상을 느끼고 차를 세웠습니다. 코피가 터진 겁니다. 18년 동안 파미르 고원을 달린 베테랑인데도 이 정도로 높은 곳은 적응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7: 지금 고도가 너무 높아지고 기온도 낮아져서 지금 운전기사님이 코피를 흘리고 계시거든요. 여기 현지 분들도 이런 고도는 익숙하지가 않으신가 봐요.
1: 다시 길을 나섰는데요. 두샨베에서 점점 고도를 높여 파미르 하이웨이로 달려온 길.
7: 지금 고도가 4600m거든요. 지금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은 이제 파미르 하이웨이의 최고점이 나옵니다.
1: 고원이 끝없이 이어지고 황량한 바람 소리만 존재합니다. 날씨는 급변하고 산소는 절반 정도로 줄어들죠. 인간의 발길을 함부로 허락하지 않는 극한의 고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해발 4,655m, 파미르 하이웨이에서 가장 높은 곳, 아빠 이탈리입니다. 눈앞에 파미르 고원의 높은 산맥들과 만년설 봉우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만큼 위험하고 1년에 100일만 다다를 수 있는 길. 가장 높은 곳에 섰습니다.

0: 제가 살면서 풍경을 보면서 눈물이 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여기 서 있으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풍경이 진짜 아름답거든요.
1: 압도적인 풍경에 그만 눈물이 터졌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자연의 경이로움. 파미르 고원입니다. 이 감동을 가슴에 담고 다시 길 위에 섭니다.
0: 엄청나게 많은 갑축들이 종류별로 다 보이거든요. 레닌봉과 출파르쿨 호수가 그림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 이제 진짜 다가옵니다.
2: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딥이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8: 진단비도요?
3: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0: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DB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8: 진단비도요?
3: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0: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꼭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 완료 시 5분 1차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3: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14: 역대 대통령들 못지않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15: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분명히 공정방송 그리고 민주노조였습니다.
16: 네가 뭔데 마음대로 대통령 줄이느냐.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 마대자루 같은 거를 뒤집어 씌우더니 너네는 다 틀려먹었어. 다 기레기야.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17: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8: 이것을 향한 시선을 돌리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16: 담당 부장이 저한테 사장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안 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19: 아 여기 너무 환상적이에요.
20: 여기 전쟁이에요. 난리입니다.
21: 와, 야. 베트남 사람들에게 물은 항상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일상을 함께 만나보시죠.
22: 제가 또 살면서 좀 힘들 때, 또 화이팅하고 싶을 때 오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23: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4: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5: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고 있습니다.
26: 멧돼지는 도심 전철역에도 내려왔습니다.
27: 통계에 따르면 멧돼지 포획 건수는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이 시기에 늘어나는 걸까요? 월동 대비와 번식기를 앞두고 지방을 쌓아야 해서 먹이를 적극적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침착해야 합니다. 천천히 뒷걸음질하면서

0: 거리를 벌리세요.
1: 멧돼지!
0: 두 번째로 멧돼지는 도망가는 대상을 추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절대 등을 보이고 뛰지 마세요. 세 번째, 주변에 큰 나무나 돌이 있다면 그 뒤로 몸을 숨기세요. 혹시라도 물건을 던지면 멧돼지를 더 흥분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112나 119에 즉시 신고해주세요. 안전한 일상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겠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6: 상쾌.
4: 통쾌. 변비엔 메이킨.
7: 형들, 떡볶이 먹자.
8: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9: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10: 진짜 맛있겠지?
11: 대박, 너무 맛있는데?
12: 떡이랑 같이 먹어봐.
13: 나도.
11: 닭고기가 킥이다.
14: 와, 쫄깃쫄깃하네.
15: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2: 배고파. 잘 어울려.
15: 새로운 떡볶이.
16: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12: 와.
17: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18: 바삭함의 끝판왕.
19: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20: 치킨 이름이 왜 이래?
21: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국어 문제?
22: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21: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공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V5. 기아. Movement
1: that inspires.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문의 08

0: 와, 이 다리 좀 보세요.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저도 계속 이렇게 웃음이 나오거든요. 우와, 이거 보세요. 야크들은 고지대에서만 살 수 있거든요.
1: 진짜 유목민의 뿔에 닿네요. 우와. 이 파미르 하이웨이에서도 가장 높은 곳인데요.
0: 우와,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1: 여기 서 있으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2: 더 높은 곳으로 향하는 파미르 하이웨이.
1: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이제 호수거든요.
2: 운석 충돌로 탄생한 신비의 호수 너머 푸른 초원이 펼쳐진 파미르가 시작됩니다. 해발 3000m에서 살아가는 유목민의 삶. 그리고 레닌봉을 마주합니다.
0: 지금 눈앞에 레닌봉과 그 앞에 여기 툴파르쿨 호수가 그림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2: 해발 4000m가 넘는 레닌봉 트래블러 패스 정상을 향해 걷습니다.
1: 눈앞에 펼쳐진 이 풍광이 바로 레닌산, 이 파미르 원지대입니다.
2: 중앙아시아 중심에 자리한 파미르 고원, 진짜 매력은 무엇일까요?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샨베에서 출발해 높고 험준한 길 파미르 하이웨이를 달려 마침내 악바이탈 고개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고도 4,655m, 알프스 최고봉인 몽블랑 정상에 가까운 높이입니다. 그 길 위에서니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옵니다. 악바이탈은 현지어로 흰말이란 뜻. 이름처럼 흰눈을 머리에 인 산맥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죠.
1: 여기 악바이탈 고개가 이 파미르 하이웨이에선 가장 높은 구간이거든요. 무려 4,655m라서 이 상징적인 지점이기도 하면서 또 이쪽 키르기스탄으로 내려가는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2: 파미르 하이웨이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소인데요. 놀랍게도 이 높은 곳을 자전거로 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0: 여기 지금 악바이탈 패스에 여행자분이 계시거든요.
3: Hello.
0: Nice to meet you.
3: Nice to meet you.
0: I'm from South Korea.
3: Where are from? I'm from Italia.
0: Italia.
3: Yes.
0: Oh. Ciao.
3: Ciao. Ciao. I'm from coming from Bartang Valley.
0: Bartang Valley.
3: Bartang.
0: Yes.
3: And then I sleep here down the pass, and now I go to Kulma, Murgap, wow. China.
0: Oh, are you traveling? Oh, bicycle?
3: Yes, bicycle.
0: Wow.
1: 저 자전거 한번 보세요. 짐 무게도 장난 아닌데.
3: It's very heavy.
0: You are strong man.
3: I built the bicycle myself. Everything.
0: Wow.
1: How much kilometer?
3: Oh. It's like 55 kilograms.
0: Wow. Yes.
3: This is my tent.
0: Tent. Oh.
3: This is my tent and yes. also my sleeping mat. Water filter.
0: Ah,
1: 정수 필터가 있네요.
3: These are documents.
0: Oh.
3: This is all the food I have left.
0: You are kitchen.
3: Yeah. yeah. This my girlfriend made.
1: 아, 이거 재밌는데요? Your girlfriend?
3: Yes, she made this for me.
0: 아.
1: 너무 귀엽죠.
3: You see? This is with benzene. Benzene is here.
0: Benzene.
3: Yes. Like the car. And this?
0: Yes.
3: Are two of my friends. They die last year. Yes. They die skiing. They were professional skier and they die in training. Okay.

0: from Italia, from Italian national team. So I just want to show you this, which was very important for me for coming here. This is the highest pass on my journey.
1: 이 친구분을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남기셨는데 참 멋진 분이실 것 같습니다. 와.
2: 즐겨, 스마일.
3: 멋진 친구의 의미 있는 여행이 오래 기억되도록 사진 한 장 선물하려고 합니다.
2: This is for you and your friend.
0: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2: You're welcome.
0: Nice to meet you. This is very nice. Beautiful.
3: 파미르 하이웨이는 세계 자전거 여행자들이 한 번쯤 달려보고 싶은 꿈의 길이라고 합니다. 빠르게 가는 길이 아니라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보이는 길.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워도 이 도로를 선택한 사연이 있겠죠?
4: 너무 힘드니까 먼저 올라가신 분이
5: You gentlemen. Good.
3: Bye. 거대한 산맥 아래 끝없이 이어지는 고원.

0: 그 사이로 한 줄의 도로가 지납니다. 그냥 지나치기 아쉬워 자꾸만 차를 세우게 되죠.
1: 이 앞에 풍경 좀 보세요. 도로가 쫙 길게 뻗어 있고 사방으로는 높은 산맥들이 펼쳐져 있어가지고 여기서 사진 찍으면은 사진이 정말 잘 나오거든요.
0: 하늘과 산과 도로가 그림처럼 이어진 곳. 길 한가운데 앉아 포즈를 잡으면 한 장의 사진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인생 사진이죠. 사진 한 장 남기고 다시 달립니다. 영감 강수량이 100mm가 안 되는 고원 사막지대. 귀여운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마멋이죠. 해발 3000m 이상에도 살 수 있다고 하네요.
2: 지금 저기 머멋이 보이거든요. 두 마리가 있어요. 커플인가 봐요.
3: 저렇게 토실토실한 머멋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머멋은 이 생태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여기 독수리들이 꽤 많이 있는데 독수리나 눈표범 같은 그런 포식자들한테 중요한 먹이원이 되거든요.
0: 여름 내 풀을 먹어 지방을 쌓고 긴 겨울은 굴 속에서 잠을 자는 마멋. 늘 주변을 둘러보며 경계합니다. 마멋처럼 경계가 필요한 건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노리는 포식자가 어딘가 숨어 있기 때문이죠.
1: 이쪽 철조망이 있길래 이게 뭔가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 현지인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기에 살아있는 눈표범이 직접 있다고 합니다.
0: 여기는 파미르 고원에 자리한 야생동물 보호소입니다. 다친 눈표범을 보호하고 있다는데요.
1: 자고 있어요.
0: 파미르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 눈표범입니다. 험준한 바위산에 몸을 숨기고 살아 산의 유령이라 부르죠. 중앙아시아 고원 지대에서 살아가는데요. 개체수 감소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눈표범은 주로 아이벡스와 마르코 폴로양 같은 야생 초식 동물을 사냥하는데요. 야생 먹잇감이 줄면 마을로 내려가 가축들을 노리는 경우도 생긴답니다.
1: 어떻게 눈표범이 이 안에 있게 된 거죠?
4: 초르보호이 마르돔 호주메 쿠난 에노르바이 메카판 와 다린 마르카즈 오프렛 박시 와 파바르시고

0: تبابت میکنند و بعد از تبابت کردن امین ببر برفی کدام سلامتیشان ساز باشد با به آزادی
1: رها میکنند.
2: گچوگل نوری는 눈표범과 생계를 지켜야 하는 주민들. 사람과 야생동물이 같이 살아갈 방법을 찾기 위해 눈표범 보호활동이 진행 중입니다.
3: 지금 사실 이 야생동물이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뭐 치료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철조망 안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좀 하루빨리 몸이 회복돼서 힘차게 막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2: 언젠가 다시 야생의 품으로 돌아가 자유롭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고도를 높여 달려온 파미르 하이웨이. 이제는 타지키스탄의 마지막 구간으로 향합니다.
4: 이 지구에는 우주에서 날라온 운석이 충돌해가지고 만들어진 이 크레이터, 이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카라콜로스 같은 경우는 해발고도 3,900m 이상에 위치한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호수거든요.
2: 이 호수에는 특별한 탄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약 2,500만 년 전 우주에서 날아온 거대한 운석이 충돌했고 그 자리에 물이 고이면서 카라콜 호수가 만들어졌죠. 영롱한 빛으로 우주를 담고 있는 카라쿨 호수를 지나면 또 다른 파미르가 시작됩니다.
3: 길이 워낙 험하고 변수가 많아서 저희가 끝까지 잘 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 험준한 계곡을 지나 아찔한 다리를 건너는 위험한 길.
4: 여기 중간중간에 틈이 보입니다.
2: 파미르 고원이 숨겨둔 멋진 풍경과 바르탄 계곡에서 살아가는 순수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해발 2000m에 자리한 호로그, 실크로드의 역사가 흐르는 왁한 회랑을 지나 해발 3700m에 자리한 블룸쿤 마을을 찾았습니다.
4: 물고기들이 완전히 그냥 하와이 꽉 걸려 있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은 이제 파미르 하이웨이의 최고점이 나옵니다.
2: 1년에 100일만 허락된 길. 악소리가 나는 극한의 고갯길. 해발 4655m 아빠이탈 패스에 올라섰습니다.
4: 제가 살면서 풍경을 보면서 눈물이 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2: 파미르 하이웨이로 달리는 2000km의 여정. 국경을 넘어 이어집니다. 파미르 하이웨이는 타지키스탄에서 키르기스스탄으로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저는 국경을 지나 사리모굴로 향했습니다. 밤새 차로 7시간을 달렸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아침을 맞이했죠.
3: 밤새 지금 국경선을 넘어서 여기 키르기스스탄 사리모굴 마을에 도착을 했거든요. 이 광활한 대지와 좀 편안한 분위기의 마을 그리고 설산 풍경이 이 피곤함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2: 이 길 위에선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요? 해발 3000m에 자리한 사리모굴은 키르기스스탄 남부 알라이 계곡의 산악 마을입니다. 초원과 웅장한 설산을 배경으로 양과 말, 야크를 키우며 살아온 유목민의 터전이죠. 이른 아침, 마을 인근에 트럭들이 모여듭니다.
3: 목요일 아침마다 가축시장이 열린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你那你那咋办？
1: 일주일에 한 번 오전에 열리는 가축 시장. 엉덩이 지방이 두둑한 양과 고산 지대에서도 적응을 잘하는 염소. 귀여운 송아지도 눈에 띄는데요. 이 가축들은 유목민들에게 중요한 재산입니다.
2: немного ждите, придёт животное. Сейчас много будет.
3: 그러면 이 가축들을 거래하면은 가져가서 다시 키우나요? 아니면 도축도 하나요?
2: Кушает вош и ала и гульчо. Видели там? Там продают. Особенно туда отправлять.
1: 속속 도착하는 가축 실은 트럭들.
3: 이렇게 새로운 차가 올 때마다 사람들이 다 이쪽 몰려듭니다. 와. 여기에 뭐 소부터 해가지고 송아지, 야.
1: 애들 중 어떤 녀석이 선택될까요? 저도 한번 골라볼까요?
3: 이렇게 엉덩이를 만지고 그 다음에 등을 만지더라고요.
4: 팔이 빠지게. 아!
1: 제가 진짜로 가축을 사려는 줄 알았나 봐요.
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5: 네네 네.
3: 오, 여기 분들은 악수로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4: 어떤 맛이 쓴 거야? 어떤 맛이?
3: 저도 손님이 좀 있는 편인데 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처음 만나면은 서로 이렇게 뭐 인사를 나누는 것도 있지만 약간 거래에 지금 기싸움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1: 악수는 거래의 시작. 성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손을 놓지 않는답니다.
3: 한쪽에서는 싸게 살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비싸게 팔려고 하고 지금 이분들이 겉으로는 웃고 계시지만 치열하게 아주 거래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아쉽게도 다시 악수를 하셨는데 두 번째 거래 장인가요?
2: 자, 악수를 해요.
1: 이 두 분 무려 한 시간째 흥정 중입니다.
3: 와, 거래가 드디어 성사했습니다. 거의 한 시간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4: 자, 사람.
3: 너무 좋아하신다.
1: 새 식구를 맞이해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활기 가득한 시장을 뒤로하고 마을로 들어가 봅니다. 드넓은 초원에 자리한 사리모굴은 파미르 고원의 레닌봉으로 향하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산악인과 트레커를 위한 홈스테이도 마을 곳곳에 자리해 있죠.
3: 여기 사리모굴에는 최근 전 세계에서 여행객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어요. 뭐 게스트하우스나 CBT라고 이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숙소를 운영을 하고 또 지역 관광 정보나 트레킹 정보를 또 공유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1: 오늘 제가 묵을 숙소입니다. 주인 아저씨가 마중 나와 계셨는데요.
3: 네,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분이 여기 홈스테이 사장님이시거든요.
6: 여기 가면 되나요?
7: 아, 네, 나와. 와, 이 작나. Видно, горы видно. Очень горы видит из окна.
6: 산이 보이는 뷰입니다.
3: 이야, 저쪽이 레닌산 부분인 거죠?
7: 네. 레닌 빅.
3: 와.
1: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봉우리. 해발 7,134m에 이르는 레닌봉입니다.
3: 여기가 주방이거든요. 오. 여기서 이제 식사도 하지만 또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

0: 여행객들과 친분도 쌓고 여행 정보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1: 유심카드도 구비돼 있었죠.
2: Я могу вас проводить в Джалю сегодня, мы там увидим баранов, животных, яков, попробуем кыргызские блюда, юрты я вам покажу.
0: 진짜 또 오늘 마침 그곳에 가실 일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정말 운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자일로는 고산지대 여름 목초지를 뜻합니다. 마을 인근에 자리에 있다는데요. 자일로를 보기 위해 아저씨와 함께 길을 나섭니다. 이 동네에선 아이들도 말 타고 다니더라고요.
0: 여기 사장님, 여기쪽 아이들은 몇 살부터 말을 타요?
2: 아, 10 лет наши мальчики уже научатся и катаются на лошадях.
3: Вы тоже кататься, да?
2: Да, да, я тоже с 10 лет научился.
3: 나도 10살부터 탔습니다.
1: 마을을 벗어나니 하늘과 맞닿은 대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붉은 빛을 띤 키질수강이 대지를 적시며 흐릅니다. 알라이 계곡을 따라 사리모굴로 이어지는 붉은 강은 레닌봉 아래를 지나는 물줄기와 연결돼 있죠.
4: 와, 앞에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이 종류별로 다 보이거든요.
1: 다리를 건너는 수많은 가축들. 드디어 자일로가 시작되나 봅니다.
2: Здесь очень много Джалю.
1: 사리모굴 주민들은 겨울에는 마을에 머물다 여름이 되면 가축을 데리고 풀을 찾아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물길을 따라 깨어난 초원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것이죠.
5: 반갑습니다.
0: 별로 이렇게 닮으신 것 같진 않은데 정말 사촌 관계 맞으신가요?
1: 안경을 바꿔 써보고
0: 모자도 한번
1: 어디가 닮았는지 찾으셨나요?
0: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그 모습보다는 눈이 조금 닮으셨습니다.
1: 대대로 이어온 유목민 가족. 형님은 가축 400마리 이상을 방목 중인데요. 양의 엉덩이가 볼록한 건 다 이유가 있답니다.
6: 우니 파로다 타코이.
7: 파로다.
6: 파로다 타코이. 이제 зимой 40 градусов будет. Поэтому, когда холодно, мы жир будем покушать. Особенно для холода. Для холода жир полезный.
1: 이곳에선 지방 꼬리 양이라 부르는데요. 꼬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 몸에 지방을 저장해 두는 게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이죠. 유목민들의 소중한 생계수단이 되어온 가축들. 그중에서도 고산 유목민들이 특별히 챙기는 가축이 있습니다.
6: 왓 такое. 팥비셔 короче, вот такие.
0: 아.
6: Как як короче, там лежат.
0: 지금 저쪽에 뭔가 있거든요. 어디 있지? 오! 오! 보입니다. 보여. 저 산 밑에 야크떼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와.
1: 해발 3000m 이상, 영하 40도에도 방목이 가능한 야크. 우유와 고기는 물론 털과 가죽까지 생활에 쓰입니다. 고산 유목민의 든든한 삶의 동반자이죠. 이렇게 드넓은 초원에서 가축을 돌보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말이죠.
0: 튼튼하게 생겼다. 말 탈 때는 뒤로 가지 말라고 하죠.
1: 의젓하게 말을 타고 나타난 귀여운 꼬마. 여기까지 선보입니다.
4: 대단하다. 와, 키는 작은데 여기 올라가니까 저보다 훨씬 커졌어요.
1: 아저씨 덕분에 제가 말을 탔습니다.

0: 오호.
1: 야크 몰이에 따라 나선 건데요. 말을 타고 야크떼를 모는 유목민 아저씨. 넓은 초원을 누비며 가축의 움직임을 살피고 좋은 풀을 찾아 이동합니다. 그 넓은 초원에서 가축과 함께 살아가는 유목민의 삶. 평화로운 자일로 일상은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가능하답니다. 어린 송아지들은 우리에서 키우는데요. 수시로 밥을 주고 챙겨야 할 게 많죠. 녀석, 경비를 서는 줄 알았는데 송아지들과 밥 나눠 먹는 사이였네요. 초원 한가운데 자리한 유르트. 아주머니가 급하게 뛰어가시는데요. 화덕에서 구운 빵이 비에 젖을까봐 서둘렀던 거네요.
2: 빵 냄새가 너무 향기로워요.
3: 떨리는 소리가 예술입니다. 나, 이거 지금 먹어봐도 돼요?
2: 이 바삭거리는 소리 들리세요? 안에는 촉촉하고 바깥은 바삭하고.
4: 제입니다. 스밀레.
3: 남도에게.
1: 이번엔 유르트 앞 작은 건물로 들어가는데요. 채소를 꺼내놓는 걸 보니 부엌인가 봐요. 이건 노란 당근인데요. 은은한 단맛이 나서 중앙아시아에서는 즐겨 먹죠. 기름에 당근과 양고기를 볶다가 육수와 쌀을 넣어 고루 익혀냅니다. 초원에 차려진 유목민 가족의 밥상. 전통 쌀 요리인 플롭이 먹음직스러운데요. 손님을 먼저 챙기는 문화라 저 먼저 맛을 보라고 권하십니다.
5: 우리나라 볶음밥이랑 비슷한데 이 양고기가 들어있어서 더 감칠맛이 납니다.
4: 무섭고 제일 비싼 요리.
6: 뭐지?
4: 그날길근데 다임 신다이 다스터콘 걸 토스올람 그날터르드 그날터르 신다이 다임 다스터콘 걸 스탑 토스올람은 나아 그날걸 길들어라 빌드르게.
5: 어머니 여기 사시면서 가장 행복했었을 때랑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4: 우리들 우리들은 큰 왁트죠. 소금 오일에 바르죠. 짝시였어.
6: 아니 뭐 이때 시어리는 이따부스
4: 인질럽죠. 짝시 짝시 이 자료기인 작간 왁트스 чай кынысык маалда мында курут кайнатып майсыз кырып уйсап тирилган сонда бизге бижер.
1: 맞아요. 행복이라는 건 반복되는 일상에 찾아오는 소소한 순간들이 아닐까요? 유목민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선물합니다.
4: 만나서
5: 반갑습니다.

0: 사리모굴 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른 새벽 길을 나섰습니다. 현재 시간이 6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아직 해가 뜨기 전입니다. 여기 사리모굴 마을은 해발고도가 3000m 정도 되고 그 툴파르쿨 호수까지는 약 편도 25km 정도 돼서 차로 1시간 정도 이동해야 됩니다. 초원 넘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알라이 계곡에 고요히 내려앉은 호수를 만나러 갑니다. 해발고도 3500m. 워낙 고산의 자리에 있어 처음 가는 사람에겐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파미르 하이웨이를 달리며 고산에 적응한 우리는 레닌봉 아래 초원 한가운데 자리한 툴파르콜 호수에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레닌봉과 그 앞에 여기 툴파르쿨 호수가 그림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오전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정말 평화롭고요. 유르트와 이 설산과 호수가 한 폭의 그림처럼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늘을 품은 고산 호수. 에메랄드 빛으로 반짝이며 알라이 계곡 사이 수십여 개가 펼쳐져 있습니다. 거대한 만년 설산을 비추는 호수 앞에 오래 머물고 싶지만 레닌봉을 가까이 볼 수 있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기 레닌봉 보이시죠? 저 레닌봉을 가장 멋지게 조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트래블러 패스입니다. 이 트래블러 패스까지는 여기서 약 8km 정도 더 걸어가셔야 되는데요. 이곳 높이가 3500m를 조금 넘고 트래블러 패스는 4130m입니다. 그래서 고도를 한 600m 정도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왕복으로는 약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천천히 갔다가 돌아오시면 됩니다. 트래블러 패스는 이름 그대로 여행자의 고개입니다. 7000m급의 설산에 오르는 산악 원정대가 아니어도 레닌봉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열어준 길이죠. 그렇다고 오르기에 만만한 길은 아닙니다.
1: 와, 설산이 레닌봉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만년설, 빙하가 사막에 펼쳐져 있습니다. 소들이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와,
0: 해발 4000m까지 점점 올라가야 하는 길. 세계 각지에서 트래커들이 레닌봉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1: 다시 한 번. One more. Where are you from?
2: Italia.
1: Italia from Italy. You are a friend or?
2: Yeah, we're together. We're.
3: It's my girlfriend.
2: Boyfriend and girlfriend.
1: Girlfriend, boyfriend.
2: Because we've never seen a mountain so high. In Italy we have high mountains, but not this high.
1: How long they travel?
2: We did 10 days in Uzbekistan, and then we're doing 10 days here in Kyrgyzstan. And then we're going back home.
1: Okay.
0: 가는 길에 깃발을 발견했습니다.
1: 와, 여기에 네팔 히말라야에서 보던 타르초와 룽다가 있습니다. 저는 종교는 없지만 저희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짧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0: 여행자의 안전과 평안을 기원하는 타르초를 파미르 고원, 레닌봉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조금씩 고도가 높아질수록 거친 바위산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저 멀리 쉼터가 보입니다.
1: 그냥 트래블러 패스는 당일치기로도 갔다 올 수 있지만 좀 더 높은 캠프원이나 레닌봉 정상까지 가시는 분들은 체력도 더 여기서 보존을 하고 또 고산에도 적응을 하고 계십니다. 레닌봉 베이스 캠프 주변에 숙박이 가능한 유르트가 마련돼 있습니다. 저희 같이 뭐 숙박을 하지 않아도 차 한잔 얻어먹을 수 있는 곳 같습니다. 잠시 들러 목을 축이고 갈까요?
0: 세상에 이런 산속에 이런 곳이 있는지.

0: 상상도 못했어요.
1: 지금 여기 보시면은
0: 케이크와 햄, 치즈, 루포, 약간의...
2: 고산에 이런 디저트 카페가 있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설산을 바라보며 마시는 커피 한 잔. 이보다 더 호사스러울 수 있을까요? 차 한 잔의 여유를 뒤로하고 서둘러 걸어가는 길. 말 타고 가는 분들이 왜 이리 부러울까요?
3: 아, 마못이다. 바로 앞에 있어,
1: 저 앞에 마못이 있어요.
2: 덕분에 마못을 만났습니다. 무려 두 마리. 사람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마멋은 설치류 중에서도 몸이 좀 큰 편입니다. 겨울을 대비해 열심히 풀을 먹어 지방을 저장하는 것 같은데요. 마멋을 또 만나다니 왠지 애감이 좋습니다.

0: 얼마쯤 올랐을까요? 빙하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고 웬만한 봉오리들이 눈높이에 서 있습니다.
1: How are you?
2: Good, and you?
1: So tired.
2: So tired, huh?
3: 아까 만났던 친구잖아.
4: 와, 벌써 트래블러 패스를 찍고 오시는 것 같은데.
2: Yeah, yeah, there on the little peak there.
4: Wow, you're so fast.
2: Yeah, but it was nice views. Now it's cloudy.
4: Have a safety.
2: Yes, you too. Enjoy the pass.
4: Oh, thank you.
2: Bye-bye.
1: Good luck.
0: 여기가 얼마나 높은 곳인지 요 아래 풍경 한번 보실래요?
4: 지금 몇 걸음을 뗐을 뿐인데 여기 아찔한 낭떠러지 보이세요? 그리고 저 너머로는 엄청난 빙하 지대가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0: 깎아지를 듯한 절벽이 이어지고 레닌봉에서 흘러내린 거대한 빙하가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장엄한 모습에 압도되는 기분.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구간에 오르기 전 잠시 요기를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4: 와, 제가 평소 한국에서는 웬만해서 라면 먹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 가끔 먹긴 하는데 이렇게 해외 나와서 멋진 풍광을 볼 수 있는 산에 올라오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한국 라면이더라고요. 벌써 또 막 이 모습을 보니까 빨리 물이 끓을 수 있겠어요.
0: 해발 4,000m에서 끓여 먹는 라면 맛. 생각만 해도 설레더라고요.
4: 와, 이거죠?
0: 고산에선 물이 낮은 온도에서 끓어 면이 더디 익습니다.
4: 너무 맛있겠죠? 이게 보통 3분 정도 기다리면은 이 컵라면을 먹을 수 있잖아요. 지금 한 5분 정도 기다렸는데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습니다.
5: 4,000m에서 짠 한번 하시죠.
4: 네. 짠! 맛있게 드세요.
0: 약간 덜 익은 것 같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라면 한 젓가락에 긴장이 풀리죠.

0: 냉인봉을 지척에 두고 국물까지 후루룩. 어떤 만찬보다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한 끼였습니다. 다시 트래블러 패스를 걷습니다.
1: 눈앞에 갑자기 가파른 절벽이 나타났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전진해야 되나 처음 오신 분들은 당황하실 텐데 여기서 길을 따라서

0: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제부터는 살짝 오르막길로 더 올라갈 겁니다.
1: 고도는 높고 길은 가파르고 일반인들은 몸에 이상이 느껴질 만큼 힘든 구간입니다. 저는 히말라야를 여러 번 오른 경험이 있어 적응이 된 편이죠.
0: 저기 저의 스태프분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마지막 구간이라서 정말 힘든 구간이거든요.
1: 무거운 촬영 장비까지 메고 올라오는 길. 정말 이상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0: 지금 이게 고산 산소포화도 측정을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힘드신 분들한테 아주 필요한 겁니다. 산소포화도는 87, 그리고 맥박은 150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산소포화도도 지금 힘드신 거에 비하면 92까지 올라가서 전혀 고산증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이건 체력 문제입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2: Let's go!
1: 고도가 높아지면서 산의 색깔도 달라집니다. 붉은 갈색과 회색 암석이 산을 덮고 있는데요. 암석이 품은 금속의 산화와 풍화 작용에 따라 다른 색으로 보입니다. 암벽 사이로 난 경사진 길. 산을 좋아하는 제게도 버거운 마의 구간입니다. 다들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산길을 오릅니다. 서로를 의지해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오르는 길.
0: 생명수입니다. 먼저 드세요. 먼저. 괜찮아.
1: 물 한 모금씩 나누어 마시는 모습이 왜 이리 짠해 보일까요? 목을 축이고 다시 오릅니다. 끝없이 이어진 오르막길. 힘들수록 정상에 닿고 싶은 마음은 더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오르막을 향해 쉼없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0: 숨은 차오르고 다리는 무거워지지만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1: 트래블러 패스 정상에 도착하는 순간입니다. 와!
0: 4150m 패스 정상입니다. 거대한 산과 빙하를 마주하니 힘들었던 순간들이 사라집니다. 제작진도 모두 무사히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1: 아,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어요. 와, 우리 다 같이 포옹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와, 와, 진짜. 아, 눈앞에 펼쳐진 이 풍광이 바로 레림산, 이 파미르 원지대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로는 레림산에서 비롯돼 레림 빙하가 펼쳐져 있고요. 이 자연이라는 위대한 화가가 아주 그냥 멋진 풍경

0: 영화를 지금 눈앞에 그려냈습니다.
1: 레닌봉에서 이어지는 장엄한 핑하. 파미르 고원이 품고 있는 거대한 자연 앞에서 저는 한없이 작은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오르는 길이 힘들었기에 더 오래 마음에 남을 거라는 걸.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잇몸 튼튼 이가탄
5: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6: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7: 형들 떡볶이 먹자
8: 떡볶이에 고기가 들어가 있네
9: 진짜 맛있겠지
10: 와 진짜 맛있다
11: 고깃대
12: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3: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1: 파미르 하이웨이 마지막 여정
14: 계속 이 길목을 양떼들이 막 이렇게 가로막고 있거든요
1: 계곡 깊은 곳, 붉은 절벽으로 둘러싸인 어여쁜 마을을 만났습니다.
14: 아, 너무 귀여워. 아이고, 여기 막내까지 와서 이를 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와.
15: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잡혔다!
16: 이거 보세요.
1: 자연이 선물한 소박한 일상에서 행복을 일구는 산골 사람들과 정을 나눕니다. 파미르 고원을 바라보며 걷는 길 알라이 산맥의 오늘 오르고자 하는 마지막 언덕을 숨을 헐떡거리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 길 끝에서
15: 풍경이 엄청납니다
1: 또 다른 파미르를 만났습니다 무언가 도전의 땅, 파미르 고원. 타지키스탄을 중심으로 주변 여러 나라에 걸쳐 있습니다. 저는 두샨베에서 출발해 국경 넘어 오시로 이어지는 파미르 하이웨이 2000km를 여행 중입니다.

0: 유목민의 마을 산이모굴에서 출발해 오시로 향하는 길. 산 아래 자리한 커다란 저수지를 만났습니다. 아크부라 강 계곡에 조성된 파판 저수지입니다.
1: 지금 쉼 없이 여기 파미르 여정을 달리다가 여기 오아시스 같은 곳을 발견했거든요. 이 척박한 이 자연환경 안에도 이렇게 푸르른 호수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참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0: 알라이 산맥에서 흘러내린 물을 가두어 만든 파판 저수지는 오시와 주변 지역의 상수원이자 농업 용수로 쓰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주죠. 낚시하는 사람들도 보이는데요. 얼마나 잡았는지 궁금해 다가가 봅니다.
2: 우와, 이게 기름. 오.
1: 혹시 오늘 예, 물고기 좀 잡으셨어요?
3: 네, 님 먹고 와요.
4: Вы когда приехал здесь?
3: Вечером.
4: Вечера? 어젯밤부터
3: 왔어요. 왜처럼?
1: 솔직히 제가 이렇게 이게 좀 민감한 예민한 상태에서 물어봐가지고 별로 유쾌하신 기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0: 오늘은 꼭 잡아서 기분 좋게 가셨으면 좋겠네요.
5: 맞아요. 도수만 맨날 수여시 꼬인 카레이스 도한다. 맨날 기억이 되죠. 비디오 탔다. 그럼 봤다. 카레이스.
1: 하이. 할라.
5: 잘 넘어갔다.
1: 갑자기 이분의 친구분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0: 구하신 пес니야, 다?
1: 저를 위해 한국 노래까지 선곡해주는 센스.
0: 할 수 있지!
1: 유쾌하고 흥이 넘치십니다.
0: 우와, 구준표다?
2: 구준표.
0: 구준표.
2: 구준표. 여기 또 흥이 넘치신 분 또 한 분 계시네요. 제가 리딩해야 되는데 지금 팔로잉을 하고 있어요.
0: 박수.
1: 두 분 다 멋지십니다.
2: 지금 또 저기에 또 춤판이 벌어졌어요 지금. 와.
3: 가랴.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가랴.
5: 가랴.
6: 가랴. 우와.
2: 와. 아이고.
7: 나봐이. 나?
2: 오. 제가 먹어주세요. 와. 아이고. 아유, 너무 많이 드셨는데. 만난 지 1분 만에 흥만 넘치는 분들이 아니라, 정도 넘치는 분들이셨어요. 아이고. 이거 잘 먹을게요.
8: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저수지의 크기만큼 넓고 깊은 정을 느끼고 갑니다. 저는 이제 파미르 고원을 바라보며 트레킹을 할 수 있는 코조켈렛 마을로 향합니다.
2: 이 코조켈렛 마을은 여러 개의 이제 트레킹 코스가 있거든요. 이 설산뿐만 아니라 붉은색의 절벽까지 볼 수 있어가지고 아주 진기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좁은 협곡 사이로 이어지는 도로 위. 양떼가 길을 막고 있네요. 고산 목초지에서 이동 중인 것 같은데요.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2: 계속 이 길목을 양떼들이 막 이렇게 가로막고 있거든요. 뭐 이게 몇십 마리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한 뭐 수백 마리에서 거의 한 천 마리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차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양떼를 피하려다가 차 바닥에 돌이 끼어버린 상황.
2: 이거 지금 생각보다 좀 심각하거든요. 완전히 깊게 파여가지고 땅을 좀 파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9: 나와.
1: 금방 해결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속도를 늦추고 신호를 보내며 가다 보니 끝이 보입니다.
2: 드디어 거의 한 20분 만에 이 양태 천 마리 이상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와, 완전 장관이었어요.
1: 양떼를 뚫고 찾아간 곳. 코조켈렛 마을입니다. 해발 2200m, 고산의 자리에 있죠.
2: 지금 제가 있는 여기 코조켈렛 마을은 보시다시피 붉은 사암 절벽과 울창한 산림이 아주 조화를 이루는 산악 오지 마을입니다.
1: 마을에 둘러싼 붉은 절벽은 오랜 침식 과정에서 사암층이 드러난 겁니다. 특히 암석 속 철 성분이 산화되면서 붉게 변했고 이 흙으로 지은 집과 담장도 같은 빛깔을 머금 게 됐죠. 길을 걷다 일하고 계신 어르신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2: 뭘 캐고 계시나? 아타라코
1: 할아버지 밭이 꽤 넓더라고요. 고산 마을에서 감자는 겨울을 준비하는 귀한 식량이죠.

0: 오, 이 탱글탱글한 거 보세요. 이야, 여기 코조켈렌 마을의 이름이 좀 이렇게 유래가 궁금하거든요. 이 코조켈렌 뜻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1: 코조켈렌, 뭘 고조켈겐, 몰도돌켈겐다, 그래서 무슨 총 4-5개 봤다. 그래서 니한테 모자르스 바로 이거지. 우시에게는 오셔는 고일관에게. 오셔 고조켈립 우시에게 팁, 나는 오셔는 마트나 코조켈렌 몰 관관에게. 같은 시간 죽고 있어.
0: 아, 제가 이거 감자 캐봐도 돼요? 오, 여기 감자 있다.
2: 오, 큰 감자.
0: 오, 와. 그냥 이 삽을 딱 넣자마자 이렇게 큰 감자가 나오네요.
3: 사실 제가 도시 남자거든요. 감자를 처음 캐봅니다. 소문을 들었는지 꼬마들이 감자밭으로 총 출동했습니다.
0: 와,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같이 넣자. 아, 너무 귀여워. 아이고, 여기 막내까지 와서 또 이를 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와,
1: 우와, 몇년을 몰랐. 오는 말날.
0: 손주가 혹시 몇 명 정도 있어요?
1: 비스킷은 말, 예, 고운 말.
0: 진짜 이게 자녀분들도 많지만 손주분들도 정말 많으셔서 아 든든하시겠어요.
1: 아, 바이브. 바이브 와이작다 무슨 말인데.
3: 꼬마들이 도와준 덕분에 감자가 제법 모였습니다.
0: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아, 어, 이 정도는 들을 수 있습니다.
1: 절단분 하세요. 절단.
3: 손주 부자 할아버지의 일상이 궁금했는데요. 우리네 고향 시골집처럼 평범하고 정겨운 분위기입니다.
0: 감자 캐다 말고 아 여기 좀 짓.
3: 여름 막바지라 할아버지는 겨울 채비로 바쁘셨습니다.
0: 아, 오, 이 집점이가 있네요.
3: 오늘 농촌 체험 제대로 해봅니다. 여름 내 모아둔 건초더미라는데요. 양이 엄청나죠?
0: 이 정도면 됐나요?
4: 감사합니다.
0: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4: 아, 일단 받침은 제스사비레.
1: 왔다라
3: 붉은 흙으로 지은 이곳이 축사랍니다.
0: 여기 있나봐요. 우와! 여기는 또 가축들이 모여있습니다.
3: 말입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동수단이죠.
0: 짓더미를 쌓아놓고 근데 겨울철이면은 밖에 먹을 풀이 없으니까 말한테 먹이를 주나봐요.
3: 말은 산악생활에서 유용한 가축입니다. 험한 산길을 오가고 넓은 목초지를 누비며 삶을 함께하죠.
0: 이렇게 아침부터 오 아침에도 뭐야 이렇게 산 가득 차려져 있네요.
5: 과자 잼 난까지
1: 난다날
0: 라만 따뜻한 차로 아침 식사 시작하겠습니다.
1: 급급제
0: 많이 드시러
1: 그래서 급제 지금 맛있는 거 사실 많은 게 있습니다. 나 땅 마셔. 김바라스. 김바라 오너스. 아,
0: 너무 맛있네요. 진짜 이렇게 아침을 배불리 먹는 거는 진짜 오랜만입니다. 오늘 산행을 위하여 열심히 잘 먹을게요.
3: 정이 넘치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환대에 마음까지 든든해집니다.
1: 들어.
0: 건강하시고요. 네, 다음에 꼭 다시 오겠습니다.
3: 코조켈레는 마을에서 머무는 것도 좋지만 진짜 매력은 위쪽에서 시작됩니다.
0: 오늘 저희는 6km 정도 걸어 올라가서 이 패스를 하나 되게 올라갈 예정입니다.

0: 1m 정도 올라가면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1: 마을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샘물이 이 안에 있답니다. 와. 동굴 안으로 물 웅덩이가 이어져 있는데요. 동굴이 생각보다 꽤 깊습니다. 바닥에 고인 맑고 푸른 물. 신성한 샘으로 여겨져 순례자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0: 여기를 그 마자루 수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이 마자루는 이슬람 쪽에서는 성스러운 장소, 수는 실기적으로 물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물이 있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물이 정말 많이 나요.
1: 성스러운 물을 한 모금 마셔봅니다.
0: 제 생명이 10년은 더 연장된 느낌입니다.
1: 동굴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샘을 이루는데요. 영롱한 물빛이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샘물로 기력을 보충하고 저 멀리 파미르의 설산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도를 높여갑니다.
0: 이 주변에 보면은 하얀 돌과 붉은 돌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돌들은 풍화작용이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람뿐만 아니라 빗물에 의해서도 잘 부서지고요. 그래서 이 물과 함께 섞여 내려가면서 이 밑에 코조켈렌 마을에 뭐 집이나 돌담을 쌓는데도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1: 단단한 부분이 남고 약한 부분은 깎이면서 암벽에 틈이 생기고 독특한 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을 떠올리게 하는 붉은 협곡이 탄생한 거죠. 이렇게 험한 계곡, 높은 산에 저만 오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0: 우퉁 벗고 오는 남자들이 보인다. Hi.
2: How are you?
0: Good, and you?
2: Fine, thanks.
3: Good job.
4: Hey. Hey. How are you?
3: Norway.
0: Norway?
4: Yeah. I'm
0: Korea, South Korea.
3: 아,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Where are you from today?
3: I don't know the name.
5: Far up, man. Far up. 900 meters.
0: Wow. From Sarimogul?
3: Yes, yes. From Sarimogul, and we walked. This is fifth day.
0: Fifth day?
3: Yes.
0: Yeah. Oh, not difficult?
5: No, it's okay.
0: No? Oh, no shot.
3: It's warm.
5: So it's so hot. Now a bit colder.
3: Yeah. But up there, there was the sun, and we were walking fast, so we were sweating.
0: Yeah. Ah.
6: Okay.
3: Cheers, my guys. Lovely meeting you. Can we take a selfie?
0: Woo!
3: Ready? 3, 2, 1.
1: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죠.
0: 네,
3: 퍼펙트. 아, 요새 안녕 가세요.
0: 아, 안녕하세요. 바이.
5: 바이. 야.
7: 와, 여기서 만날 줄 몰랐네.
0: 아, 여기 산에 지금 저희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발자국도 인간의 발자국이랑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이 반대편에서 맞은 쪽에서 저분들은 사리목을 패스를 통해 가지고 지금 4일 이상 걷고 계시다고 합니다.
1: 레닌봉이 저 멀리 있는데요. 파미르 설산을 볼 수 있는 트레킹 중 하나라 이 길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0: 지금 눈앞에 움막인지 창고인지 작은 거처인지 흙으로 만든 집이 보입니다.
1: 깊은 산 중 쉬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신기했는데요. 일단 한번 다가가 봅니다. 오늘도 길 위에 식사는 간편식. 트레킹 할 때는 빨리 익는 게 최고죠.
0: 오, 우와, 벌써 거의 다 익었습니다. 이야, 맛있게 잘 익었습니다.
1: 아침을 든든히 먹었지만 산에서 먹는 음식은 언제나 꿀맛이죠.
0: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 같아.

0: 라면에 김치 한 조각이면 부러울 게 없습니다.
1: 주변 풍경도 너무 아름답고 음식도 아름답네요.
0: 뜨끈한 국물로 허기를 달래고 다시 출발해야 하는데요. 갑자기 떨어지는 빗방울. 바람도 거세집니다.
2: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많이 불고 있거든요. 기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들 이제 저의 스태프분들 전부 다 이제 비와 우박을 피해서 실내로 이 음악 쪽으로 대피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날씨가 순식간에 이렇게 변하죠?
0: 비를 피해 잠시 숨을 고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그치고 구름 너머로 파란 하늘이 얼굴을 내밉니다. 산의 날씨는 참 변덕스럽죠?
2: 이제 비가 다행히 지금 그쳐가지고 옷을 단단히 동여매고 안전하게 또 출발하겠습니다.
0: 산은 힘겹게 오른 만큼 더 멀리 볼 수 있다고 하죠. 언덕을 하나 넘을 때마다 풍경이 한 뼘씩 넓어집니다.
2: 저는 지금 알라이 산맥의 오늘 오르고자 하는 마지막 언덕을 아주 숨을 헐떡거리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풍경이 어마어마한데요. 하지만 경사도 상당히 가팔라가지고 오르는데 꽤나 힘이 듭니다.
0: 마지막 오르막길은 유난히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아마 인생도 그렇겠죠? 하지만 멈출 수 없는 건 정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 때문일 겁니다.
2: 풍경이 엄청납니다.
0: 드디어 정상에 올랐습니다. 바위산 넘어 사암절벽 지나 파미르 고원의 설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하늘과 맞닿은 설산, 웅장하게 이어진 산맥, 힘겹게 오른 이에게 자연이 주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2: 이 길 끝에 이런 풍경이 펼쳐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저 멀리 설산이 보이면서 이 주변으로는 녹음이 펼쳐지고 또 이 가까이는 이 붉은색 사암 절벽이 그리고 그 뒤로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이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이 보이고요.

0: 산이 준 선물을 가슴에 담고 포조켈렌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1: 지금 비가 이게 보슬비가 막 이렇게 내리고 있고 강물도 이게 세차인데 여기서 낚시하고 계세요. 여기 동네 주민 같거든요. 아스살라쿰. 와. 하이. Nice to meet you. I'm from South Korea.
2: Yeah. 바린. 바린 수당.
1: 아, 송어. 여기서 송어 잡혀요. 이렇게 물살이 센데.
2: 센티아브르, 옥티아브르. 9월달, 10월달이 잘.
1: 아. 9월에서 10월달 사이에 잘 잡힌다고 하거든요. 지금이 송어가 아주 잘 잡히는 철인가 봐요.
2: 그런데 뭐다 어떻게 이 오전 뭐가 파리비스.
0: 차가운 계곡물을 좋아하는 송어, 물살이 빠른 곳에서 먹이를 기다린답니다.
1: 지금 잡으셨나요 송어를? 저쪽에 있나 본데요? 오, 여기 있다. 우와, 와 이거 보세요. 아! 와! 물살이 세니까 이 송어들도 엄청 활발하네요. 야, 이거 움직이기 장난 아닌데 제가 잡을 수 있을지. 야, 가만히 좀 있어봐. 이거 몇 센치야? 와, 30cm는 넘어 보이는데. 야, 지금 여기 보이는 여기서 잡으셨나봐요. 와.
0: 어떻게 잡는지 한번 보여달라고 했는데요. 과연?
1: 여기 물고기 많다 그랬는데. 잡혔다! 잡혔어! 와! 와, 와! 진짜, 이 강에 송어 살고 있네요. 오.
2: 일단, 트리트 그램. 유, 쓰리, 아이,
1: 투. 아, 먹자고요? 네. 이거를?
2: 예.
1: 다섯 마리 다 잡으셨는데, 이거 제가 세 마리 먹으라고요?
2: 예스. 예스, 유. For
1: you. 아, 왜요? 왜 갑자기 이렇게 이 송어를 집에서 요리를 해주시려나 봐요. 제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갈 염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와.
0: 포조켈렌 마을에서 또 한 명의 친구가 생겼습니다. 낚시도 잘하고 친절한 청년. 산 아래 위치한 근사한 시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답니다.
3: 여기가 주방인가 봐요. 여기 가구인가 화덕 같은 것들도 있고요.
0: 먼저 불을 지피고 오늘 잡은 송어를 손질합니다. 생선 다루는 모습을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요리는 청년 어머니가 해주십니다. 잘 손질한 송어를 기름에 튀기는데요. 익어가는 소리부터 노릇한 색깔까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듭니다.
3: 와, 지금 요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오이와 당근, 토마토 샐러드까지 돼 있거든요.
0: 가족이 함께 준비하는 밥상. 노란 당근이 들어간 밥은 플록 같은데요. 만드는 방식이 좀 다르죠? 여기선 고기를 따로 익혀 올린답니다.
3: 지금 여기 오니까 다들 막 이렇게 가족분들이 같이 계시는데 형제분이 어떻게 되세요?
4: 쌤.
3: 일곱 명?
4: 지금 맨 제트.
3: 와, 지금 여기 한. 여기 세 명. 네, 나머지 네 명은 어디 있어요?
4: 나는 절대 오시다.
3: 아, 네 명은 오시에. 혹시 애인 있으세요?
4: 우수 아이든 온 엑스인데 더인 것 같아.
3: 우와, 축하드려요. 우와, 여기 새 신랑이 여기
4: 감사합니다.
3: 계셨네요.
4: 와,
3: 어떻게 이게 한국말도. 아,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두근두근두근두근. 아,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저도 결혼한 지 3년 차인데, 정말 축하드려요.
5: 와, 상이 꽉 찼다.
3: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푸짐한 상이 차려졌죠?
0: 상을 가득 메운 근사한 음식들. 주식인 난과 특별한 날이면 빠지지 않는 전통 쌀 요리. 오늘 잡은 송어 요리까지 푸짐합니다.
6: 가라가, 가라가.
7: This is 가라가.
8: 가라가.
7: 가라가. 가라가. 다음 주에 팀.
0: 홍어 맛이 정말 궁금했는데요.
9: 진짜
6: 곱새낀 재료.
8: 가시, 가시 조심해서.
0: 맛있는 건 어르신부터.
6: 와,
8: 엄마, 진짜 맛있어.
6: 남도 이렇게?
8: 남도 이렇게.
10: 이렇게
8: 세 신랑께도. 아, 이게.
6: 같이 같이.
8: 몇 살처럼 보이세요?
6: 스쿨 바다시. 아.
8: 25이요?
6: 25.
8: 곱하기 2.
6: 29.
8: 다음 주에 결혼을 앞두고 계십니다.

0: 계시는데 부모님께 축하드립니다.
1: Yes, I want this funeral towns that getting less than that. Үйлерді сырда атазында айғыр, оны үйді салып қойдық. Жақында 500 адам шақырып, елге той береміз. Ресторанға той береміз.
2: 다음 주에 결혼할 때 여기 동네에서 하는데 500명 정도. 아.
3: 이게 진짜. In Kyrgyzstan, it's normal. Normal. Yes.
4: 결혼식에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송어 튀김으로 달래봅니다. 청년 가족들과 둘러앉아 정성스러운 한 끼를 나누니 저도 어느새 한 식구가 된 기분입니다.
5: 나무에 계단, 나무에 계단, 나무에 계단.
0: 아, 지금 또 사진 찍는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같이 입으시네요.
6: 정말 찍기만
0: 하면. 사진 잘 나오고 싶은 거는 전 세계인들의 공통적인 욕망인 것 같습니다. 스마일. 1, 2, 3.
4: 활짝 웃는 미소가 참 예쁘죠?
1: 와, 불쌍 진짜.
0: 아, 다시 찍을까요?
4: 이번에는 만족하실까요? 다행입니다.
5: Hello.
4: 다들 공손한 자세로 기다리시는데요. 인화된 사진을 바로 선물하면 저도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와!
5: 마음에 드세요?
3: 땡큐.
4: 푸근한 정을 나눈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고산 마을에 별이 내리면 도시에서 잊고 지냈던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오늘 만났던 별빛 같은 사람들을 하나둘 떠올려 보는 밤. 내일은 또 어떤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0: 키르기스탄 남부 알라이 산맥의 산골 마을을 떠나 이번 여정의 마지막 도시 오시로 향합니다. 지금 이제 파미르 하이웨이의 마지막 종착지 오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시에 다가오면서 점점 탁 트인 풍경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오랜만에 도시를 볼 생각하니까 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두샨베에서 출발한 파미르 하이웨이. 길이 워낙 험하고 변수가 많아서 저희가 끝까지 잘 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험준한 계곡을 지나 아찔한 다리를 건너는 위험한 길.
1: 여기 중간중간에 틈이 보입니다.
0: 파미르 고원이 숨겨둔 멋진 풍경과 바르탄 계곡에서 살아가는 순수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해발 2000m에 자리한 호로그, 실크로드의 역사가 흐르는 왁한 회랑을 지나 해발 3700m에 자리한 블룸쿨 마을을 만났습니다.
1: 물고기들이 완전히 그냥 하와이 꽉 걸려 있습니다.
0: 점점 높아지는 고도, 희박해지는 산소를 견디며 달린 파미르 하이웨이.
1: 조금만 올라가면은 이제 파미르 하이웨이의 최고점이 나옵니다.
0: 1년에 100일만 허락된 길. 악 소리 나는 극한의 고갯길. 해발 4655m 악바이탈 패스에 올라섰습니다.
1: 제가 살면서 풍경을 보면서 눈물이 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0: 길은 국경을 넘어 키르기스탄 사리모골로 이어졌습니다.

0: 파미르의 고봉, 레닌봉에 다가가는 트래블러 패스.
1: 아, 이제 진짜 다가옵니다.
0: 만년설로 빛나는 7000m급 레닌봉을 눈에 담았습니다. 파미르 하이웨이 종착점 오시에 도착했습니다. 3000년의 역사를 가진 실크로드의 도시 오시는 국경을 넘어온 파미르 하이웨이가 험준한 산악지대를 벗어나 도시로 이어지는 관문입니다. 길 끝에서 만난 새로운 세상인 거죠. 저는 지금 파미르 하이웨이의 마지막 관문인 오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오시는 키르기스탄의 제2의 도시인데요. 지금 이곳에 오니까 많은 나무와 공원을 볼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 도시 안에 공원이 있다고 하지만 여기는 공원이 워낙 많아서 공원 안에 도시가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알라이 산맥에서 흘러온 강물을 이용해 나무를 심고 녹지를 가꾼 오시. 공원보다 더 유명한 건 시장입니다. 오래전 동서양을 잇던 실크로드 교역로에 자리하고 있죠. 지금 저는 오시의 새로운 시장으로 왔거든요. 저 시내 한가운데 있던 전통시장이 작년에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규모도 더 크게 확대되고 그리고 볼거리도 훨씬 많아졌거든요. 도시를 대표하던 전통시장이 현대식 점포로 변신한 건데요. 입구부터 사람들로 북적이는 게 명성은 예전 그대로인 것 같죠? 그럼 시장 구경 한번 해볼까요? 생활용품부터 전통 의상까지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시장. 여기 키르기스탄 전통 모자 칼파 파는 것도 있네요. 초원의 기억을 되살리는 전통 모자.
2: 안 들어가요. 작아.
0: 이 느낌이 없네요. 이번에는 맞아야 할 텐데요.
3: 잘 어울려요.
0: 거울 없나요? 한 번 더 확인해 보는데요. 저 어울리나요?
2: 잘 말랐고.
0: 근데 머리가 좀 더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지금. 오. 여기에 뭔가 기념품을 팔고 싶거든요. 유목민의 일상을 담은 아기자기한 소품들. 그 중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캄치입니다. 이게 실제 염소 다리와 가죽으로 만든 그 회초리 같은 거거든요. 가축들 모리할 때 쓰는 거라고 합니다.
4: Like this one is 4,000.
2: 천섬 1,500, 3,000 이렇게 있는 거죠.
0: 깎아줄 수 있어요?
4: This seems so 2007 lucky.
0: 2005. 2005. 제가 사리복을 해서 배운 걸 여기서 써먹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끼면 되나요? 오! 소리가 장난 아닌데?
4: Korean, what is it?
0: 회초리, 채찍.
4: 감칠? 채찍.
0: 감칠.
4: 감칠, yes.
0: 감칠. 제가 이렇게 칼팍을 쓰고.
4: 칼팍? 감칠.
0: 감칠을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이분처럼 여기 키르기스탄 현지인 같지 않아요?
4: Yes, of course.
0: My brother.
4: Yes, the same. 감칠, 칼팍, and you Kyrgyz boy.
0: 다음 왔. 네. 바이바이.
5: 반갑게 인사를 건네시는 분들.
0: I'm from South Korea. 코리아.
6: 코리아.
5: 일단 음식부터 권하십니다.
0: 안 먹으면 큰일 나요.
2: 혼날 것 같아가지고.
0: 나 그만. 아니 괜찮습니다. 이거 가위로. 여기 이건 시장 지나가다가 갑자기 뭐 인사 한번 했는데 앉으라고 하시더니.
6: Happy birthday, my.
0: 어? Happy birthday. 아, your birthday? 생일 축하.

0: 아이고.
1: 아, 이분이 주인공인데 제가 주인공이 된 것 같네요. 아이고. 제가 여기 키키산에 와가지고 진짜 위가 쉴 틈이 없습니다.
2: 아, 그 무르지야 이제.
3: 갈리게.
2: 아, 여기 이 라인에 같이 일하시는 분 동료라고 하십니다.
1: 그냥 저희한테만 정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분들한테도 정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와, 다 이쪽 찍겠습니다.
4: 안쪽으로 나갈 것 같은데?
1: 원, 투, 쓰리. 흥도 많고 정도 많은 분들과 소중한 한 컷 남깁니다.
4: 바이바이.
1: 이제 저는 오시의 대표적인 장소 슐라이만트로 향합니다. 키르기스탄 최초로 등재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이번 파미르 하이웨이의 마지막 여정인 여기 오시 슐라이만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걸어서 2, 30분 정도 올라가면 아주 멋진 조망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이곳을 이 신성한 곳으로 추앙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산은 수천 년 동안 실크로드 길목을 오가던 상인들이 여정의 안전을 기원했던 곳입니다. 높고 험하기로 이름난 파미르 하이웨이를 따라 2000km 이상을 걷고 달렸습니다. 실크로드를 오갔던 사람들처럼 파미르 고원의 여정을 이곳에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5: 정상이 거의 다 다가왔습니다.
1: 여행하는 동안 여러 번 정상에 올랐습니다.
5: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 앞에 키르기스탄 제2의 도시 오시의 전경이 아주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1: 역사적인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 이 산이 이번 여정의 마지막 정상입니다. 돌아보니 참 멀리도 왔네요. 반갑게 건네는 인사가 긴 여정을 잘 지나왔다고 토닥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파미르 덕분에 만난 수많은 웅장한 자연과 친절한 사람 덕분에 제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졌는데요. 여러분도 이 길을 걸으면서 이 따뜻한 느낌을 함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여기 너무 환상적이에요.
1: 여기 전쟁이에요. 난리입니다.
2: 와, 야. 베트남 사람들에게 물은 항상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일상을 함께 만나봅시다.
0: 제가 또 살면서 좀 힘들 때, 또 화이팅 하고 싶을 때 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3: 여기 중간중간에 틈이 보입니다. 조금만 올라가면은 이제 파밀 하이웨이의 최고점이 나옵니다. 제가 살면서 풍경을 보면서 눈물이 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4: 방문 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5: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6: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7: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6: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7: 네?
6: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7: 와.
6: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7: 어떻게?
6: 우리 집 보험 주치 우호주에 전화하세요.
5: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사전에 줄여드립니다.
8: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9: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8: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7: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10: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4: 방문 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5: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1: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2: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7: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5: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1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14: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5: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것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10: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5: 이어서 시대 목격이 방송됩니다.
16: 하루 한 번에 서망항에서 2시에서 3시에 출발해요. 하루 종일 바퀴를 달아야 목표를 많이 잡을 수 있죠.
17: 발품 팔아가지고 신세도까지 오길 잘했네요. 와!
18: 이 브라더 가까운 모이든가 즉시 바로 맛집으로 출발 내립니다.
16: 발톱 파다 완전 보람이 있습니다.
9: 아무 데서나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발품을 팔아서 맛난 음식 먹고 왔습니다. 와.
17: 야, 너무 기대되는데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다 먹어야 되는데.
19: 대충 한 11억 얼마 들어간 것 같아요. 내 재산을 다 털어서 넣었죠.
20: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0: 택시 거지가 됐잖아요, 지금.
1: 제가 강원도 철원까지 왔습니다.
2: 어우, 어마어마하게 크죠?
1: 돈에도 병이 나요? 248만 원이에요, 지금. 안 갔죠?
3: 기러기건 합쳐서 한 8천만 원 정도 된 것 같고.
4: 제가 얘기하려고
5: 아빠가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니도 할 얘기 다 했잖아.
4: 결론은 대학 안 된다고 아빠랑.
6: 정말 응급 처방이 필요하다.
7: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오히려 잘 알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8: 나한테 와닿는 현실적인 얘기 하나도 없어요.
9: 아, 그래요?
8: 왜냐?
10: 평생을 꿈꿔왔던 그 숲 속의 동화 속 집을 짓자. 사지 생활도 오래 하고 하면서 어쩌면 가족 품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11: 꿈만 같죠? 이게 현실인가?
10: 제가 이제 나이 들고 보니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이더라고요.
11: 농부님들의 딸이다 보니 농부로 살 생각은 없었어요. 가끔 아버지 생각나면 아, 그걸 보셨어야 되는데.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농촌에 와서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은 없어요.
12: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3: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4: 아, 이 분위기?
1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3: 뭐야 이거?
1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6: 평소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17: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16: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17: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6: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꿀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손더머유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어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14: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승더멀류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어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14: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승더멀류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어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토요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1: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분명히 공정방송 그리고 민주노조였습니다.
2: 시선집중과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도 안녕하십니까.
3: 아시는 것처럼 선장과 선원은 이미 탈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4: 두 분이 질문을 하세요?
5: 네.
4: 저를 노려보시지 마시고. 네가 뭔데 마음대로 대통령 뉴스를 줄이느냐. 튜버가 되라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 뭐 다른 분들은 이런 거 안 하던데.

0: 1972년 모자니까 54년 된 모자. 방송반에서 나온 그 선배 한 분이 방송반으로 들리라고 해서 불렀는데, 이제 거기 있던 선배들이 저를 둘러싸더니 너 맞고 들어올래? 그냥 들어올래? 뭐 그래서 농담이었겠지만 그래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방송반 활동을 하는 게 이제 계기였던 것 같아요.
1: 전두환 대통령은 11월 10일 주말의 새벽,
2: 전두환 대통령은 명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전두환 대통령 내외분이 개통 테이프를 끊고 시승한
0: 첫 뉴스는 무조건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 관련 소식이 나갔죠. 그 경중을 따지지 않고.
3: 당시 손석희 아나운서도 했나요? 땡전 뉴스?
0: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 일종의 법칙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방송의 어떤 자율성 이런 것은 뭐 거의 없는 시대였고, 이거 보도해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먼저 했을 정도로. 84년에 1월 초에 입사해서 이제 연수기간을 갖고 신입사원이었지만, 첫 뉴스를 들어갔는데, 늘 그랬듯이, 당시 대통령 관련 기사가 3분 동안에 제 기억에 1분 반 내지 2분 정도를 차지하고 있길래, 그래서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건 너무 긴데? 그래서 한 절반 이상으로 잘라내고, 뒤에 있던 다른 뉴스를 붙여서, 라이브로 뉴스하고 나왔는데, 뭐, 사달이 났죠.
3: 어떤 사달이 난 거예요?
0: 네가 뭔데 마음대로 대통령 뉴스를 줄이느냐. 마음대로 빼버렸다고 하면, 제가 어떤 엄청난 의도를 가지고 당시에 어떤 군부 정권에 뭐 대항하기 위해서,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상식적으로 봐서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 그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저의 첫 뉴스 방송이 저를 많이 깨우쳐준 방송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이게 정상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본격적으로 이제 갖게 됐으니까요.

0: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은 2월 29일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
1: 그 6월 항쟁이 마련해준 토대가 굉장히 소중했던 것이고 그 토대에서 언론이 우리가 무엇을 그동안에 잘 못했던 것인가에 대한 새삼스러운 자각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했고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뭐 공정방송이라는 거를 실현할 수 있느냐

0: 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느냐, 이렇게 명분을 알려야 되는 게 있잖아요. 시청자들한테. 리본을 달고 그 리본에는 뭐 공정방송 쟁취 이런 그 문안이 있었는데 달고 출연을 하자. 회사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방송에서 제외시킨다라는 지침을 이미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뜨거웠죠.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토요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남북 국회 회담을 위한 두 번째 준비 접촉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0: 상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그 당시 뉴스데스크 시청률은 기본이 30%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주말 뉴스데스크 앵커였기 때문에 주중은 뭐 조합원이 아닌 간부가 하고 있었으니까 문제가 아니었지만 주말 뉴스데스크가 가장 뜨거운 그 핫스팟이었어요. 손석희가 다느냐 안 다느냐가 사내에서는 정말 완전 초미의 관심사였죠. 내가 이걸 리본 달고 나의 그 커리어를 멈추느냐, 안 달고 그냥 가느냐.
1: 노동부는 직업병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오는 9월 한 달 동안을 직업병 근로자 일제 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직업병 근로자 실태 파악과 요양 보상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전문화방송에서 신원식 기자입니다.
0: 세상에서 가장 비겁했던 순간이라고 했던 것은 이렇게 자켓 바깥에 달아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안 달자니 너무 또 비겁해 보이고 그래서 안쪽에 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좀 그렇잖아요.
2: 그래서 너무 뜨겁다 보이던데요.
0: 제가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각도를 어떻게든 잡아서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셨죠. 저는 그거 하면서 그걸 느꼈으니까. 왜냐하면 평상시에 카메라 앵글하고 막 달리 가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거의 이제 제가 웬간해서 이게 밤잠을 못 이루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날은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음날 또 있었기 때문에.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일요일 뉴스데스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서를 이틀 앞두고 맞이한 휴일은 오늘 서울을 비롯한 도시 근교에서
0: 미리 통보하면 제가 또 제외될 것 같아서 직전에 통보하고 생방송에서 이제 바깥에 달고 나갔죠. 노조 집행부들은 올라와서 지키고 있었고 저를 지키는 게 아니라 저의 리본을 지키는 거죠. 네. 이제 보도 간부들은 뭐 난리가 났고.
1: 광주문화방송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성은 서울올림픽 안전 문제와
0: 개인적으로 그만큼 고민했기 때문에 큰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그날 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 당연히 저를 상당 부분 규정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0: 4월 16일에 그 참사가 벌어졌으니까 이른바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뉴스에 다 전원구조라고 나오고 있었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느끼는 어떤 뭐 황당함? 근데 뉴스가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서 당황하는 것은 저나 시청자들이나 마찬가지고요. 이건 정말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느꼈던 것은 사실 그날 저녁 이후에 느꼈습니다. 혹시 그게 이제 기상 때문이라든가 굉장히 구조 작업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1: 분명히 지금 여기서는 방송과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지금 방송이 전부가 아닙니다. 방송에서는 조명탄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에 구조 장면을 내보내고 있을 당시에 작업을 못하고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0: 한 일주일 열흘이 지나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 보도의 강도가 옅어지고 하필 그때 또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보나마나 그 뉴스가 덮일 것 같았어요. 그 뉴스가 다 넘쳐나게 되면 세월호는 보도가 한꺼풀 또 꺾이는 게 아닐까? 우선 시간적으로 보도의 양으로 볼 때. 그게 좀 두려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늘 그렇듯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1: 청와대 공식 환영식과 방명록 서명 등에 이어 열린 한미 양국 정상회담. 오바마 대통령은 먼저 세월호 침몰 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0: 다음 날 오바마는 서울 오고 뉴스룸은 팽목항으로 떠났던 날입니다. 그때는 아시는 것처럼 선장과 선원은 이미 탈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장 진행은 오늘로 마무리합니다만 이곳을 향한 시선을 멈추거나 돌리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JTBC 기자들은 내일도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라이브 시간에 실종자 가족들이 손앵커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와서 취재 기자들한테 하지 않았던 얘기, 그런 방송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얘기들을 하더란 말이죠.
3: 예.
4: 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단원고 2학년 4반 고 박수영 군의 아버지 박종대라고 합니다. 아들은 없지만은 여전히 아들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12년 지났지만 사망 신고도 안 한 상태입니다. 우리 아들이 2014년 4월 22일 18시 24분인가 이제 그 팽목항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 이제 들어갔더니 정말 이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누워 있고 그 배 위에 휴대폰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동영상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아들 마지막 모습도 있었던 것이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 방송이 나오는 것 그 자체는 처음이었었기 때문에 아 이것은 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영상이 아니로구나.
0: 이제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JTBC 기자들이 박수현 군의 휴대폰을 먼저 이제 받은 거죠. 이런 게 있는데 사장 어떡할까요?
5: 셀카 찍어야지.
6: 아 나도 찍어.
5: 아 기울어졌어.
6: 야 나 좀 살려줘.
7: 현재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 마시고.
6: 하나 더 줘봐. 현재
0: 그대로 내전이. 예. 너무 사실적이었어요. 서로 뭐랄까 이제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농담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막 큰일 났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너무 사실적으로 다 담겨 있어서 안 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종자 가족들은 그렇게 해서 실상을 알리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 진실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 끝에 정지 화면으로 내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틸컷으로. 소리 내지 마라.
8: 그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0: 근데 그대로 내자니 어찌 보면 그것도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 그건 또 한 가지 배려도 있었는데 다른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거기에 자기의 자식의 얼굴이 나오면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박수현 군의 아버님이신 박종대님한테는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4: 뭐랄까 일단 순석희 선생님이 그 아침에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이겠죠. 그것이 자식의 어떤 죽음, 당시 상황이 이랬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 그 이후에도 사실은 더 있었는데, 여덟 번째에서 제가 그만 내자고 했죠. 그 마지막 여덟 번째 영상이, 그걸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나요? 하는데, 어느 한 학생이, 엄마 사랑해라는 말을 마지막 멘트로 남겼죠.

0: 오늘 좀 성가실 거다.
1: 원래 오프닝하고 직접 쓰세요?
0: 예, 우리 자료를 저한테 그 제작진이 주긴 주는데 그걸로 어레인지를 하기도 하고 그냥 뭐 아예 처음부터 다시 쓰기도 하고 그러죠.
1: 오프닝 원고 쓰실 때 잘 안 쓰여지면 어떻게?
0: 그냥 고민하죠.

0: 아,
1: 참. 근데 뭐 예. 프레스에 혼자 계셨었다며.
0: 예예. 아, 후배하고.
1: 그 저 MBC에서 그 목격담이 예. 돌더라고.
0: 아, 그래요?
1: 예. 오랜만에. 예. 2년 만인가?
2: 작년 4월.
3: 작년
2: 4월.
3: 아,
2: 그래 나와요. 네.
1: 그렇구나. 네.
0: 저를 그동안 잊으셨군요.
2: 작년 4월.
4: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
5: 라디오는 그냥 편하게 마음 놓고 하시면 돼요.
4: 네.
5: 편안하게. 예, 손석희 12시 이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네요. 최민식 배우, 한소희 배우는 언제 출연하나요? 하셨는데 지금 제 앞에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원작이 있으면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더 잘 되면 본전이고 안 되면 또 핀잔을 듣고.
6: 처음엔 솔직히 안 하려고 그랬어요. 선배님.
5: 아, 이 작품을? 예.
6: 무슨 부경을 누리겠다고 이 대단한 원작을 가져다가. 아주 시들은 서양의 신사들과
2: 예.
6: 좀 정이 있지 않나.
3: 혹시 언제 가장 처음 만나셨어요?
0: 언제지? 좀 됐어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그 아침 출근 시간에 굉장히 청취율이 높은 예, 거기서, 예, 인터뷰했어요. 항상 깊게 질문을 하시고, 이게 좀 찔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의 어떤 질감이랄까요? 이런 것도? 뭐 이런 느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인터뷰가 깊게 들어오죠. 손 선배님의 질문이. 그래서 저는 참 좋아요.
7: 멜로 연기는 잘 안 맞으신다고 생각하시나요?
8: 아닙니다. 너무 갈망하고 있습니다.
7: 대개 이제 갱스터 영화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8: 예.
7: 좀 나쁘게 표현하면 뻔한 영화가 아닌가 하는 예, 생각도. 예, 예.
8: 일반적인 마초들의 어떤 힘자랑으로 일관된 그런 작품이면 제가 선택을 안 했겠죠.
7: 예.
9: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셨습니까? 손석희입니다. 아침 저희와 함께해주고 계신 분들 고맙습니다. 밤새 열심히 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 시선집중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제 방송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10: 시선집중은 이제 그 정찬영 프로듀서가

0: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저를 떠올리고 만들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1: 손석희 앵커는, 아나운서는 준비가 하나도 없이 카메라가 들어오면 너무 뉴스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게. 그 이후에 시선 집중을 하면서 더 단단해져 갔다라기보다는 원래 그런 순발력을 다 갖추고 있었고, 인터뷰를 하면서 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일을 하면서 점점점점 학습이 돼 가거든요.
2: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죠. 우선 긴 세월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이용했다는 건지요?
3: 에도시대 초기인 1600년경부터 이용해 왔습니다.
2: 여기에서는 이미 신라시대인 512년에 우리 영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되짚어서 여쭤본다면 서기 500년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록한 기록이 있습니까?
3: 타케시마의 날은 MBC와 논쟁하려고 제정한 게 아닙니다.
1: 잘 따지고 잘 짚어 들어간다. 보통 매끈한 인터뷰는 이렇게 덕담이나 하고, 좋은 얘기만 듣고, 하고 싶은 분 얘기만 하고, 이렇게 가게 해주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인터뷰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 그 전에는. 근데 여기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 질문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질문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대단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이 돼요.

0: 되게 기억에 남은 게
1: 그렇죠. 긴장시킵니다 지금. 네,
0: 그 지방선거 때 예.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던 그 홍준표 의원께서 예. 서울시장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계속 그
1: 아, 저한테요?
0: 네, 그때
1: 맹세하라고 하셨어요.
0: 네, 그 동안 이렇게 발표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때 한강대교를 건너고 있었거든요.
2: 그때 뭐 하여간 그런 소문들이 좀 있었어요. 뭐 또 그런 제안이 일도 없었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홍 시장께서 속해 있던 정당에서는 그런 걸 좀 신경을 썼던 모양이에요. 그때 아마 그 얘기했을 거예요. 다 나가면 손은 누가 키우냐고.
3: 네,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2: 예.
3: 진짜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2: 그래요? 뭐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셨나?
3: 보여드릴게요.
2: 예.
4: 손석희 관련한다고 해서 나온 거예요. 응? 그럼 뭐 내가 방송 나갈 필요가 뭐 있노 지금. 아무 필요가 없지. 정치할 것도 아닌데.
2: 아, 진짜?
4: 아 그때 손석희를 내보낸다고 한참 할 때 있었어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내가 아침에 시선 집중 방송하면서 나올 거냐고 그 안 나간다고 확실하냐고 그 확실하다고 다시 나오면 당신 거짓말하는 거라고 난 거짓말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시장 민주당에서 출마시키는 거를 정리해버리지 그 양반은 자기 인생을 방송으로 언론으로 살아갔으니까 딴 역지를 센 일이 없죠. 정치를 한다든지 딴 일을 한 일이 없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훌륭한 사람이지. 이제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탈출해서 뉴미디어 쪽으로 새롭게 개척하는 게 옳지 않을까. 두부 시작하면 아마 폭발적으로 관심을 가질 겁니다.
2: 아마 우리 저 홍준표 전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레거시 떠나가지고 예, 이쪽으로 와서 흔히 얘기하는 유튜버가 되라 그러는 거잖아요. 글쎄요. 레거시를 완전히 떠난 손석희가 있고 그 손석희가 유튜버로 활동하는 일은 글쎄 뭐 이렇게 쉽진 않을 것 같네요. 예.
5: 정치는 왜 안 하신 거예요?
2: 정치요? 뭐 이 나이에 뭘 또 나이가 젊었을 때도 뭐 마찬가지인데 뭐 이제 그쪽 가서 좀 큰 일 좀 해보지 그래 라고 얘기할 때가 제일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큰 일일 순 있지만 그 언론과 그쪽은 서로 다른 분야일 뿐이지 그러니까 우위열위로 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6: 그러면 무언가 다른 주제로 협상을 해야 하는데
7: 그 말씀드린 대로 모리 교수님이랑은 호르무즈 파병이나 미국은 지금 일본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해보자. 첫째, 하나는 우리가 한국이 버텨주길 원하느냐. 근데 둘째는 오히려 이걸 빌미로 삼아서 일본의 우익 세력이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7: 선배님도 오늘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파병을 안 했을 때 우리가 얻는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선배님이 질문을 해주시면 조금 더 균형 잡혀서 들을 수 있어요.
5: 같이 일하는 게 혹시 부담스럽지 않은지 좀 여쭤볼까요?
2: 아, 그걸 나인데 저도... 아, 그거 지금 얘기하라는 건 아니죠?
5: 지금.
2: 어? 지금 내 앞에서?
7: 저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했으니까 되게 많이 좀 긴장하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같이 일을 해보니까 당연히 일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시고 타협이 없으시고 그런데 생각보다 개그 욕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2: 그런데 좀 길게 해, 길게. 자세한 그 예와 함께 길게 얘기를 해야 돼.
5: 약간
8: 잠깐 참여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나시면 꼭 이렇게 웃음으로 붙여주셔서 내가 너희를 혼낸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조금
9: 일할 때 소통 스타일은 어떠세요?
10: 뭐 SNS든 전화든 아니면 대면 대화든 뭐 다 모든 창구를 열어놓고 다 하세요. 네. 주말 찬스도 쓰시고
11: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한다.
10: 세 달 내지 네 달 정도가 준비 기간이었는데 땅다당당당 이게 거의 뭐 환청이 들릴 정도 땅다당당당당
12: 약간 일 중독인가? 주말에도 일하고 싶어하고 밤에도 일하고 싶어하고 새벽에도 일합니다.
13: 시청자는 신경 쓰지 마. 아, 지금 정말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14: 아니, 처음에는 믿었어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은 진짜 믿었죠. 아, 근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7시 반에 숫자는 좀 나왔나? 좀 김 부장은 자나 보지? 그런 이제 카톡이 그럼 2년 동안 매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가 순진했던 거예요.
13: 아 정말 신경을 신경 안 써도
14: 되나? 정말 안 써도 되나?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13: 그건 아닌 거죠.
14: 아니었던 거죠.
13: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셨네. 더 못하겠네. 끝. 끝.
8: 제일 많이 나온 내용이 뭘 것 같으세요?
2: 저에 대해서요? 밥을 잘 사준다? 맞아요? 아니,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제일 선배예요. 예. 뭐, 이거 뭐 구닥다리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닐걸? 아직도 이건 구닥다리 생각은 아닐 거예요. 선배가 사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방송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팀워크가 좋아야만 결과물이 좋게 나온다는 건 뭐 너무나 자명한 얘기고 그래서 정말 억지로라도 좋은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0: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1: 아이고, 예, 먼 길로 오신다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네? 참 뭐, 오랜만이네요.
0: 머리가 완전히 하얗게 되셨네. 예, 여기 뭐, 대단하네요.
1: 보니까. 첫 느낌 어때요?
0: 일단 엄청나게 크다는 느낌이 몇 평이죠?
1: 26,000평.
0: 어우, 예.
1: 처음에는

0: 그 풀정다리의 노래 원고를 저한테 주신 게 92년 그때였으니까.
1: 그때 선생님이 그 아마 그저 같이 있었을 때니까.
0: 구속돼 있을 때죠. 90년에 KBS의 이제 사장 선임 문제로 백골단이라고 KBS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방송사가 경찰력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죠.
2: 함성은 대답 없는.
0: 갑자기 뭐 회사 앞에 경찰력이 집결하더니 한 천여 명이 들어오는데 조합원들 모여 있어봐야 뭐 한 2, 300명 모여 있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이 다 알려져 있어서 어디로 뭐 피신한다는 게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때 그 어느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조합원이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 마대자루 같은 거를 저한테 이렇게 뒤집어 씌우더니 기둥 뒤에 저를 밀어 놓더라고요. 바깥에서 이제 저를 찾는 경찰들 목소리가 막 들리고.

0: 구속적부심이 열리는 날이라서 이제 법원에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저하고 가까이 지냈던 카메라 기자가, 사진기를 들고 왔더라고요. 저를 이제 막 찍는데, 좀 멋쩍어서, 예. 근데 뭐 이제 이것도 차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그, 뭐랄까, 담대함, 이런 거라기보다는, 멋쩍어서 웃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예.
1: 원래 그렇게 투사처럼 앞장서는
0: 뭐, 투사라는 표현은 너무 좀 과한 것 같고요. 예. 한 걸음 가다 보니까 맨 앞자리더라다.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뭐, 앞자리네? 이런 정도의 수준. 앞에 나서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주변 사람들이, 예, 좀 이렇게 해줘라고 부탁하면 거절 못하는 사람들이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 그때 상황이 참 글을 하나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마음이 아팠지.
0: 그때 이제 부산 MBC 직원이셨기 때문에, 같은 배를 탄 사람이었잖아요.
2: 그 주인공은 분명히 선생님이라. 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참 그때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서 여러 가지 감회가 있었어요. 그래 끝까지 그참잘 지켜가갖고 반가운 마음이 더 컸고 또 별로 변하지도 않았고
0: 안 변했을 리는 없는데
2: 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진 않아요.
0: 배 선생님도 뭐 머리만 좀 하얘지셨지. 똑같으세요, 옛날이랑. 예. 그게 물가에 있잖아요, 보통. 반딧불이.
2: 고성에도 뭐 반딧불 진짜.

0: 제가 기억하기에 저는 한 고등학생 때부터 그냥 혼자 결정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혼자 결정을 한 다음에 그 결정에 찬성해 줄 만한 사람한테 의견을 구하죠. 결정을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 경험상. 결정 어차피 둘 중에 하나 놓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가거나 안 가거나, 하거나 말거나, 그죠? 그걸 결정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결정한 다음에 내가 이걸 잘 결정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가 어려운 것이지, 결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오랜 고민 끝에 저도 이제 문화방송에서의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제 선택에는 많은 반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믿는 정론의 저널리즘을 제 의지로 한번 실천을 해보고 훗날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이른바 이제 방송인을 좀 이렇게 솎아내는 작업이 좀 있었습니다. 이건 뭐 이미 다 공개된 얘기들이니까.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대상자이기도 했고, 불편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방송을 그냥 접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내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방송을 그냥 떠나야 된다는 건 조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서. 마침 그때 이제 또 JTBC 쪽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저한테 약속을 하기를 전권을 준다. 그리고 개입하지 않는다. 저는 뭐 다른 거는 더 원할 것이 없었습니다.
2: 좀 리스크가 큰 선택 같은데.
0: 예, 제가 하고 싶었던 방송을 마지막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그때 접더라도 접자. 그것이 불과 한달 만에 접히든, 1년 만에 접히든.

0: 우선 형식적으로는 저처럼 욕먹고 갈 사람이 없었고, 그렇지 않겠어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이렇게 뭐, 예? 함께 모시고 가면, 저는 그 사람들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옮긴 기존의 조직은 저하고 유리될 수밖에 없는 거고, 같이 뒹굴러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1: 앵커야, 너무 잘하시는 일이니까 눈 감고도 하겠지만, 거기는 사장님으로 가는 거잖아요.
2: 아무래도 이제 JT 뉴스룸 같은 경우는 중앙일보 출신도 많고 또 거기에서 싸운 거기 때문에 내가 사장인데 이렇게 조직이 그렇게 되진 않아요. 거기 TF를 구성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까? 이런 스터디를 해서 매주 하게 만들고 누군가 발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 토호하게 만들고 선생님한테 듣고 저널리즘에서는 당연히 이 팀워크가 좋아야 되고 이 팀의 실력이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0: 외롭거나 두려울 때가 없었느냐? 굳이 따지자면 그때였겠죠. 이제 다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1도 알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3: 계속해서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4: 외교부의 태극기 잡았습니다.
3: 예,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5: 대표 조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팩트체크 결과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고.
3: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노회찬. 한 사람에 대해서 그것도 그의 사후에 세 번의 앵커 브리핑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0: 1년 동안 매일 보도했고요. 지속적으로 좀 취재를 했었고,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520일, 521일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언론계의 상식과는 안 맞는 취재를 했던 거죠. 예, 보통 어떤 참사나 사고나 이런 것들이 끝나면, 끝났다는 게 이제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 멈춰지면 다 떠나는 게 기자들의 어떤 일하는 패턴이었거든요. 사고의 변곡점이 없더라도 계속 기자들을 거기 현장에서 배치해서 계속 보도하게 했다는 것들은 굉장히 다른 보도 행태였고요.
0: 세월호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아직 진실 규명도 안 된 상황이기도 했고, 정치 이슈화가 되고, 유가족에 대한, 실종자 가족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고, 근데 그럴수록 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당신들 혼자 그렇게 해봐요. 근데 그냥 저는 그때 생각에 제가 좀 뭐랄까 너무 단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라도 좀 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죠.

0: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뉴스에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뉴스룸이 집중할 내용은 최순실 씨의 것으로 확실시되는 개인 컴퓨터에서 확인한 최 씨의 대통령 연설문 개입 의혹들입니다.
1: 최순실 씨 사무실에 있던 PC에 저장된 파일들입니다. 연설문이 사전에 청와대와 무관한 최 씨에게 전달됐던 사실은 이른바 비선 실세 논란과 관련해서 큰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0: 국정농단에 JTBC가 태블릿 PC들을 보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우연은 아닙니다. 그래서 김필춘 기자가 처음에 찾아갔을 때는 JTBC 기자라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문을 안 열어주셨고, 근데 두 번째 찾아가서 신분을 밝혔을 때 흔쾌하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미처 가지고 가지 않은 책상에 있던 태블릿 PC를 발견한 거죠.
2: 처음에 왔을 때 JTBC 기자라고 그러면은 내가 협조를 할 텐데 왜 안 했냐고 내가 그랬죠. 세월호가 초창기부터 그래도 현장에 가서 팩트 입각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3: 네.
2: 그런 걸 보고 이제 진실성을 본 거죠.
0: 다른 언론보다도 자기는 JTBC를 본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즉 세월호와 연관되는 거죠. 그분의 마음속에서.

레고스 미디어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하죠. 옛날에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최고 37까지 나갔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시대는 다시 오지 않죠, 물론. 레거시가 지키려고 했던 가치들이 있죠. 팩트, 그러니까 사실, 이해관계에 있어서의 공정, 이데올로기에 있어서의 균형, 그리고 이제 그것을 구현해내는 방법으로서의 품위, 그게 제가 뉴스가 구현해내야 할 목표라고 생각을 했고요. 기본적인 가치는 영 틀려먹은 건 아니잖아요. 너넨 다 틀려먹었어. 다 기레기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존재하고 있는 레거시 미디어에게 야, 너네 그걸 좀더잘 지켜봐. 라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0: 사람마다 욕망이 있고 그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어떤 욕망이 있으실까?
1: 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이나요? 저를 노려보시지 마시고. 피디는 왜 지금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0: EBS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다큐도 만들고 그러셨나요?
1: 망신당하기 싫어서요. 쪽팔리고 싶지 않아서.
0: 어떤 경우에 망신을 당하는 건가요?
1: 이렇게 질문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제가 TV로 봤을 때
0: 예.
1: 제가 봐도 부끄럽거나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말이 안 되는 게 싫어서
0: 예.
1: 열심히 하겠다고.
0: 그럼 여태까지 망신당한 적이 없으신가요?
1: 꽤나 많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도 받고 그러시는 거죠. 예. 그 자세겠죠, 뭐. 예. 저도 뭐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단 뭐 같은 방송쟁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직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망신당하기 싫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망신 안 당하면 자기 만족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그나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잘 못하면 안 되잖아요. 예. 네,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슈팅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준비가 됐나? 라는 질문을 늘 자문을 하죠. 준비가 안 됐어도, 그래, 준비됐어. 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건 뭐 매번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죠.

0: 낮은 목소리를 극장에서 상영할 때 국내 최초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1: 현장을 자기의 현장을 만드는 힘이 있는 사람.
2: 그 씬에 대해서 느끼시는 게 역시 다르다.
3: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눈을 뗄 수 없도록 만드는 거.
4: 액션!
1: 현명하게 배우를 납득시키는 일들.
0: 뭐든 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잘 될 거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흥분되고 마음 졸이고 그 정도로 재밌고 신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5: 둘, 셋!
6: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7: 아, 여기 너무 환상적이에요.
8: 여기 전쟁이에요. 난리입니다.
9: 와, 야. 베트남 사람들에게 물은 항상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일상을 함께 만나봅시다.
7: 제가 또 살면서 좀 힘들 때, 또 화이팅 하고 싶을 때 오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10: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2: 아이고 잘하네.
1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3: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3: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4: 관절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 10년 후가 기대되는 관절엔 아나파르틴. 지속 가능한 관절, 관절엔 아나파렉틴.
5: 오늘 또
6: 놀아주고 맞춰주고 정신없이 뛰었지만 행복하니까 수고했다 나 자신.
5: 반려견의 행복한 하루를 위해 함께 약속 DB손해보험.
7: 치매 환자의 증가가 전 세계적 문제로.
8: 치매 환자 실종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7: 치매 환자 증가.
9: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맨날 갔는데도.
10: 연세는?
11: 85.
12: 이 누구세요?
13: 15몇네?
12: 누구세요?
11: 동서.
14: 제일 원인되는 물질인 ᄃ들을 제거하는 치료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4, 5년 정도의 치매 지연 효과가 있고.
15: 치매를 예측하는 혁신 기술. 치매 조기 진단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14: 현재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내년 1분기 정도 처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15: 치매 관리 및 노인 보건의료 분야의 권위자 손상준 교수와 함께 치매 조기 발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소중한 기억을 지켜낼 희망의 최전선으로 향한다.

0: 누가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64세 한기용 씨에게도 그날이 찾아왔다.
1: 사람을 제일 못 알아보는 게 누군가 봐.
2: 아유, 모르겠어. 집사람.
3: 아, 어머니 이거 누구세요?
1: 나고.
3: 예.
1: 동생들.
2: 하나도 몰라 나.
3: 사람을 몰라본 지가 언제 정도 되셨어요?
1: 몇 년? 한 2, 3년?
2: 몇 년 안 됐어요.
0: 현재 그의 치매는 얼마나 진행된 상태일까?
4: 혹시 나가셨다가 이렇게 실수해서 길 잃어버리시거나 뭐 이런 적은 없으셔요?
2: 그런 적은 없었어요.
1: 나가지도 않는데.
4: 나가지 않으시니. 네. 제가 일부러 여쭤볼게요, 어르신. 댁 주소 한번 외워보시겠어요?
2: 주소요?
4: 네, 사시는 집 주소.
5: 네,
4: 알겠습니다. 2020년도만 해도 아까 17년도, 19년도 하시고 20년도만 해도 아직까지는 흔히 얘기하는 GDS 수준 3점이셨는데 25년도 했을 때는 5단계로 올라가셨거든요.
0: 기억력과 일상생활의 수행 능력을 종합한 치매 중증도 평가 결과 한기용 씨는 총 7단계 중 5단계인 치매로 나타났다.
4: 지금 나무 치매는
0: 그렇다면 치매는 어떤 과정을 거쳐 진단되는 걸까?
4: 안 드신다고 해갖고 저희가 안 드렸고 그 노란 거 그죠? 보호자가 만약에 같이 계시다면 그런 기억력 저하나 건망증 때문에 일상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지 일단 확인을 해보고요. 신경인지 검사를 통해서 또래에 비해서 얼마나 기억력 저하가 있었는지를 좀 구체화, 객관화 해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인지 저하가 있고 일상 기능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실 때를 보통 치매라고 부르고요. 일상 기능은 유지를 하시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지 저하를 또래보다 좀 떨어지시는 축이다 하면 이제 경도 인지장애라고 말을 합니다.
0: 신경 인지 검사는 뇌의 손상 부위와 정도를 다각도로 파악하는 검사다. 주의력, 언어와 시공간 능력, 기억력과 집행 기능까지 총 5개 영역을 정밀하게 측정한다. 검사는 같은 조건에 또래 100명을 기준으로 하위 16명 이하일 경우 인지 기능 저하로 판단한다. 치매 진단의 분수령은 일상생활의 독립성, 스스로 일상이 유지되면 경도 인지 장애, 일상의 독립마저 무너졌다면 치매를 의심한다. 그렇다면 일상을 지탱하는 우리의 기억은 뇌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질까? 처음 본 전화번호를 잠시 머릿속에 담아두는 단기 기억. 이 기억을 반복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해마를 거쳐 오래 보관되는 장기 기억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저장된 기억은 필요할 때마다 다시 꺼내어 쓸 수 있다. 하지만 치매에 걸릴 경우 다양한 이유로 뇌세포가 파괴된다. 세포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 통로도 함께 파괴되면서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고 판단하는 인지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 1년 전 이분남 씨는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
6: 겁나는 것보다 무덤덤한 게 뭐 그냥 내가 치매 같지가 않는데 치매라니.
7: 동생이 같이 사는데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저야 매일 보는 게 아니어서 잘 못 느꼈는데 동생을 이제 매일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기억하는 것들이 자기가 느끼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스러울 정도로 좀 기억을 못한다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패시디를 찍어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알츠하이머 초기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이제 주사 치료를 받으시는 거죠.
0: 이분남 씨는 2주마다 병원을 찾아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늦추는 항체 주사를 맞는다. 알츠하이머의 원인 물질을 직접 없애는 표적 신약 레카네맙이다. 단순 증상 완화에서 원인 치료로 막막했던 치매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된 치료제. 레카네마블은 어떻게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늦추는 걸까? 전체 치매 환자 10명 중 7명이 앓고 있는 알츠하이머병. 시작은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다. 신경세포 사이에 이 단백질이 서로 엉겨붙어 덩어리를 만들고 뇌 속에 염증이 번지기 시작한다. 이후 세포 간의 신호가 끊어지고 뇌세포가 하나둘 죽어가게 된다. 결국 뇌손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는 인지기능, 특히 기억력부터 점차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알츠하이머 항체 주사 치료는 정맥을 통해 레카네마 성분을 주입한다. 뇌 속에 침투한 항체가 신경세포에 엉겨붙은 아밀로이드 베타를 정확히 찾아내 제거한다. 그 결과 신경세포의 손상이 줄어들면서 병의 진행이 둔화되는 원리다.
4: 현재 단계에서는 아밀로이드 침착이 확인이 되셔야지만 이 치료의 대상이 되시고요. 너무 진행된 알츠하이머 병에서는 사실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서요. 조기 치매 정도에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지금 오늘 빼시면
0: 다행히 이분남 씨는 주사 치료가 가능한 초기 치매 단계. 15개월 전과 비교해 상태는 얼마나 호전됐을까?
6: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별로 좋아졌다는 거를
4: 평균적으로 4에서 5년 정도, 길게는 8년 정도 뭐 지연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얘기는 되는데 생활을 이렇게 경험하시는 인지변은 좀 시간이 걸리시는 게 있으실 거고
6: 그것만 처음에 되면 많이 제거가 됐다는 결론이지요?
4: 그렇죠. 그거 있죠. 빨간색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안 좋은데 이만큼이나 있으시다가 지금 파란색 쪽으로 많이 넘어왔거든요. 파란색 쪽으로 오면은 다 정상 범위라고 하는데 거의 정상 범위에 붙으셨어요.
0: 붉게 표시된 독성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치료 후 확연히 줄어들었다. 그런데 왜 환자가 느끼는 체감은 다를까? 실제로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 1,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 18개월간 약물을 투여하자 뇌 속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크게 줄어 거의 정상 수준까지 제거되었다. 하지만 환자가 느끼는 결과는 달랐다.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는 약을 쓰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27% 늦춰진 수준. 즉, 레카네마블은 기억을 되살리는 약이 아니라 지금 상태를 지킬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약인 셈이다. 병을 초기에 발견할수록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상황. 조기 발견이 절실해진 지금, 진단 기술 역시 빠르게 진화 중이다. 고가의 영상 검사를 대신할 차세대 혈액 검사다.
4: 퇴행성 뇌질환 중에서 반 이상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을 미리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다양한 검사법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병원에서 이제 뇌영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뇌영상 검사 이전에 우리가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그 검사를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선별 도구로서 이제 혈액 검사가 개발이 되고 있고요. 현재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빠르면은 아마 내년 1분기 정도에 처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0: 피 속에는 어떤 단서가 숨어 있을까? 비밀은 뇌세포에서 혈액으로 이어지는 미세한 단백질 변화에 있다. 뇌 속에 독성 단백질이 쌓이면 신경세포 내부의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변형된다. 바로 인산이 달라붙어 엉키는 과인산화 타우. 이 단백질이 손상된 신경세포에서 새어나와 혈관 속으로 흘러드는 것이다. 혈액 검사는 이 극미량의 변화를 측정해 알츠하이머의 위험을 조기에 선별한다.
4: 알츠하이머병 혈액 바이오.
0: 손상준 교수 역시 혈액을 통한 조기 진단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치매 위험군 환자들의 혈액을 모아 병의 진행을 예고하는 단백질 지표를 추적하는 연구다. 손 교수 연구팀과 미국 피츠버그대가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 결과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혈액검사 결과가 양성일 때 실제 알츠하이머병 위험군일 확률은 60대 중후반에서 약

0: 81%, 90대에는 무려 93%까지 높아졌다. 간단한 피 한 방울로 치매 위험을 미리 내다보는 시대. 이제 기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빠른 발견이다.
1: 정맥이 약해지는 거. 또 모임 좌석에서 이런 대화를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했던 말이나 상대가 했던 말을 그걸 까먹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2: 뭐 텔레비 같은 거 보면서 탤런트 이름이나 가수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난다든가 입에서는 뱅뱅 도는데 발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3: 술을 자주 갔어요. 그런데 술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맨날 갔는데도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멍하니 서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게 경도 인지장애더라고요.
0: 치매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 경도 인지장애다. 하지만 이제 기억력 저하보다 사소한 행동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어쩌면 이제는 이곳에 오는 일만이 삶의 유일한 낙일지도 모른다. 낮 동안 치매나 고령 어르신들이 모여 재활과 일상을 함께 나누는 곳, 주간보호센터다.
4: 어르신들 준비! 이야! 다시!
0: 85세 김양옥 씨도 이곳에 있다. 흙 많고 노래 부르길 무척이나 좋아했던 그녀. 이제는 좀 채 웃질 않는다. 표정마저 사라졌다.
5: 큰 거부터 고르시는 거예요? 큰 거부터 고르시고 두 번째 고르시고 차례차례.
0: 치매 판정을 받은 지 8년째.
6: 손이 떨려요.
7: 아빠가 안방 하는 거는?
6: 그냥 약간 있죠.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거 잊어버려요 자꾸.
0: 그런데 김양옥 씨의 경우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감정이 먼저 사라졌다. 가족들이 김양옥 씨의 이상 증상을 처음 느낀 건 10여 년 전이었다.
8: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엄마인데 아니, 엄마가 자식한테 이렇게 약간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냥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엄마라고 하면 자식이 맛있는 거 먹으면 뭐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오빠가 아파서 먼저 떠났는데 엄마 크게 동요하지도 않으셨어요. 마지막 이제 임종이 가까워서 오빠 이제 보러 올라가자 했을 때 엄마가 뭐 내가 가서 뭐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든지 모든 거 다 내팽개치고 보통은 막 올라가서 그래 오빠 얼굴 봐야지 내 아들이 막 이러실 텐데 그냥 무덤덤 하셨어요. 감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기쁘다 슬프다 이런 거를 그렇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0: 설마 치매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9: 그래서 저희가 기억하기로도 처음부터 이렇게 뭐 흔히 어르신들 얘기하시는 아유 깜빡깜빡 기억력이 떨어지세요 그런 모습은 아니셨고 10년 전 검사긴 하지만 다시 보시면 그때도 인지력 저하가 있긴 하셨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셨었고
0: 당시 언어 기능과 주의력, 기억력까지 대부분의 영역이 양호한 편에 속했다.
9: 이제 기억력 저하로 시작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양상의 어떤 치매 코스가 아니고 정서 행동장애 변화, 감각의 변화, 사회성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먼저 나타나고 그 뒤에 이제 나중에 보니까 치매다 그런 미묘한 어떤 행동 정서장애 변화가 있으신 게 이제 정서 그 경도 행동장애시거든요. 뭐
0: 말씀하신 대로 이제 흔히 치매라 하면 기억력 저하부터 떠올리지만 김양옥 씨의 경우 감정과 행동 변화가 먼저 찾아왔다. 그 순간 뇌 속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 노년기, 갑자기 성격이 달라진다. 의욕이 없거나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한다. 그런데 인지기능 검사는 정상. 경도 행동장애는 치매를 일으키는 비정상 단백질이 기억 중추가 아닌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뇌 회로에 먼저 변화를 일으키며 생기는 증상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 신경세포까지 손상되며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 경도 행동장애. 오늘 부모님의 표정을 한 번 더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9: 이전까지는 문제없이 지내셨던 어르신들이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 정신장애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이상행동이 나타났을 때 퇴행성 뇌질환 치매의 전구 증상을 의심해볼 수 있다는 것이 경도 행동장애의 개념입니다.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는 건 다양한 진단 도구들이 개발되고 또 그에 따른 치료법들이 개발되면서 치료의 타겟으로 삼기 위한 개념화 과정으로 최근에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0: 꼭 기억해야 할 경도 행동 장애의 신호. 먼저 동기 저하다. 다음은 우울과 불안이 깊어지는 정서 조절 장애. 또한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워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기 쉽다. 규범을 무시하며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환청이나 환각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성격과 행동 변화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치매의 전조 신호일 수 있다.
9: 경도 행동장애가 있는 분들이 향후에 퇴행성 뇌질환을 보이는 위험도가 1.5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도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경도 행동장애랑 경도 인지장애가 같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상태를 같이 있는 분들은 많게는 30에서 40%까지 치매로 이원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경도 인지장애뿐만 아니고 이런 행동장애나 정서장애 부분들도 같이 어떤 전구 증상의 요소로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딸은 깔깔대던 엄마의 웃음소리가 그립다. 이제 다시는 그 시절의 엄마를 다시 볼 수 없는 걸까?
10: 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전국 무슨 자랑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전에는 노래 나오면 막 따라하셨어요. 노래 엄청 좋아하셔서 그런 흥이 되게 많으신데 지금은 그냥 멍하니 보고만 계세요. 엄마 잘하시는 거 한번 해보셔봐. 조금만 해보셔봐.
6: 경제 국회

오직 당신은 마지막 촛불입니다. 차라리 가시려거든 내 가슴에 기쁜 정도 같이 가져가세요. 아.

0: 엄마가 걔는 항상 기저귀 같은 거 안 차시고 혼자 걸어서 화장실 내가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사실 힘들긴 하거든요. 목욕도 씻겨드려야 되고 막 이래서. 근데 또 이렇게 옆에서 노래 부르시고 하니까 예전에 엄마 모습 같아서.
1: 아득한 세월을 건너 마법 같은 순간이 머물다 간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엄마의 남은 생에 웃을 날이 조금은 더 많지 않았을까. 지난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약 95만 명. 2040년에는 177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는 시대. 치매는 이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나와 내 가족의 이야기다. 치매 예방 연구의 기준이 되는 랜싯 치매 연구의 보고서에서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을 새롭게 발표했다. 뇌 자극을 차단해 치매를 부르는 난청. 우울증은 치매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

0: 엄마가 치매에 걸린 것 같다.
1: 은행 비밀번호, 뭐 체크카드 잊어버리고 이러는 거는 거의 뭐 한 달에 여러 번일 때도 있고 신분증도 잃어버리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같은 말을 뭐 30분도 안 되네 또 얘기하거나 그 전에 얘기했던 거는 또 얘기하면 전혀 기억을 못 하시고 내가 절대 그런 얘기 듣지 않았다 확신적으로 얘기하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주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하죠.
0: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
2: 무기력감도 있으시고.
1: 네, 옷 같은 것도 얼룩이 막 많이 묻어있는 상태인데도 계속 그냥 입고 다니시고 그런 게 예전에 그렇게 깔끔하신 분이었는데 그런 것도 좀. 그렇죠. 그리고 이번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불필요하거나 오래된 물건 있잖아요. 예를 뭐 30년 된 브라운관 TV랑 새 TV를 사드렸는데도 그 브라운관 TV를 꼭 가져가겠다는 너무 강하게 저항을 하시더라고 버리는 것을.
3: 그 마음은 알아요. 어떤 마음이시죠? 그 안 버리는 거?
1: 자기가 죽으러 가는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4: 우리 저 알츠하이머 검사는 하셨는데 네. 다행히도 음성으로 나왔어요. 문제가 없으세요. 깨끗하고. 알츠하이머는 아니신 거예요.
1: 저희가 보호자들이 느끼기에는 완전 치매 증상이랑 똑같은데
0: 붉은색 독성 단백질의 침착이 경미한 상태. 알츠하이머병의 가능성은 낮다는 뜻이다. 당연히 치매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4: 근데 분명히 기억력이 좀 문제가 없진 않으세요. 100명 중에 끝에서 22등 정도니까 또래들. 근데 저희가 보통 한 10명에서 16등 이하만 문제로 삼거든요.
0: 검사상 치매를 의심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4: 한 가지 좀 고려점이 여기에 우울증 체크리스트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 점수가 높아요.
1: 높아요.
4: 우울하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 점수는 높거든요.
0: 기분과 의욕 등 30가지 문항으로 우울 증상을 평가하는 노인 우울 척도 검사. 정연숙 씨의 점수는 30점 만점에 20점. 중증 우울증의 위험한 경계에 서 있었다. 우울증이 기억력 저하의 원인이 된 걸까?
4: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 장애 이런 거에 의한 입체적인 인지 저하 혹은 동반되는 입지 저하로 지금 볼 수 있거든요.
1: 그러면 치매가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4: 이 상태가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한 상황은 맞으신 거예요.
0: 치매 위험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우울증은 치매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앞서 본 렌시 보고서 치매 위험 요인 1위다. 그렇다면 우울증은 어떻게 치매까지 이어지는 걸까? 우울한 감정이 지속되면 뇌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다.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시상하부가 과도하게 작동하면서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뇌의 스트레스 조절 체계가 필요 이상으로 활성화된다. 그 영향은 감정을 느끼는 편도체, 판단을 돕는 전전두엽 등에서 관찰된다. 특히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 기능을 손상시키는데 이것이 우울증에 의한 인지 저하다. 나아가 만성화된 우울증은 뇌 속의 아밀로이드 축적을 촉진해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
4: 노년기 우울증은 젊은 사람들 우울증하고 다르거든요. 기본적으로 몸이 어디 아프세요. 기운이 없고 식사 못하고 불면증도 있으시고 그게 노년기 우울증의 특징인데 사파적인 우울 장애 기간 동안에 인지저하가 동반됐을 때 이제 저희가 보통은 우울증에 의한 가성치매를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우울증이 좋아지시면 인지저하에서 조금 더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5: 할아버지.
6: 그러나.
5: 저기 가서 고추 좀 꺼내 갖고 와. 고추.
6: 고추.
0: 이제 남편은 간단한 심부름조차도 혼자선 해내질 못한다.
5: 할아버지가 자르고 싶은 대로 잘라봐.
0: 김영자 씨는 3년째 치매에 걸린 남편을 돌보고 있다.
5: 양파도. 양파는 어떻게 자르실까?

0: 아프고 나서부턴 고집도 그런 황소 고집이 없다. 오늘은 소꿉놀이에 꽂힌 모양이다. 이렇게 순한 날은 손에 꼽을 정도.
1: 고생하셨어요. 자주자주 도와주세요.
2: 그래요.
0: 매일이 오늘 같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1: 멸치 한 마리 넣을까? 고추 하나 넣어.
0: 툭하면 화를 내고 돌변하는 남편을 어르고 달래느라 힘에 부치는 날이 더 많았다.
3: 아버님 치매 진단 받으신 게 언제인지?
1: 지금 어째서 3년 넘었을까요?
2: 오래되지.
1: 참 우울했죠. 그거는 원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정말 어느 가정이나 다 그렇겠지만은 치매 있는 가정은 참 힘들어요. 안 그러셨는데 치매가 오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자꾸 싸우려고 그러시고. 여기는 우리
0: 평생의 버팀목이었던 남편.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제야 한숨 돌리나 했던 순간 남편에게 치매가 찾아왔다. 그 막막한 시간을 김영자 씨는 홀로 감당해야 했다.
1: 큰아들, 작은아들이에요. 저는 누구랑 싸우는 걸 싫어해요. 근데 할아버지가 화만 안 나게 하면 되는데 그게 문제예요. 할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드리면 꼭 소리부터 지르고 화부터 내셔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해갖고서는 아, 내가 빨리 없어져 줘야겠다. 그러고 또 그때는 몸이 아팠어요, 많이. 아프다 보니까.
0: 치매 환자 보호자가 흔히 겪는 간병 우울증. 김영자 씨의 우울증 지수는 중등도 수준인 17점이었다.
3: 어머니가 이렇게 우울증이 왔다고 병원에서 이야기 들었을 때 아버님 마음 어땠었어요?
2: 아니, 그때 우울증이나 한 거는 그 진짜 포시력 없는 사람, 그 공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이지. 초원에서 큰 사람이 우울증이 뭔지도 몰라요, 나는.
1: 막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총을 들고 뒤에 따라와 봐라. 이? 우울증 앓을 겨를이 있나 그러시면은 제가 답답한 거예요.
0: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언젠가부터 영자 씨 본인의 기억력마저 가물거리기 시작한 것. 혹시 나도 치매가 아닐까?
1: 이거를 반찬을 여기다 놔놨다가 여기가 냉장고인 줄 알고 여기 냉장고가 아닌데 냉장고인 줄 알고 여기다 넣었다가 반찬을 버렸어요. 버리고 반찬 넣으면서 리모컨이랑 같이 넣어갖고서 실수한 적이 있어서 여기다 넣었다가는 만 며칠이 걸렸어요. 그때 테레비를 못 켰어요. 얼마나 찾아다니고 헤매고 다녔어요.
0: 남편을 위해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던 영자 씨. 그날 이후 1년 가까이 처방받은 항우울제와 인지기능 개선제를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먹고 있다. 누군가에게 병원은 따뜻한 쉼터가 되어주기도 한다.
4: 네.
1: 요즘은 잠도 잘 자고요.
4: 네.
1: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4: 굉장히 우울증 화병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고 또 생활에 대한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울증 치료나 이런 부분들 약물 치료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잘 하고 계시고요. 간병을 직접 다 하시잖아요.
1: 네. 제가 다 해도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어요. 전에는 밥을 못 먹었댔는데
4: 네.
1: 지금 밥도 잘 먹고 그냥 마음이 그런 대로 편안해요.
4: 어찌 지내셨어요? 뭐 하고 시간을 보내셔요, 루신?
1: 저는 요즘은 식전에 운동을 해요.
4: 식전에요?
1: 네, 5시 좀 지나면은 나가서
4: 그렇게
1: 아파트를 한
4: 일찍요?
1: 바퀴 돌고요.
4: 네.
1: 할아버지 모시고 나가요.
4: 안 그래도 어르신들이
1: 네.
4: 이렇게 좀 마음이 힘드시면 자꾸 안 나가시잖아요.
1: 아, 근데 제가
4: 예. 네.
1: 애기 다루듯 하죠.
4: 그쵸. 하루에 5,000 보 조금 더 걸으시고, 10,000 보는 너무 많고요. 예, 조금 이제 한 7,
1: 이제
4: 8,000 보.
1: 10월에 좀
0: 깜빡거리는
1: 운동도
0: 기억력
1: 늘려야
0: 때문에
1: 되는데.
0: 병원을 찾았던 영자 씨. 제때 우울증 치료를 받은 덕분에 증상이 많이 호전됐다.
4: 저희가 어르신 그때 검사하신 거
1: 네.
4: 좀 분석을 해봤더니, 어르신 연세 비해서 한 5살은 뇌가 젊게 나오셨어요.
1: 어, 그래요?
4: 네.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네. 뇌 사진이 또래들보다는 한 5살 젊게 나오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르신도 그때 남편분 치매셔서 본인도 기억력 걱정이셨는데 다행히도 그렇게 문제는 없으시니까.
1: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0: 손 교수팀이 개발한 뇌 나이 모델로 분석한 결과 김영자 씨의 뇌는 실제 나이보다 5년 젊게 나왔다.
4: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예후를 예측하는 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예측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뇌 나이 모델 같은 경우인데요. 내 실제 나이와 내 머릿속에 내 나이의 차이를 통해서 치매의 어떤 위험도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요.
0: 이 기술은 여러 연령대 건강한 사람들의 뇌 MRI에서 부위별 변화 패턴을 학습한 다음 뇌 나이를 추정한다. 이렇게 측정한 뇌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많을수록 치매 위험도가 높았다. 예후 예측에 유용한 지표가 되는 것이다. 여기 자주 깜빡깜빡하는 또 한 명의 환자가 있다. 73세 김길수 씨.
5: 뭘 대화를 하면은 대화 내용을 집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까먹어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 거라. 그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3: 결과는 어떻게 나오셨어요?
5: 결과는 뭐 인지장애, 뭐 치매 문턱까지는 아직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0: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지 어느덧 4년째. 하지만 그의 뇌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9.6세나 젊었다. 치매로 악화되지 않은 이유다. 그의 일상은 무엇이 다른 걸까?
4: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셔요? 이제는 뭐 날씨가 조금 풀리긴 했는데 그죠?
5: 뭐 전이나 지금이나
4: 네.
5: 일주일에 한 번 수영장 가서 네. 한 2시간 동안 놀다 오고
4: 수영장요?
5: 또 비 오는 날은 그냥 있고 비 안 오는 날은 이제 걷기 운동 1시간 정도 하고
4: 그래도 뭐 매일 그렇게 하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요.
5: 아니 그래도 내 나 자신을 위해서 걸어 다니는 거죠.
4: 맞아요.
0: 신체 운동이 치매 위험을 낮춘다는 건 이미 입증된 사실. 그에겐 또 다른 즐거움도 있다.
5: 공방.
4: 공방요?
5: 네, 그것도 한 3주 다녔나요? 3주 다니고 만들어봤어요.
4: 재미가 있으셔요?
5: 네.
4: 뭐 만드셔요?
0: 공방에서 정성껏 만든 결실을 꺼내는 김길수 씨. 손끝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활동도 치매 위험을 크게 줄여준다.
5: 이런 것 만들었거든요.
4: 좋으시네요.
5: 그거 저 교수님 드리려고 내가 사용 안 했어요. 저 교수님은
4: 선물 주시는 거예요?
5: 예, 예.
4: 아유, 감사합니다. 요거를 그러면 미세하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5: 예, 예, 예. 예. 손으로 다 일일이 다.
4: 그러니까 그런 운동이 머리 활동에도 좋고 좋으시거든요. 이렇게 미세한 운동들 자꾸 연습해보시는 게.
0: 여기에 또 하나의 비결이 있다. 바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적극적인 사회활동. 치매를 막고 젊은 뇌를 지키는 습관이다.
4: 능동적인 자극들이 필요하셔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움직임이 필요하시다. 많이 걸으시고 손을 많이 쓰시라. 그림을 그리시던 글씨를 쓰시던 퍼즐을 하시던 틀려도 괜찮고 못해도 상관없다. 모험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치매를 예방하려면 공부 많이 하시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회로가 자꾸 생깁니다. 우리도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이 한 곳밖에 없으면 문제겠지만 그럼 경부고속도가 망가지면 사실 서울에서 부산을 못 가느냐. 여러 가지 국도가 생길 수 있잖아요. 국도를 많이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죠, 길을. 고속도로가 망가져도 내가 돌아는 갈 수는 있지만 서울에서 부산이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지만 갈 수 있는 작은 도로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처음엔 암보다 더 큰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스치는 건망증 하나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6: 치매 초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럴 때마다. 예를 들어서 암 같은 병이 걸렸으면은 잘라내면 되는 건데 이건 정신적인 거기 때문에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0: 5년 전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매년 추적 검사를 이어온 박진수 씨. 제발 올해도 무사히 지나가길. 매번 떨리는 마음으로 성적표를 받아든다.
4: 옛날에 5년 전에 하셨던 결과가 있어요.
6: 네.
4: 그거랑 뭐 비교할 텐데요. 5년 전엔 요만큼 나오셨고 요번엔 요건데 조금 떨어져 있긴 하세요.
6: 예, 예.
4: 집중력이나 이런 게 좀 떨어져 있긴 하신데 제일 중요한 기억력은 그 그래프 보시면 사실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약간 인지저하가 경도 인지저하가 있긴 하시거든요. 근데 예. 확 나빠진 건 아니세요.
6: 그 못 맞힌 게 많았걸라요 지난번에. 그래서 난 네. 심각한 줄 알고 걱정했습니다.
4: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교정을 잘 하시면서 인지 기능을 잘 유지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6: 별 차이가 안 난다니까는 기본적으로 다 좋습니다. 아주.
0: 올해도 무사히 합격증을 받은 기분이다. 사실 박진수 씨에겐 오랜 시간 묵묵히 지켜온 습관 하나가 있다. 하루를 기록하는 일이다.
3: 책이 엄청나게 많은데 얼마간 쓰신 거예요?
6: 한 20년 전부터 썼어요. 아,
3: 거의 매일 쓰신 거예요?
6: 네. 아, 이거는
3: 예.
6: 우리가 그 저 우리 먹으려고 숨은 수박이 걸라요. 수박도 농사 짓고 고추도 농사 짓고.
0: 퇴직 후 시작된 두 번째 인생. 서툴고 힘든 농사판에서 기록은 가장 확실한 돌파구가 됐다.
6: 아 이게 제가 공직생활을 하다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시기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꽃고추는 몇 월 달에 심어야 되는지 들깨는 몇 월 달에 심어야 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한번 기록을 해놓으면 전년 놓고 보고선 작년에는 고추가 몇 시에 몇 시 날 고추를 따기 시작했다 고추가 며칠 날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적고 있습니다.
0: 매일 하루를 되짚어 글로 옮기는 행위는 기억과 언어, 판단력을 동시에 쓰는 대표적인 인지자극 활동이다. 얼마 전부터는 새로운 뇌훈련을 하나 더 시작했다. 교수님의 처방으로 시작한 디지털 인지중재 치료다.
7: 이번 훈련에서는 단어를 보고 떠오른 것을 자유롭게 말해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개구리입니다.
6: 개구리.
7: 개구리 하면 떠오르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6: 올챙이, 눈두랑, 들판, 청개구리, 개구리 울음소리.
7: 잘 떠올리셨어요. 이번 훈련에서는 가게 사장이 되어 손님의 주문을 기억해 볼게요. 사장님,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무엇을 주문하는지 집중해 들어주세요.
8: 사장님, 오렌지랑 석류 하나씩 주세요.
6: 오렌지와 석류.
7: 많이 기억하셨군요. 잘하셨어요. 손님이 주문한 것은 오렌지 그리고 석류입니다.
0: 하루 두 번, 15분씩 이어지는 훈련. 개인의 수행 능력에 맞춰 난이도가 자동 조절된다. 디지털 인지치료는 과연 어떤 원리로 뇌를 자극하는 걸까?
7: 두 번째 훈련도 열심히 해봐요.
0: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날짜를 기억하거나 시간을 가늠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일이 전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 디지털 인지중재치료는 화면 속 과제를 수행하며 아직 건강하게 남아있는 뇌를 반복적으로 자극한다. 기능이 떨어진 부위를 보완하도록 돕는 원리다. 이는 정보를 연결하고 되새기는 기억의 우회로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인지 기능의 향상을 기대한다. 세대도 살아온 궤적도 다른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예비 의사인 의대생들과 경도 인지장애, 노년기 우울증을 겪는 환자들이 1대1로 결연을 맺고 3개월간 마음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송 교수는 14년째 이 자리를 직접 기획하고 있다. 이 만남은 환자들이 잃어가는 기억 속에 머물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게 한다.
5: 젊은 학생들하고 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기분이 좀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오히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더 좋아지고 더 기분도 전환되고.
0: 치매라는 두려움에 주저앉지 않도록.
9: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10: 반갑습니다.
11: 반갑습니다.
12: 뭐가 제일 감사해요?
5: 나한테 잘해주는 게 감사해.
1: 착해요. 고마워요. 건강해 주셔서 오래오래 살아주셔서 고맙고 감사해요.
5: 웃는 것 같아.
0: 기억이 흐려지는 길목에서도 소중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13: 행복하다는 걸 제가 스스로 저한테 이렇게 주문을 웬다고 할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야.
0: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눈길을 주고.
14: 조심하시고 넘어지지 않으시게.
0: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손을 내밀어 온 명예.
4: 치매 검사 하시라 그러면 미루다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건강 검진 받듯이 치매도 이제는 관리의 어떤 예방의 어떤 범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 마시고 좀 의심이 되거나 불편하시면 미리 체크를 받으십시오.
15: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16: 눈물이 나오니까 자꾸 좀 쓰리더라고요.
17: 눈까지 안 좋으니까 살 수 있는 자신이 없었어요.
15: 너무너무 그냥 아파요.
18: 충혈되고 표면에 상처를 입히고 염증이 일으키는 이런 병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하루 이틀에 되지 않고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같은 동시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9: 내가 치매라고?
20: 치매의 획기적인 신약이.
19: 여보, 리모컨 어디 있어?
21: 아니, 손에 들고 있잖아요.
19: 응? 아, 참, 전화를. 스마이자이 우리 덕으려고 했더라. 참.
22: 노화인지 치매인지 헷갈릴 때가 골든타임.
19: AIA지요?
22: 네, AIA 생명 파워백 치매보험입니다. 아, 깜빡깜빡 하신다고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요즘 치매는 속도전. 이건 최경도 치매부터 레켄비 같은 큰 돈 드는 초기 치료비까지 보장되거든요. 중증 치매라면 매월 생활비 평생, 장기 요양급여금도 10년간 매달 챙겨드립니다. 치매인지 아닌지 헷갈릴 땐 가입부터 지금 전화주세요.
23: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24: 엄마, 참기름을 또 샀어? 집에 있잖아.
25: 아, 그래?
26: 안경이 어딨더라.
24: 머리에 있는 거 뭐야?
25: 응? 아...
22: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헷갈릴 때가 골든타임.
23: AIA죠?
22: 네, AIA 생명 파워백 치매보험입니다. 네, 긴가민가 할 때 전화 잘 주셨습니다. 치매 신약인 레켄비도 시기를 놓치면 치료할 수가 없어요. 비용이요.

0: 걱정 마세요. 최경도 치매부터 보장 공백 없이. 중증 치매라면 매월 평생 보장. 간병인 비용도 최대 365일까지 챙겨드립니다. 치매인지 아닌지 헷갈릴 땐 가입부터. 지금 전화주세요.
1: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만 1년 이후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2: 내가 치매라고?
3: 치매의 획기 중인 신약이...
2: 여보, 리모컨 어디 있어?
4: 아니, 손에 들고 있잖아요.
2: 응? 아참, 전화를 치마이자 어디다 걸려고 했더라? 아참...
0: 노화인지 치매인지 헷갈릴 때가 골든타임.
2: AIA죠?
0: 네, AIA 생명 파워백 치매보험입니다. 다 깜빡깜빡 하신다고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요즘 치매는 속도전. 이건 최경도 치매부터 레켄비 같은 큰돈 드는 초기 치료비까지 보장되거든요. 중증 치매라면 매월 생활비 평생. 장기 요양급여금도 10년간 매달 챙겨드립니다. 치매인지 아닌지 헷갈릴 땐 가입부터. 지금 전화주세요.
5: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6: 엄마, 참기름을 또 샀어? 집에 있잖아.
7: 아, 그래? 안경이 어딨더라.
6: 머리에 있는 거 뭐야?
7: 응? 아.
0: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헷갈릴 때가 골든타임.
8: AIA죠.
0: 네, AIA 생명 파워백 치매보험입니다. 네, 긴가민가 할 때 전화 잘 주셨습니다. 치매 신약인 레켄비도 시기를 놓치면 치료할 수가 없어요. 비용이요? 걱정 마세요. 최경도 치매부터 보장 공백 없이. 중증 치매라면 매월 평생 보장. 간병인 비용도 최대 365일까지 챙겨드립니다. 치매인지 아닌지 헷갈릴 땐 가입부터. 지금 전화주세요.
1: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만 1년 이후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9: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10: 대충 한 11억 얼마 들어간 것 같아요. 내 재산을 다 털어서 넣었죠.
11: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100세 거지가 됐잖아요, 지금.
12: 제가 강원도 철원까지 왔습니다.
13: 어우, 어마어마하게 크죠?
12: 돈에도 병이 나요? 248만 원이에요, 지금.
14: 빌려준 건 합쳐서 한 8천만 원 정도 된 것 같고.
11: 제가 얘기하려고
15: 나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니도 할 얘기 다 했잖아요.
11: 별로 대학 안 된다고, 아빠랑.
16: 정말 응급 처방이 필요하다.
17: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오히려 잘 알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18: 나한테 와닿는 현실적인 얘기 하나도 없어요.
19: 아, 그래요?
18: 왜냐?
20: 도영 씨,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21: EBS 자기주도 학습센터,
22: 자기주도 학습 학생 화이팅!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3: 아, 이 분위기?
2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25: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2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이어서 한국 영화 특선이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김인현 만성병 때 나도 급하게 조선을 떠나느라 이것밖에는 챙기지 못했네. 자네가 찾고 있던 주식연 선생의 원고일세.
1: 감사합니다.
0: 나라를 빼앗은 일본이 이제 우리의 정신을 빼앗으려 하지 않겠나. 곧 조선의 모든 학교에서 우리 말과 글을 못 쓰게 할 걸세. 일본의 감시가 만만치 않을 텐데.
1: 그럴수록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 아닙니까?
2: 우리나라 저렇게 신도 생각하세요!

0: 그런 썩어빠진 정신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도 너 살기 어려운 판에 이놈의 새끼들 손 똑바로 안 들어! 어? 무슨 소리야? 바늘을 훔치면 나중에 뭐를 훔치게 돼 있어? 어? 자, 줄을 똑바로 서라고 똑바로.
1: 여기요.
0: 나 어렸을 때 이놈의 새끼들아. 아이고.
2: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3: 오빠가 있다.
2: 기생된 홍도의 가슴 아픈 사랑이
3: 없어.
2: 사랑이 없어.
0: 홍도. 아우 씨 사랑이 없다. 새끼가 진짜. 사랑이 없어. 이 뭐야 이게.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내려와 이 새끼야. 내가 우러러 봐야 되겠어? 어. 하자 쫓아해봐. 호흡을 이빠이 한 다음에. 사랑의 역사!
4: 사랑의 역사!
3: 사랑의 역사!
0: 아니, 잠깐!
4: 네가 인마 어떡하냐에 따라서 극장 많은 사람들의 식구들의 자식아, 어? 네가 엄청난 이게 어깨를 느껴야 되는 거야. 어?
1: 내가 어깨를...
4: 그럼 새끼야.
5: 나 봐야! 나 보라고!
0: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왜 당신?
6: 오셨습니까?
4: 야, 새끼 오늘 이 부장 안 나온다. 어떻게...
0: 어, 이 부장 왔어. 오. 왜 시키지 않고?
6: 손님 지갑 타는 걸 잡았습니다. 경찰서 내려갈까요?
0: 아, 이 새끼 완전 쓰레기 같은 새끼네. 이런 새끼 때문에 기도 부장이 욕먹는 거거든? 경찰서 넘겨야지, 그죠?
7: 손님!
0: 저 알아요? 누구 보고 형님이라는 거야?
8: 김 씨. 내일부터 나오지 마.
0: 어?
8: 요즘 극장에서 물건 없어진다는 얘기 나오는 거 모를 줄 알아? 그러게 왜... 쥐새끼 같은 놈들을 극장에 끌어들이고 그래 자꾸.
0: 아 끌어들이긴 누가 끌어들이. 나 진짜로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한번 물어봐봐. 어? 이 새끼 어디 갔어 이 쌍놈 새끼. 아 물어봐봐 진짜. 김장. 아야 얘기를 한번 해봐.
8: 뭐야?
0: 아 잠깐만 나와봐. 나와보라고. 어쭈 나와보라고. 어? 당신하고 할 얘기 없어. 제가 내 집이 있는데, 어? 너 같은 거는 뒤돌려치기 한마디. 잠깐만 기다려. 나 박봉도. 박봉도 어디 갔어? 박봉도.
1: 네.
0: 너 말리지 마 너. 어? 그러니까 너 이거 갖고 있어. 너 아주 오늘 주인 제대로 한다.
9: 이따나로
10: すいません
9: 皆 遅れている決車を払うまでは 学校に来ようなどと思わんように 分かったかお前立てすいませんすいません立て学内で朝鮮語が禁止されたのはいつのこと 平城第一中学の学生なら、それこそすべての面で最も忠実な国国市民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
11: 제 편지요.
0: 뭐예요?
11: 여기 저 김덕진 씨 집 맞죠?
0: 김덕진 집이 아닌데? 잘못 오셨어요. 여기는 김판수 집, 김판수 집.
11: 김판수?
0: 응, 김판수 집이야.
11: 아, 저 맞아요?
0: 맞아요. 내 아들 맞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어? 어디서 온 거야?
11: 경성 제일중서 보냈네요.
0: 네. 한잔하고 갑시다.
11: 아, 한잔. 저 지금 바빠요.
0: 에이, 한잔하고?
11: 아, 저 바쁘다니까.
0: 한잔.
12: 아버지.
0: 어? 너 학교 안 가냐? 너 왜 이렇게 쩔뚝거려? 어?
13: 아니, 주세요. 어차피 아버지 못 했잖아요.
0: 너 이거 너 학교에서 무슨 뭐 사고 쳤어. 이거 좀 한번 읽어봐.
11: 네?
0: 내 까막눈이 나가라. 그래. 이거 읽어봐줘.
12: 아버지 쓰는
11: 3월 30일까지 월사금 미납 시 재정 및 차압조 취함.
0: 어? 아니 재적이 뭐고 또 뭐 차압이 뭐예요?
11: 재적은 학교에서 쫓겨나는 거고 차압은 빚 대신 요 세간살이 가져간다는 건데.
0: 야 이 새끼들 아주 치사한 새끼들이네. 아니 그 몇 푼 안 냈다고 학교에서 내쫓는다고? 아유 나 개새끼들 하여튼 야 씨. 에휴.
13: 가세요. 아버지.
0: 야, 이제 월세금 내 다음 주까지 내 준다고 그래. 어? 직장 잡으면 준다고.
13: 맨날 다음 주.

0: 부탁하신 황해도 사투리입니다.
1: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2: 우리는 만주로 가기로 했습니다.
3: 조선 아들한테는 우리 글 우리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는 마음으로 버텨봤는데 이제는 이런 시골 구석까지 감시가 뻗쳤습니다.
0: 긴데 저희도 저희지만 지금 조선에 남아있는 민족단체라고는 조선어 학회뿐만인데.
1: 저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생님들 가시는 길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2: 몸조심하시오다.
4: 왜 그런데요?
5: 내일 다시 오자.
4: 칠 때문에 해야 된다면서. 월사금 달라면 그럼 날 왜 불렀대요?
5: 너 새끼 좀 놔봐. 너 좀 조심히 좀 해. 그렇게 막 휘저고 다니면서 그럼 이 새끼 네가 소매치기인지 다 알겠다. 야. 야, 저 새끼 돈 좀 있어 보인다. 저기.
4: 누구 누구?
5: 저 검은 가방.
4: 가방은 다 꼬면 돼.
5: 아니 저기 저 금강경 쓴다.
4: 봤어.
6: 중구했다.
7: 괜찮아요?
6: 아유, 괜찮아요. 복 받으실 거예요.
7: 아, 호떡이 이게 확 얹혔네.
8: 아줌마, 이거 반죽이 되게 크다.
7: 잠깐만. 가방.

0: 야, 준삼아! 준삼아!
1: 네!
0: 아, 이쪽, 이쪽! 아이씨, 딱 기다리고 있어, 씨. 여기, 여기, 여기, 자. 아, 같이, 일로 나오면 안 되지, 씨.
1: 저, 씨.
0: 아, 씨. 뭐야! 야! 야! 아, 어떻게 해! 아!
2: 내놔, 내 가방 내놔!
0: 내놔! 내놔! 가방 내놔!
1: 뭐야?
0: 아, 왜? 아, 왜 남의 베개를 뺏어가?
2: 가방 어딨어? 아까 내 가방 가지고 도망갔잖아!
0: 미친 사람 아니야, 이거? 아니, 도망이라니! 내가 그 베개 없으면 잠을 못 자요, 통! 아! 어디 갔어?
2: 아. 너 아까 그 놈이 남패지? 어? 맞지?
0: 이거 안 나? 아, 이게 역살 잡는 게 유행인가?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어떤 놈 얘기하는 건데? 에? 저 새끼?
3: 야! 어디 도망가? 어디 도망가?
0: 가져와, 이리 가져와.
2: 가방 좀 더.
0: 가져와, 이 새끼.
3: 가방을.
2: 가방 돌려줘.
1: 조커, 많이 왔어요.
0: 아, 나 미치겠네.
1: 도망아!
0: 저쪽으로 갔어. 저기.
4: 아니, 돈을 내야지.
0: 아, 미안해.
5: 네. 노다지를 캐면 술을 사먹자.
0: 왔냐? 준삼아! 와! 가방에 뭐 좀 들어있냐? 야, 좀 들어있어?
2: 어떻게 저 사람을 가지나? 아니, 이런 걸 흘리고 다니면 어쩐대요?
0: 아유, 가방 찾으셨네. 아, 봉도 네가 훔쳤냐?
3: 응?
0: 남의 물건에 손대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랬잖아, 이 자식아.
3: 형님!
0: 아유, 다행이네. 가방 찾아서. 아저씨. 저기, 내가 뭐 이런 부탁을 잘 안 하는데, 있으면 50원만 주세요. 없으면 30원이라도.
2: 뭐요?
0: 경찰 보고 도망가는 거 보니까 뭔가 캥기는 게 많은 분 같은데, 내가 입 다물어 줄게요. 아니, 경찰서 갑시다. 예?
6: 아버지.
7: 응. 아버지, 또 감옥 수가요?
0: 아, 아니야. 아니, 아버지가 왜 감옥 수를 가? 아니야. 아, 일 봤으면 가요.
6: 우리 아버지가 또 뭐 사고 쳤습니까?
2: 그런 거 아니다.
8: 経常第一重工の理事長ですと。はい。 朝鮮の学生たちを忠実な広告市民として育てる重大な任務を担っておられる。はい。天皇陛下の恩恵でございます。なのになぜ未だに龍安宅のままなのです。申し訳ございません。総司会名をこうしてもう随分経つというのに、そんなことだから経常第一中学校の理事長の息子が 朝鮮語学会の対応など知っているのではないですか。ただ小さな本人を営んでるだけです。それが国民総力朝鮮連盟の理事がおっしゃることですか。

0: 에휴, 그나마 다행이네. 응? 이 원고까지 들고 붙잡혔다가는 황희도 선생님들까지 큰일 날 뻔했네.
1: 근데 괜찮을까요? 정말 경찰서 찾아가는 건 아니겠죠?
2: 괜히 해본 소리지. 아, 경찰서 간다고 지한테 득이 될 것도 없는데 뭐.
3: 천하의 나쁜 놈 같은 이라고.
4: 곤치다, 맥자구, 호감제, 당추.
5: 뭐 쟤도 황해도 사투리밖에 없는데.

0: 잡지책 판매도 확 줄었어요.
1: 요새는 우리 책방에도 손님이 거의 없더라고요.
0: 임 선생님, 그 아직도 단호토플 못 끝내시면 어떡합니까?
2: 아, 히읗이야, 히읗. 이제 다 끝나가.
0: 계획대로 공청회를 진행하려면 서둘러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 잡지에 책방에 이번 주에 우리가 워낙 공사다망했잖아.
0: 그 심부름 사원 알아보고 있으니까 다른 일은 제쳐두시고 단어투프리부터 마무리해 주세요.
2: 알았어요.
0: 술을 좀 그만 드세요.
2: 알았다고. 술 끊었어.
0: 한 말씀만.
3: 그 영감탱이 찾으러 왔다고 하잖아요.
4: 아, 내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5: 영감탱이 아니, 무슨 영감탱이.
4: 아니, 얘기를 들어봐요. 저 어떻게 생겼냐면,
5: 아,
4: 저 송충이 눈썹에 다 눈 터지고서 이렇게 뭐 여기
5: 시다 깨끗한
4: 사람.
6: 쌍판, 자네 왔나?
4: 저 사람. 아이씨! 아이, 만나기로 했으면 딱 나와 있어야지. 근데,
7: 아시는 분이세요?
6: 내 생명의 은인일세.
4: 뭐,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사람이에요, 그 영감탱이가.
6: 이리 와.
4: 어디로 가는 거야?
6: 따라오게.
4: 어? 여기 이런 데가 있어?
6: 어디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어? 다 왔네.
4: 여기?
6: 어여 들어와.
4: 실례합니다. 아,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네요. 예. 저, 여기 대표님이라고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 아, 영감탱이랑 같은 식구라고 진정히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6: 심부름 해줄 사람 하나 구하기로 했지 않은가?
8: 다니던 극장에서 잘리고, 일자리가 마땅치 않은가 보더라고. 우리도 사람이 필요하고.
0: 저런 사람을 사무실에 들입니까? 소매치기라고요. 그리고 뭐 정가도 여러 개라면서요.
6: 아들 월사금 때문이었다고 하지를 않나?
8: 아, 그리고! 우리 중에 정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
0: 그게 우리랑 같습니까? 아무튼 저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4: 하필이면 바로 딱 우리 방에 간수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냥 먹어버렸어. 그냥 먹어버렸어, 진짜로.
9: 아니, 그 사발통문을 통째로요?
4: 아, 진짜. 아니, 그렇다니까. 아, 지들이 내 배를 째고 아니면 똥을 뒤져볼 거야.
8: 감옥 서서 쌍판 자네가 나 때문에 많이 맞았지.
4: 아유, 저 영감탱이 손이 엄청 많이 내가 목숨 여러 번 구해줬어. 아니, 같은 방 쓰는데 총장으로 나가게 틀 수는 없잖아. 아유,
0: 이제 그만들 하세요. 돌아가세요. 사람 필요 없으니까.
4: 아, 대표님, 뭐 좀 안 좋은 기억 있으시면 그냥 잊으세요. 예? 뭐 말 들어보니까는 뭐 말 모으는 작업을 한다 그러는데 뭐 또 거긴 또 제가 최고입니다. 왜냐면 감옥에서 맨날 이것만 했거든. 아, 그리고 조선극장에서 마치마을이라고 아시죠? 내가 간판 메고 선전하는 거. 눈물의 알이랑 웃음의 알이랑 막달라.
0: 여기서 당장 나가라고요. 제 말 안 들리세요?
2: 에이, 시스는 임동익이요. 잘해 봅시다.
0: 임 선생님.
2: 어차피 우리 사람 아직 못 구했잖아. 말 잘하고 좋네.
4: 김판수입니다.
7: 류 대표. 아니, 우리 조 선생님 생명의 은인이시라잖아. 아유, 아까는 제가 죄송했어요. 여기 책방에서 일하는 구장입니다.
4: 아, 아닙니다. 예.
8: 그 구동진 남편도 지금 함흥 형무소에 있네.
4: 아이고, 엄청 고생 많겠네. 거기 엄청 추운데. 아, 근데 그래도 저기 서대문보단 나아요. 서대문은 사람을 엄청 때려요. 거기보단 나아. 왜?
8: 민동재 아내가 서대문 형무소에 있네.
0: 막내 민우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4: 아이, 잘 부탁은.
8: 그리고 유정환 대표.
4: 아까 봤잖아요. 우리 집에도 한번 왔었어.
10: 아이고, 승질 지랄 맞네. 아이.
0: 전 잡지책 한 글 박훈 기자인데요. 근데 여기서 있었던 일 밖에 나가선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4: 아, 말씀하지 말라 그러면 절대 말씀 안 합니다. 아, 어린 놈의 새끼가 말을 안 들어 처먹는다. 그럴 때 이제 후려치는 거지. 후려치다 이게 아니라 그런 맛이 없고 후려치다. 응? 이런 말 잘 듣지. 위에서 아래로.
7: 위에서 아래로.
4: 그래, 이렇게 되잖아.
7: 선생님, 휘갈기다는.
4: 휘갈기다요?
7: 예.

0: 휘갈기다. 이게 후려치는 거고 휘갈기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이거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1: 아, 이거 옆. 그럼 그 말로 한번 풀어보세요.
0: 말로 해서 델룸이면 후려치지도 않았지.
2: 선생님, 이해하시죠?
1: 예. 그래도 한번 말로 한번.
2: 선생님.
1: 네. 예.
2: 그리고 저
3: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1: 아니,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들어보면 이게 또 맞는 것 같다니까. 선생님,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이게 후려치다? 희갈기다.
0: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보라. 아이고, 씨, 확 후려쳐버릴라. 씨.
2: 단어 또 풀이 마무리하고 전원 사투리 수집에 집중. 전원 사투리 수집에 집중해서 뭐 고쳐달라고 하셨어요?
1: 나? 아니요.
4: 제가
2: 그 내년에는 표준을 정할 공청회를 더 그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 내년에는 표준을 정할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목표는 2년 안에 사투리 아니 사전을 잠시만요. 덕!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회의 중인데?
0: 아, 죄송합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아, 다 끝났다. 아이고, 튼튼.
2: 자, 이거나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세요.
5: 아, 나는 여기 청소 같은 것만 하기로 돼 있는 건데.
0: 정리하라고?
6: 이건 경성에 거주하는 각 지역 출신 조선어 교사들 명단입니다.
2: 직접 만나서 사투리가 왜 필요한지 이유를 설명하고 도움을 받자고요.
7: 수고했네.
8: 조선어 교사들 중에는 이미 요시철인들이 많아서 감시가 심할 텐데.
7: 꼭 조선어 교사들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주변에 사투리 쓰는 사람들 전부 찾아보자고.
2: 맞습니다. 저희에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누구든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6: 난 오늘부터 만나고 올게.
7: 그래, 애들 쓰시게나.
1: 수고했네.
5: 끝났어요?
6: 네. 어? 아, 진짜 단어장에 낙서하시면 어떡해요.
5: 심심해서 했어요. 어? 아, 이거 그냥 뒤에 했던 거지. 응?
6: 닮았다. 멋있던데.
9: 나온다. 저.
1: 자, 류 대표.
9: 솜씨 좋네.
7: 아유, 죄송합니다.
2: 아니, 단어장에 낙서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5: 아이, 그냥 뭐 심심해서 그냥 뒷면에 했다 했어요. 에이. 아니 뭐 저 뭐 정확히 말씀을 안 하셔갖고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6: 가나다라 모르죠?
5: 아니 조선 사람이 가나다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6: 아니 읽을 줄 아냐고요.
2: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7: 뭔 일 있어?
2: 잠깐 얘기 좀 하시죠.
5: 아씨, 이렇게 어려운 일 시키면서 그 돈 주면 안 되지.
2: 까막눈인가 알고 계셨죠? 선생님, 저희 사전 만듭니다. 글을 알아야 신부름을 하죠.
4: 그래야 배우면 되지. 안 그래?
0: 다 들리네, 씨. 뭐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5: 아이씨.
2: 도둑질, 주먹질은 물론이고 결근, 지각, 농땡이 다 안 됩니다.
5: 아이씨, 그러면 너 이거 하지 말라. 저 하지 말라.
2: 그래, 나... 욕도 안 됩니다. 일본 말도 안 되고.
6: 말은 곧 정신입니다. 조선어학회에선 절대 안 됩니다.
2: 앞으로 한 달 드릴 테니까 그 안에 읽고 쓰기 다 떼세요. 만약에 하나라도 어기면 여기서 바로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5: 아니 한 달 동안 어떻게 읽고 쓰기를 다 마칩니까 이거를? 평생을 그거 모르고 사는 사람인데. 아, 예, 아, 아, 알았어, 해볼게. 예. 아, 알았다고요.
7: 됐네, 그럼. 그런 류 대표가 가르치.
6: 됐습니다.
1: 원래는 안 그랬습니다. 뭐, 동지들이 하나둘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3년 전에는 조선어 강습회마저 불법이라고 그 여럿 끌려갔어요, 학생들도. 아주 학회가 풍비박산이 난 적 있습니다.
9: 풍지박산.
1: 풍비박산이요. 풍비박산. 그 뒤로 그 대표직 맡으면서 저러는 거예요. 아니, 그전에는 웃기도 잘했고 장난도 잘 치고 그랬습니다.
5: 아니 그러면은 어? 아니, 대표직을 그만둬야죠. 아니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 거지 그게.
1: 선생님 이거 좀 더럽습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응?
5: 네. 네. 주의.
1: 근데 좀 빡빡하긴 하죠.
5: 아니, 빡빡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 싹머리가 없는 거지. 아유.
10: 기억.
11: 예, 잘하시네요.
10: 니은.
11: 예.
10: 디귿.
1: 디귿. 예, 잘하셨어요. 예.
6: 술 마셨어요?
5: 아, 예. 한두 잔 했습니다. 시 쓰는 선생님이 뭐 술을 안 먹으면 뭐가 안 떠오른다고.
1: 시상이 안 떠오른다고.
5: 아, 그러셨구나.
6: 아니, 그렇다고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결근, 지각, 농땡이 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2: 류 대표.
6: 어, 네, 선생님.
12: 아이고, 잘 있었어가.
6: 잘 지내셨어요.
12: 아이고, 자, 여기. 내가 학교 간도 해신 일이 뭐 있어가게.
11: 이게
12: 부치는 했다 거 아니. 호꼴락한 국밥집 호나 해신디 바빠 오고자 하지도 못해. 아,
13: 선생님, 안녕하세요.
12: 아이고, 이름 잘 됐어가.
13: 예. 아. 아, 선생님.
5: 퇴근합니다. 5시 땡입니까?
14: 형님.
5: 어, 너 꿀이 왜 그러냐?
14: 아니.
5: 응? 뭐 했나?
14: 그 시기 뭐 우리 성님 약값도 솔직히 드는데 평생 도둑질장 하면서 살 수는 없고 그 인력거 시험 봐봤는데 붙었어라.
5: 아이씨, 뭐 그 꿀 같지도 않은 것도 시험을 봐?
14: 왜요? 형님도 시험 보게요?
5: 아우, 시망 같아서 나 그러고 있지. 아우! 아유.
14: 형님 요새 공부 배운다고.
5: 아니 성님 무슨 공부를 배우나?
14: 책방에서 심부름 시킨다고 글도 막 가르쳐주고 막 그러나?
5: 막 심부름 아니라니까. 내가 거기 일은 내가 다 하는 거야. 걔네는 책방에서 뭐 하고 있는 줄 아나?
14: 뭐 하는 거?
5: 잘 들어봐. 하식관한테 해시실이 뭐 있을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지?
14: 중국말? 중국말.
5: 그치? 이게 제주도 말이래. 제주도.
14: 제주도요?
5: 응. 왜 더럽게 잘난 척하길래 뭐 대단한 일 하나 했더니 시골 사람 만나러 다니면서 뭐 할머니, 할망구, 할매, 할머 뭐 이런 것만 대체 주워 듣고 다니는 거예요.
14: 왜 그런지요?
5: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새끼야.
15: 술이나 받아.
5: 아, 근데 진짜 니들 보니까 내 심통이 확 트인다. 야! 한잔 하자!
16: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녕. 가자. 안녕히 가세요.
17: 어떻게 오셨습니까?
18: 류중왕과 도그니로.
17: 모르죠.
19: 저도 못 본 지 오래됐습니다.
18: 신이 따위 놓을까? 네 연고대 안 하세요.
20: 류중왕과 이마 도그니로.
16: 혼돈이 실바생. 私は ただの 結局取りです.
20: 류중왕과 本屋を畳みたくなければ 明日までに 朝鮮総督校の国民総力部にこいつ伝え

0: 지금 몇 시입니까? 제가 분명히 지각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 괜찮, 죄송합니다. 자, 앞으로 안 늦을게요. 그래.
2: 늦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안 늦을게요.
1: 안 무서운 아저씨야.
3: 아니, 근데 뭐, 딴 사람들도 아직 안 왔네요. 뭐, 너한테 뭐, 괜히. 아니, 거기가 뭔데, 거기서 나와?
4: 어, 김 선생님. 저 좀 도와주셔야 돼요.
3: 예, 그래.
4: 얘 누구예요?
3: 아, 막내. 아, 옆집에서 봐줬었는데 오늘 사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0: 아니, 그렇다고 여기 애를 데려오면.
4: 너 몇 살이야?
5: 비켜보게.
2: 일곱 살이야.
6: 이름이 뭐야?
2: 김순이.
6: 아, 순이.
7: 아이고, 우리 순이 왔구나.
6: 김선생 딸이래.
7: 아이고, 이쁘다.
4: 밥 먹었어? 밥 안 먹었어.
8: 아버지 안 닮아서 얼마나 다행이니.
2: 호떡 사주세요. 호떡 사주세요.
4: 호떡 사줘야겠네. 어제 총독부에서 책방에 왔다 갔거든요.
3: 총독부에서 왜?
4: 류 대표 찾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여기 불안한 것들 다 옮겨놓으려고요.
3: 아, 이거 어디다 놔요?
4: 여기다 뒀어요.
3: 아니 근데 이게 다 이게 뭐예요 이게?
4: 이게 다 말이죠.
3: 말?
4: 여기까지 오는데 10년 걸렸습니다.
3: 10년이요? 아니 10년 동안 돈을 모아야지. 그래 말을 모아서 뭐예요? 그거 어디다 쓴다고?
4: 어디다 쓰긴요. 사전 만들어야죠. 요즘은 그 도시락이라는 말 대신 벤또라고 그러잖아요.
3: 예.
4: 그렇게 사라진 우리 조선 말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3: 아니 도시락이든 벤또든 그냥 배만 불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4: 무슨 상관이긴요. 선생님 이거 좀 주세요.
3: 아, 예.
4: 이 말과 글이라는 게 민족의 정신을 담는 그릇인데 우리나라, 우리 딸, 우리 가족 그러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우리나라 대신에 나의 나라, 나의 딸, 나의 가족 그러거든요. 그게 다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공동체 정신이 말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3: 뭐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요?
4: 공동체 정신이요.
3: 공동체 정신? 별게 다 있네. 야, 아 근데 진짜 여기에 이런 게 있는지 누가 알겠어. 와.
9: 부엌에 들어가 아궁이 속을 들여다보는데 알밤이 툭 튀어나와 호랑이 눈을 딱 때렸어요. 호랑이는 앞이 안 보여 더듬거리는데 자라가 호랑이의 손에
3: 먹어.
9: 순이야, 호떡이 왜 호떡인 줄 알아?
2: 왜요? 왜 호떡인데요?
3: 아, 뜨거워. 어떻게 해야 돼? 아, 뜨거워. 이렇게 불어서 먹어야 되지, 그치? 그래서 호떡이라고 그러는 거야. 호호 불어 먹는다고 그래서.
2: 아버지, 안 뜨거운데요?
3: 어, 안 뜨거? 안 뜨거우면 그냥 떡이고. 아버지 한 입만 먹어.
2: 아버지.
9: 순이야,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니야. 그 오랑캐라는 말 알아? 그 지금의 일본처럼 우리나라에 들어온 남의 나라 군대를 오랑캐라 하거든. 그 오랑캐를 한자로 호라고 하는데. 60년 전에도 중국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이 있어. 그때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오랑캐 떡, 호떡이라고 하는 거야.
3: 아유, 애가 잘도 알아듣겠다.
9: 알았지? 오랑캐 호.
2: 오랑캐 호.
9: 응? 아이고, 잘한다.
10: 대표님, 누가 찾아왔는데요.
4: 누가?
3: 이야. 아니, 유 대표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인데 비서가 다 있어요? 예?
10: 경성제일중학교 이사장이십니다.
3: 경성제일중학교?
4: 박 기자, 싫어하는 줄 알면서 왜 그래?
7: 그만들 허게. 오늘 순이도 왔는데 일찍 데려가고.
3: 예.
7: 한 달 동안 고생 많았네.
3: 한 달이 1년이네, 그냥. 아우.
11: 오늘이 구다사이. 스군이 어찌리시나이 또.
12: 제가 알아서 갈게요.
1: 저 대표님, 저 경성제일중학교 가시죠. 저 거기 불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차 좀 더 탑시다. 아, 좀 탑시다.
0: 탑시다.
1: 자, 타자.
0: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1: 우리 순이 이런 구르마 처음 타보... 이런 차는 처음 타본 적이지?
2: 네.
1: 네. 아, 진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응? 우리 순이 그렇게 하고 있네. 이런 게 이제 말에 이제 공동체 정신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왜요? 아니, 나는 저 농땡이 치는 게 아니라 조 선생님이 오늘 일찍 가라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구 선생님이 내일 공부하자고 그랬고.
2: 아버지 공부해요? 나도 공부하는데.
1: 네가 무슨 공부를 해?
2: 히라가나, 아이오에오, 카피쿠키코, 사시스세도, 다치쯔떼.
1: 그래. 좀 찾아.
2: 하나도 안 좋은데.
10: 순이야, 그 노래 어디서 배웠어?
2: 오빠가 가르쳐줬어요. 히라가나도 모르고 학교에 가면 빠가야도 소리 듣는데요. 아니노래노 하이웨이호.
1: 호랭이 얘기해줄게. 호랭이가 그 토끼 세 마리를 싹 다 도를 쳤어요. 그렇게 듣자. 자, 이런 기대고 자. 이거 근사하네. 야, 순이야, 저기 오빠 나온다. 오빠. 덕진아, 덕. 아이고, 이 새끼 안 들리지.
5: 아버지.
1: 에, 학교 끝났냐? 왜 임마?
6: 고니치와.
1: 그래. 친구야? 네. 내일 봅시다. 예.
0: 네. 순이야, 잘 가.
1: 예, 안녕히 가세요. 그래야지. 아, 이제 걸어와도 되는데, 그렇죠. 자, 가자.
5: 어딜요?
1: 가보면 알아, 임마.
12: 向かい合ったのがいつだと。なぜこんなに遅い。お客様がお待ちだというのに。なかなか会えないので、私が柳川理事長に頼んだんだ。何を知ってる？早く座らんか。朝鮮語学会で朝鮮語の辞典を作ってる時言ったか。朝鮮語辞典は朱子業先生が亡くなってからは 中断されたと聞いてます。そうか。朝鮮語学会の代表が創始改名をすれば朝鮮人らの良き手本になるのではないか。

0: 야나가와.
1: 조선어 사전이라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0: 다시는 이런 일을 부르지 마세요.
2: 야, 잘생겼다고.
3: 아버지랑 똑 닮았어요.
4: 아, 그래요? 뭐 빼다 박았지 뭐.
3: 아, 근데 이놈이 이 눈깔이 안 좋아.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한번 책을 잡으면은 하루 종일 그것만 붙들고 있어.
4: 세상에.
3: 아, 내가 한 번은 새벽에 오줌 누려고 일어났는데 아, 옆에 있어야 될 놈이 없더라고 이놈이.
4: 어디 갔나?
3: 어디 갔을까? 이렇게 밖을 열어보니까 그 어린 놈이 달빛에 이렇게 비춰갖고 책을 읽고 있다니.
5: 책 언제 그랬어요?
3: 아마 그랬어 임마 이 자식. 그럼 내가 뭐 거짓말을 하냐?
4: 그래 그랬겠지. 아이고 아버지가 거짓말하겠어? 세상에 얼마나 든든하시겠어.
3: 아이고 이런 애 뭐 든든하게 뭐.
4: 아이고 든든하지 왜.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아이고
3: 잘해. 장사 잘하시네. 얼마요?
4: 아니 사실 이게 그럼. 이게 조금 비싼데.
3: 비싸봤자
5: 아버지 왜? 돈 없잖아요.
3: 아, 여기 있어, 여기
4: 있지?
3: 얘 돈 아니고 뭐냐, 응? 내가 월사금 준다고 그랬지. 자, 갖다 줘.
6: 아버지, 저는요?
3: 아이고, 우리 순이 뭐 사줄까? 응? 아버지께 뭐?

0: 사줄까?
1: 아버지가 아주 그냥 성격이 화통하시네 그냥.
2: 우리도 이제 창시를 하고 국어를 쓰는 황국 시민이 된 만큼 대동아 전체를 짊어지겠다는 기계를 가지고 이 전쟁을 반드시 이기겠다는 결의를 가지자 금일부터 조선극장에서 시작된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 위원...
3: 문화부? 문화부? 선생님, 이거 결국 조선인들한테 일본말 가르쳐서 전쟁터 총알바지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거기에 문인들이 앞장을 섭니까?
4: 왜 선생님한테 그래? 선생님 같이 하신 거 아니잖아. 선생님 어디 가세요?
5: 가시는 거예요?
6: 나 먼저 들어가 보겠네.
5: 들어가세요.
7: 어디 가서 술이나 한잔 하겠지. 같이 일하던 작가들이 일본인 앞잡이가 되었는데 맨정신에 견디기 힘들 걸세.
3: 아, 이러다가 사전은커녕 잡지까지 못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있던 후원도 다 끊기겠는데요, 뭐.
8: 사전 인쇄비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앞으로 지출을 더 줄여야겠습니다.
7: 인쇄비는 말모이부터 끝내놓고 걱정을 하자고. 이번 달 잡지는 어떻게 됐나?
4: 네, 교정 끝났어요.
8: 그럼 저는 인쇄소에 잡지 온 거부터 맡겨오겠습니다.
7: 그래.
5: 아니, 내가 갈게요.
8: 아닙니다. 제가 갑니다.
5: 아니 그냥 제가 갈게요. 그냥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잠시 부르면 제가 해야죠. 주세요.
9: 글 쓴다는 놈들 말이야.
10: 아, 박세형 선생님. 네? 아저씨 만나드린 거 한번 봐봐.
11: 네.
10: 기억난다. 기억. 이렇게는 니은. 네. 디귿. 리을. 네. 네? 죽이나 먹자. 미음, 비읍,
11: 시옷.
10: 아이, 시옷. 아이고, 아, 늦은막힘에 올라니까 아저씨가 힘드네. 아이.
5: 뭐여, 어야! 자!
12: 혹시 노인네가 로망이 났으면 저거 집에다가 꽁치를 할 것이지. 여기 어디라고 와서 빵 뿌려.
10: 비목의 이 방송 조용하니!
12: 왜 안 해?
10: 자네들이 이러고는 소설가고 죄인인가? 야, 이
8: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굳이 인쇄소를 자기가 가겠다고 나설 때부터 눈치를 챘어야 하는 건데.
7: 무슨 말이 그러나 쌍판 그 친구 그런 사람 아니래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8: 선생님, 무슨 사정이요? 뻔하지 않습니까? 월급도 받았겠다. 인쇄비까지 들고 나갔으니. 아닙니다.
5: 어이, 누구 없어? 누구? 어? 아유, 씨. 아유, 아유, 뭐가 죽고. 아유, 씨. 아우, 아유. 씨. 아우, 냄새. 아우, 씨, 더러워. 아이고, 죽겠다. 아, 여기 어디? 여기.
8: 지금 뭐 하는 겁니까?
5: 아이고, 깜짝 놀랐네. 유 대표님. 나 오늘 인쇄소를 못 갔네요. 아, 내가 인쇄소 가는 길에.
8: 당신 인간이야?
5: 아, 왜 그래요?
8: 어? 어디서 감히?
5: 왜? 아니 왜? 왜 그러는데요?
8: 이게 무슨 일인데? 어디 손댈 데가 없어서 회비에 손을 대.
5: 아니 회비.
8: 그게... 여기서 당장 나가라고!
5: 나 약통 찾고 있었는데. 아, 유정환. 야, 사람이 이런 꼴로 왔으면은. 왜 이렇게 됐냐고 묻는 게 예의야. 사람도 사람 나름이지. 어디서 술 먹고 쌈박질을 하고 와서 지금 회비 들고 치려는 거 아니야. 당신 같은 조선 사람들 때문에 우리 조선이 지금 이러고 사는 거야. 알아? 기껏 돈 때문에 나라를 파는 너 같은 조선 사람들 때문에.
7: 아이고, 씨.
5: 왜? 치려고? 저봐. 어? 기껏 너 같은 놈이 하는 짓이라고는 이거밖에 없지. 아유, 씨.
0: 사람 없이 산다 그렇게 막말하는 거 아니야, 유 대표. 아이고, 씨. 야, 야, 이거, 어? 잘 먹고, 이사 가봐.

0: 이게 어디? 아이고 우리 대표님. 아이고.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1: 앞으로 우리 사전 완성할 때까지는 전원 금주합니다.
2: 내가 김 선생 데리고 올게. 다 내 책임인데.
3: 그럴 필요 없네. 쌍판 그 친구 다시 안 올 걸세. 맨날 그렇게 속 없이 웃어도 자존심이 얼마나 센 친구인데 그 수모를 겪고도 다시 오고 싶겠나?

0: 뭐해?
1: 아이고.
0: 왜 이렇게 늦게 와? 또 싸웠어?
1: 아, 진짜. 봐봐. 말 많이 다쳤네. 형님, 극장 다시 나오래요. 응? 극장 다시 나오래. 아니, 어떤 미친 노인네가 극장 들어와가지고 막 똥물을 막 이렇게 뿌리고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기도부장 했잖아. 그래서 잘렸어. 사장은 완전히 돌아가지고. 아무튼 뭐. 이 부장 형님 다시 나오래.

0: 또뭔 소리로 사람 상처 주려고 여기까지 찾아오셨대?
1: 이번 달 잡지책이 나왔습니다. 좋아하실 것 같아서.
0: 아니, 지금 장난합니까? 아니, 글 모르는 거 뻔히 알면서 지금 뭐 장난하는 거예요?
1: 선생님, 제가 오해가 있었습니다.
0: 왜 그런 오해할 짓을 해? 어? 들어오자마자 당신이 인간이야! 어이씨, 내 그럴 때가 언제? 아예 몰라요, 가요!
2: 아버지, 뭐 해요?
0: 아, 가요!
1: 선생님, 민들레가 왜 민들레인지 아십니까? 문 주변에 흐드러지게 많이 피는 꽃이라 해서 문들레. 그래서 민들레가 되었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알려주신 겁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큰 걸음이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면 민들레 우시처럼 그 걸음걸음이 퍼져나가 세상을 바꾸고 결국엔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요. 그랬던 아버지가 언젠가부터 친일을 하더군요. 그게 너무 싫고 원망스러워서 도망치듯 유학을 떠났던 겁니다.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유학 떠난 지 5년 만에 집에 돌아온 길에 경성역에서 순이 또래의 한 아이와 부딪혔는데.
3: 김남아, 그 조선 사람이면 스미마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해야지.
2: 조생고, 안녕하세요.
1: 그때 결심했습니다. 사전을 만들겠다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말이 모이고, 말이 모이는 곳에 그 뜻이 모이고, 그 뜻이 모인 곳에 비로소 독립의 길이 있지 않겠냐고 우리 동지들을 설득해놓고죠.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용서해 주십시오.

0: 아이, 놀랬잖아.
1: 왜요?
2: 씨, 갔나 보네. 예. 너내 이름이고, 너 뭐냐?
1: 동지요. 김판소 동지께.
2: 동지?

0: 지붕을 손 다 썼어야 되는데 말이야.
1: 그러게. 아, 이게 많이 걸려.
2: 나 아니면 사무실이 돌아가질 않는다니까.
3: 쌍파!
2: 아, 웃지 마라, 처음 들어.
4: 학교. 자, 1번 틀리고, 2번 틀리고, 3번 틀리고.
3: 천천히 좀 봐요.
4: 4번 틀리고, 5번도 아니, 틀리고.
3: 아, 이게 왜 틀려?
5: 감자.
3: 감자인데.
4: 감자, 감. 미음 받침.
6: 이거. 이 대표. 이게 왜 똑같은 거지?
3: 이게 같죠.
6: 이게 왜 같지?
3: 아, 그냥 빨리 6번 나타내, 6번 나예요.

0: 자냐? 덕진아. 덕진아?
1: 아, 가나다라도 모릅니까? 말은 곧 정신입니다.
2: 돈은 있으시고
3: 외상.
4: 아이고 이 화상 정말.
5: 뭐요?
6: 저 이거 거니?
2: 한복.
3: 아 이거 뭐냐? 사과 탕자? 사과 탕자? 응? 아 사탕 과자 사탕.

0: 모르겠지. 응신.
1: 났는데 왜

0: 어, 깜짝이야. 아니, 어제 안 들어가셨어요?
1: 어떻게 못 들어갔네.
0: 우셨어요?
1: 아니, 뭐 울기 왜 울어?
0: 왜요? 김첨지가 불쌍해요?
1: 아이, 마누라 생각이 좀 잠깐 나더라고요. 에이씨.
0: 어떻게 됐어?
2: 생각을 좀 해보시겠단다.
0: 무슨 생각?
2: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하기 싫단 얘기지.
3: 뭐가 하기 싫은데?
2: 아니, 배재중서 조선어 가르치던 선생님 고향이 신우주라길래 신우주 사투리 때문에 찾아갔더니 사람을 무슨 저승사자 보듯 하잖아요.
3: 왜?
2: 조선 사람이 조선말 사전 만드는 게 무슨 큰 죄라도 되는 거라고. 됐다 그래. 뭐 신우주 사람이 자기 혼자도 아니고.
1: 아, 나 저 애들 좀 잠깐 보고 와야 되겠는데, 집에?
0: 아, 예.
1: 응, 금방 갔다 올게.
0: 예, 다녀오세요.
1: 응.
4: 얼마나 걸리겠어?
0: 뭐 사투리 수준만 4, 5년은 넘게 걸리겠는데요. 뭐 경상남도만 해도 울산, 마산, 부산 사투리가 다 다르니까요.
2: 다들 몸살이기 바빠서 돕겠다는 사람도 얼마 없어요.
5: 우리 사투리는 빼면 안 될까요?
6: 안 되지! 사투리도 엄연한 조선의 말이고 자산인데.
7: 다들 좀 나와보세요.
0: 왜요?
8: 저기 봐봐.
4: 뭔 일이야? 어?

0: 아, 이 짝은 조선어학회 선생님들, 그리고 이 짝은 나하고 감옥소에서 한 입을 덮고 지냈던 우리 식구들. 자, 서로 인사!
1: 안녕하세요.
0: 춘삼이.
2: 예, 선생님. 그 전라도 광주 출신 장춘삼이어라.
0: 야, 길어. 이름 빼고.
3: 의성이시도.
2: 부여유.
4: 평양입니다.
5: 회사님도.
6: 제주마씨. 고성이래요.
7: 강릉이래요.
8: 온양이요.
9: 안동이시다.
10: 목포서 아시라.
11: 마 부사입니다.
12: 저는 경상인데요. 형님들이 계속 경상 빠지라고.
0: 너 제마. 준이야?
13: 응.
0: 아, 이 까막눈들 진짜 창피하다, 창피해. 야, 자식들아, 이거를 모르냐? 가위. 아이씨, 야, 조용히 해. 저 춘삼이부터.
14: 가세.
15: 강해.
7: 가우.
15: 가시게.
8: 가세.
14: 가시게.
16: 가세.
17: 가우.
16: 가세.
14: 오세.
15: 가세이.
16: 가루.
17: 응, 가세.
16: 가위.
0: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들고 있어. 고추장.
18: 고추장.
15: 강추장.
18: 고추장.
15: 고추장.
19: 땡추저이.
6: 고이장.
16: 고추장.
15: 고추장.
6: 고추장.
15: 고추장.
18: 땡가이장.
15: 고추장.
16: 고추장.
9: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0: 아, 이 한 사람의 열 발자국보다 어? 열네 놈의 한 발자국이 더 낫지 않겠어?
20: 어? 호떡들 드시면서 하세요.
15: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0: 야, 저
21: 총독이야.
9: 대표님, 총독부에서 보낸 회감 명령서입니다. 오는 6월 10일부터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를 제외한 일체 조선어 신문을 폐간 조치하며 국민총

0: 협력 조선연맹 가입 단체에서 발간하는 잡지 이외의 일체의 조선어 잡지 역시 폐간 조치한다. 또한 전국의 조선어 책방을 폐쇄한.
1: 잡지 폐간되기 전에 표준어 공청회를 꼭 했어야 되는 건데.
2: 아니 그게 뭐예요, 공청회가?
3: 고추장 하나도 지역마다 부르는 말이 다 다르잖아요. 그중에 뭘 표준으로 할지 정해야 되는 거예요.
2: 아이고, 아 그냥 고추장으로 합시다 이러면 되는 거죠.
4: 우리끼리 정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네. 전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모두 합의를 봐야 비로소 그 단어가 표준어가 되네.
2: 참 보통 일이 아니네.
5: 그럼 뭐 이번 달 안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3: 사투리 수집이 다 끝나야 공청회를 할수 있는 거라서요.
2: 저걸 언제 다 채워? 저렇게 비어 있구만.

0: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하얀 쪽배엔.
1: 푸른 하늘 은하수. 맞지, 오빠? 그거 옛날에 오빠가 불러줬는데.
0: 아, 맞다, 맞다. 이게 그 노래구나.
2: 아버지, 순이 앞에서 자꾸 조선말 하지 마세요.
0: 왜 조선말을 하지 마?
2: 순이 내년에 학교 가는데 괜히 조선말 하기라 하다가 매 맞습니다. 아버지도 이왕 공부하실 거면 일본말을 배우세요. 김순이, 어서 하얗고 내로.
3: 안녕하세요.
4: 인사 편하게, 편하게. 그래.
0: 자식 까불지. 극장에 사람 좀 있어?
4: 아니, 뭐, 요새 뭐. 요새는 영화 대사도 다 일본말이에요. 형님 좋아하는 문예봉이가 막 치맛저고리 입고 막 일본말 하는데 그게 되게 이상하다니까, 그게? 이게 이부장 그 새끼는 뭐 손님 안 온다고 나만 잡고 그게 내 탓이야, 그게? 어? 이러니까 손님이 없지. 군복 입은 사내놈들 메고 돌아다녀봤자 뭐 사람들이 쳐다나 보겠어요? 요새 사람들 다 간판 보고 영화 보러 오는 건데?
3: 잠깐만.
0: 왜? 뭐 얘가 또 일본말 했나? 너 일본말 했어?
4: 나 일본말 안 했어요.
3: 간판.
0: 왜?
3: 간판! 찾았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사투리를 모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잡지에 광고를 실차고요. 우리 책이 전국으로 가잖아요. 잡지를 본 경상도 사람은
5: 경상도말을 보내주고 또 평안도 사람들은
3: 평안도말을 보내주면 우리가 그걸 모으는 거죠. 말 그대로 말모이!
5: 어떻습니까?
6: 류 대표, 광고가 나가는 총독부가 더 심하게 나올 걸세.
3: 이제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7: 근데 너 진짜 괜찮겠어? 책임은 다 대표가 져야 될 텐데.
3: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뭐 그러라고 나 대표 시킨 거 아니었어?
8: 저는 찬성입니다.
0: 찬성?
8: 우리 지금 뭐라도 해봐야지. 어?
9: 그래, 가지고. 어차피 마지막 잡지.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6: 그래, 해보자.

0: 끝?
1: 예. 왜요? 뭐가 더 와야 돼?
0: 아, 와도 한참을 더 와야죠.
1: 아니, 이게 끝인데?
2: 한 통이라도 온 게 어디야. 아, 자,
3: 자. 예, 고맙습니다.
0: 예, 가시고, 저 오는 대로 좀, 어? 좀 갖다 줘요. 수고스럽지만. 하, 야, 달랑 하나 왔네.
2: 아이씨. 어디서 왔어?
0: 어, 이놈, 왜 저기, 안 사람 맞지? 어? 어, 감옥소에서 온 것 같은데?
2: 그럼 한 통도 안 온 거야?
0: 뭐, 결과적으로는 그러네.

0: 심지가 굳은 친구니까 잘 견뎌낼 거야.
1: 다들 넘어오네. 우리 같이 못 배우고 무식한 것들도 이렇게 돕고 있는데.
2: 아니, 잡지도 저번 달보다 세 배나 더 많이 팔렸잖아. 근데 어떻게 답장이 하나도 안 오냐고.
3: 너무 걱정 마세요. 곧 올 겁니다. 자.
4: 걱정이 되죠.
5: 웃음의 말모이? 눈물의 말모이? 맛깔나는 말모이?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1: 와. 되게 불편하네요.
2: 근데, 잘 되겠죠. 아니, 야, 진짜 유 대표 이러는 것도 처음 보네. 깝깝했나 보다, 유 대표. 니가 이렇게 진짜 새끼야, 어?
6: 아, 형님,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다.
2: 몇 번 연습해도 전혀 안 되네. 아니, 그게. 이래봐. 하려면 제대로 해봐. 어? 눈물의 말모이, 웃음의 말모이, 맛깔나는 말모이,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어! 개봉박!
6: 그렇지, 그렇지. 이
2: 숨겨버리. 이
6: 이거지라.
7: 배수 나와야지 이게.
5: 봄이 왔네, 봄이 와. 선자녀의 가슴에도 남을 괴로운.
2: 아, 여기다. 저는.
5: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0: 다들 왜안 보여?
1: 우철이 몸이 안 좋다고 그래서 제가 좀 들어가서 쉬라고 그랬어요.
2: 우철이 이노기 편지받고 힘들어하네.
1: 김 선생님이랑 류 대표는 그 봉두 씨랑 춘삼 씨 와서 한잔하려는지 뭐 데려갔어요. 류 대표 요새 통 밥을 못 먹더라고요.
0: 한잔하면 돼, 나는.
1: 밥 드세요.
0: 밥 먹어야지. 나술 끊었어.
3: 경찰이에요.

0: 덕관이 하루.
1: 뭘 말이오?
2: 오마이라가 스쿠테로 주텐노 겐코가 덕관이 하른다.
3: 겐코가 아르나라 소토쿠니 출판교과의 신세이오 스데니 시테이루 하스다. これから 하지메르노니 겐코난카 아르모카.
4: 내 나름 말로 최강권 만들겠다는데 뭐가 문제요?
2: 아니, 혹시. 야, 구독하라! 아,
5: 깜짝이야!

0: ございます。 조선호학회 대표는 접니다.
1: 저라고요?
0: 조 선생님 풀어주십시오. 광고도 제가 싫다고 했고 말모이도 제가 하자고 했습니다.
2: 그러게 진작에 애비 말 들으라고 했잖아.
0: 저한테 한 걸음 가르치신 게 아버지 아닙니까?
1: 한 사람이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이 한 걸음이 더 큰 걸음이라고 조선 사람 모두가 지식을 키우고 힘을 키우면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아버지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2: 그때는 조선이 독립될 줄 알았다. 내가 어리석었어.
1: 아버지!
2: 30년이다. 30년. 30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래. 넌 아직도 조선이 독립될 것 같으냐? 그 언제쯤인데? 내년? 내후년? 아니면 10년 뒤? 30년 뒤? 그럼 그때까지 평생을 그러고 살래?
0: 네. 그럴 겁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말모이를 남겨야 할 거 아닙니까?
2: 정신 나간 놈. 너 살리는 조건으로 가입시키겠다고 약속했다.
0: 지금 내 목숨 하나 건지자고 저도 아버지처럼 친일을 하라는 겁니까?
2: 친일이 아니라 애국을 하라는 거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라진 지가 언젠데?
3: 오다 망키지.
4: 하이!
3: 가네무라 보스케.
4: 하이!
3: 여사토 마사오.
4: 하이!
3: 호추 시케오.
4: 하이!
3: 고코니루 유쇼나 쇼쿠마 하이토와 헤이바토유 세나루 목대기로 다미로 세세님. 호국 시민의 資格を持って参加することになった。

0: 김 선생님,
1: 하지 말라니까.
0: 그날 다 보셨잖아요. 위에다 그 새끼 다 알고 온 거라고요. 전부 다.
2: 내가 꼰질렀다는 거야?
1: 김 선생님, 그런 거 아닙니다.
0: 신경 쓰지 마요. 선생님, 김 선생님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김 선생님 패거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2: 걔넨 내가 부탁을 해서 뭐 하나라도 돕겠다고 온 애들이야!
1: 선생님.
0: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쁜 마음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3: 지금 뭐 하는 거야?

0: 그만해.
1: 그만하긴 뭘 그만해. 조 선생님이 왜 잡혀가셨는지 알고 있냐? 잘난 아버지가 너 대신 조 선생님 잡아가는 조건으로 국방원금을 3만 원이나 하셨댄다. 10년이라고, 10년. 우리 10년을 매일같이 사전 하나 보고 살았잖아. 근데 조 선생님 재판 끝나면 단호장이며 뭐며 다 태워버릴 거란다.
2: 태운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1: 그럼 그 새끼들이 그걸 그냥 두겠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고요.
3: 総督から死亡の知らせを送るなという指示があって死体持ち手に処理した。
1: 助けてくれるって約束したんです。猪木はどこにいるんですか。
3: 帰りなさい。

0: 오빠, 호떡이 왜 호떡인 줄 알아? 오빠는 오랑캐오 모르지? 막아야로.
1: 김순이, 너 누가 그런 말 하라고 그랬어?
0: 오빠는 맨날 쓰는데.
2: 후루사이, 하얗고 내로.
1: 덕진아, 안 자면 일어나 호떡 먹어, 어?
2: 아버지가 나간 책방이 조선아학회라면서요. 아버지 거기 나가는 거 들키면 아버지 또 감옥소 가고 난 군대 끌려가고 그럼 우리 순이는요. 아버지 저 너무 무서워요.

0: 선생님.
1: 웬일이세요?
0: 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우철아, 왜 안 들어가고 있어?
1: 들어가자.

0: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1: 선생님. 제가 그랬습니다. 사전만 가져가고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우리 이동해만 살려준다는 말에.
2: 야, 민우철. 너 지금 뭐라 그랬어?
3: 우철아.
0: 우철이. 자네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네. 이러기도 같이 오지 그랬나? 다들 일들이 표잘 도와주고

0: 애쓰셨어.
1: 영광!
2: 조상님.
3: 조상님.
2: 조상님.

0: 언제 가져갈 텐가. 그 양반도 참. 자네도 모르고 왔나?
1: 무슨 말씀이신지.
0: 원고가 한부 있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집에 오시면 늘 새벽까지 옮겨 적으셨네. 우리 집 장독에 잘 숨겨놨으니 일이 정리되는 대로 가지고 가게.

0: 사전 작업 계속 합시다. 조 선생님께서 원고를 남기셨습니다.
1: 원고라니?
0: 16만 개가 넘는 단어를 매일 집에서 옮겨 적으셨답니다. 사투리 모아서 공청회만 하면 끝인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투리 수집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2: 근데 장례식도 못하게 하는 방법에 무슨 수로 사투리를 모으고 무슨 수로 사람들 모아서 공청회를 해?
1: 너 돌아가신 조 선생님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감옥에 있는 우리 동지들은 어떡하고?
0: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든 사전을 완성해야 할거 아니야?
1: 유정환, 정신 똑바로 차려. 너 이렇게 하면 네 아버지처럼 되는 거야.
3: 박 기자.
2: 총력연맹이라니. 나는 조가빈 선생한테 미안해서라도 그렇게는 못하겠네.

0: 저희 창고입니다. 최신구. 이쪽으로.
1: 여기 있는 이게 전부 다 조선어학회 앞으로 온 겁니다.
2: 네? 이게 다 저희 앞으로 온 거라고요?
0: 네. 최신국에서 조선어학회 가는 건 총독부 보내라고 했는데 하루 100통 정도만 총독부 보내고 나머지는 여기 둡니다.
2: 저희들은 신의주의 중학생들로 금번 잡지를 보고 기쁜 마음으로 제 고장 말들을 좀 적어보았습니다. 더불어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성의를 모았으니.
3: 사실 우리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총독부에 갖다 바치는 건 안 되겠더라고요.
4: 정말 감사합니다. 위험한 일인데.
3: 아닙니다. 우리도 조선 사람이 있네요.

0: 그래도 경성 제일 중학교 학생들 징병 갔다는 얘기 듣고 그만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1: 미안합니다, 힘들 때. 선생님이 돼야 되는데.
0: 괜찮습니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0: 갈그리는데 그거 내 밑으로 들어와도 되겠어?
1: 박기채 감독, 김예봉이 남순님 주연, 아, 동경에서도 극찬에 극찬을 거룩한 바로 그 영화, 조선해영.
2: 야, 바쁘구나. 똑바로 하네.
1: 오생카메토.
3: 극장 이름을 왜 저렇게 바꾼 거야?
2: 왜? 대동아 극장. 쫓아.

0: 다이지 추가.
1: 덕진아, 임덕진. 이거 과자야. 나나 먹어.
2: 고맙습니다.
3: 왔어?
0: 가냐마 떡구진. 가냐마.
4: 하이.
3: 덕진아.

0: 今日はお前たちは天皇陛下の御恩を賜った者たちだ。ここにお前たちの入隊を迎え栄えある皇国臣民として命の限り天皇陛下の御恩に報いんことを望む。
1: 여긴 뭐 잘 됐지 뭐. 그거 사장은 뭐 코빼기도 안 보이지. 이 부장 그 새끼는 뭐 지방 촬영 간다고 맨날 자리 비우지. 그럼 뭐 사장 없고 이 부장 없으면 형님이 대빵이잖아. 그럼 뭐 거기 가서 심부름 하는 것보다 100번 낫지 뭐. 안 그래? 스미마세. 참새, 소쩍새, 든둑새. 든둑든둑든둑새, 너네 서울고.
2: 저 선생님, 저도 시즈컬이 싫어요.
1: 스미마세.

0: 가슴에도 남을 캐러 간다.
1: 야, 일본 사람.
0: 아장아장 노래라네. 산들산들 불러.
1: 죄송하세요.
0: 잘로 간다.
2: 조선이 나 말할 때 이대로 들어!
0: 시간이다! 따라해봐! 시간이다! 실대로 가! 때리다! 세리다! 치다! 패다! 매진하다! 야치다!
2: 고조선지노! 나면은 지라! 이겨! 고조선지인가! 실대로 가!

0: 아버지.
1: 왜 들어가서 앉자고 아버지 기다렸어?
0: 아버지 또 싸웠어요?
1: 뭐 싸울 일 있으면 싸워야지.
0: 아버지, 학교에서 창씨 다 알아 그래서요. 그 선생님 돌아가시고 그러셨을 때라 그냥 제가 알아서 했어요.
1: 네 이름이 왜 덕진인 줄 알아?
0: 덕독의 배풀진 아니에요?
1: 옛날 아버지 고향에 제일로 높은 양반의 이름이 덕진이었어. 나처럼 살지 말고 높은 사람 되라고. 그래서 덕진이라고 지은 거야. 알겠어?
0: 네.
1: 야, 언제부터 이렇게 잤어?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아이고, 아이고, 토깽이 일어나서?
0: 순이는요,
1: 응.
0: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 감옥 서서 나오면 좀 순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순이라고 지었어요.
2: 아버지, 근데 나 이제 김순이 아니고 가네야말 해요. 난 김순이 좋은데.
1: 순이도 김순이가 좋지, 그치?

일단 공청회 광고 낸 날짜에 화동교당으로 집회 신청했어. 쉽게 허가가 나올지 모르겠다.

0: 雑草みたいな奴らだ。どうにかして絶対を完成させようとするだろう。雑草は根こそぎ抜き去りすれば二度と育つことはない。
1: 전국 각지에서 조선어 과목은 사라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어오던 조선어학계 잡지책 한글도 폐간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우리 조선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조선이 강해지려면 일본을 마냥 미워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강한 대일본 제국을 따라야 합니다. 강한 대일본 제국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조선인의 행복은 진정한 일본인이 되어 강해지는 것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2: 개동자야! 이러려고 이거 뭐라고 했어!
3: 이제 우리는 대일본 제국을 따라야 합니다.
4: 한두한배! 당장 내려!
0: 必ず何か裏があるはずだ。厳重に見られ。わかりました。
5: 내 기대기 갖다 없었대다. 내 곧다고 개소리라도 자고 꼬박 사흘길을 왔겠음둥.
6: 마십니다. 하여튼간에 유정아이 유한택이 아들이라 가더만 피는 못 속인다 가해.
7: 선생님.
6: 뭡니까?
7: 유정한 대표가 보내서 왔어라. 유정으로. 가보지 말 거예요.

0: 안녕하세요. 저 닭 같은 선생님들이죠. 영화 끝나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네.
1: 조생 가이큐.
2: 들어가세요.
1: 어이, 조상.
0: 따라오세요. 빨리 와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유 대표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선생님들까지 그냥 싹 다 접혀갈 판인데.
3: 깜짝같이 속았잖아요.
4: 그리고... 내는 그런지도 모르고 욕바가지를 막 해야 되자 그만매.
2: 아, 나라도 그랬을 거야 아마. 아까 교당에서 했던 공청회는 가짜입니다.
5: 여기가 이제 진짜 공청회입니다. 이제 개봉박도 합니다.
2: 저기 진짜 배기가 오네.

0: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고자 어렵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은 민족의 정신이요, 글은 민족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말 사전을 완성할 것입니다. 자, 그럼 구덕새, 따곱지, 구두베이의 표준어는 구두쇠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궁둥이와 궁뎅이입니다.
1: 에따, 여러 그럼 해갖고 일주일 안에 끝나겠어. 싸겠어요, 어쩐게.
2: 아, 그 간다고 막 후뚜루바뚜루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 책이라 하는 게 한 번 나오면 평생 남는 긴데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잘 만들어야지.
0: 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궁뎅이와 궁둥이를 쓰는 곳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궁디, 방댕이, 방디, 방티 등이 있었습니다.
3: 아, 응디가 빠졌구먼요. 올 고장에서는 궁디나 방디 말고 응디를 주로 쓰는디요.
4: 아, 이래요. 응디 아니라 옹디 이래요.
5: 그 우리 고향 황해도에선 그걸 옹댕이라고 씁니다.
0: 아, 예. 그 응디, 엉디, 엉댕이 이 단어는 궁둥이와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1: 아, 시방 무슨 소리다 한가? 아, 엉디가 궁디고 궁디가 방디지. 예. 그,
0: 아, 자. 엉덩이는 뒤쪽 허리 아래, 넓적다리 위 좌우쪽으로다가 살이 두드룩한 부분을 일컫는 말이고, 그 궁둥이는 뒤쪽 허리 아래, 허벅다리 위 좌우쪽으로다가 근육이 많은 부분을 일컫는 말입니다.
4: 그게 뭔 말이래요?
0: 사람의 뒤쪽, 대퇴부. 대퇴부 밑으로 허벅다리...
6: 대표님, 죄송하지만 잠깐만요. 유 대표님이 여기 앉으셔. 자, 그래서 이렇게 비벼. 네? 그래서 일어나서 뒤로 돌아. 아, 여기네. 자, 보시면 허리 아래, 예? 넓적다리 위에 살이 두둑한 요 부분, 여기에 엉덩이, 그리고 여기 허옇게 묻은 부분, 그 밑에 부분, 여기를, 여기, 묻은 부분, 여기를, 궁뎅이라 한다. 그 말이잖아요.
0: 아, 네, 맞습니다.
7: 유정홍와,
8: 안오이고, 호돈도 예능 소돈이고, 대대 오래마세.
7: 타스네테 구름은와,
8: 오래마세 드시다.
9: 조생 고시에테이테, 감옥을 갔다 교시다치가, 기노카라 학교에 来ていないとのことです.
7: 난인다.
9: 현재 파악している 인数だけで 50명을 超えます.
7: 이마스고 류정황을 確認しろ.
10: 박진채 감독, 군예봉이 남승문 주연. 아, 공장에서도 극찬의 극찬을 갖고한 바로 그 영화 조선.
4: 아니, 오늘 뭔 날이야? 어? 손님이 왜 이렇게 많아?
11: 그러게. 뭐 영화가 재밌다고 소문이 났나.
4: 그래? 아, 이러셔야 마세요.
12: 이 지면이 약 340m くらい 돼서 떠오르고 다가 기름가와 여기
13: 가네야마! 가네야마 도쿠지!
14: 하이
13: 거이!
7: 김은 판수는 무스코다다. 고래가 나니까 와카로까.
14: 그 노또 상황과 소리 또 난도 갖게 말이 마세. 뭐 아스코냐 이때 마세.
7: 오마에는 지쳐와야와. 이마도 군이로.
14: 그 노또 상황과 난이 뭐 아를 거 아니 마세.
7: 김은 판수카라 사가세.
13: 하이.
14: 食べて僕のお父さんが本当に違います全部理事長の息子がやらせたんですこの前のみんな理事長の息子が
7: 黙れ自治会にしろ何を言ってるんだ
14: 冗談ないか理事長の息子

0: 산소 넣고 나.
1: 아버지.
2: 왜?
1: 아버지. 순이가 아파요.
2: 순이가 왜? 어디가?
1: 몰라요. 빨리 와요. 빨리요.
2: 저, 나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요즘 잘 좀 보고 있어. 금방 갔다 올게. 어떻게 아픈데? 어?
1: 아, 몰라요. 빨리 와요.
2: 순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어? 뭐 열이 나는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1: 몰라요.
2: 너는 막 그 오빠가 돼가지고. 순이 너 이거 왜 이래?
1: 몰라요. 그냥 집에 좀 가요. 손이 아프다니까요.
2: 어떻게 아프냐고? 너 이거 왜 이러냐고? 왜 말을 못해? 너 무슨 일 있었던 거지?
1: 아버지 지금 빨리 가야 해요. 지금 경찰 올 거란 말이에요.
2: 경찰이라니?
1: 경찰이 학교에 찾아와서 아버지 어딨냐고 빨리 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2: 그래서?
1: 아, 그러니까 아버지 지금 극장 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2: 덕진아, 아버지가 극장에 금방 가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래 금방 갈게. 순이한테 가 있어. 어?
1: 아버지, 나랑 약속했잖아요. 이제 나랑 순이 놓고 감옥서 안 간다고.
2: 덕진아, 아버지가 다시는 감옥서 안 간다고 약속할게. 응? 아버지 달리기 엄청 빠르잖아, 임마. 어? 봐봐, 엄청 빨리 갔다 올게. 쌩! 하니.
1: 아버지, 안 돼요.
2: 갔다 올게.
1: 안 돼.
2: 봐봐.
1: 아버지.
3: 見つけました。大東亜劇場です。
4: 다음 단어는 해바라기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단어는 해바라지, 해기냉이, 해가 오기.
2: 피합시다. 빨리 피합시다. 빨리 피합시다. 지금 나가.
5: 형 왜?
6: 원급도.
5: 원급도.
6: 이렇게 막을 거 하지 마, 막을 거!
5: 나와, 누가 막았다.

0: 빨리 표지 다리 먹어. 잡네, 잡네.
1: 고생. 저쪽 막아.
0: 일단 말모형 것만 챙겨. 형님 이거 금방 열리겠는데요?
1: 야 동기야, 너 사람들 데리고 빨리 뒷문으로 나. 뒷문으로 빨리. 원고 챙기고 있어. 원고.
0: 아직이요. 여기 다 닫고 싶어.
1: 다 된 것 같아. 여기는 몇만 남고 나머지는 저 사람 따라서 빨리 나가.
2: 야, 또 원고가 먼저 갈게. 원고부터 챙겨서 나가셔. 여기는 오늘 같으니까.
3: 아, 우다도 조사도 교사 아니여유? 말고였냐고 뭐였는디?
4: 사들어, 됐겠소.
5: 이거들 먼저 가라. 나 여기 남아있어.
0: 어서야 빨리 가.
4: 저 선님들이 뭔 힘을 쓴다.
0: 아, 진짜 미쳤어. 나도 같이 갈까시오. 나도 같이 갈까시오. 너 먼저 가라.
4: 아이씨, 진짜.
1: 선생님, 원고 다 챙겼어요.
6: 등대, 선생님 분 모시고 먼저 나가세요. 우리 여기 있을 텐데 언제 가시오?
1: 챙겼으면 빨리 갑시다.
7: 갑시다. 이 대표, 말머리를 부탁하네.
8: 선생님, 정원아, 나도 남을게.
7: 네, 여기 우리가 있으니까 빨리 가시오.
9: 아니요, 아니요. 이 대표 혼자 너무 위험합니다. 선생님 같이 가주셔야 돼.
1: 가세요.
10: 빨리 가세요.
7: 갑시다. 몸 조심하세요.
1: 빨리 가요.
7: 빨리 가. 빨리 가.

0: 우정황가 겐코 못댕.
1: 박수다! 개종했기도 허다.
2: 인쇄해줄 인쇄소가 있습니다. 부산 독대 여중 홍재현 선생님을 찾아가세요. 아마 제 얘기하면 아실 겁니다.
3: 같이 들고 가면 되잖아.
2: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건지. 저기 동지 아닙니까?

이거는

대표! 대표!

0: 금방 오실 거야. 오빠.
1: 부산이요?

0: 한 사람이.
1: 오이, 너가 밑에 아들이 되는 거야?
0: 죄송합니다.
2: 아,

Oh!

0: 그때 경찰들 말로는 김 선생님 시체를 아무 데나 버린 것 같더라고.
1: 아이들도 얼마 안 돼서 경성을 떠난 모양이던데.
2: 먼 곳도 못 찾았다. 여기저기 다 뒤져봤는데 없더라.

0: 대표님!
1: 찾았어라! 원고 찾았어라!
2: 원고 찾았다고요?
3: 저 구석에 있더라고요. 이게 있는지 모르고 누가 이 위에다가 짐을 쌓았나 봐요. 찾으시는 게 이게 맞지요?

아저씨 맞죠? 저 순이에요, 김순이.

0: 김덕진이 보아라. 나는 항상 니들한테 미안했다.
1: 그냥 내가 니들 아버지라는 것만으로도 그게 그렇게 미안했다. 니들이 나 말고 좋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싶어서 말이다. 그런데 덕진아, 말모인지 소모인지 난 그딴 거 아직도 잘 모르겠다만, 그냥 말모이가 다 만들어지면 너랑 순이한테 내가 니들 아버지라는 게 조금은 덜 미안할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공청회 하자고 그랬다. 아이고, 춘삼이 또 코 곤다. 가서 깨워야겠다.
2: 울어요?

0: 선생님, 이거 민들레 맞죠?
1: 민들레 맞네.

0: 불량인계가 다시 나타났어요.
1: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시죠, 지금?
2: 불량인계가 화폐질서를 혼란케 한 없는 자들의 배고픔은 열갑절, 아니 백갑절은 되겠지.
1: 그렇게 잘하는 양반이 이렇게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3: 그곳에 불량은의 실마리가 있다.
2: 작전은요, 제압하고 담을 넘는다.
1: 총 있는데?
2: 저거 빈 총이야.
1: 죽겠군, 저거 막 쏘네.
4: 아니, 이 여자애도 시체만 그냥 하나씩 떠내려오는 지원.
2: 이 아이는 불량원을 만드는 데 이용된 것 같다.
1: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니까요. 뭐 했어? 뭐라도 했냐고.
2: 아주 더럽게 밝혀야 할 텐데. 조심하거라. 보통 여자가 아닌 뜻입니다.
5: 언젠가 더 놓고 예비한 날이 오겠지.
6: 얄궂은 노비 딸년 때문에 모가지로 그러겠다고.
3: 제비하거라.
2: 이제부터 제대로 보여줘라.
7: 이어서 2016 헬로 루키가 방송됩니다.
8: 아, 여기 너무 환상적이에요.
9: 여기 전쟁이에요. 난리입니다.
10: 와, 야. 베트남 사람들에게 물은 항상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일상을 함께 만나봅시다.
8: 제가 또 살면서 좀 힘들 때, 또 화이팅 하고 싶을 때 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11: 하루 한 번에 서만항에서 2시에서 3시에 출발해요.
12: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아야 식별을 많이 잡을 수 있죠.

0: 상품 팔아가지고 신시도까지 오길 잘했네요. 와.
1: 야. 이 브라더 가까운 모유진과 즉시 바로 맛집으로 출발해 봅니다.
2: 상품 팔아 왔는 보람이 있습니다.
3: 아무 데서나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발품을 팔아서 맛난 음식 먹고 왔습니다.
1: 와.
0: 야, 너무 기대되는데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다 먹어야 되는데.
4: 대충 한 11억 얼마 들어간 것 같아요. 내 재산을 다 털어서 넣었죠.
5: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백신 거지가 됐잖아요, 지금.
6: 제가 강원도 철원까지 왔습니다.
7: 어우, 어마어마하게 큰다.
6: 돈에도 병이 나요? 248만 원이에요, 지금. 아,
8: 그래도 이건 합쳐서 한 8천만 원 정도 된 것 같고.
5: 제가 얘기하려고
4: 그러니까 아빠한테서... 이거 이제 니도 할 얘기 다 했잖아.
5: 별로 대학 안 된다고요, 아빠랑.
9: 정말 응급 처방이 필요하다.
10: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오히려 잘 알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4: 나한테 와닿는 현실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3: 아, 그래요?
4: 왜냐?
0: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1: 아, 이 분위기?
1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조금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10팀의 뜨거운 무대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바로 발표해보겠습니다. 2016 8월의 헬로루키 첫 번째 팀입니다. 비치트럭 하이제커스 축하합니다. 비치트럭 하이제커스 축하합니다.

0: 소감 한 말씀.
1: 소감.
2: 예?
1: 제가 한 시간 반 뒤에 생일인데요. 생일 선물인 미리 받은 것 같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3: 심사위원 김윤아님께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4: 생일 축하드려요. 피치트럭 하이즈 커스는 저 처음 봤을 때부터 아 물건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거를 직접 증명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무대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멋지게 잘 봤고요. 루키들 무대 볼 때 여러 가지 요소를 많이 봐요. 좋은 곡 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연주 완성도가 좋으냐 또 멤버 모두가 무대 위에서 좀 즐길 줄 아느냐 이런 것들 두루두루 보는데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제 안에서는 좋은 무대를 펼쳐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안에서는 좀 준비된 루키 같은 생각이 들고 계속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멀고

0: 사람들도 질리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를 준비됐다고 말해주셔가지고 그게 좀 왈칵 포인트?
1: 제 안에선 좀 준비된 루키 같은 생각이 들고
2: 저희 시작 전에 막 아 오늘 무리하자 이랬거든요. 그냥 나가서 하고 막 흔들면서 하고 근데 무리 잘 했던 것 같아요.
0: 우리 다 무리했어.
2: 몸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하고
3: 동요가 솔로 때 다 그러네 이렇게 나가가지고 끼부리는 게 있거든요.
0: 나가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 얼마나 좋아.

0: 그래도 피스트로 활짝 꺼졌습니다.
1: 아, 재밌었어요.
2: 기억에 남는 순간?
1: 기억에 남는 순간? 규리가 저를 보면서 웃어줄 때. 규리가 원래 잘 안 보는데 오늘 많이 봐주고 많이 웃어줬어요.
2: 오늘 좀 빵빵도 웃더라고. 그러니까,
3: 나도 눈이 안 좋아 잘 못 봤어.
4: 원래 잘 웃는데.
5: 이렇게 보는데 애들이 다 웃고 있어요. 근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0: 어머나.
5: 각자 자기 할 거 하는 것보다는 그냥 네 명이서 같이 보면서 웃고 막 치고 이런 게 더 재밌고 하니까 보는 사람들도 더 재밌을 것 같아요.
0: 안 봐주면 삐져서.
6: 저희 진짜 루키입니다.
7: 작년에 앨범 낸 게 진짜 처음 낸 거거든요. 생 루키.
5: 진지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볍게 재밌게 하려고 하니까 뭐 이렇게까지 온 것 같아.
8: 올해 헬로루키 특별 사인 콘서트가 될 수 있을까요?
9: 그건 진짜 상상 불가능한 영역인 것 같아요.
10: 그거 되면 나 진짜 오열할 듯.
9: 그거 되면 디자인 때려칠래.

0: 두 번째 팀도 발표해 보겠습니다. 2016 8월의 헬로 루키 두 번째 팀은요. 최재니 님이십니다.
1: 어머! 너무 당황스러워요.
2: 와, 감사합니다.
1: 아, 저 눈물 나요.
0: 왜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근데 될 거라고 사실 진짜 전혀 생각을 안 했고. 멋진 분들이랑 헬로루키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우리 신인들 모두 화이팅! 라는 말 하고 싶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포크 음악에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자기만의 어법, 화법으로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최재니님의 무대를 보고 아주 감탄했습니다. 본인만의 개성과 강한 설득력과 그리고 음악적 매력을 갖고 있는 루키라고 생각했어요. 응원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아, 신이시여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기가 빨리고 자신감이 떨어져서 공기를 쐬러 잠깐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뭐될 거라고 생각을 전 정말 안 해가지고 그냥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돼서 너무 집에 안 가고 싶습니다.

제가 한 공연 중에 제일 여유롭게 한 것 같긴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헬로로켓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의 색깔인 것 같은데 저도 색깔이 좀 강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잘 드러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포크인데 뭔가 말하듯이 일기장을 쓴 것 같은 가사들과 노랫말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진심이 전해졌나 싶은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인생은 역시 내가 생각하는 것 반대로 굴러가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가질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른다. 그냥 무조건 다 해봐야 된다. 어디까지 갈진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 진심이 닿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2: 나는 돌직구를 던지는 루키다.

제 가사가 굉장히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머릿속에서 이야기가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담겨 있어서 좀 돌직구를 던진다라고 했는데 제 음악이 또 엄청 돌직구적이진 않잖아요. 뭔가 그 양면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서 돌직구를 하였습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평생을 꿈꿔왔던 그 숲속의 동화 속 집을 짓자. 타지 생활도 오래 하고 하면서 어쩌면 가족 품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2: 꿈만 같죠? 이게 현실인가?
1: 제가 이제 나이 들고 보니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이더라고요.
2: 농부님들의 딸이다 보니 농부로 살 생각은 없었어요. 가끔 아버지 생각나면 그걸 보셨어야 되는데.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농촌에 와서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은 없어요.

0: 날강도가 따로 없구먼.
1: 쪽물 한번 드리는데 손이 몇 번 가는 줄 아시오? 이래도 남는 게 없어.
2: 이보시오, 점 한번 보고 가시겠어?
3: 이보시오, 뭐 하나 물읍시다. 혹시 이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있어?
4: 아, 유명한 분이 아니오? 요즘 저작거리에 도는 말로는 뱃속에 8알 동안 있다가 100발로 태어났다더이다.
5: 어허, 그게 말이 되는가?
4: 정말이라네. 200살 가까이 살았다고도 하고.
5: 그러고 보니 서쪽 어딘가로 응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 뒤로는 아무도 그를 못 봤다더군. 헌데 애초에 없던 사람 아니겠어? 누군가 지어낸 인물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
3: 알겠소, 고맙소이다.
6: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온통 신비에 쌓인 한 사상가.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말이라고는 몇몇 소문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참인지 거짓인지 아무도 가려낼 수 없습니다. 노자. 그에 관해 확실히 알려진 것은 없지만 그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잊히지 않은 이름의 주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0: 일설에 따르면 노자는 춘추시대 마렵의 인물로 황하 남쪽의 고연이라는 작은 구월 사람이었습니다. 춘추시대는 천자의 나라인 주나라가 급격히 쇠락하면서 수많은 제후국이 우후죽순 일어나 세력을 키우던 시기였습니다. 천자를 받든다는 명군 아래 제후국들은 저마다 패권을 다투며 나날이 강성해졌고 도읍을 동쪽으로 옮긴 주나라는 걷잡을 수 없이 기울어 갔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노자가 몸담은 곳이 바로 그 무너져가는 주나라의 수장실이었습니다. 수장실은 왕실의 서고로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에 걸친 문헌과 제후국들이 올린 문서, 천문과 역법, 제사와 의례에 이르기까지 천하의 모든 기록이 흘러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이곳의 장소를 관리하고 기록을 지키는 사관이었던 노자는 수백 년의 흥망성쇠를 한자리에 앉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축관 속에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왕이나 제후의 이름이나 시대를 호령했던 나라들의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인물이 어떻게 알려졌다가 어떻게 지워졌는지, 어떤 나라가 어떻게 일어섰다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면서 노자는 그 높았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거대한 힘을 이뤄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생사와 고락 너머에 있는 천지 만물의 이치에도 조금씩 다가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이가 노자를 찾아왔습니다. 천하의 기록이 모이는 서구의 사관에게 옛 예법을 묻고자 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유가의 문을 연 공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1: 예란 무엇입니까?
0: 공자의 물음에 노자가 답했습니다.
2: 그대가 말하는 옛 성현들은 뼈가 이미 썩어 없어지고 남은 것이라고는 그 말뿐이요.
0: 만물의 이치를 탐구하던 노자에게 예란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따져 묻는 공자에게서 오만과 야심을 읽어낸 노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2: 훌륭한 상인은 물건을 깊이 숨겨두어 가게가 텅 빈 듯이 보이게 하고 덕이 두터운 자는 모양새가 도리어 어리석어 보인다고 하였소. 그대의 교만한 기색과 지나친 욕망을 버리시오.
0: 후에 공자가 노자에 대해 남긴 말은 이러했습니다.
2: 달리는 짐승은 그물로 잡고 헤엄치는 것은 낚싯줄로 잡으며 나는 새는 주살로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용은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오르니 나로선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다. 오늘 나는 노자를 보았는데 그는 마치 용과 같았다.
0: 이는 공자조차 헤아리지 못할 만큼 노자의 사상이 남달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통찰을 지녔으면서도 노자는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사상도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를 기르지 않았고 학파를 세우지 않았으며 자신의 말을 글로 남기는 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노자가 남겼다고 알려진 도덕경은 어찌 전하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도 전해진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0: 나의 쇠락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노자는 관직을 버리고 소 한 마리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서쪽으로 향하다가 이내 함곡관에 다다랐습니다. 함곡관은 그 무렵 문명에서 벗어난 서쪽 지대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이 문을 나선다는 것은 곧 나라도 법도도 기록도 없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노자가 이 관문을 지나려 하자 관문직이었던 윤희가 그를 붙들고 한 가지 첨언하였습니다.
1: 선생께서 이제 응거하려 하시니 수고스럽더라도 부디 글을 한 편 지어주십시오.
0: 그 간곡한 청에 노자는 마침내 붓을 들었습니다. 이때 지은 글이 훗날 도덕경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쪽으로 길을 떠난 노자는 그 후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 한 줄 남기지 않은 채 후련히 사라졌습니다.

노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애초에 그런 사람이 존재하기는 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어찌하여 그를 찾아 나선 것일까요?

제가 바로 그 노자입니다. 제가 저에 관해 오가는 말을 찾아다닌 것은 세상이 저를 안다고 하면서도 실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은 저를 이이라 하고 노담이라고 하며 또 다른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허나 그중 어느 것이 제 본래 이름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노자라 불릴 뿐입니다. 제가 백발로 태어났다는 소문부터 왕실의 서구를 지켰다는 이야기, 공자를 만났다는 일화와 함곡관에서 글을 남겼다는 기록까지 그 가운데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름이든 무슨 이야기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 너머에 있습니다. 도가도 피상도 명가명 피상명,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 이름을 이름 지을 수 있다면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어떤 이름도 그 사람 자체를 온전히 담지 못합니다. 이름은 언제나 그것이 가리키는 사람보다 작습니다. 도 역시 그렇습니다. 정의하려 애쓸수록 그 말은 도 앞에서 더욱 작아집니다. 붙잡으려 애쓸수록 그만큼 도에서 더 멀어집니다. 그러니 저도 이 도덕경도 도를 선념하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지혜를 구할 때 스스로 도와 마주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덕경을 통해 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 깨달음의 자리에 함께하는 이가 바로 저 노자일 것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남긴 도덕경에 대해 듣고자 여기까지 오셨을 줄로 압니다. 다만 이 자리를 강의로 여기지는 말아주십시오. 가르치려 들수록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만치 멀어져 버리니 편히 앉아 함께 이야기나 나누시지요. 오늘은 그 첫 이야기로 제가 도라고 불러온 것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도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 도리를 일컫는 것도 아닙니다. 소리도 형체도 없지만 천지를 있게 하고 만물을 일으켜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것을 저는 도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꼭 맞는 이름은 아닙니다. 오부지기명, 자지왈도, 강위지명 왈대. 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기에 글자를 붙여 도라 하고 억지로 이름을 지어 대라고 한다. 부르고 쓸 이름이 있어야 논할 수 있으니 임시로 붙인 글자가 바로 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앞으로 도를 볼 때마다 이 글자가 모든 것을 다 담지 못하며 잠시 빌려 쓴 이름일 뿐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점을 마음에 두시면 이 책 맨 창머리의 어려운 대목도 조금은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 도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도 도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도라는 이름을 잠시 빌려 쓴 것처럼 지금 제가 늘어놓는 이 말들도 잠시 빌려온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것들이 없으면 입을 뗄 수조차 없으니 모자란 줄 알면서도 글로 적었고 이렇게 말로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점을 마음에 두시고 도에 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지위물, 유황유홀, 홀해 황해, 기중유상, 황해 홀해, 기중유물. 도라는 것은 황하고 홀하다. 즉 어슴푸레하고 흐릿하다. 흐릿하고 어슴푸레한데 그 안에 형상이 있고 어슴푸레하고 흐릿한데 그 안에 사물이 있다. 요해 명해, 기중 유정, 기정 심진, 기중 유신. 그윽하고 어두운데 그 안에 정수가 있고 그 정수는 아주 참되어 그 안에 미더움이 있다. 도라는 것은 어슴푸레하고 흐릿하다고 하였습니다. 어슴푸레하고 흐릿하다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안개를 떠올렸습니다. 안개는 손을 뻗어도 잡히지 않고 그 안에 들어서면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도 또한 그렇습니다. 형체가 없으니 알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라 부르는 그 안개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 속에 형상이 있고 사물이 있으며 참되고 믿음직한 무언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천지 만물이 도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도를
만물이 생겨나는 원리로 알아두시면 어떨까 합니다. 도에서 일어나는 생성에는 두 모습이 있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면과 이미 나타난 면. 제가 무와 유라 두른 것입니다. 무, 명천지지시, 유, 명만물지모, 무는 하늘과 땅의 시작을 이름 지은 것이고, 유는 만물의 어머니를 이름 지은 것이다. 하늘과 땅조차 생겨나지 않았던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은 어떤 것으로도 나뉘지 않은 채 온통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뉜 것이 없으니 이것이라 가리킬 것도 저것이라 견줄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감각으로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를 없음, 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없다고 하여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을 포함한 온 우주에 쉴 새 없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뒤섞임에서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이 갈라져 나옵니다. 하늘과 땅이 나뉘고 산과 물이 갈리고 밤과 낮이 번갈아 듭니다. 이렇게 저마다 제 모습을 얻어 드러난 상태를 저는 유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유를 두고 만물의 어머니라 했을까요? 있음이 되어야 비로소 만물이 자라나 제 자리를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고 하나는 보입니다. 하나는 뒤섞여 있고 하나는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듯 무와 유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이 둘은 얽혀 있습니다. 수레바퀴 만드는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퀴살 30개가 가운데 통 하나로 모입니다. 그런데 그 통 한가운데는 뚫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 바로 글대가 들어갈 곳입니다. 그 빈 구멍이 없으면 바퀴는 돌지 못합니다. 거꾸로 바퀴살이 없다면 빈 곳이 있은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없음이 있어야 있음이 쓰이고, 있음이 있어야 없음이 제 노릇을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무와 유가 나뉘어 보이지만 도 안에서는 애초에 나뉘지 않으며 둘 다 도가 드러난 모습일 뿐입니다. 바퀴 이야기를 하고 나니 한 가지 오해가 생길 듯 합니다. 바퀴란 사람이 만드는 것이니 도 또한 그와 같이 다룰 수 있으리라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그렇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법지, 치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 즉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여기서 자연이란 산과 강,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그리 만든 것이 아니라 그저 스스로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는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도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도는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상 무의 이무 불이. 도는 늘 하는 일이 없으나 하지 않는 일이 없다. 여기서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스스로 그러하도록 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무의라 하였습니다. 그리 내버려 두지만 하늘과 땅 사이 어디에도 도가 닿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봄이 오면 풀이 돋습니다. 누가 도드라 명한 적이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물은 낮은 대로 흐릅니다. 누가 흐르라 시킨 적이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이 시키지 않아도 이루어지고 내버려 두어도 제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도가 하는 일이란 그런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 한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도를 말할 수는 있으나 어떤 말로도 모자란다고 하였고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몰라 억지로 도라 불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도에 관해 한 말들도 결국은 빌려온 것일 뿐입니다. 부디 이 말들에 붙들리지는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이 도에 반걸음이라도 가까워지셨다면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도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옮겨 도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시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봅시다. 세상에는 둘로 나누어 부르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밝음과 어둠, 낮과 밤, 추위와 더위가 있고 나아감과 물러남, 울음과 내림도 있습니다. 사람의 일도 그러합니다.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 남자와 여자, 우리와 남,

우리는 늘 이런 말들로 세상을 갈라서 봅니다. 그런데 이 구분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요? 전화계지, 미지위미, 사기, 계지, 선지위선, 사불선이, 세산이 모두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하니 이는 추락한 것이다. 모두가 선함을 선하다고 하니 이는 선하지 않은 것이다. 아름다움과 추함, 선함과 선하지 않으니 애초에 나뉘어 있다고 여기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름다움과 선함은 사람이 세운 기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아름답다고 하면 그것은 곧 추한 일이 됩니다. 모두가 선하다고 하는 순간 그것은 곧 선하지 않은 일이 됩니다.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한쪽을 높이고 다른 쪽을 밀어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함이 없으면 아름다움도 없고 선하지 않음이 없으면 선함도 없습니다. 이 둘은 사실 밀어내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를 살게 하는 사이입니다. 제가 본 도가 이러합니다. 따로 떨어져 있으리라고 여겼던 것들이 도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낳습니다. 고, 유무 상생, 난이 상성, 장단 상교, 고하 상경, 음성 상화, 전후 상수. 그러므로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낳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이루며 길고 짧음은 서로를 견주고 높고 낮음은 서로를 기울이며 곡조와 소리는 서로 어울리고 앞과 뒤는 서로를 따른다. 어려움과 쉬움은 어느 하나가 사라지면 남은 하나도 설 자리를 잇습니다. 쉬움이 없어지면 더는 어렵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길고 짧음도 앞과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음이 없으면 긴 것도 없고 뒤가 없으면 앞도 없습니다. 이렇게 맞서 놓인 것들은 함께 생겼다가 갈라서는 사이가 아닙니다. 생겨난 뒤에도 끝까지 서로에게 기대어 자리합니다. 그렇다면 없음과 있음, 무와 유는 어떻겠습니까? 이 둘이야말로 딱 잘라 나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무와 유가 서로를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없음이 있어야 있음이 드러나고 있음이 있어야 없음이 드러납니다. 이 둘 또한 서로를 세상에 내놓고 서로에게 기대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와 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둘은 서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입니다. 있던 것은 없어지고 없던 것은 다시 있게 됩니다. 꽃을 떠올려 보십시오. 봄이 오면 꽃이 핍니다. 피었던 꽃은 시들고 머지않아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봄이 돌아오면 그 자리에 다시 핍니다. 꽃만이 아니라 만물이 이러합니다.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다시 생겨납니다. 이 움직임을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자 도지동, 약자 도지용,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고 약한 것이 도의 쓰임이다. 되돌아감. 저는 그것이 도의 움직임이라 하였습니다. 해는 떠올랐다가 기울고 기울었던 해는 다시 떠오릅니다. 달은 차올랐다가 이지러지고 이지러졌던 달은 다시 차오릅니다. 우리가 보는 구분은 세상이 갈라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준을 세운 순간 둘로 보였을 뿐 사실 돈은 되돌아가며 돌고 도는 것입니다. 만물 부음이 포양, 충기 이리화, 만물은 음을 쥐고 양을 안으며 비어있는 기운으로 조화를 이룬다. 세상에 나온 모든 것은 등에 음을 쥐고 가슴에 양을 안고 있습니다. 그늘진 음과 볕이 드는 양이 한 언덕에 함께 있듯 무엇하마 한쪽만 지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음과 양은 서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우러집니다. 음과 양, 무와 유, 생과 사 이렇게 마주 놓인 모든 것들은 서로 맞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 안에서 함께 생겨나 서로에게 기대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머물지 않고 되돌아가며 움직입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쳐 가려 해도 그리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한쪽으로만 가려 하면 어찌 될까요? 물장 침로 시위 부도, 부도 조이. 사물은 왕성해지면 노쇠해지니 왕성함을 좇는 것은 도에 맞지 않는다. 도에 맞지 않는 것은 일찍 끝난다. 들에만 풀을 떠올려 보십시오. 풀은 가장 푸르른 바로 그때부터 시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든 후 뿌리로 겨울을 나고 봄을 기다려 다시 돋습니다. 하지만 푸른 채로 남아있으려 버티면 어찌 되겠습니까? 서리 한 번에 잎이 산하고 그 잎을 붙들다 뿌리마저 마르고 맙니다. 왕성함을 좇는 것은 되돌아가는 돌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거스르자면 힘을 써야 하고 쓴 힘은 이내 바람납니다. 도에 맞지 않는 것이 일찍 끝난다고 한 것은 바로 이 까닭입니다. 그러나 되돌아감은 도 안에서 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이야말로 오래가는 길입니다. 되돌아가는 것은 물러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는 일도 아닙니다. 풀이 제 뿌리로 돌아가듯 다시 돋아날 자리로 갈 뿐입니다. 앞서 나온 구절 가운데 아직 풀지 않은 구절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단자 도지동, 약자 도지용.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고 약한 것이 도의 쓰임이다. 도가 되돌아가는 데에는 늘 약한 것이 쓰입니다. 어찌하여 굳센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겠습니까? 굳센 것은 부딪히고 버티니 되돌아가려 하면 멈추거나 부러집니다. 약한 것은 부딪히지도 버티지도 않으니 순순히 되돌아갑니다.

그러니 돈은 약한 것을 지나 되돌아다녀 그렇게 돌고 도는 것입니다. 이 약함을 무엇보다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낮은 대로 흐르고 다투지 않으면서도 그치지 않는 것. 바로 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 하나로 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을 마치며 약한 것이 도의 쓰임이라 하였습니다. 도가 만물에 작용하는 데를 보면 언제나 약한 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일까요? 오늘은 그 약하다는 말부터 들여다보려 합니다. 유약승강강.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는 드뭅니다. 강한 쪽이 이기는 싸움을 늘 보게 되니 그럴만도 합니다. 돌을 든 사람과 맨손인 사람이 맞선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굳센 나무와 여린 풀 가운데 무엇이 먼저 부러지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놓고 본다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굳세야 이긴다 하고 물으면 진다고 여깁니다. 그러니 다들 강해지려 할 뿐 약해지려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강하고 굳센 것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요? 인지생야 유야, 기사야 견강, 초목지생야 유취, 기사야 고고.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나 죽으면 굳건하고 단단하다. 초목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무르나 죽으면 마르고 뻣뻣하다. 곡 견강자 자지도, 유약자 생지도. 그러므로 굳건하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 두 나뭇가지를 나란히 떠올려 보십시오. 살아있는 나뭇가지는 잘 휘어집니다. 꺾으려 해도 좀처럼 부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른 가지는 조금만 건드려도 부러져 버립니다. 휘어지는 것은 물은 탓입니다. 그러나 물은 덕에 모양을 바꿀 수 있어 부러지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살아있는 편에 서니 쉬었다가 도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굳고 강한 것은 죽은 편에 서니 한 번 부러지면 다시 서지 못합니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이긴다는 말은 맞부딪혀 눌러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기에 모양을 바꿀 수 있고 모양을 바꿀 수 있기에 꺾이지 않고 끝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약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천하 막유약 어수 이공견강자 막지능승 이기 무의역지 천하에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으나 단단하고 강한 것을 치는 데는 물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러니 그 무엇도 물과 바꿀 만한 것이 없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래에는 단단한 돌이 놓여 있습니다. 물 한 방울이 돌에 떨어지는 소리는 들릴 듯 말 듯 합니다. 떨어진 자리를 아무리 보고 만져보아도 아무 자국이 없습니다. 돌은 그대로 있는데 물은 흩어져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물방울과 돌을 나란히 두고 어느 쪽이 센지 물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돌이라 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난 뒤에는 어떨까요? 돌에는 움푹 팬 자리가 생겨 있습니다. 물방울은 그대로인데 단단한 돌이 파인 것입니다. 한 방울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으나 그치지 않고 떨어지니 단단한 돌도 깎아내는 것입니다. 천하치지유 치빙 천하지지 견 무유 임무간 옷이 지무이 지유익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부린다. 형체가 없는 것이라 틈이 없는 곳까지 들어간다. 나는 이로써 무의가 이룩가는 것을 한다. 물은 제 모양이 없습니다. 닿는 데마다 다른 모양을 취합니다. 그러니 돌 깊숙이 틈이 없어 보이는 데까지 스며듭니다. 제 모양을 지닌 것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자리까지 말입니다. 반대로 물은 칼로 벤들 벤 자리가 남지 않습니다. 형체가 없으니 벨 것이 없는 까닭입니다. 돌로 물을 내리쳐도 잠시 흩어질 뿐 물은 도로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저는 물이 돌보다 강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이기려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멈추지 않고 아래로 흘렀을 뿐입니다. 흐르다 보니 돌에 떨어졌고 떨어지기를 그치지 않으니 돌이 파입니다. 형체가 없으니 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틈을 천천히 넓혀갑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무의가 이롭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보았습니다. 형체가 없고 애쓰는 바도 없는 약하디 약한 물. 그 물을 두고 저는 이리 말하였습니다. 상선 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에 빗댈 수 있겠습니까? 누구는 금이라 할 것이고 누구는 곡식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물이라 하였습니다. 그리 말한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수선리 만물 이부쟁 처중인 지소 고 기여도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첫째, 물은 만물

물은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뭅니다. 낮은 자리 말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높은 데로 오르려 애쓰는데 물은 아래로만 흐릅니다. 물이 온 세상을 적시듯 만물을 낳는 더 또한 이르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물이 겨루지 않듯 도 역시 억지로 하는 바 없이 무엇과도 다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꺼리는 낮은 데로 흐르는 물처럼 도가 깃드는 자리도 사람들이 마다하는 약한 쪽입니다. 이루어진 바탕은 무르고 가는 데는 낮은 곳뿐이나 그런 물을 당해낼 것은 없습니다. 강에서 이능이 백곡왕자 이기선하지 강과 바다가 온 골짜기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까닭은 잘 낮추기 때문이다.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려오는 물을 한번 보십시오. 그 물들은 모두 강으로 흘러들고 강물은 모두 바다로 흘러듭니다. 강과 바다가 골짜기를 다스리며 그 많은 물을 거느리게 된 것은 높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모은 적도 다투어 얻은 적도 없습니다. 낮으니 저절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러니 낮춘다는 것은 하찮은 일도 물러서는 일도 아닙니다. 도리어 굳세고 오래가는 일입니다. 이렇듯 물과 도가 서로 가까우니 저는 물보다 좋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은 물 하나로 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 한 가지는 짚어두어야겠습니다. 저는 물이 도에 가깝다고 하였지 도 그 자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는 여전히 어슴푸레하고 흐릿하며 말로는 다 드러낼 수 없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가장 닮은 것을 하나 골라두었을 뿐입니다. 부디 물에 붙들리지 마시고 물이 가리키는 쪽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도를 두고 여러 말을 하였습니다만 아직 꺼내지 못한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비어있음입니다. 이는 사람이 사는 일과도 멀지 않으니 다음에는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이 한마디가 남았습니다. 돈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자체는 대개 모자란 것으로 여깁니다. 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빈 그릇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릇 정도로 봅니다. 물이든 음식이든 담겨야 비로소 제 쓸모를 했다고 여기지요. 비어있음은 채워지기를 기다리면 동안일 뿐 그 자체로는 쓸모로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충 이용지 혹불영 연애 사만물지종 돈은 비어있으나 그 작용은 다 하지 않을 듯하다. 깊으면서도 만물의 근원처럼 보인다. 저는 돈은 비어있어도 그 쓰임은 끝없이 계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풀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대장간에서 바람을 넣는 그 기구 말입니다. 그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저 비어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발로 밟을 때마다 바람이 나옵니다. 밟으면 밟는 대로 나오고 아무리 써도 바닥나는 법이 없습니다. 도가 그러합니다. 비어있기에 쓰임이 있고 써도 써도 그 쓰임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도를 두고 깊다고 하면서도 만물의 근원인 듯하다 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도 그렇습니다. 현지지간, 기유탁약호, 허이불굴, 동이유출. 하늘과 땅 사이는 아마도 풀무나 피리 같지 않은가. 비어있으나 다함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 나온다. 하늘과 땅 사이도 비어있기에 만물이 나올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계절이 오고 가고 해가 뜨고 지며 바람이 일고 비가 내립니다. 그 많은 것을 내놓고도 천지 사이에는 아무것도 쌓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텅 비어 있어 다음 것이 또 나옵니다. 비어 있음은 텅 빈 채 멎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드나듦이 끊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도가 비어 있고 천지 사이도 비어 있다 하여 사람도 그러하겠습니까? 사람은 비어 있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곳간이 비면 겨울을 걱정하고 손이 비면 무엇이든 치려듭니다. 하루가 비면 헛되이 보냈다 생각하고 말이 끊기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리하여 쌓아두고 채워두는 편이 낫다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채우고 나면 정말 나아지는 걸까요? 오색 영인 몸맹, 오음 영인 이롱, 오미 영인 구상, 칩인 전렵 영인 신발광, 만득치화 영인 행방. 다섯 가지 빛깔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다섯 가지 소리는 사람의 귀를 먹게 하고 다섯 가지 맛은 사람의 입을 버리게 한다. 말 달리기와 사냥하기는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하고 얻기 어려운 재물은 사람의 행동을 방해한다. 화려한 빛깔을 보고 나면 옅은 빛깔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듣고 나면 작은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진한 맛에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가장 먼저 꺼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말할 수 있는 도는 늘 그러한 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몰라 도라는 글자를 비리려 썼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도를 두고는 더

채 길들어버린 입은 담백한 맛을 알지 못합니다. 오색과 오음이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오미로 인해 입을 버리게 된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사냥과 재물은 또 어떻습니까? 말을 달려 짐승을 쫓는 동안 마음은 온통 거기에 쏠려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얻기 어려운 재물도 그러합니다. 글 하나를 얻으려다 다른 일은 모두 제쳐두니 할 일을 그르친다고 보았습니다. 이 모두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안에 들어차면 다른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게 어찌 해로우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자꾸 바뀝니다. 취, 성인, 위복, 불위목, 고, 커피, 취차. 그러므로 성인은 배를 위하고 눈을 위하지 않으니 저것을 버리고 이것, 즉 배를 취한다. 사람의 배는 산의 짐이든 미음이든 가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들어오든 몸을 기를 뿐입니다. 그리고 차면 그만입니다. 더 넣으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은 다릅니다. 좋은 것만 찾고 성에 차지 않는 것은 보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보고 나면 그보다 나은 것을 찾으니 눈에는 비움이 없습니다. 배는 차고 비기를 되풀이하지만 눈은 한번 차고 나면 빌 틈이 없는 것입니다. 성인이 눈보다 배를 선택한다는 것은 바로 이 까닭입니다. 앞서 본 풀물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 속을 무언가로 채워두면 아무리 밟아도 바람 한 줄기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안이 차고 나면 드는 것도 나는 것도 없이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여태 한 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들이기를 그치면 눈과 귀와 입 그리고 마음까지 저절로 헐거워집니다. 그렇게 비어있는 자리가 생기면 무언가 드나드는 유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제야 여태 보지 못하고 지나치던 것이 눈에 들게 됩니다. 치허극, 수정도, 만물병작, 오이관복, 부물운운, 각복규기근, 비어있음에 크게 이르고 고요함을 두텁게 지켜라. 만물이 모두 일어날 때 나는 그 되돌아감을 본다. 무릇 만물은 무성하나 점화가 제 뿌리로 되돌아간다. 만물이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것은 누구나 봅니다. 그러나 그 일어남 속에 깃든 되돌아감은 종처럼 보지 못합니다. 그 되돌아감이 보이려면 비어있음의 극치에 이르고 고요함을 두텁게 지키면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 또한 무엇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들이지 않고 이미 든 것도 억지로 걷어내려 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풀이 돋아나고 온 세상이 다투어 피어납니다. 안이 가득 차 있으면 거기까지만 보입니다. 무성한 것에 눈을 빼앗기면 떨어진 잎은
그저 시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돋는 것과 지는 것을 따로 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어난 꽃에서 시들 때를 보고 앙상한 나무에서 다시 싹틀 때를 보는 것. 되돌아감을 본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앞서 저는 되돌아감이 도의 움직임이라 하였습니다. 들이기를 멈추고 고요히 둘 때 그제야 그 움직임이 눈에 들어옵니다.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타원삭공, 불여수중. 말이 많으면 자주 궁색하게 되니 빈속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비어있음을 두고 이만큼 말하였으니 저부터 이 말에 걸립니다. 말하지 않고는 전할 길이 없어 입을 열었습니다만 이 말들로 도리어 여러분의 안을 채운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들으신 말을 새로 드리기보다 그 빈속에 무엇이 드나드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펠록 홈즈 지진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할까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펠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띵띵! 포지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트레이너 마이윤이가 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네. 자, 한 주의 시작은 가정 영어로 해야죠. 오. 자, 제목이요. 새 신발을 사달라고 조르는 딸. 아하. 아이들이 신발을 네. 참 좋아하잖아요.
1: 진짜 좋아하고 저는 특히나 이제 딸 둘을 키우다 보니까 신발에 일단 보석 박혀야 되고요. 가끔 가다 불 들어와야 돼요.
0: 불도
1: 걸을 때마다 반짝반짝.
0: 막 삑삑 소리도 나야 되고.
1: 근데 어떻게 하세요?
0: 아기들은 네. 발이 또 빨리 크니까 나 이거 조금 다른 것도 원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1: 맞아요.
0: 같고.
1: 맞아요. 그리고 금방 작아지니까 네. 솔직히 새 신발 사서 신기가 좀 아까울 때도 있더라고요.
0: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 중학생 정도 되고 막 네. 고등학생 되면은 또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잖아.
1: 그렇죠.
0: 이거 방금 산 지 얼마 안 됐어도 이게 조금만 지나면 이거 너무 옛날 거예요.
1: 엄마 나 이거 있어. 괜히 샀어. 그렇죠.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0: 자, 그런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니, 첫 번째 미션은요. 나만 빼고 다들 이 신발이 있어요. 아,
1: 아우,
0: 이런 게
1: 그럼
0: 또
1: 안살 수가 없어요.
0: 그러니까요.
1: 꼭 사야 돼요, 그러면은 또. 이게,
0: 이거는
1: 에이.
0: 특히 그러니까 뭐 나이가 더 들면 그때는 뭐별 상관 안 하는데
1: 그쵸.
0: 이또 트렌드에 민감한 나이면은
1: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거 나도
0: 아,
1: 해야지.
0: that's right.
1: 예, 그런 마음 알아요.
0: 자, 두
1: 예.
0: 번째 미션은요. 완전 작년 스타일이라고요. 신기 싫어요. 아, 그러니까 이미 하나 사줬었네요.
1: 그러네요. 근데 유행이 벌써 지나버렸네요.
0: 아, 그러니까요.
1: 아이고,
0: 민감.
1: 예.
0: 자,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럼 새 신발이 사고 싶다고, 유행에 뒤처지고 싶지 않다고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나만 빼고 다들 이 신발이 있어요.
2: What's wrong?
1: I have not these shoes. Everyone have shoes.
2: You have not these shoes.
1: 네, so I need this. I need.
2: Everyone else has these.
1: Everyone, 진짜로. Real.
2: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1: 어?
2: I
1: Why?
2: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1: 이거 완전 작년 스타일이라고요. 신기 싫어요. 이거 아예 벗을 거야.
2: What?
1: 응?
2: What's wrong?
1: This is past. Past.
2: Past?
1: 네. Everybody hate this. So, I hate wear these shoes.
2: What? Oh,
1: 응.
2: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1: 에?
2: Money
1: 아니.
2: doesn't grow on trees, lady.
1: 나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 거예요, 아빠?
2: Huh?
1: Tree?
2: Yeah, money doesn't grow on trees.
1: 아, 나무에서 돈이 안 자란다고? 아니,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니야. New shoes. New
2: Last
1: shoes.
2: week.
1: No, no. That shoes is
2: Oh, my.
1: not famous. Very, these shoes, please.
2: No.
1: Please.
0: 아, 이 아빠와 딸의 이제 대화 같아요, 느낌
1: 그쵸, 그쵸,
0: 보니까.
1: 그쵸.
0: 근데 이게 또참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막, 뭐, 아,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산지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1: 그죠.
0: 동시에 또, 그 아이 입장에서는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1: 아, 서운하죠.
0: Right.
1: 왜냐면 그때는 진짜 친구가 거의 전부인 시절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면 친구가 이거 샀는데 좋다더라. 이거 샀는데 좀 약간 어깨 올라가더라 하면, 그래? 그럼 나도가 되죠.
0: 이게 진짜,
1: 예.
0: 왜냐면 우리도 사실 다 겪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1: 그쵸.
0: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1: 그쵸.
0: Right. 자,
1: 예.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4: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3: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4: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0: All right, you guys. 오늘의 대화문 dialogue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미션부터 갈게요. 아니, 나만 빼고 다들 이 신발이

0: 있어요. 이거 가볼게요.
1: Everyone has this but me.
0: 자, everyone 모두가
1: 모두가 has 갖고 있대요.
0: 뭘요?
1: These 이 신발들.
0: 근데 난 있어요?
1: But me. 하지만 나는.
0: 오, 하지만 나는. 오, 좋은데요?
1: 그렇죠. 예, 느낌 자체가 자기는 없단 얘기예요. 네. 예, 그 여기에는 shoes겠네요. 아. shoes.
0: 오케이.
1: 예.
0: 우, 지금 아슬아슬했어요. 그쵸. 살짝 멈췄을 때 스펠링 틀릴 뻔했는데.
1: 예.
0: 자, shoes, right? Shoes.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정답. 맞습니다.
1: 오호.
0: Right. 자, 당연히 신발은 shoe이지만
1: 네.
0: 일반적으로 뭐 한 켤레를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shoes, 복수형으로 쓰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참고로 운동하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우리 운동화.
1: 운동화는 sneaker.
0: 맞아요. 자, 스펠링을 한번 써보세요. 틀려도 돼요.
1: 자, sneaker.
0: 복수라면?
1: 네.
0: 그렇죠.
1: Sneakers.
0: 자, sneakers, 스펠링이 아쉽게도
1: 오? 오, 언제 바뀌었죠?
0: 예전부터 원래 그랬어요. 네, 영어 생길 때부터.
1: 그래요?
0: 자, EA라고 하는 게 sneakers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얘도 운동화인데 복수로 취급하는 걸 대부분 그렇게 쓰겠죠. 그렇죠?
1: 네.
0: 자, 여기 보면 주어가 뭘까요?
1: 주어가 여기는 has겠네요. Has.
0: has가 주어인가요?
1: 아, 주어는 everyone.
0: 그렇죠.
1: 예.
0: 저 이건 동사라고 하는 그렇죠. 건데요.
1: 예.
0: 모두가 가지고 있다. 자, everyone이라고 하는 건 모두 다들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같은 단어가 또 하나 있죠.
1: Everybody.
0: 왜? 에,
1: everybody. Every는 아,
0: 저희 죄송한데요.
1: 아, 빠르게 해야죠.
0: 아, 빠르게 해야 되니까.
1: 더 많은 정보를.
0: 더 많은 정보를 에, 위해서.
1: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려야 되니까.
0: Everybody. 알겠습니다. 멀어서 그렇다고 칠게요.
1: 예.
0: Everyone, everybody. 다 모두 다들입니다.
1: 네.
0: 그런데 주의하셔야 돼요. 얘는 여러 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1: 그쵸.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단수 취급해줘야 돼요. 그래서
1: 아,
0: everyone have가 아니라
1: has가 됐네요.
0: 그렇습니다. Everyone has. 아. 이거만 좀 헷갈리지 않으면 문장 쓸 때 문제가 없어요. Okay?
1: 아,
0: so
1: 네네.
0: just be careful. Alright. 자, 그런데 보세요. Everyone has these shoes. 여기까지만 쓰고 그 뒤에 더 섭섭한 거는 나를 뺐기 때문에. 나만 빼고, right? 우리가 뭔가를 빼고라고 할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뭐뭐를 제외하고 빼고라고 하는 단어 혹시 아는 거 있어요? E로 시작하는 거?
1: 알죠.
0: What is it?
1: Except.
0: Except.
1: Except.
0: 그거 쓰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1: 아~
0: 꼭 그게 뭐 격식이다 뭐 이럴 것도 없는데 그거 써도 되고요. 더 캐주얼하게 but을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but 쓰고 나서 목적어 쓰면 목적어만 빼고란 뜻입니다. Alright, everyone but you. 그러면 너만 빼고 모두들 이렇게 실제로 써요.
1: 네.
0: Alright. 자, 그런데 저는 슬기 씨의 해석 방법도 너무 respect해요. 아까 하지만 나는 이런 느낌 맞잖아요.
1: 네,
0: 실제로.
1: 네, 네, 네.
0: Right? Okay.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와, 나만 빼고 다들 그 시험을 fail했어.
1: 오,
0: 너 와 대박이다. 나 공부 별로 많이 안 했는데 이런 네. 경우 가끔 있잖아요. 자, 모두가 그 exam을
1: fail
0: 했다. 한마디로 뭐 낙제했다. 그러면 일단은
1: everyone failed
0: the
1: exam.
0: 나만 빼고
1: but me.
0: 하지만 난 통과했어. 이런 느낌. 아, 오, 좋은데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만 빼고
1: 네.
0: 힘으로 가게 힘. 에? 그만 빼고 이 장난감 다 가지고 있다. 모두가 이 장난감 가지고 있어. 그럼 어때요?
1: Everyone has these toys.
0: 그만 빼고.
1: But him.
0: But him.
1: 네.
0: Right? This toy, but him.
1: This toy.
0: Mm-hmm.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So, but 뒤에는 사실 없어도 말은 돼야 돼요. 그쵸?
1: 그냥 이렇게.
0: Uh-huh.
1: 네.
0: That's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veryone failed the exam but me.
1: Everyone failed the exam but me.
0: Everyone has this toy but me. But him.
1: Everyone has this toy but him.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1: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반격 들어갑니다.
1: 오.
0: 지난주에 새 신발 사줬잖아.
1: 아우, 정말. I bought you. 나는 너에게 사줬어. A new pair of shoes를 끊을까요?
0: 거기서도 끊을게요.
1: 끊어도 되고.
0: 네. 언제 사줬어요, 근데?
1: 지난주.
0: 그러면
1: 여기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지난주를 뜻하는 last week. 네, 있네요.
0: One word인가요? Two words인가요?
1: 아니요.

0: 띄워주세요.
1: Okay, 알겠습니다. 네. Alright, so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정답?
0: Yes.
1: Perfect. Last week 자체가 이미 지난주에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in, at, on 이런 전치사 필요 없다라고 네. 하는 거. Hold on one second, right? 여기 지금 보면 그냥 new shoes 해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A new pair of shoes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0: 그러네요.
1: One pair. A pair가 무슨 뜻이에요? Pair, anyone?
0: 한 쌍.
1: 한 쌍, 맞아요. 네. 그래서 한 쌍의 신발인데 이게 네.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한 켤레?
0: 그쵸?
1: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네. 되죠. 그래서 네. a pair이라고 하는 거 진짜 이렇게 두 개가 하나를 이루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쵸. A pair of something. 뭐뭐 한 쌍. 여기서는 신발 한 쌍 or 신발 한 켤레 이렇게 된 건데 이거는 사실 신발뿐만이 아니라 진짜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양말은 왼쪽 오른쪽 같이 팔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거 한 쌍을 뭐라고 해요?
0: A pair of socks.
1: 그렇죠. 네. 그러면 바지도 양쪽 다리 들어가는 걸로 쳐가지고 한 그렇죠. 쌍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벌이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0: A pair of pants.
1: Pants. 청바지면 a pair of jeans. 이런 식으로 엄청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는 샀어. 양말 한 켤레를 샀어.
0: I bought a pair of socks.
1: 그죠? I bought a pair of socks. How about this? 그녀는 바지 한 벌이 필요해. 그런데 새로운 바지 한 벌이 필요해. 그래서 얘까지 넣을게요.
0: Yes.
1: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녀는 필요해. 어떻게 해요? 그녀는 필요해.
0: She needs.
1: She needs. 새로운 바지 한 벌.
0: A new pair of pants.
1: 오, very nice. 네. 그래서 a pair of라고 하는 거는 장점은 이렇게 뭔가 꾸며줄 수도 있다라고 네. 하는 거.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요. 읽어볼게요. I bought a pair of socks.
0: I bought a pair of socks.
1: She needs a new pair of pants.
0: She needs a new pair of pants.
1: Okay. 자, 여기서 오랜만에 응용 문장 챌린지 한번 해볼게요.
0: 아우, 그런 건 하지 마시죠.
1: 아니에요,
0: 할게요. 아니야, 예, 돼요. 예, 예.
1: 자, 보세요. 나는, 그쵸, 신발 한 켤레를 산 게 아니라
0: 예.
1: 두 켤레, 한마디로 두 쌍을 샀다.
0: 오.
1: 돈이 좀 그날 있었어요.
0: 와, 어떻게 할까? 좋겠다.
1: 나는 샀다, 일단 어떻게 해요?
0: I bought.
1: I bought. 자, 한 켤레가 아니라, 한 쌍이 아니라, 두 쌍.
0: 아, 그러면 어가 아니라, two pair of, 뭘 샀다고요?
1: 신발이요?
0: 아, two pair of shoes.
1: Shoes. 너무 좋았는데, 네. pair도 복수로 해줘야죠.
0: 왜요? Two? 그래서 two pair 했잖아요.
1: Two pairs.
0: 아우.
1: One pair 있는데요.
0: 하나 봐줘요.
1: 안 됩니다.
0: 아, 네. 너무
1: 하시네. 오늘 제가 봐드릴 수가 없어요.
0: 예.
1: 자, 이렇게 a pair는 결국 one pair잖아요.
0: 네.
1: So one pair, two pairs, three pairs. 그냥 단순한 거 pair도 뭐 이미 복수로 돼 있지만 묶음이기 때문에 걔도 복수로 써줘야 돼요.
0: 알겠습니다.
1: Okay?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요. 얘는 그냥 단순히 형식 문제일 뿐인데요. 여기 보면 I bought you. 이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0: 네.
1: 내가 너를 샀다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실 수 있어요.
0: 그쵸.
1: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난 너에게 사줬다.
0: 네.
1: 이것을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누군가에게 뭔가를 사준다라고 얘기를 할 때 buy someone something 이렇게도 네. 하고요. buy something for someone 이렇게도 써요. 이게 흔히 뭐 문법책에서 나오는 몇 형식인데
0: 예.
1: 그건 사실 예문을 많이 쓰는 게 더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거 하나 정리해 볼게요. Buy me a book. 누군가가 저한테 책 사주세요 하잖아요.
0: 네.
1: Buy someone something. 얘는 전치사 이런 거 필요 없죠.
0: 그쵸?
1: 그런데 얘를 다른 형식으로 풀면 Buy a book. 사주는 거 먼저 써요.
0: 예?
1: Buy a book. 북 사줘요. 근데 나 이렇게 안 하고 나를 위해라고 씁니다.
0: 나를 위해면 for이겠네요. Yeah.
1: Buy a book for me.
0: 네.
1: 그래서 뭐예요? 쟤를 쓰면 전치사를 써야 되는 좀 단점은 있죠.
0: 그쵸?
1: 하지만 또 장점은 나름대로 딴 사람이 아니라 날 위에 사달라, 나에게 사달라 그런 강조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Okay? And again, 이런 형식 문제는 사실 이게 몇 형식임 아는 것과 의미가 없어요.
0: 그쵸?
1: 그냥 많이 써야 돼요.
0: 네.
1: 이 어순을 바꿔가면서.
0: Okay. Okay?
1: 자, 읽어볼게요.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0: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도어 트레이닝 할게요.
2: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0: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1: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완전 작년 스타일이라고요. 신기 싫어요.
2: 아유, 산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레스트 위크에 샀다며요.
1: 그래.
2: 아, they are so last year.
1: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긴 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이미 오래 지난 걸 자기도 모른 거죠.
2: 그렇죠.
1: 그런 걸 수 있어요.
2: 그리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엄마가 옆에서 야, 이거 좀 싸다. 이걸로 하자. 이런 입김이.
1: 그래서 얼결에.
2: 예, 제가 많이 하는 수법입니다.
1: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걸 보고 있다면.
2: They are so last year. I don't want. 아, 나는 원하지 않아요. 신는 걸. I don't want. 신는 거? 신는 거는 그건데요. 그거 take off는 벗는 거고 신는 거. Wear인가요? I don't want to wear. 약간 입는 거랑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 Okay. Yeah. Right. So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o wear. 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원래 wear 쓰려면 I don't want to wear them.
2: 아, them까지.
1: 뭘 wear 하는지. 자, 여기서 신기 싫어요는 사실은 제가 의역을 한 것뿐입니다.
2: 아. 네,
1: 그래서 그냥 그것들 싫어요 라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So don't worry. I mean, 둘 다 가능하니까.
2: 네.
1: So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2: 아, 그냥 them으로.
1: 네, them이라고 하는 거. 왜냐면은 한쪽이 아니죠. A pair, right? So 그것들이라고
2: 네.
1: 표현을 하는 겁니다. So I don't want them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2: 네.
1: 자, 여기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나왔어요. 이거는 진짜 거의 슬랭이라고 봐야 돼요.
2: 뭐죠?
1: 자, they're so last year. 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2: 예.
1: 이 so last year 같은 경우에는 자, let me just show you. 이거는 정식 글에 쓰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2: 예, 예.
1: 그냥 회화나 아니면은 뭐 소셜 미디어 같은 데 글 쓸 때 어울립니다.
2: 아하.
1: 아,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 라는 뜻인데 이게 실제로 이거는 이미 작년에 유행했던 거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그만큼 완전 유행이 이제 지나서 아무도 안 입어. 이런 얘기
2: 아.
1: 일 수 있어요.
2: 사실 이거 진짜 해석하면 they are so last year 하면은 걔네 완전 작년이야 이건데
1: 맞아요.
2: 근데
1: 꼭 작년일 필요는 없다 라는 거 하는 겁니다.
2: 아, 스타일이 거.
1: 스타일이 예, 그래서 also last year. 오케이,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 작년에 유행을 했던 거예요.
2: 맞아.
1: 근데 이번에는 핑크가 유행이에요.
2: 오.
1: 그랬는데 딱 그거 보면서 아, 노란색은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
2: Yellow is so last year.
1: 그렇죠. Yellow is so last year.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 노래, 야, 요즘 대박이잖아. 이 노래 너 들어봤지? 했더니, 야, 이 노래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
2: 유행 지났어. This song is so last year.
1: 그렇죠. This song is so last year.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2: 이거는 입용자기 좀 쉬운데요.
1: 나쁘지 않죠, 그렇죠. 예, 예. 그대로 주어만 바꿔주면 되니까요.
2: 그렇죠.
1: 자, 한번 느낌 살려볼게요.
2: 예.
1: Yellow is so last year.
2: Yellow is so last year.
1: This song is so last year.
2: This song is so last year.
1: 네,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아예 연도를 쓰기도 해요. 와, 그거 완전 2020년대 스타일이야. 20년도 스타일이야.
2: 그거?
1: That's
2: so 2020s.
1: That's it. That's so 2020. 이런 식으로 뭐 2020.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2: 네.
1: Okay.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2: They a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1: 네. 자,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데요.
2: 네.
1: 나름대로 야심작으로 제가 만들어본 게 있습니다.
2: 아...
1: 무엇이냐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아가씨.
2: 예.
1: 그거 아빠가 얘기를 했어요.
2: Money doesn't on trees, lady. 돈이 나무 위에서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는 이제 어쨌든 하늘, 나무 다 위에 있으니까. 예. 그러면 떨어진다. Money doesn't 떨어진다. 떨어진다가 drop이잖아요. Doesn't drop on the tree, lady.
1: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어에서는 좀 달라요. 아이디어는 좋았어요. 하늘에서
2: 네.
1: 떨어진다. 근데 여기 자체가 나무로 바뀌어 있죠.
2: 네.
1: 그 얘기는 의미가 아주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표현이 아주 비슷하지만 또 다르다 하는
2: 그래요?
1: 겁니다.
2: 오.
1: 자, 오늘 사실 보여드릴 거는 grow라는 거예요. 이 돈은 자라지 않는다. 나무에서.

0: 그쵸.
1: 이런 표현이 실제로 영어에 있는 속담 같은 겁니다, 나름대로.
0: 나무에서는 왜 열매가 자란다.
1: 맞아요.
0: 나뭇잎이 자라고 새싹이
1: 맞아요.
0: 자라니까.
1: 뭔가
0: 아,
1: 잘한다는 느낌이죠.
0: 그쵸.
1: Okay? So,
0: grow.
1: money doesn't grow on trees. 이렇게 얘기하면, 야, 돈이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니야. 막 펑펑 쓸수 있는 게 아니야. 라든가, 한국에서도 왜 땅을 파도 돈이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0: 그래.
1: 비슷한 거
0: 땅을
1: 있잖아요.
0: 파봐라.
1: 돈이
0: 돈이
1: 나오나.
0: 나오나.
1: 정말 그 느낌이라고 볼수
0: 근데
1: 있겠습니다.
0: 실제로 놀이터에서 돈을 땅 파서 죽는 사람들
1: 아,
0: 봤어요.
1: 죄송하지만 그건
0: 요즘에는 근데 놀이터가 흙으로
1: 뉴스에서나
0: 안돼
1: 미국에도
0: 있어서.
1: 많아요, 그게.
0: 그쵸?
1: 네, 그럼 무슨 뭐예요?
0: 주머니에 옛날,
1: 뒤에서 백야드에서 뭐 갑자기 고대
0: 그쵸.
1: 뭐가 나온다든가.
0: 아, 왜 옛날에 주머니에 동전 가지고 다닐 때는 철봉 매달려서 많이 떨어뜨렸잖아요. 예.
1: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0: 맞아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1: 갑자기 엉뚱한 데로 넘어가긴 했지만 아무튼 땅 파서 돈이 나오는 거 아니다. 그걸 영어에서는 tree에서 자라지 않는다.
0: 아하.
1: 자, grow라고 하는 거 나온 김에 자라다라는 동사 과거형 PP형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0: 요건 제가 알죠. 예, grew인가요? grew 그리고 grown. 예,
1: Okay.
0: grown.
1: Grow, grew, grew 아니라 grew,
0: grew.
1: grown. 정답
0: yes.
1: 맞습니다. Have PP는 항상 시간 날 때마다 PP 형태는 계속 익혀두세요. 언젠가 계속 씁니다, 이거는 진짜.
0: 네.
1: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는 제가 뭐 바꿀 게 없어요.
0: 네.
1: 그냥 이대로 고정이 돼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나마 제가 바꿔볼까 해서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0: 상황을.
1: 예.
0: 네.
1: 한번 읽어볼게요. Money doesn't grow on trees, son. 뭐, lady, 이거는 딸한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좀
0: 네.
1: 재밌게 lady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0: 그쵸.
1: 아들한테 son, 뭐이 정도 부르는 걸 넣을 수 있다던가.
0: 너무 이 소비욕이 강한 아들에게 할
1: 에.
0: 수 있는 말이죠.
1: 두
0: 예.
1: 번째 거 한번 읽어주세요.
0: Do you think money grows on trees?
1: 너 돈이 나무에서 자라는 줄 알아? 이거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0: 그쵸.
1: 그렇죠?
0: 그러니까 돈은
1: 아하.
0: 아껴 써야 된다라는
1: 맞습니다.
0: 메시지네요.
1: 그렇죠. So 여기서는 doesn't가 아니라 do you think에 이런 식으로 조금 응용한 케이스다.
0: 네.
1: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깔끔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0: Yeah.
1: Money doesn't grow on trees, son.
0: Money doesn't grow on trees, son.
1: All right. Do you think money grows on trees?
0: Do you think money grows on trees?
1: Okay. 자, 본문 읽어볼게요.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0: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1: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네, 오늘의 미션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나만 빼고 다들 이 신발이 있어요.
0: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1: 네, 두 번째는 완전 작년 스타일이라고요. 아, 신기 싫어요.
0: They a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1: Alright. 진짜 그 따님의 역할을 느낌이에요.
0: 이제 아까 양갈래로 옷도
1: 양갈래로.
0: 해가지고 찡찡거려야
1: 컨셉
0: 돼요.
1: 좀 있었군요.
0: 네.
1: 오케이.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1: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2: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1: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2: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1: 네, 소리내서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1: 네, 첫 번째는 but 목적어.
0: 네.
1: 누구만 빼고 해보겠습니다. 걔만 빼고, 그만 빼고, 다들 이 장난감이 있어. 자, 이거 나눠볼게요.
0: Yeah.
1: 모두가 이 장난감 가지고 있다.
0: Everyone has this toy.
1: 그만 빼고.
0: But him.
1: But him. 하지만 그는 이런 게 되겠네요,
0: 네.
1: 진짜로. 너무

0: 좋았어요.
1: 아,
0: 그 해석이.
1: 그쵸?
0: I like that. 자, 이번엔 나만 빼고 다들 그이 신발이 있어요. 자, 모두가 이 신발 가지고 있어요. 나만 빼고.
1: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0: But
1: me.
0: me. 마지막. 나만 빼고 다들 그 시험 낙제했어. 그 exam, the exam을 낙제했다.
1: Everyone failed the exam but me.
0: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1: 예, 나는
0: 남은
1: 성공했거든요.
0: 삶인데 막 이러면서.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Everyone has this toy but him.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Everyone failed the exam but me. Alright, 자 다음은요. So last year.
1: 아하.
0: Alright. So 이거는 너무 문법을 따지시면 안 돼요.
1: 그죠,
0: 굉장히
1: 그죠.
0: 약간 좀 굉장히 구어체이기 때문에
1: 네.
0: 가보겠습니다. 완전 작년 스타일이라고요. 이거
1: 아.
0: 주어를요. They로 잡아주세요. They.
1: They are so last year.
0: Oh, they're so last year. 이런 느낌. 자, 이번에는 노란색은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
1: Yellow is so last year.
0: Yellow is so last year. 자, 하나 더요. 이 노래 완전 유행 지났어.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
1: This song is so last year.
0: 그죠? The song is so last year. 참고로 이렇게 쓴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안 좋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1: 그쵸?
0: 아, 진짜 옛날 스타일이네. 우리 막 옛날 기억나네. 막 이렇게도 문맥에 따라 이 전달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 왜냐면 요즘 또 레트로가
0: Oh,
1: 유행이니까.
0: yes.
1: 에.
0: 읽어볼게요. They're so last year. Yellow is so last year. This song is so last year. 좋습니다. 자,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2: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1: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2: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3: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1: They a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3: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우린 너무 오래 기다렸어 라는 문장인데요. We waited for too long.
0: 아, 그렇죠. For too long.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So last year. 이게 뭐 완전 작년 스타일이라는 것도 되고요. 진짜 유행이 지났다라는 느낌이 될 수도 있겠죠. 자,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이 셔츠는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
1: 아.
0: 아, 이 셔츠는 완전 작년 스타일이다. 만들어주시면
1: 네.
0: 됩니다.
1: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발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어휘하고 문법에 총력을 더 해야 오히려
1: 그렇죠.
0: 사실 뭐라 그럴까 말할 때더 도움이 많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1: 그럼요, 거침없이 나오죠?
0: 맞아요. 그래서 뭐 어순 무슨 뭐 단어 이런 거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1: 네.
0: 그렇죠? 기억하시고요.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조현용입니다.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말의 특징과 어원 탐구의 기초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강의에서 한국어는 과학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성적이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주변에 관심이 많다는 뜻입니다. 즉, 변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상황과 변화에 관심이 많은 문화를 고맹락 문화라고 합니다. 고맹락 문화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세밀한 표현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성어와 의태어입니다. 우리는 소리의 변화, 모습의 변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변화들을 세밀하게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말에는 일반적으로 의태어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태어를 한국어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의 의태어가 얼마나 많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걸음걸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걷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성큼성큼의 느낌과 터벅터벅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뚜벅뚜벅 걸어가는 느낌과 어슬렁 어슬렁 걸어가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아기가 아장 아장 걸어가는 느낌과 뒤뚱뒤뚱 거리면서 가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한국어에는 걸음에 해당하는 표현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는 이런 한국어 표현이 너무 재미있으면서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의태어는 모두 사용하려고는 하지 말고 그 느낌을 이해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언어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건데요. 표현보다는 이해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되면은 그 다음에 표현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의성어의 예도 하나 들어볼까요? 의성어가 있는 언어들은 많습니다만은 우리말처럼 다양하게 나타나는 예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웃음소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하, 허허, 호호, 후후, 흐흐, 히히, 헤헤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보통 허허라는 웃음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중년의 남성이거나

형용사라는 말은 무슨 모습을,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우리의 감정을 아주 잘 나타냅니다. 한국어에서는 감정을 잘 나타내는 형용사가 아주 발달하였습니다. 특히 감각을 표현하는 말이 발달하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맛에 해당되는 말을 하나를 볼까요? 달다라는 말은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중립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달다라는 말이 좋은 의미도 될 수 있고 싫은 의미도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좀 달아요. 이 말이 좋은 뜻이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맛있게 단 경우에는 표현을 바꿉니다. 대표적으로는 달콤하다가 있습니다. 뒤에 콤이 붙으면 맛있게 달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매운 것도 맛있게 매우면 매콤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 것도 맛있게 시면은 새콤하다고 얘기합니다. 달다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하면 맛있는 느낌이 더해집니다. 달달하다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달달하다와 비슷하게 쓴 것도 사실은 좋은 맛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 반복하면 좋은 맛이 됩니다. 쌉싸하다라는 말은 쓴데 좋은 느낌입니다. 짠맛도 두 번 반복하면 좋은 느낌이 됩니다. 짭짤하다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약간 단 경우에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달짝지근하다나 들쩍지근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똑같이 달다라는 말인데 달콤하다, 달달하다, 달짝지근하다, 들쩍지근하다는 조금씩 조금씩 다른 우리의 감각을 보여주는 말들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말도 맛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세밀하게 구분하는 경우는 적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말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는 어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의 뿌리를 찾는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의 뿌리를 찾는 겁니다. 한국인의 사고, 그리고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낫게 만드는데도 어원 연구가 도움이 됩니다. 한국어의 어원을 연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오늘은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음 교체입니다.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한국어는 모음 조화가 발달한 언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도 모음의 글자의 밝고 어두운 느낌을 담으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밌는 것은 한국어 속담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어의 모음 교체를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의 뜻이라도 아로 쓰느냐 어로 쓰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원래 의미는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를 고민하라는 의도의 속담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기도 하죠. 말에는 그야말로 말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밝은 모음과 어두운 모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모음의 느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감탄사입니다. 우리 말의 뿌리로 올라간다면 아마 모음 조화의 시작은 감탄사였을 것입니다. 아 라는 말의 느낌과 어 라는 말의 느낌은 전혀 다르죠. 감탄사야말로 가장 원초적인 한국어 모음의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의성어나 의태어를 들 수 있습니다. 의성어는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밝고 어둡고 가볍고 무거운 느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의태어는 반대로 내 느낌을 몸의 느낌으로 표현해서 담게 되는 거죠. 밝고 가벼운 느낌을 표현할 때는 양성 모음을,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표현할 때는 음성 모음을 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눈치 못 채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계속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박다와 어둡다를 보면 박다에 밝은 모음 아가 들어가 있죠. 어둡다에는 어두운 모음 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가볍다와 무겁다도 마찬가지죠. 가볍다에는 아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고 무겁다는 우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작다와 크다, 얕다와 깊다 이런 단어들을 볼 때마다 아 우리말에 밝은 느낌, 어두운 느낌, 가볍고 무거운 느낌들이 모음에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모든 단어가 그렇지 않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원으로 좀 들어가면 아다르고 어다라는 표현의 대표적인 예는 나와 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 모음의 대표고 너는 어 모음의 대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는 밖으로 나가는 소리이고 어는 내게 들어오는 소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말 속담은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와 어는 다를 뿐이죠.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는 같은 어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단어가 많습니다. 막다와 묵다가 그렇습니다. 맑은 것과 묽은 것은 같은 어원의 단어인데 느낌을 달리 해준 거죠. 보통 우리가 사람의 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물의 경우는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머리와 말이도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설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설의 어원은 살과 같습니다. 1년이 지나가는 것을 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도 한 살, 두 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옛말로 보자면 설을 한번 지나간 것입니다. 한 설, 두 설이 살이 된 것입니다. 모음이 교체하는 것이 같은 어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도 매우 흥미로운 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원에 관한 원리에서는 체언과 용언을 들 수 있습니다. 보통 용언의 어간은 어원 연구에서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제가 지금 용언, 체언, 어간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렵겠지만 예를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몸에 해당되는 말들을 한번 볼까요? 신다라는 단어가 있죠. 신발을 신다. 신다라는 말의 어원이 뭘까? 어간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신다의 어간이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간은 기본형에서 다를 뺀 부분이 어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이 신다의 어원과 관련이 있음을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복잡한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밝다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밝다의 어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겠지만 밝다의 경우는 발과 관련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발로 밝다입니다. 달리다는 이제 눈치를 채셨나요? 다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는 걸 품다라고 얘기하면 새끼를 품다, 아이를 품다라고 얘기하죠. 품, 품다입니다. 비추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비추다 또는 빛이 비치다. 그래서 비추다나 비치다의 어원은 빛입니다. 그런데 색을 나타내는 형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르다는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이때 어가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풀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풀색입니다. 그러면 붉다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과 연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색을 붉다라고 했고 풀색을 푸르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용언을 볼 때 어간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서 어원을 쫓아 올라가 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국인의 사고를 조금 더 잘 아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말이 변화에 관심이 많아서 의성어나 의태어나 형용사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다양하게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또한 어원탐구의 실마리로서 모음의 변화나 아니면 용언의 어간의 모습들을 찾아가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통해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었기 바랍니다. 마지막 강의에서는 우리말의 치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0: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1: 아, 여기 너무 환상적이에요.
2: 여기 전쟁이에요. 난리입니다. Here we go.
3: Off the rails. 와, 야.
4: 베트남 사람들에게 물은 항상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일상을 함께 만나봅시다.
1: 제가 또 살면서 좀 힘들 때, 또 화이팅 하고 싶을 때 오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5: 평생을 꿈꿔왔던 그 숲속의 동화 속 집을 짓자. 타지 생활도 오래 하고 하면서 어쩌면 가족 품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6: 꿈만 같죠? 이게 현실인가?
5: 제가 이제 나이 들고 보니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이더라고요.
7: 농부님들의 딸이다 보니 농부로 살 생각은 없었어요. 가끔 아버지 생각나면 아, 그걸 보셨어야 되는데.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농촌에 와서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은 없어요.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좀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의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여기 슬기로운 은퇴 생활 중이라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1: 저는 5년 전에 은퇴를 하고 목포에 내려와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0: 흐르는 세월 속 조용히 깊어가는 나이. 은퇴 후 그가 선택한 건 바다를 자유롭게 누비는 요트 선장이었답니다.
1: 사람 누구나 은퇴는 하는 거니까 그때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되겠다.
0: 예상치 못한 삶은 때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멋진 일을 펼쳐내곤 합니다. 무인도에 바닷길이 열리는 것처럼 말이죠.
1: 이제 좀 안식처를 찾았다거나 할까요?
0: 오늘은 은퇴를 앞둔 친구들과 요트를 타고 외달도로 떠나봅니다. 섬과 바다가 어우러진 도시 목포. 다도해로 향하는 항구도시랍니다. 그곳에서 오늘의 주인공 김희범 씨를 만났습니다.
2: 왔다.
0: 반려견과 함께 나선 곳은 희범 씨의 일터.
2: 고생했어. 출근하느라고. 가서 물 먹어. 좀 물 마시자. 이리 와.
1: 그 저랑 같이 지금 인턴 생활을 하고 있죠. 이름이 두끼인데 니나 내나 이제 두끼만 먹고 살자. 하지만 잘 먹자. 네. 그렇게 해서 두끼라고 지었어요.
0: 보더콜리 믹스견인 두끼는 올해로 8살. 희범 씨 회사의 인턴 사원이랍니다.
2: 와줘. 가자. 바로 가자.
0: 호기심 많은 녀석이지만 물품 나르는 일쯤은 이제 거뜬히 해내는 희범 씨의 든든한 파트너라죠.
2: 잘했다. 잘했어. 잠깐만. 아유, 생각이 왔다. 자, 두끼 올라가. 우와.
0: 늘 자유로운 은퇴 생활을 꿈꿨던 희범 씨가 인생 2막에 선택한 건 바로 이 요트였습니다.
2: 한번 이렇게 보여도 이게 이제 거실 공간이고요. 크지는 않는데 그 사이즈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보면 그 컴팩트하게 잘 나온 데라고 생각을 해요.
0: 널찍한 거실 공간 옆에는 작지만 효율적인 부엌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아늑한 침실이 나오고요.
3: 사실상 이곳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하겠네요.
1: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은퇴자의 기본이라고 할까요? 위험성이 없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제 까먹을 건덕지는 없어야 된다. 이게 안 되더라도 뭐 정모하면 내가 여기서 생활하면 된다.
0: 대학을 졸업하고 남들 부러워하는 직장에서 28년 월화수목 금금금 쉼없이 달려왔다는 김희범 씨. 은퇴 후 삶은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훌쩍 떠나기로 했습니다.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3: 예, 어디에서 오셨어요, 다들?
6: 저도 목포에서
7: 저도 목포에서
8: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3: 서울에서 오셨어요?
7: 경기도에서 왔습니다. 아,
6: 은퇴 준비 중이라서
8: 네. 저는 은퇴를 했고요.
3: 아, 나왔었고요.
8: 이막 설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 어저께 멀리서 잘 오셨습니다. 예? 네? 우리
7: 건조 선장 특지
2: 아니야? 네. 이렇게 해서 계단 밟고 네. 올라가신대요. 그쪽 잡고.
0: 오늘은 어디로 가시나요?
2: 이렇게 놔둬 그럼. 오늘 외달도라는 북부에서 한 7km 정도 떨어진 섬에 가서 캠핑도 하고 낚시도 하고 전복도 좀 구워먹으면서 얘기 좀 오늘 좀 하려고 뭐 뭉쳤습니다. 오랜만에.
8: 한국에서 요트 탄다 그러면은 완전 럭셔리로 알던데.
2: 다솜 그레이스 목포 마리나에서 이안하여 외달도 다녀오겠습니다.
9: 수고하세요.
0: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 늘 그렇듯 여행의 시작은 설렘이 반이죠. 게다가 원할 때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요트 있는 친구까지 있으니 이쯤 되면 떠날 이유가 충분합니다. 멍하고 바라보고만 있어도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라네요.
4: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가는 것도 너무 좋고 저는 남도로 사랑합니다.
5: 친한 지인들과 같이 요트 타고 여행 가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꿈 같은 일 아닌가요?
9: 저보다는 그들한테 꿈 같은 일이겠죠. 원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요트 있는 친구, 어디 뭐 좋은데 별장 있는 친구, 그런 친구를 둔 요 친구들이 고마워해야죠.
8: 내가 여기 내려와서 언제든지 요트를 좀 탈 수 있게끔만 해달라.
0: 그렇게 언제든
9: 네,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요. 네, 제
8: 면허 제가 면허가 있으니까.
9: 아, 면허 없는 사람도 상관없어요.
8: 아, 맞아요. 네.
0: 자유롭게 바다를 달려 드디어 외달도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섬에 가까워지자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조류는 점점 더 거세지고
10: 조금만 더요.
0: 요트 접안이 쉽지 않아 보이죠?
5: 접안이 쉽지가 않다.
8: 네, 여기 바람이 아까 오늘 좀 세서 이게 저쪽으로 이렇게 붙었어야 되는데 이게 뒤로 벌어지는 바람에
0: 불안한 건 두 끼도 마찬가지. 그래도 자그마치 선장 경력 5년을 자랑하는 희범 씨가 아닙니까?
9: 동훈이 잘 던져줘라.
10: 공 아니야? 오케이.
8: 됐어요.
9: 고정.
0: 그렇게 요트 타고 외달도에 도착했습니다.
9: 뛰어, 내려와.
5: 아이고, 겁나구나.
9: 뛰어. 옳지. 잘했어.
8: 드디어 외달도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보통 선셋이 되게 장관인데 오늘 어떨지 좀 기대가 되네요. 눈부신 태양
0: 아래로 사랑이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그 위를 부드럽게 스미는 햇살. 파도가 전하는 달콤한 속삭임에 남자들의 마음도 무장해제되는 곳. 작은 텐트 하나면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세상이 된답니다.
11: 바다를 꼭 여기 전세를 낸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사업 시작하기 전에 이 텐트를 사서 제주도 가가지고 이 텐트 생활을 한 2주 하면서 뭘 할까를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린 거죠.
0: 그렇게 요트 선장 생활과 함께 희범 씨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며 산답니다.
9: 이게 간접대가 되면 이게 연결이 돼. 이게 별섬이라고 해, 별섬. 별처럼 보석처럼 빛나는 섬. 이런 게 또 하나 있었으면 좋잖아요. 섬의 보석섬으로.
0: 이번에는 희범 씨의 비밀 아지트에 통발을 던져둘 참이랍니다.
8: 뒤에 통틀어놓은 뒤에다 묶어버리면 되잖아. 고기. 아니, 넘어오지 말고.
0: 내다 팔 것도 아니니 무엇이든 여유롭게.
8: 뭐가 잡힐까요?
9: 아, 모르겠어요. 오늘 잡히겠어요. 재미를 한번 해보는 거지. 안 될 것 같아.
0: 그렇게 매 순간 놀듯 자유롭게. 그게 이 섬에 온 남자들의 이유니까요. 오, 입질이 왔나요?
5: 물었어요?
0: 아니, 벌써요? 크기도 크네요.
5: 이거 무슨 고기예요?
11: 농어입니다.
5: 농어요? 이야...
12: 수기! 수기! 들어와! 수기야, 이거?
0: 이곳에서는 두 끼도 자유로움을 만끽한답니다. 두 끼 잡을 뻔한 것도 잠시 한 마리 더 바다에서 끌려 나옵니다. 우와.
12: 와, 또 잡았어?
3: 예.
12: 어? 우와.
13: 크네요.
3: 우와, 크다.
11: 야, 이거는 회로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13: 그죠.
11: 이제
0: 거의 농어를 와. 몰고 다니는 수준인데요.
4: 세상에.

0: 제주꾼이시네. 나는 해변인이다. 찍으셔야 될 것 같아.
1: 바다에서 농어까지 내어주니 남자들에게는 최고의 놀이터.
2: 원래 전문가 어떠신데 어디서 배우셨어요?
3: 어렸을 때부터 거기 전화가지고 어르신들 하는 거 보고.
4: 네. 이 친구가 해군 출신에다가 나중에 삼촌까지를 하려고 지금 여전히 지금 저 연마 중에.
1: 그럼 그렇죠. 예사 솜씨가 아닙니다. 요리도 놀이처럼 즐기는 김기홍 씨 덕분에 남자들의 답정이 쌓여갑니다.
4: 안 비려. 응? 전혀. 맛있는데?
5: 네. 맛있네.
4: 그치? 응?
1: 두 번 길이 열린다는 섬 속의 섬, 별섬으로 향하는 신비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6: 야, 있다! 와!
7: 뭐야? 운전이다.
4: 운전이네.
7: 운전인데 다 잡아먹었었네.
4: 네.
7: 먹었네.
4: 응? 걔가 이 운전이도 뜯어먹었네.
7: 못 먹었네.
1: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땐 일단 무인도였던 섬. 한 폭의 그림 같은 곳으로 향합니다. 그 길 위에선 특별한 잔거리도 만날 수 있죠.
8: 뭐죠?
9: 청각입니다.
8: 청각. 이야.
9: 피를 맑게 하고 데쳐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영양 덩어리예요, 영양 덩어리.
10: 이거 고동이잖아요.
11: 고동이죠.
10: 고동. 와.
12: 삶아 삶아가지고. 맛있어요.
1: 울달도와는 또 다른 매력의 별섬.
2: 지형이 되게 독특하네요.
4: 그러네요. 예. 일종의 주상절리처럼 이 바다와 세월과 바람이 만들어낸 절경이죠. 예. 와. 하나, 둘.
13: 야, 좋아. 야, 하늘이 예수야.
1: 소중한 추억의 한 페이지를 남깁니다.
4: 맛있네. 모든 게. 예. 하늘도 바람도 파도도
14: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가 생각나.
10: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중요한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살아야겠다.
1: 늘 시간과 싸우며 살았던 지난날, 완성을 향해 달리던 그 시간 속에서 과연 나의 길은 있었던가.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고 하죠. 갑자기 열리는 바닷길처럼 때가 오면 망설이지 않고 길을 나서야 하니까요.
4: 이게 좀 있으면 또 물살이 엄청 또 급해져가지고 엄두가 안 날 수가 있어.
2: 순식간이네요, 정말.
11: 네. 그래서 헤루질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사고 나는 이유가.
1: 그 누구도 아닌 온전히 나에게 귀 기울이는 시간. 어쩌면 은퇴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 같은 시간은 아닐까요?
2: 선생님, 저렇게 넘어가는 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15: 넘어가는데 나이가 생각이 들어서. 근데 해는 또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1: 그럼요. 내일의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은 맛있게 하루를 채운답니다.
11: 전복이 너무 신선해.
4: 정글의 세계에서 빠져나온 걸 축하한다.
2: 퇴직을 앞두고 계세요?
4: 퇴직을 했죠?
11: 네. 7월 말에 퇴직을 하고. 그럼 이제 축하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40일 됐습니다. 27년 동안 직장만 다녔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가 없는 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눈물이 날라. 갑자기.

0: 한 잔 해야지. 어?
1: 황홀한 인생 이막을 위하여! 위하여!
2: 걱정보다는 설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다려지는 나날들을 위하여. 그렇게 마음 꽉 채운 외달도의 하루가 지나갑니다.
3: 얼마나 맛있게요.
4: 누가 그러대, 살아온 날은 행복이고 살아갈 날은 축복이라고.
5: 아, 이것도 아니고.
6: 이 정도면 거의 치매인데, 어?
5: 늙어서 그렇지. 뭐였더라?
7: 치매 초기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나온 신약이 효과가 있긴 한데 이게 비용이 조금...
5: 이렇게나 많이요?
6: 엄마, 그 치료 한번 받아보자.
5: 아유, 얼마나 더 산다고 수천만 원씩이나 드려. 아유, 필요 없어.
6: 그러니까 그때 나 치료 받자니까.
5: 오빠는 돈도 없으면서 지금 간병도 내가 다 하고 있잖아.
6: 아, 보자 좀.
8: 이런 후회 없도록 새로 나온 라이나 브레인케어 건강보험으로 대비하세요.
9: 치매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최신 신약 치료비를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또한 치매 진단금과 MRI, CT 검사비도 빠짐없이 보장.
9: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매달 생활비도 보장.
8: 75세까지 가입 가능하니까
9: 지금 전화주세요.
10: 1577-1790.
11: 일부 특약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2: 아빠 몇 신 대주무세요?
5: 네 아빠가 좀 이상해. 깜빡깜빡하는 게.
12: 치매 증상인데. 아빠.
13: 어?
12: 치매 검사 한번 받아봐요.
13: 내가 치매 검사를 왜 받아?
12: 아, 받아봐요.
13: 돈 아깝게 그.
14: 어르신, 이번에 치료효과 인증받은 치매 신약이 나왔대요.
13: 내 이거 필요 없다. 내 기억력이 좀 나빠서 그렇지. 멀쩡하다.
5: 내 아버지 요양원 좀 알아봐. 애들 다 힘들어.
12: 요양 비용이 꽤 들 텐데. 오빠가 보시는 게 어때?
5: 아가씨!
9: 이런 후회 없도록 새로 나온 라이나 브레인케어 건강보험으로 대비하세요.
8: 치매는 유병기간이 긴 질병이니까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진단금을 일시 지급하고 매달 생활자금도 평생 보장해드립니다.
9: 게다가 비용 부담이 큰 비급여 신약 치료비도 보장.
8: 치매 대비 지금 아니면 늦습니다.
9: 오늘 전화주세요.
10: 1577-1790.
11: 일부 특약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15: 똑딱똑딱.
16: 아니 뭐야? 저거는 뭐지?
17: 대한민국 1세대 자동차 디자이너 차만장자 박종서입니다.
18: 어떤 차들을 만드신 거죠?
17: 키폰, 쏘나타, 엘트라, 갑대, 산테, 숙프, 엑스, 1톤 추락 봇.
18: 막 수십억 갈 것 같은데.
17: 500억.
18: 500억이요?
17: 회장님이 당신을 데리고 오라 한다.
18: 이 정도로 기여를 하셨으면 큰 인센티브를.
17: 그냥
16: 차를 매번 준다든지.
17: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니까.
19: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0: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0: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음악과 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1: 스페인 북부, 갈리시아의 소도시에서 바이킹이 되어봅니다. 특별한 고추를 나누며 온 마을이 들썩이는 날도 있죠.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가 골목마다 촛불을 놓는 사람들.
2: 진짜 예쁘다.
1: 축제에서 축제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10년 전, 플라멩코 기타에 매료돼 기타 한 대를 들고 스페인으로 날아갔습니다. 말라가에서 보낸 1년이 저를 플라멩코 기타리스트로 만들었죠. 10년 만에 다시 찾은 스페인. 이번엔 마음껏 즐기러 왔습니다. 수도 마드리드에서 차를 타고 2시간, 한여름의 들판이 펼쳐집니다. 페냐란다데 두에로는 마드리드 사람들이 하루쯤 도시를 벗어나고 싶을 때 찾는 마을이죠. 남부에서 기타를 배우던 시절에는 북부에 이런 풍경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0: 와, 저는 지금 이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아주 오래된 성이 있다고 합니다. 저기 한번 보세요.
1: 마을을 내려다보는 언덕 위의 성. 그 시작은 10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0: 와. 와.
1: 촘촘히 이어지는 지붕 사이로 난 길. 오늘 저 길을 따라 불빛들이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0: 올라. ¿Vive aquí?
3: No, soy de Barcelona. Bueno, soy he venido a visitar el pueblo de mi abuelo y entonces hemos visto que había el Festival de las Luces. Bueno, y yo creo que después de cuando esté el festival todo lleno de luces, ¿sí? Habrán las vistas serán muy bonitas porque estarán todo lleno de lucecitas.

빼냐란다대 두에로는 인구 470여 명의 작은 소도시입니다. 광장 한가운데 마을을 지켜온 오래된 돌기둥.

0: Gracias.
1: ¿Eh? Al sitio. Ah.
2: 플라멩코는 원래 그런 음악입니다. 혼자 완성하는 음악이 아니죠. 연주자의 기타에 사람들 손뼉과 추임새가 더해져야 비로소 한 곡이 완성됩니다. 연주가 끝나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네요. 아, 역시 흥이 많은 스페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3: 해가 낮아지는 저녁 7시 무렵 자원봉사자들이 골목마다 불씨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0: How many candles?
1: 25,000 candles around the village. 25,000.
2: 마을 곳곳에 모인 2만 5천 개의 초들. 광장에 놓인 초에 하나 둘 불이 붙지만 아직 해가 남아있어 촛불은 희미합니다. 사람들이 해가 지기를 함께 기다립니다.

0: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한 골목. 창가에서 골목으로 촛불이 번져나가며 중세 마을의 윤곽을 완성합니다.
1: 와. 와, 그냥 진짜 예쁘다. 어두워질수록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지금 마치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0: 1년에 한 번 촛불이 마을을 밝히는 날에는 평소 굳게 닫혀있던 집 안과 특별한 건물들도 이웃과 여행자 모두에게 활짝 열립니다. 1000년 전 마을은 이런 풍경이었겠죠? 마을이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내는 오늘, 사람들은 저마다 이 밤을 사진에 담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광장으로 모여듭니다. 축제의 절정을 보기 위해 멀리서 이 작은 마을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촛불이 다 타버리면 사라질 풍경. 이 밤을 오래 붙잡아 두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같은가 봅니다. 가로등도 간판도 창가의 전등도 모두 꺼진 밤. 마을은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 신비로운 풍경을 간직한 채 촛불이 다 타기 전에 조용히 마을을 떠납니다.

0: 중세의 촛불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의 작은 마을 에르본으로 향합니다. 마을을 감싸안고 흐르는 사르강. 이 강을 통해 수백 년 전 마을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바다 건너 아메리카에서 소중한 씨앗을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오늘 왠지 모를 활기가 감돕니다.
1: 올라. 저기 뭔가 촬영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올라.
2: 올라.
1: ¿Qué tal?
2: Hola.
1: Hola, ¿qué tal?
2: ¿Qué tal, amigo?
1: Hay mucha gente. ¿Qué grabar?
2: Pues estamos haciendo un programa para la televisión de Galicia sobre la fiesta de pimiento de Herbón. Muy divertido. Pimiento ¿Sí? de Herbón, que es un pimiento verde, pequeñito, que se fríe
1: ¿Sí?
2: y unos pican y otros no. Hay que tener cuidado. Cosas relacionadas con los pimientos. La gente está muy orgullosa aquí en el pueblo.
1: ¿Puedo participar en la fiesta?
2: Claro, sí, sí, sí. Aquí todo el mundo bienvenido. Todo el mundo bienvenido y a pasarlo bien.
1: ¿Sí?
2: Unos pican y otros no.
0: 오늘은 에르본 고추 축제가 열리는 날. 밭을 일구던 트랙터도 오늘만큼은 흥겨움을 싣고 온 마을을 달립니다.
3: 올라.
1: 올라. 아, 올라. Gracias.
4: Thank you.
3: Thank you.
0: 인사만 했을 뿐인데 먹을 것을 챙겨주시네요.
1: 바삭한 토스트 위에 딸기잼이 올라가 있어요.

0: 스페인에서는 평소 밭을 갈던 트랙터에 꽃과 리본을 달고 광장을 둥글게 도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길래 저도 얼른 뒤에 섰습니다. 고추를 맛보려면 티켓이 필요하다네요.
1: 그래도 un ticket, por favor.
2: Un ticket, 5 euros. Ahí vas a tener pimiento, pan de millo y cachalo. Y después puedes repetir las veces que quieras, ¿vale?
1: Sí, puedo comer 100.
2: Hasta que haya, cuando se acabe, que acabamos para todos.
1: Ah, gracias. 5유로만 내면 이 티켓을 주는데 이 티켓만 있으면 고추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0: 작은 고추 하나가 참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았네요. 기다리는 시간도 스페인에선 축제가 됩니다.
1: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제가 지금 고추 먹으려고 이렇게 줄이 서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작은 동네에 작은 축제인 줄 알았는데 지금 온 스페인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있어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와,
0: 이 많은 사람을 기다리게 한 고추를 드디어 만나봅니다. 기름에 튀겨내면 그만이라는데 얼마나 맛있기에 이토록 사랑받는 걸까요?
3: Este pimiento es de la región del Padrón, de León Padrón. Hay mucho pimiento en Galicia, pero como este tipo de pimiento no hay. Es el más saboroso, el más que más sabor tiene de toda la comarca, ¿sabes? De España. Uno de los mejores pimientos del mundo.
0: 고추 축제에서는 원산지 인증을 받은 진짜 에르본산 고추만 등장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 전역에서 흔히 먹는 음식이지만 여기서 바로 튀겨 먹는 맛은 또 다르겠죠?

0: buscaban intentar hacer un homenaje sobre todo a nuestro producto para revitalizar y dar a ver todo nuestro trabajo.
1: Erbon 고추 조리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올리브유에 튀기고 굵은 소금을 뿌리는 것, 이게 전부죠. 겉보기엔 다 똑같아 보여도 유독 매운 고추가 하나씩 섞여 있습니다. 어떤 걸 집어들지 온전히 운에 따라 결정되는 스페인식 고추 룰렛입니다.
2: 네? 네요?
1: 일단은 다들 평온한 표정입니다. 어떤 건 맵고 어떤 건 안 맵다. 직접 먹어보기 전엔 모른다는 스페인의 속담도 바로 이 고추에서 시작됐습니다.
2: 딜리셔스?
3: Pica, pica, pica, no. spicy. Is that spicy? Spicy, spicy.
2: Spicy.
1: 폭탄급 매운맛이 걸리면 빵과 감자로 달래가며 먹는 게 요령입니다.
4: 그냥 튀긴 고추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줬는데 보이기에는 엄청 매워 보여요. 우리나라에도 고추튀김 있잖아요. 그 고추튀김의 속만 없고 맛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맛있는데요?
1: 걱정했던 것보다 술술 들어갑니다. 고추 하나 먹고 빵 한 입 먹고 100개도 먹을 수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네요.
5: Puedo ver? Ver?
4: 와. 꽈리 고추랑 맛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쌈장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5: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아! 아! Mucho picante. Yeah. 와.
1: 불안한 예감은 왜 틀리는 법이 없을까요?
5: 여기 picante. Bueno, prueba de no lo sé. No.
4: 제 생각에는 저 놀리려고 엄청 매운 고추를 준 것 같아요. 이거는 절대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와.
1: 입안은 얼얼하지만 덕분에 에르본 고추의 매운맛은 제대로 기억될 것 같네요. 에르본에서 남쪽으로 20여 분, 또 다른 축제를 찾아 카토이라로 향합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길목에 자리한 카토이라는 카톨릭 순례 성지 산티아고로 향하는 해상 관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산티아고로 들어가는 바다의 순례길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4: 갈리시아 우야강 하구에 위치한 카토이라는 작은 마을이지만 천년 전 이곳에 바이킹을 막아낸 위대한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1: 오래전 바이킹들은 유럽 전역에 순례 헌금이 모이던 산티아고를 약탈하려고 했고 그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 이 마을에 요새가 세워졌죠.

0: 눈이 마주치면 긴장될 만큼 다들 진심입니다. 분명 바이킹을 물리친 걸 기념하는 축제인데 바이킹들 천지입니다. 공포의 역사를 당당하게 이겨낸 사람들의 여유라고 합니다. 바이킹 복장부터 바이킹들의 무기까지 단순히 흉내만 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가죽이며 깃털뿐만 아니라 허리엔 진짜 양다리까지 고증이 제법 살벌합니다.
1: 보자! 보자! 꼬르스가! 어서 빨리 오자!
2: 게이스에스터. 아, 그래도. 우와! 우와! 이게 진짜 모형, 그냥 모형이 아니고 진짜로 무거운 망치예요. 와, 들고 있기도 버거운데요? 우와! 우와! Gracias.
3: Aquí entraban los vikingos hacia Santiago. Y aquí había dos torres. ¿No habéis visto unas torres sí, que hay? Sí, sí. Había dos aquí y dos de aquel lado. Aquellas las han deshecho. Tenía una cadena sumergida. Cuando intentaban pasar las naves vikingas con bueyes, tiraban de la cadena, subían la cadena y le daban la vuelta a las naves.
4: ¿Y aquí era donde pasaba eso?
3: Sí. Es que era la entrada que había de mar para ir a Padrón.
4: Ah.
3: Vas a Padrón y pues vas a Santiago.
4: O sea que aquí Catoir era
3: aquí un punto de defensa. Aquí había guerras, pero guerras. Los vikingos solo venían a saquear y a robar.
0: 1000년 전, 바이킹이 200여 척의 배를 타고 이곳으로 왔지만 끝내 산티아고를 무너뜨리진 못했습니다. 당시 산티아고를 지켜낸 사람들은 잘 훈련받은 군대가 아니라 주교가 조직한 민병대였다고 하네요. 이 통쾌한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온 마을이 바이킹으로 변신합니다.
5: 와, qué hermoso.
6: 와, 진짜 멋있는데요? 뭔가 진짜 바이킹이 된 것 같아요.
7: Vamos a para embarcar, embarcar al barco. Nos tienen que llamar.
2: 아, 바이킹 옷을 입으면 저도 저 배를 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빨리 저도 옷을 갈아입고 배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남들은 가죽에 털망토까지 둘렀는데 저는 영 어설프죠?
2: 모르겠어요. 이게 바이킹 옷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이킹 옷이랑 좀 다른데요. 갑옷 같은 걸 줄 알았는데 저는 아마 쫄병인 것 같습니다. 그라시아. 어, 고모.
0: 조끼 하나 걸친 옷차림에 바람 빠지는 나팔 소리까지. 오늘 바이킹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2: 와, por qué tocarlo? Por qué?
8: No, por qué tocar? Porque hay que hacer ruido. Es para avisar que vengan a invadir. No había teléfono móvil. No había móvil. Corno de este.
2: 와, 이게 보니까 모형이 아니고 진짜 소의 뿔이에요. 와, 어마어마한데요? 안에도 한번 보시겠어요? 와.
0: 뿌리 쪽에 소의 털까지 남아있는 날 것 그대로의 소뿔입니다.
2: 아.
0: 털 달린 잔에 마시는 술맛은 어떨지. 이것이 바로 바이킹 스타일인가 봅니다.
9: Buena. ¿Qué tal el sabor?
8: Buena, buena. Good.

0: 멋지게 원샷에 도전했는데 마음만 앞섰습니다. 민망할 땐 묻어가는 게 최고죠? 잠시 후 요새로 진격할 바이킹 상륙 부대의 명단이 차례로 불립니다.
1: 지금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요. 제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이분들이 오늘 바이킹 역할을 맡은 전사들입니다. 출발 전부터 제대로 몰입했습니다.
1: 아, 드디어 배를 타러 갑니다. 아, conmigo, conmigo.
0: 환영 인사가 생각보다 거침이 없습니다.
1: 와, 지금 저한테 와인이 보내졌는데요. 뭔가 피를 흘리는 것 같은 느낌이야. 때 지엔테스 아오라.
2: Muy bien.
1: Muy bien.
2: Al ataque. ¿Tú cómo te sientes?
1: Muy bien.
2: Ahí está. Bien. Muy bien.
1: Gracias.
0: 언덕 위에서 성지를 지켜내려는 사람들과 강을 거슬러 오르는 배 위의 침략자들. 천년 전의 격돌을 재현하기 위해 진격합니다.
1: ¿Qué significa esta fiesta para usted?
3: Todo. ¿Ah? Nuestras raíces, nuestra forma de ser. ¿Sí? Es todo. Todo lo que somos es
4: lo debemos a esto. Todo barco,
1: oh, ¿cómo te sientes eso ahora?
3: Vivo.
1: Vivo.
3: Vivo. Espero todo el año solo para esto.
1: Gracias. ¡Va!
0: ¡Usura! 모두가 외치는 우르슐라는 바이킹들의 전투 구호입니다. 전의를 불태우는 거죠.
5: 우르슐라! 우르슐라!
1: 나프레! ¿Cuántas veces ha participado esta fiesta?
6: Bueno, vine tres, pero cargando.
1: ¿Cuántas veces ha participado esta fiesta?
7: Yo, dos veces.
1: Ah, dos.
7: El año pasado vine también en el barco.
1: Ah, ¿cuántas veces ha participado esta fiesta?
8: Se llama pues, unos 25 más años.
1: Ah.
0: 머리부터 발끝까지 드린 공이 보통이 아닙니다. 깜짝 놀랄 전리품 모형까지 챙겨오셨네요.
1: ¿Cómo preparaste esta ropa?
8: Esta me la prepara mi mujer.
1: Ah.
8: Esto yo, esto me cuyo.
1: 이거를, 이런 복장과 무기들을 집에서 각자 다 준비해 오신 거라고 합니다. 너무 멋진데요?
0: 바이킹 함대가 요새를 향해 다가오는 시간. 강가에는 마을 방어군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의 전투가 펼쳐질 텐데 축제 분위기입니다.
9: Siento con una euforia increíble, ya que siempre he sido fanático de los vikingos y vengo desde el sur únicamente para ver este festival.
0: 바이킹은 아직 상륙하지도 않았는데 요새 앞은 이미 흥분 상태입니다. 이미 진흙 범벅이네요.

다들 진흙탕에서 뒹굴며 축제를 즐깁니다.

상륙을 앞두고 사기를 끌어올리는 바이킹들. 바이킹이 다가오자 육지에서도 나팔로 알립니다. 드디어 오늘 축제의 하이라이트. 바이킹들의 상륙을 막으려는 마을 방어군들이 사정없이 진흙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0: 같아요. 육지에 있는 저 사람, 마을 사람들도 저희를 향해서 뭔가를 던지고 있습니다.
1: 드디어 결전의 순간. 바이킹들이 배에서 거침없이 몸을 던집니다. 단숨에 육지로 쳐들어갈 기세지만, 그런데 육지 방어군보다 더 무서운 복병을 만납니다. 떠밀리듯 저도 뛰어내려 보는데요. 돌격은커녕 발 하나 빼기도 힘겹습니다.
0: 신발 잃어버렸어.
1: 축제고 바이킹이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신발은 찾아야겠고 발은 안 빠지고 정말 난감합니다. 결국 동료 바이킹에게 구출되는 신세가 됐지만 그렇다고 주눅들 수는 없죠.
2: 신었던 샌발, 샌달, 힘도 다 끊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1: 사방에서 엄청난 데시벨의 공격이 쏟아집니다. 침략자도 수비대도 없는 유쾌한 마무리. 진흙투성이가 된 전사들이 요새를 향해 이동합니다. 진흙을 말끔히 씻어내고 현실로 돌아옵니다. 요새 근처에는 거대한 장터가 섰습니다. 바이킹들이 쓰던 물건들이 가득한데요. 동물의 뿔 모양부터 투박한 항아리까지 어떤 스타일이든

0: 은 술잔은 꼭 챙겨야 합니다.
1: 이 컵을 사면 와인이 무한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2: ¿Cuánto? ¿Cuánto?
3: Ya te pone ahora. No, eso no, no, no, no vale dinero.
4: Vino, mira, aquí este vino hemos puesto al final.
1: Ah, sí.
0: 잔만 구입하면 와인은 무제한. 마시고 또 마시는 게 이 축제의 통 큰 룰입니다. 공짜 와인 행렬 속에서 저도 얌전히 순서를 기다립니다.
1: puedo beber más?
5: Hasta que se acabe.
1: Ah, sí. 오늘 하루 종일 바이킹이 되어서 큰 전투를 치르고 나서 마시는 와인이라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6: 우슬라
0: 공짜 와인이라고 좋아했는데 와인은 마시기만 하라고 주는 게 아니랍니다.
1: 이 마을에 이 축제의 오래된 전통이라고 합니다. 눈이 안 떠지는데 가서 씻어야 될 것 같아요.
7: Wine is like the blood for the Vikings. So we like to pour on the heads because it's like celebration.
6: Ursula!
8: El vino tinto sustituye la sangre de las batallas. Hoy en día se ha convertido en alegría, ilusión y fiesta para todo el mundo. ¡Chichi!
0: 바이킹 축제를 즐기는 법은 간단합니다. 예외 없이 누구든 와인을 뒤집어 쓰는 것이죠. 진흙탕에서 구르고 와인까지 뒤집어 썼으니 이제 파티를 즐길 차례입니다. 축제에 고기가 빠질 수 없죠? 눈앞에서 큼직하게 썰어주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1: 제가 이 축제에서 가장 맛있다고 소문난 음식들로 골라왔습니다.
0: 갈리시아 사람들이 축제에서 빠뜨리지 않는 삶은 돼지고기 요리 라콩과 불향 솔솔 나는 바베큐 립까지 갈리시아식 돼지고기 요리들이 보기만 해도 푸짐합니다.
1: 갈리시아식 돼지고기 한 상을 받아왔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게 스페인에서 유명한 하몽 있잖아요. 그 하몽을 만드는 살로 만든 음식이라고 합니다. 허벅지 살을 삶아서 그 위에 파프리카 가루를 뿌린 거라고 하네요.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은 수육 같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갈리시아의 맛은 어떨지 가장 궁금했던 라콘부터 맛을 봅니다.
1: 짭조름한 수육 같기도 하고 족발 같기도 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무이부에노! 무이부에노!
9: Galicia food, yeah. Galicia, yeah, yeah. Galicia, Galicia food. Galicia food.
0: Galicia. 라코는 이렇게 빵에 올려 먹어야 진짜라며 팁까지 주시더군요.
1: 이 라콘이라는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데 만약에 제가 살았던 남부에도 이게 있었다면 매주 먹었을 것 같아요.
0: 모두가 친구가 되는 유쾌한 시간. 사람들 틈에 섞여 신나게 마시고 즐긴 하루였습니다.
10: El año que viene ya lo fichamos. Va a venir al desembarco otra vez.
1: 저의 오늘 활약을 보고

0: 내년에 또 부르겠다고 하네요.
1: 아스타 프로시모 아뇨. 아뇨.
2: 프로시모 아뇨.
3: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과 내년의 약속을 나눴습니다. 이제 이 길을 다시 올 이유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기다리는 축제의 현장으로. 그래서 스페인의 모든 길은 축제로 향합니다.

0: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2: 아기 오리.
3: 뭐 그리는 거야? 어디? 어? 오호. 어? 해치?
4: 해치. 어? 안녕.
2: 어? 뭐야?
5: 뭔데?
4: 아무것도 아니야. 해치. 어휴.
2: 숨어 있는 걸 어떻게 봤지? 그나저나 모냥이는 어디 있는 거야?
6: 두목님.
7: 모냥?
6: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7: 글쎄. 어딜 가도 해치 녀석이 나타나니.
8: 나 배고파.
6: 나도.
9: 뭐라도 먹을 걸 가져오겠습니다.
7: 안녕. 훔치지 말고 정당하게 구하자.
8: 정당하게?
6: 어떡해요?
7: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듣도 보도 못한 마법쇼를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일일이요? 자, 이렇게 하면 고양이! 또 고양이! 예쁜 오리도 나왔어요. 이럴 땐 박수를 쳐주셔야죠.
10: 저런 거 많이 봤는데.
11: 그런 거 말고 더 멋진 거 보여주세요.
7: 더 멋진 거? 그게 할 줄은 아는데 안 돼요.
11: 그러지 말고
12: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7: 곤란한데.
12: 보여줘!
7: 아, 알았어요. 밀리비.
2: 문양이다. 아자잔.
7: 아, 진작 이렇게 할 걸. 이건.
13: 고양이 같이 생긴 사람 어디 갔지?
11: 아, 좀 전까지 있었는데.
2: 도망갔군.

0: 녀석 때문에 또 망쳤당.
1: 그래도 그 정도면 나쁘지 않았어요.
2: 맞아.
0: 하긴 좀 신기한 마법을 보여주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1: 맞아요. 그럼 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겠다.
0: 자, 연습해보자.
1: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돼요?
2: 응? 뭐 하려는 거지?
1: 나도 몰라.
0: 시작한다. 닐리, 닐리, 닐리리야!
1: 뭐 한 거예요?
0: 그참, 다시 해볼게. 닐리, 닐리, 닐리리야! 성공이다!
1: 우와! 그런데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0: 그럼, 재채기 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1: 그래요?
3: 공연 진짜 잘 되겠다.
2: 아, 예.
0: 그럼 이제
2: 쟨 누구야?
0: 여긴 왜 왔냐? 길을 잃었냐? 아무 생각 없네.
2: 먹고 싶어? 먹어.
3: 잘 먹네.
2: 그러게.
0: 우린 나가보자.
2: 네, 가자. 안녕.
1: 얘 따라오네. 집에 가야지.
2: 따라오면 안 돼.
0: 그만 가자.
1: 네.
2: 안녕, 아가야.
0: 닐리리. 야! 박수 쳐주셔야죠.
4: 아, 그냥 그런데.
2: 반응이 별론데.
1: 아, 도모님, 아까 연습한 거 해보세요.
0: 그럴까? 자, 지금까지는 연습. 이제 진짜를 보여드리죠.
5: 진짜?
0: 오씨? 이 마법은 정말 정말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거라고요. 모두 깜짝 놀라셨어요.
5: 나...
0: 자, 시작합니다.
2: 이리 오네.
0: 닐리 닐리 닐리리야.
2: 여기를 어떻게 왔어?
6: 마법 반응이야.
7: 얼레리요!
6: 얼레리요!
0: 녀석들이 오고 있어. 빨리 피해야 해. 아기 오리야? 재채기 좀 해봐. 아취! 아취! 이렇게!
1: 삐요?
0: 안 되겠다. 나오심! 빨리 피하자! 하이.

0: 여기였는데 어디로 간 거야? 저쪽이다. 멈춰!
1: 어디서 들리는 소리니? 해치?
0: 안녕.
1: 그만 좀 쫓아다녀라. 릴리리야. 자,
0: 아라리오.
1: 헤이티!
0: 잡았다.
1: 뭐냐? 나오심 출동.
0: 간지러워. 그만해! 그만하라!

0: 뭐야?
1: 저건 어디서 나타난 거야?
2: 아유, 살았다. 고마워. 난 좀 바빠서 그만 가볼게.
0: 안 돼!
3: 어? 삐야, 삐야!
1: 너부터 해결해야겠군. 알아!
3: 이게 나아기 오리야. 그냥 마법에 걸린 것뿐이라고.
4: 맞아.
3: 아기를 공격하는 건 나쁜 짓이야.
0: 뭐야?
3: 삐야.
0: 그렇군.
1: 아리아리, 아라리요!
3: 아이고, 너 괜찮아?
4: 다행이다.
3: 그런데,
4: 벌써 사라졌네.
5: 이 근처일 텐데.
1: 나타났어.
2: 하마터면 잡힐 뻔해.
6: 누구냐?
7: 눈치 빠르네.
6: 릴리.
2: 뭐냐?
5: 그대로 있어. 움직이면 더 고통스러워져.
6: 잡았다.
5: 더 사고치기 전에 잡아서 다행이다.
7: 바로 성계로 내려갈까?
6: 무슨...
2: 뭔 일이냐?
7: 뭐냐?
2: 어떻게 내 이름을? 어쨌든 고맙습니다. 뭐냐?
1: 어? 저기야! 어? 무슨 일이야?
5: 누군가 모냥을 데려갔어.
1: 이런...
8: 나 갈게.
9: 내일 봐.
10: 이게 뭐야? 아기 오리 같은데?
5: 여보세요? 안녕.
9: 다녀왔습니다.
11: 어? 그건 뭐야?
9: 집 앞에 있어서 데려왔어요.
5: 아빠한테 인사해.
9: 귀엽죠?

0: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이어서 냠냠 히어로 슈퍼잭이 방송됩니다.
1: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3: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마.

0: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놀이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놀이 책상. 똘똘이 똑똑 책상.
1: 진짜 네가 진짜야?
0: 오늘도 평화로운 냠냠시티.
1: 이게 진짜야?
2: 자신만만하네. 좋아! 이 중에 매콤 샌드위치는 하나. 그 샌드위치를 먹으면 구구종 농장에서 채소 가져오기 당첨이야.
1: 우와, 난 다 맛있어 보이는데.
3: 내 천재적인 감각은 속일 수 없지. 이 샌드위치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 이게 바로 진실의 맛이다.
2: 잭, 심부름 당첨! 그건 내가 만든 거야! 진짜는 이거지롱!
4: 어딨지? 너희들, 여기 샌드위치 있던 거 못 봤어? 설마, 먹은 건 아니겠지? 아, 어디 간 거야? 상한 샌드위치라 버리려고 했는데!
1: 너무 매워. 출동이다.

0: 드디어 완성인가? 이 몸의 위대한 두뇌가 만들어낸 역작!
1: 박사님, 이번에 뭘 만드신 거예요? 혹시 우리를 위한 새로운 선글라스? 박사님! 박사님이 돌이 됐어요!
0: 조용히 해! 이건 내 복제품! 가짜 레오다! 가짜 레오다!
1: 와! 레오 박사님! 정말 똑같아요! 누가 진짜 박사님이지?
2: 안녕하세요, 박사님!
0: 이 파운 인동 치킨들! 진짜는 나다! 이 몸이 너무 바빠서 말이지. 이 가짜 레오가 도시의 히어로들을 상대하는 동안 나는 여유롭게 래쉬 피스톨을 찾는 거야.
1: 역시 박사님은 천재예요. 그럼 이제 가짜 레오를 도시에 내려놓는 거예요?
0: 그래, 뚱뚱치킨. 조종실로 가서 비행선을 공원으로 운전해. 운전해.
2: 네, 박사님.
0: 내 옷을 돌려받으려면 저 녀석이 입을 옷을 찾아야겠군. 오, 이거 예전에 영화 촬영할 때 입었던 옷인데. 근데 정말 재밌었지.
1: 박사님, 공원에 도착했어요.
0: 응? 벌써? 자, 이걸 입고 밖으로 나가서 히어로들을 찾아 괴롭혀라. 싫어, 지금 옷이 좋아. 뭐? 이 녀석이 감히 내 옷을 입어.
1: 박사님, 이제 뭘? 어? 가짜 레오는 어디로 갔어요?
0: 뻥, 발로 차서 내보냈어.
3: 우와, 박사님은 역시 박력이 있으세요.
1: 대단해요.
4: 그럼 이제 레시피스톤을 찾으러 가요.
0: 레시피스톤을 찾으러 가자.
2: 가자.

으악! 드디어 찾았다! 레시피 스톤! 찾았다! 레시피 스톤!

0: 내가 비행선에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어? 슈퍼잭, 이거 높이 당길 수 있지?
1: 드디어 레시피 스톤을 빼앗았다!
2: 박사님, 축하 파티해요!
0: 파티해!

0: 겨우 들어왔네.
1: 비행선에 들어오는 거 도와줬으니까 이제 약속대로 레시피 스톤 돌려줘.
0: 알았어, 놓치지 마. 그러려면 우선... 이게 다 뭐야? 누가 내 연구실을 엉망으로 만들었어?
1: 으아! 진짜로 레오가 비리네?
0: 감히 내 연구실을 엉망으로 만들어? 슈퍼잭, 뭐해? 어서 저 레오를 잡아!
1: 에? 내가?
0: 저 녀석을 못 잡으면 레시피 스톤...

0: 이거 아빠라고.
1: 가짜래요, 박사님?
2: 바보 뚱뚱 치킨데 진짜를 못 알아봐? 내가 진짜고 제가 가짜야. 내가 진짜다. 이 가짜 녀석이, 이 가짜 녀석.
1: 좋았어. 진짜래요 박사님을 찾을 방법이 있어요. 진짜래요 박사님은 누구? 오늘 퀴즈쇼를 빛내줄 두 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슈퍼레어 팀.
3: 얘가 진짜래요다. 오레오레오 화이팅.
1: 다음은 똥똥레어 팀.
4: 가짜는 물러가라. 우리가 진짜다.
1: 그럼 첫 번째 문제. 5초 안에 똥똥치킨의 매력을 세 가지 이상 말하세요.
2: 어? 이게 무슨 진짜 레오를 찾는 퀴즈야?
1: 레오 박사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진짜 레오 박사님은 우리를 제일 잘 아시겠죠? 네! 똥똥레어 팀!
5: 힘이 세다!
6: 귀엽다! 눈이 멋있다!
1: 딩동댕! 똥똥레어 팀 100점! 야! 네! 똥똥레어 팀이 먼저 앞서가네요! 그럼 다음 문제는 몸으로 맞춰요 문제입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팀원이 표현하는 몸동작이 무엇인지 맞춰주세요. 말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먼저 슈퍼레어 팀!
2: 그게 뭐야? 콧불쏘? 아니야. 네, 그럼 자동차 미테라테 오징어.
1: 네, 다 들렸습니다. 정답은
7: 똥똥치킨이잖아.
2: 그 동작이 어딜 봐서 똥똥치킨이야.
5: 정답! 발레하는 뚱뚱치킨!
1: 네! 뚱뚱레어팀! 이번에도 정답입니다!
5: 뚱뚱치킨 최고!
1: 뚱뚱레어팀 정답!
5: 뚱뚱치킨을 알로!
1: 뚱뚱레어팀 정답!
5: 뚱뚱치킨! 치킨! 치킨!
1: 네! 뚱뚱레어팀 또 정답입니다!
2: 이게 뭐야! 무슨 문제들이 다 이래!
1: 승리팀은 소감을 들어볼까요?
5: 승리할 줄 몰랐는데 이 영광을 우리 뚱뚱치킨들에게 돌려요.
2: 이 영광을 뚱뚱치킨들에게 돌린다. 어?
1: 박사님이 우리들에게 영광을 돌릴 리가 없는데.
8: 맞아 맞아. 좋지 않아.
1: 가짜다. 가짜래요 박사님이야. 박사님 우리가 돌아왔어요.
2: 내가 진짜라고 했잖아 이 녀석들아.
7: 레오 박사, 이제 약속대로 레시피 스톤을 줘.
2: 이제 내 손에 들어왔으니 내 거다.
7: 뭐? 그럼 처음부터 나한테 줄 생각이 없었던 거야?
2: 당연하지. 뚱뚱치킨 슈퍼제게 공작. 이제 제가 왜 저래? 망가졌나?
5: 어서 오세요 박사님.

0: 역시 슈퍼즈 잘했어.
1: 류 박사, 어? 또 거짓말을 하려고 하다니.
0: 아, 잘못했어 슈퍼즈.

0: 이어서 다이노스터 공룡 수호대가 방송됩니다.
1: 저기 봐봐. 지금이 기회야. 그 그림엔 꽃만 있을 뿐 나비도 벌도 없지 않습니까? 며칠 전이랑 위치가 또 바뀌었어.
2: 백성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3: 그 아이에게도 법도를 말하겠어?
4: 오래 못 버틸 것입니다.
1: 나의 사람들과 함께 신라를 지키겠습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바르게 달리는 풀포즈.
4: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5: 꼬마 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강이 출발, 루기 출발, 타요. 차고문이 열리면 슝. 꼬마 버스 타요. 중앙 차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6: 럼블비스트의 포효.
7: 검은 다이노스터 쿠테라 썬더 포켓. 사라졌잖아. 이제 끝이다. 용서 못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8: 소장님이 왜 이렇게 일찍 부르신 거지?
9: 와줘서 고맙구나. 급한 소식이 있단다.
10: 무슨 일이에요, 소장님? 저 오늘 엄청나게 바쁜데?
9: 제나, 지금 장난칠 때가 아니야. 검은 다이노스터가 또 나타났고 제이민이 퀀텀 다이노를 빼앗겼다.
8: 제이민이요?
10: 말도 안 돼. 오빠가 당했다고요? 오빠 지금 어딨어요?
9: 회복실에서 회복 중이란다. 검은 다이노스터가 제이민의 힘을 전부 흡수해갔어.
10: 그럼
8: 제이민은 힘을 잃은 거예요?
9: 그래. 검은 다이노스터는 더 강해졌어. 너희도 스스로를 지키려면 강해져야 해. 다들 열심히 훈련하렴. 난 녀석의 기술을 연구해볼 테니까.
11: 알겠습니다, 소장님.
12: 수업 내용 진짜 어렵더라. 제나, 루시아,
10: 우리 같이 훈련하러 가자.
8: 그래, 좋아.
13: 얘들아, 어? 나 생각났어. 생각났다고.
14: 드디어 검은 다이노스터가 누군지 떠올랐어.
8: 정말이야? 누군데?
14: 그게 나보다 키가 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는 거야. 틀림없어.
10: 겨우 그거야? 이미 알던 사실이잖아.
14: 어쨌든 난 유일한 목격자니까 그 녀석을 보면 바로 알아볼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내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내 말 명심해. 지금부터 이 스티븐님이 다이노스터의 리더야.
8: 뭐라고?
14: 루시오랑 델비는 추적 작전을 같이 하자. 제나는 로봇 소환이나 연습해.
10: 어?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하는데?
14: 그야 내가 리더니까.
10: 넌 네 맘대로 해. 난 소장님 말씀대로 훈련할 거야.
14: 안 돼! 잠깐만! 델비!
10: 어? 엄마가 오빠 좀 챙겨주라시네. 나 먼저 가볼게, 얘들아. 안녕!
8: 기다려, 제나! 나도 같이 가!
12: 스티븐? 나도 이만 훈련하러 가볼게.
14: 안 돼! 오즈! 지금 우리 팀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해?
12: 로봇 소환?
14: 아니지! 검은 다이노스터를 추적하는 거야. 나랑 가자.
12: 스티븐? 정말 그 녀석이 여기 단서를 남긴 게 확실해?
14: 당연하지! 내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12: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14: 뭐해, 오즈? 구경만 하지 말고 협조를 해야지.
12: 냄새. 여기 더지덕하잖아.
14: 오즈, 이쪽에서 아주 수상한 냄새가 나. 여긴가?
12: 뭐 좀 찾았어?
14: 다른 걸 찾았어.
12: 들어온다.
14: 범인은 현장을 다시 찾는 법이지. 지금이야! 네가 범인이구나! 너 검은 다이노스터 맞지?
2: 아, 스티븐 왜 이래? 난 그냥 화장실에 온 것뿐이라고! 비켜! 나 지금 급해!
12: 스티븐 아니라잖아! 그만 놔줘!
14: 이 녀석을 체포해야 해!
12: 이게 뭐지? 어? 스티븐 이것 좀 봐!
14: 그 녀석이 남긴 흔적이 분명해! 거봐! 이번에도 내 직감이 맞았잖아? 검은 다이노스터는 이제 도가니든 쥐라고!
15: 오즈! 그 흔적은 검은 다이노스터

0: 같이 가!
1: 이쪽이야! 이쪽에서 냄새가 아주 강하게 나!
0: 잘했어, 스테기! 범인이 이 안에 있다는 거지? 스티븐? 조심해야 해.
2: 치, 리더는 나야. 문이나 열어. 따라와, 오즈. 이쪽이야.
3: 다이너스트한테서 또다시 힘을 빼앗았어. 이제 두 명째야.
2: 좋았어. 이제 곧 최강 다이너스터가 될 수 있겠군.
3: 그래. 델비의 힘만 빼앗으면 당장이라도 형을 구할 만큼 강해질 거야.
0: 형이 있다고?
2: 여기선 잘 안 들려. 좀 더 가까이 가보자. 좋아, 바로 그거야. 훌륭해. 드디어 네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깨달았구나.
0: 야!
4: 누구야?
3: 다이노스터란 녀석들이 한심하기는. 너도 도망치고 싶다면 기회를 주지.
0: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슈트 변신!
3: 너무 느려.
0: 상대가 너무 강해.
1: 오즈, 위를 봐.
0: 어?
5: 다크 섀도우 스피어.
0: 스테고 테라 쉴드.
3: 도망치는 게 좋았을 텐데.
0: 엄청난 힘이야.
5: 장난은 여기까지다. 다크 섀도우 러쉬.
0: 안 돼. 스테고 테라 쉴드!
3: 제법인데 예상보단 꽤 버티는구나. 그럼 힘을 좀 더 써볼까?
5: 다크 섀도우 스피어!
0: 스테고 쉴드! 잡았다! 으차!
3: 이 정도 힘으로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끝이다! 끈질긴 녀석이구나. 그럼 이건 안 돼! 크로노스 피스트!
0: 저게 뭐지? 스테고 테라 쉴드!
3: 이것도 버티다니! 실법이군!
2: 오즈! 괜찮아?
0: 난 괜찮아. 스티븐, 어? 도망쳐!
2: 지금 내 걱정할 때가 아니야!
3: 미련한 녀석들이고. 이제 끝내주지!
0: 안 돼!
3: 끝이다! 이제 힘을 흡수하기만 하면!
0: 어?
5: 뭐야!
0: 럼블 비스트, 가자! 온몸에 힘이 차오르고 있어!
5: 크로노스 비스트, 공격해!
0: 너무 느려? 럼블 비스트, 아이언 쉴드!
3: 이럴 수가!
0: 지금이야! 럼블 스피드 크러쉬!

0: 말도 안 돼! 내 크로노스 비스트가! 똑같이 대답하주지!
1: 그렇게 안 될걸?
2: 이긴 거야? 해냈어! 우리가 이겼다고! 루시오! 델비!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3: 친구가 알려줬거든.
4: 오즈! 괜찮아?
2: 그럼 난 멀쩡해. 이 덕분이야, 스티븐.
4: 우와... 럼블 비스트잖아?
5: 정말 굉장하다, 오즈.
2: 꼭 꿈꾸는 기분이야. 내가 로봇을 소환하다니!
3: 맘껏 덤벼, 검은 다이노스타!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이쪽 한 번만 봐주세요.
2: 피해자에게 사과는 하셨습니까?
3: 제발 잡아가지 마세요.
4: 너희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정말 하지 마.
5: 잘못했으면 벌받아야지.
4: 부모님 쪽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6: 현 시간부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4: 너희들 SNS 하면 안 돼.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여.
7: 왜 우리만 안 되는데요?
1: 카메라 좀 보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8: 촉법소년인데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미미 쇼핑백을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머리.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일까 치마일까. 나 어때? 쇼핑백을 채워줘. 두근두근 두근두근 쇼핑백.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3: 오늘은 홍지레빗 키즈펜션 가는 날.
5: 나도 탈래.
3: 조심 조심. 내가 먼저야. 차례차례 배가 있는 홍지레빗 키즈펜션.
5: 맛있게 먹자.
3: 홍지레빗 키즈캠핑.
5: 와, 재밌었다.
3: 홍지레빗 행복한 우리 집 원앤원.
6: 우리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길이 하나 있지. 그 길을 따라가면 마음의 방으로 향하는 문이 나와.

0: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을 만나게 될까?
1: 희망이와
2: 실망이.
3: 자, 이제 곧 희망이와 실망이, 실망이와 희망이 두 마음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둘 중 이기는 마음이 희민이를 향한 저 마이크를 차지하게 되겠죠. 그럼 준비!
4: 세상엔 신나고 즐거운 일들이 많아. 오늘 희민이한텐 좋은 일만 생길 거야.
5: 아니, 세상엔 슬프고 속상한 일도 많아. 오늘도 희민이를 실망시킬 거야. 실망!
4: 하! 어림없어. 나 희망이가 있는 한 실망이 네가 있을 곳은 없다. 이야!
5: 이렇게 지다니 실망이 실망이다!
3: 희망의 승!
4: 야호! 희민아, 오늘도 아주 희망찬 하루가 될 거야! 희망!
6: 안녕, 난 희민이야.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아. 좋은 일만 많을 것 같거든. 지아야! 지아야!
7: 응? 안녕?
6: 우리 토요일에 같이 공연 보기로 한 거 진짜 재밌겠지?
7: 공연? 무슨 공연?
6: 아니, 우리 악당 크크의 데모함 같이 보기로 했잖아.
7: 아, 나 그거 못 보는데. 나 토요일에 여행 가. 우리 엄마가 니네 엄마한테 말했다는데 못 들었어?
6: 못 들었어.
7: 그냥 다른 친구랑 봐. 알겠지?
8: 난 그거 봤는데 어떤 마을에 외계인이 살거든? 그러니까 그게 외계인 마을인 거야. 근데 그 크크가 외계인.
9: 그거면 지아랑 같이 보고 싶었는데. 지아는 아닌가 봐.
8: 인간들이 달리기도 못하고 막 그래가지고
4: 괜찮아! 희민아! 그럴 수도 있어! 힘내! 알았지? 희망!
2: 저리면 돼! 오늘도 세상은 희민이를 실망시키는구나. 아니, 지아는 어떻게 희민이랑 공연을 안 볼 수가 있지? 지아는 희민이를 싫어하나 봐.
4: 지아가 일부러 같이 안 보는 게 아니잖아. 여행 가서 못 보는 거잖아.
2: 아, 몰라, 몰라. 실망했다고, 실망했어.
4: 저리 미쳐.
10: 실망하지 마, 희민아. 너에겐 아직 희망찬 일이 남아있어.
4: 하! 희민이 오늘 줄넘기 20번 도전하는 날이잖아. 도전 성공해서 칭찬 도장 두 개 받을 거잖아. 희망!
11: 아, 맞다. 오늘 줄넘기 하는 날이지?
12: 자, 우리 오늘 줄넘기 몇 개 도전하기로 했죠?
13: 20번이야!
12: 맞아요. 오늘 줄넘기 20개 도전 성공한 사람한테는 선생님이 특별히 칭찬 도장 두 개 찍어줄 거예요.
6: 와! 아, 20번 너무 어려운데?
14: 아닌데? 20번 너무 쉬운데?
15: 너는 줄넘기 잘하니까 그렇지.
14: 맞아.
12: 그럼 우리 희민이부터 도전을 한번 해볼까?
14: 네! 그래!
12: 자,
6: 줄넘기 20번 멋지게 성공할 거야.
12: 준비 시작!
13: 하나, 둘, 셋, 넷, 다섯!
1: 도전 실패!
16: 나 이거 인정하고.

0: 어떡해. 나 집에선 잘했는데.
1: 자자자자. 희민이가 첫 번째 순서여서 긴장은 했나 봐. 희민아, 다시 한번 해볼까?
0: 다시요?
2: 그래, 다시 해봐. 할 수 있어, 희민아.
3: 아니, 다시 해도 실패할 거야. 출력 20번을 못하다니. 정말 실망이다, 실망이야.
1: 희민아, 다시 해볼까?
0: 선생님, 저 그냥...
4: 와! 비사! 비사! 실망해서 포기하려는 희민이 마음이 위험해! 희민이를 마음의 방으로!

여긴 마음의 방? 저 방엔 누가 있는 거지?

0: 미쳐!
1: 싫어! 너나 미쳐! 비키라고! 너는 누구야? 어? 희민아! 안녕! 난 너의 희망찬 맘! 희망이!
0: 난 너의 실망하는 마음, 실망. 나 방금 너 질렀기 도전에 실패했어. 엄청 실망했어. 너도 실망했지?
2: 응. 나도 줄넘기 20번 성공할 줄 알았거든.
0: 그러니까 앞으로 줄넘기 도전 다신 하지 마. 분명 넌 또 실패하게 될 거고 그럼 또 실망하게 될 테니까.
1: 아니! 실망할까 봐 안 하면? 그럼 희민이 계속 줄넘기 못하게?
0: 그럼! 줄넘기 자신은 해야지!
2: 싫은데? 나 줄넘기 나중에 또 할 거야!
0: 뭐?
1: 그래! 희민이가 얼마나 줄넘기를 좋아하고 잘하는데 줄넘기 수업하는 날마다 희민이는 가슴이 희망으로 부풀어 오른다고! 하하! 그치?
0: 그럼 제가 너랑 공연 못 본다고 해서 너 쟤한테 엄청 실망했잖아.
2: 응.
0: 그럼 앞으로 쟤랑 안 놀 거지? 그치?
2: 아니 나 쟤랑 또 놀 거야.
0: 아이 희민아, 너 지아랑 놀다가 그럼 또 실망하게 될 테고 또 슬퍼지면 어떡하려 그래?
2: 맞아. 그럴 수도 있어. 근데.
0: 근데 뭐?
2: 난 지아 좋아. 그래서 계속 같이 놀 거야.
1: 그래, 그래야지.
3: 그래? 난 희민이 마음 알겠는데? 희민이는 희민이가 좋아하는 지아랑 공연 보는 걸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아가 공연을 못 본다고 하니 그만큼 실망했던 거지. 그리고 희민이가 잘하는 줄넘기도 당연히 성공해서 도장 두 개 받을 줄 알았는데 잘 못해서 또 그만큼 실망했던 거야. 한마디로 희망이 아주 컸던 것만큼 그게 잘 안 돼서 실망도 아주 아주 크게 느꼈던 거야.
0: 그러네.
3: 누구든 기대했던 일이 잘 안 되면 실망할 수 있어. 그럴 땐 기분이 푹 가라앉고 슬퍼질 수도 있지. 그래도 희망이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안 그래?

0: 우리 다시 줄넘기에 도전해보자. 어때?
1: 좋아.
2: 신랑.
3: 그럼 난 사라져야겠다. 안녕.
4: 어? 어?
1: 신랑아, 어디 갔어?

0: 나 왜 찾아? 난 네 기분만 나쁘게 하는데.
1: 그래도 실망이 네 덕분에 알게 된 게 있어. 진원끼를 더 잘하고 싶은 내 마음. 지하를 엄청 좋아하는 내 마음. 알려줘서 고마워.
2: 그래, 앞으로 내가 또 나타나도
3: 걱정 마. 실망이 네가 나타나도 나 희망이가 옆에 있을 거니까.
4: 그래, 맞아. 희망이랑 실망이 너희 둘은 서로 반대지만 이렇게 계속 같이 가게 돼 있어.
2: 그러네.
3: 이해.
5: 희민아. 희민아. 희민이 준원끼 다시 도전해 볼까?
1: 네. 다시 해 볼래요.
5: 좋았어. 자, 그럼 준비 시작.
1: 할 수 있어. 약간 실망했지만 이번엔 잘할 거야.

0: 도전 출발! 이민이 너무 잘했어! 자, 칭찬 도장 꾹! 하나 더! 꾹! 우와! 좋겠다! 자, 다음 도전해볼까? 오케이, 그럼 윤호 먼저! 자.
1: 역시, 희망을 갖고 도전하길 잘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 지아한테 다시 말해볼래. 지아야, 너 여행 갔다 와서 그냥 같이 보자.
2: 그래.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풀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2: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3: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보를 완성하라. 비너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캐릭터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4: 바르게 달리는 풀포즈.
5: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순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B5.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1: 나오미, 네, 주인님.
2: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나오미.
1: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2: 똑똑한 AI 로봇 나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 로봇 파렐라. 로봇 사이언, 1&1.
3: 얜 집 없어?
1: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3: 새 집 생겨서 좋겠다.
1: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
4: 싱싱, 쌩쌩, 추위!
5: 나, 세종대왕.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었지. 난 한글 용사 아이야에게 한글을 지키게 하고 세상을 떠난 후 우주의 대왕별이 되었어. 그런데 약 600년 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악당 천지가

0: 다시 깨어나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인 훈민정음을 훔치고 호시탐탐 한글을 파괴하는데.
1: 자동차가 씽씽씽. 고마, 나도 해볼래. 그래, 달려라. 씽씽씽씽씽. 우리 밖에 나가서 하자. 그러자.
2: 어? 이게 웬 목도리예요?
3: 오늘 내가 한글 파괴를 하면 바람이 싱싱 불며 엄청 추워질 거야.
2: 와, 저 추울까봐 챙겨주시는 거예요?
3: 그래. 와. 엄청 따뜻할 거야.
2: 역시 천지 대장님밖에 없. 아, 근데 너무 더워요.
3: 참아. 다 널 위한 거야.
4: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3: 자동차가 달릴 때도 싱싱, 바람이 세차게 불 때도 싱싱. 오늘은 싱싱 마법으로 이 한글을 파괴해야겠군. 쌍시오, 이, 이음, 싱, 싱싱!
4: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이럴 수가!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어요!
5: 우리가 막았어야 하는데! 대한별님! 저희가 가서 파괴된 글자를 꼭 찾아올게요.
0: 부탁합니다, 한글 용사. 오늘 파괴된 글자는 시읒과 이응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으세요.
6: 모마,
7: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어.
8: 네?
9: 시읒과 이응이 들어간 글자라면.
8: 아, 치약 아닐까?
5: 치약? 아, 사람들이 치카치카를 못하게 치약을 없앤 걸 수도 있어. 내가 가볼게.
10: 치약?
5: 치약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9: 치약이 아니면...
8: 아! 참외!
7: 내가 참외밭으로 가볼게. 왜 이렇게 춥지? 참외는 이상이 없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
8: 그쵸? 조금 아까부터 바람이 엄청 싱싱 불어요.
7: 엄청난 추위야.
8: 추위. 추위에도 치과 이응이 들어가요.
11: 아, 그러네.
5: 이제 알겠어.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추위였어.
12: 아, 추위 글자에 싱싱 마법을 걸어서 찬바람이 싱싱 불게 만든 거로군.
8: 나 추운 거 싫은데.
12: 세상이 다 얼어붙기 전에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글자를 찾자.
13: 좋아요. 자음 모음 변신.

0: 추워.
1: 어서 글자를 찾아보자.
0: 아, 저기 치읓하고 이응이 있어요.
2: 치읓하고 이응이 눈사람 위에 있네.
3: 추의 글자가 꽁꽁 얼어서 눈사람이 된 것 같아.
1: 어서 글자를 찾자.
4: 천지?
0: 개벽?
5: 글자를 찾게 둘 순 없지.
6: 어, 천지 대장님, 한글 세계가 다 얼어버리게 눈보라가 쌩쌩 불게 하는 건 어떨까요?
5: 오호, 바람에 휘몰아쳐 세차게 날리는 눈, 눈보라. 좋은 생각이군. 쌩쌩, 눈보라가 쌩쌩. 그런 우리 잠시
1: 먼저 천지를 막자.
0: 알았어.

0: 홍콩 아야 말이야.
1: 큰일 날 뻔했군.
0: 뿅망치와 부메랑으로 공격을 할 줄이야. 근데 천지 대장님, 목도리 더 없어요? 너무 추워요.
2: 어떡하지? 이제 더 춥게 만들 거야. 각오해.
1: 천지 강호!
0: 천지대장님, 너무해. 자기만 맞고.
1: 두고 보자, 한글 용사.
0: 천지대장님, 같이 가요!
3: 천지야, 개벽이 도망쳤어. 그럼 시작해볼까?
4: 응.
3: 자음 마법진!
4: 모음 마법진!
2: 기역, 으, 그, 지읒, 이, 치.
5: 지긋, 아, 다.
2: 그, 치.
5: 다.
2: 쌩쌩 굴던 눈보라가
5: 그치다!

0: 눈보라가 그쳤어.
1: 와!
2: 이제 눈사람에서 글자만 찾으면 돼. 하!
3: 돌아와. 한글.
4: 운은 내가 쓸게. 헛! 여차! 흉망치로 우! 우리는 우리들이 힘을 합쳐야 해.
5: 응, 좋아.
4: 흉망치! 대극봉!
6: 합체! 합체!
4: 우와 이가 만나 위! 수정!
2: 모음아, 자음아, 이제 바르게 읽어줘.
0: 네! 시윤시 우를 만나 추! 이은 위 위! 추위!
7: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눈물아가 쌩쌩! 아까 너무 추웠어.
8: 맞아.
0: 그래도 그 눈으로 예쁜 눈사람 만들었잖아.
9: 얘들아, 이렇게 추울 땐 찐빵이 최고지!
1: 우와, 맛있겠다!
9: 어여, 먹자!
1: 잘 먹겠습니다!
9: 뜨거우니까 호호 불어먹어요.

0: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1: 저기 봐봐. 지금이 기회야. 그 그림엔 꽃만 있을 뿐 나비도 벌도 없지 않습니까?
2: 대인도 있다. 예를 갖추어라.
1: 저 별. 며칠 전이랑 위치가 또 바뀌었어.
3: 백성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4: 그 아이에게도 법도를 말하겠어?
5: 오래 못 버틸 것입니다.
3: 나의 사람들과 함께 신라를 지키겠습니다.

0: 뒤죽박죽 문의. 나 세종대왕,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었지. 난 한글 용사 아이야에게 한글을 지키게 하고 세상을 떠난 후 우주의 대왕별이 되었어. 그런데 약 600년 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악당 천지가 다시 깨어나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인 훈민정음을 훔치고 호시탐탐 한글을 파괴하는데.
1: 천지대장님! 응?
2: 개벽? 어디서 나를 부르는 거지?
1: 유후! 저 여기 있죠!
2: 오호, 감쪽같이 잘 숨었군.
1: 그쵸! 제가 만든 숨어숨어 벽지인데요. 이건 숲에 숨을 때 쓰는

0: 차에 맞춰야지. 알았어.
1: 깔끔하다.
2: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3: 여럿이 마구 섞여 엉망이 된 모양. 뒤죽박죽. 좋아. 헛! 헛! 디귿. 위. 뒤. 지읒. 우. 기역. 죽. 비읍. 아. 기역. 박. 지읒. 우. 기역. 죽. 뒤죽박죽.
2: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4: 저희가 갔을 때는 이미 천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5: 천지. 한글을 파괴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군.
6: 내가 더 빨리 날아갔어야 했는데. 우리 어서 파괴된 글자를 찾자.
5: 그래야죠. 오늘 파괴된 글자는 미음과 니은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으세요.
0: 미음과 니은이 들어간다는 거죠?
6: 맞아.
0: 미음과 니은이면...
1: 아! 마늘!
6: 마늘? 마늘이라면... 마늘은 괜찮은 것 같아.
0: 마늘이 아니면...
1: 아! 마녀! 마녀에도 미음, 니은이 들어가잖아.
4: 오, 그래, 마녀!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 마녀,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나오는 마녀, 모두 사라지지 않았어.
0: 마녀도 아니면 뭐지? 어? 이거 왜 이래?
6: 잠깐만, 무슨 일이야?
0: 아까 같은 무늬끼리 다 맞춰놨는데 양말이 또 뒤죽박죽 됐어요. 그러게, 왜 이렇게 된 거야?
1: 잠깐, 무늬. 무늬에도 미음과 니은이 들어가요.
6: 그럼 혹시 내가 가볼게. 헛! 이럴 수가. 기린에겐 얼룩말 무늬가, 얼룩말한텐 젖소 무늬가, 젖소에겐 기린 무늬가, 동물들 무늬도 다 뒤죽박죽이 됐어.

0: 천지가 문의 글자에 뒤죽박죽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1: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문의 글자를 찾자. 그럼 뒤죽박죽된 문의가 제대로 돌아올 거야.
0: 참, 몸 모두 준비됐지?
2: 네!

0: 어서 글자를 찾자.
1: 네.
2: 네.
1: 어? 저기 미음 니은이 있어요.
2: 우와, 무늬 글자야.
3: 하! 어? 천지?
4: 이렇게 해도 찾을 수 있을까? 숨다. 무늬 글자가 숨다.
5: 꽁꽁 숨어버린 것 같대.

0: 뿅망치로 어! 방어!
1: 글자가 어디 숨었지?
0: 어디 숨었을까?
1: 못 찾겠어. 어? 저기 있어. 줄무늬를 하고 숨어 있었어.
2: 하! 무늬가 계속 바뀌어서 찾기 어려울걸.
1: 어떡하지? 꽁꽁 숨어도 잘 보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3: 글쎄. 아! 표시해놓으면 어떨까?
1: 표시? 어떤 표시?
3: 태극무늬 어때?
1: 태극무늬?
3: 오! 좋다!
4: 좋은 생각 같아. 어서 자음 모음 마법진을 부탁해.
5: 네! 자음 마법진!
6: 모음 마법진!
4: 티읕, 에, 폐. 기역, 으, 기역. 극, 폐, 극.
7: 붙이는 건 내가 할게. 한글 마법! 붙이다! 태극무늬를 붙이다!
2: 어? 태극무늬 예쁘다!
8: 이게 예뻐? 날 이걸로 만들다니. 두고 보자.
2: 어? 천지대장님!
1: 글자가 어디 숨었지?
3: 저기! 꽃무늬를 하고 꽃밭에 숨었어!
4: 그런데 태극무늬 때문에 너무 잘 보이네?
3: 역시 생각대로야.
7: 그럼 글자를 찾을까?
5: 네!
7: 하! 돌아와 한글!
4: 오늘 내가 쓸게. 헛! 지어차! 뿅망치로 우! 의는 내가 쓸게. 태극봉으로 으! 쭉! 태극봉으로 이! 쭉! 으와 이가 맞나? 의!
7: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5: 네! 미음이 우를 만나 무! 니은이 이를 만나 니! 무니!
9: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0: 뒤죽박죽 바뀌었던 무늬가 원래대로 다시 돌아왔어. 수고 많았다. 자음아, 모음아.
5: 와, 예쁘다.
3: 모음이, 넌 어떤 무늬가 제일 좋아?
1: 난 별무늬.
3: 아, 자.
6: 오, 자음이 넌?
3: 난 꽃무늬.
6: 그런 예쁜 분홍색 꽃무늬를.
3: 자.
11: 모음이, 자음이, 스티커 놀이 하는구나.
3: 할아버지는 어떤 무늬가 제일 좋아요?
11: 할아버지는 얼룩무늬.
3: 얼룩무늬? 아, 호랑이 얼룩무늬요?
11: 아니.
3: 아, 얼룩말에 얼룩무늬?
11: 아니, 아니. 할아버지는 표범의 얼룩무늬.

0: 제일 좋아요.
1: 와, 얼룩무늬 멋져요.
0: 이야, 별무늬도 멋져요. 이야, 짜잔, 별무늬.

0: 이어서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가 방송됩니다.
1: 저기 봐봐. 지금이 기회야. 그 그림엔 꽃만 있을 뿐 나비도 벌도 없지 않습니까?
2: 대인군이 있다. 예를 갖추어라.
3: 저 별. 며칠 전이랑 위치가 또 바뀌었어.
1: 백성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4: 그 아이에게도 법도를 말하겠어?
5: 오래 못 버틸 것입니다.
1: 나의 사람들과 함께 신라를 지키겠습니다.
6: 이쪽 한 번만 봐주세요.
7: 피해자에게 사과는 하셨습니까?
8: 제발 잡아가지 마세요.
9: 너희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정말 하지 마.
10: 잘못했으면 벌받아야지.
11: 부모님 쪽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12: 현 시간부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13: 너희들 엘제드도 하면 안 돼.
14: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여.
15: 왜 우리만 안 되는데요?
6: 카메라 쪽 보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16: 촉법 소년인데요?
17: 빠르게 달리는 꿀보드.
18: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19: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보를 완성하라. 인어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캐릭터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20: 지구 영웅 헌개맨.

0: 엑스트레인, 엑스파이터, 카봇 X! 카봇 이사트리오, 그랜드 카봇 X! 하늘의 창, 캐논 X와 그랜드 카봇 X가 합체하여 탄생! 최강 용사 카봇, 그랜드 카봇 G! 히트간, 코드간, 페트롤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봇, 페트롤 가이즈!
1: 꼬마 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가니 출발, 루기 출발! 가요! 문이 열리면 슝! 꼬마버스 타요 중앙 최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0: 다이지 할아버지!
1: 아, 호기!
0: 오랜만이에요.
1: 마침 잘 왔구나. 너희가 필요하던 참이란다.
0: 오, 이번엔 또 어떤 보물을 발견하신 거예요?
1: 이걸 한번 보렴.
0: 우와! 이 왕관을 주시려는 거예요? 저한테요? 어?
1: 그건 아니야. 이 왕관은 샤를마니 왕이 쓰던 거란다. 아주아주 아주 오래된 유물이지. 너희가 이걸 루브르 박물관에 안전하게 전달해 주렴. 난 아직 여기서 발굴을 더 해야 하거든. 어, 이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어서 서두르렴.
0: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2: 배달이라면 저만 믿고 맡기세요. 전 배달의 왕이니까요. 아리, 맥스, 급하니까 나 먼저 최고 속도로 날아갈게. 너희는 평소 속도로 천천히 따라와.
0: 호기가 오랜만에 배달을 맡게 돼서 엄청 신난 모양이네.
1: 조심해서 전달해야 한다.
2: 빠르고 안전하게 배달하러 출발!
3: 어허, 황금 왕관이라고? 황금으로 된 거라면 호기보단 나한테 훨씬 어울리지. 골든 주먹 발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까이.
2: 어?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새소리인가?
3: 채, 눈치 빠르긴.
2: 좋았어! 루브르 박물관에 다 왔어! 도착! 지각은 아니겠지?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좀 이상한데? 아 참! 왕관!
4: 호기가 빨리 와야 할 텐데.
2: 특급 배달 도착했습니다. 여기요. 황금 왕관이에요.
0: 호기, 와줘서 고마워.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 여러분, 드디어 유물을 공개합니다. 황금 왕관입니다. 우와.
5: 보세요. 저건 그냥 종이 왕관이에요.
2: 어떻게 된 거지?
6: 혹시 호기가 진짜를 숨겨둔 거 아니야?
4: 이건 말도 안 돼.
0: 여러분 그만하세요. 호기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2: 전 절대 아니에요.
7: 다들 비켜주세요.
8: 호기, 수사를 해야 하니 나와 같이 가줘야겠구나.
2: 곧 만나요. 조사 금방 끝날 거니까.
0: 호기!
9: 뉴스 속보입니다. 오늘 박물관에서 공개될 예정이었던 황금 왕관이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3: 내 황금 왕관. 역시 나한테 딱 어울리네.
9: 진짜 왕관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0: 보세요.
4: 어떻게 된 거지?
3: 아리, 저기 좀 봐.
0: 뭐? 호기가 도둑으로 몰렸다고? 뭔가 아주 단단히 잘못됐어. 어서 박물관으로 가자.
8: 그러니까 박물관 앞에서 누군가와 부딪혔다는 거구나.
2: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8: 그럼 그 사람 얼굴은 보았고?
2: 아니요. 못 봤어요.
8: 그렇구나. 다른 목격자도 없어서 까다롭겠는데.
0: 호기, 어떻게 된 거야? 네가 도둑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2: 그러게. 일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나도 모르겠어.
8: 증거를 찾을 때까진 못 보내줘. 친구들도 좀 기다리렴.
0: 호기, 절대 네가 범인일 리 없다는 거 알아. 걱정 마, 호기. 우리가 진실을 밝혀줄게.
2: 고마워, 아리.
0: 경찰관님, 저희도 도울게요.
4: 아리, 발자국을 조사해주렴.
0: 좋아요.
4: 관장님은 보안실의 CCTV를 확인해주세요. 밀라, 호기가 가져온 종이 왕관을 조사해줘.
0: 네.
4: 그리고 맥스, 종이 왕관 재료를 파는 문구점에 가서 상황을 조사해주겠니?
10: 물론이죠. 저만 믿으세요.
0: 좋아, 그럼 다 같이 수사를 해보자.

0: 저기랑 저기
1: 여기는 맥스.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
2: 맥스, 뭘 찾았는데?
3: 문구점 아저씨 말로는 이렇게 생긴 비행기가 색종이를 사갔대.
2: 골든보이잖아. 그럴 줄 알았어. 맞아, 이런 일을 꾸밀 수 있는 건 골든보이뿐이야.
4: 새로운 유물이 도착했습니다.
2: 잘했어, 할아버지.
4: 얘들아, 왕관을 도둑 맞았다니 유감이구나. 대신 내가 황금검을 가져왔단다.
2: 우와, 황금검을 왜요? 아리, 이 황금검으로 유인하면 도둑이 다시 나타날지도 몰라. 그거 좋은 생각이다.
5: 그럼 이 검을 박물관에 전시해두는 게 어떨까요?
4: 행운을 빈다. 난 또 발굴하러 갈게.
2: 고마워요, 할아버지.
6: 이제 그만 내 기지로 다시 돌아가 볼까? 오, 황금검이라. 저것도 나한테 딱이겠는데? 마침 호기도 잡혀있으니 손에 넣기 아주 쉬울 거야.
7: 멋진 전시였어.
5: 맞아.
2: 네, 엄마.
6: 아무도 없지? 이제 황금검은 이 골든보이 차지야. 어, 뭐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야! 됐어! 완벽해!
2: 방금 박물관으로 들어왔어. 다들 숨어서 대기해. 알았지?
6: 어허! 이게 바로 황금검이라 이거지? 어? 그 뭐야? 함정이었어?
2: 잡았다, 골든보이! 진짜 도둑은 너였어!
8: 골든보이, 널 체포하겠다!
6: 뭐?
2: 속았지? 이제 진짜 황금왕관을 돌려줘!
6: 어? 어?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그럼 돌려줄 테니까!
2: 거기서 골든보이! 맥스, 범인을 쫓아가!
5: 범인을 찾았습니다. 호기는 잘못이 없어요. 어서 풀어주세요.
9: 네, 알겠습니다. 호기, 이번 일은 정말 유감이구나.
6: 에?
2: 가볼게요! 멈춰, 골든보이! 미안해, 추격 중이라서. 이쪽으로.
6: 정말 끈질기다니까. 그래봤자 날 잡을 수는 없겠지만. 어?
2: 꼼짝마, 골든보이! 구조용 루프 급사컵 액션!
6: 우와! 귀찮게 하네. 각오해, 한 방에 혼내줄 테니까. 다크 골든 타이탄! 내 왕관은 아무도 못 가져가.
5: 어? 맥스! 아리! 왕관을 쓴 골든보이잖아! 조금만 버텨, 얘들아! 호기! 섀도우 스피드!
2: 호기!
6: 으아, 뭐야?
5: 놀랐어? 이제 제대로 끝내줄게! 흥!
6: 잠깐만! 으아, 으아, 으아, 으아.
2: 우후! 호기가 왕관을 되찾았어!
5: 잘했어, 호기. 왕관을 박물관에 안전하게 전달해줄 수 있겠니?
2: 네, 경찰관님!
5: 이번엔 제대로 배달 완료!
2: 호기, 정말 고마워.
9: 의심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호기.
5: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아리랑 맥스,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애써줘서 고마워. 큰 도움이 됐어.
2: 하지만 진짜 영웅은 밀라야. 범인을 밝혀내는 데 큰 역할을 했거든.